0: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겨울 방앗간 앞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리었다. 양상곤과 리궁농, 림백거 다들 무사히 빠져나온 듯하였다. 소설한 바람에 집집에 달린 경번이 펄럭펄럭 나붓기였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왠지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낮이 기속삭이었다. 우린 도망치듯 빠져나왔어. 약검령이 곧장 그 말을 받았다. 그게 아니지. 주왕이 폭상 방침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니 떳떳한 진군이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세여보니 빠짐없이 다 와 있었다. 하지만 류지근이 거느린 선전대원들은 끝내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 선전대원 중에는 저명한 홍군문의 공작자인 리백소도 있었다. 그녀는 양상곤의 아내였다. 전에 모스크바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의 춤자태는 숱한 홍군 전사들을 도취시켰었다. 하지만 부대는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불 제시간에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양상곤도 비토한 마음을 안고 부대를 따랐다. 서쪽으로 삼사리쯤 걸어 갈림길에 이르자 검은 그림자가 앞을 막았다. 백도쾌였다. 그는 역검령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을 했다.
1: 아휴, 참호장, 속이 타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 이제 오는 겁니까? 난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0: 역검령이 웃으며 말했다.
1: 어지간히 마음을 졸였나 보군요. 지도를 갖고 왔겠지?
2: 그럼요.
0: 역검령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자, 또 누가 왔나 보십시오. 고개를 돌려보니 군사위원회 이국을 책임지고 있는 증희성과 이국 전원이 와 있었다. 홍군을 움직이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만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처럼 반갑게 그라났다.
1: 참호장, 어서 갑시다.
0: 백도키는 이를 그르칠까봐 서둘렀다. 사람들은 도도 골짜기에 들어서서 북쪽으로 길을 잡았다. 백도키는 여전히 갈림길에 우뚝 서서 경계를 서는 늙은 기러기처럼 주위를 살피었다. 추운 날씨가 가끔 오가며 몸을 움직이었다. 부대가 멀리 간 다음에야 그는 경계를 풀고 부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백도쾌가 부대를 따라잡았을 때에는 해가 떠오른 뒤였다. 역검령은 길가에 서서 한창 모태똥, 주울래, 왕가상, 박고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부대가 넓은 평지에 모이자 장문천이 연설을 했다. 부대가 바삐 떠나다 보니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듣더니 누구라 할 것 없이 분통을 터뜨렸다.
1: 뒤를 쫓는 사람이 있다!
0: 누군가 소리를 쳤다. 큰 길에서 먼지가 자욱하게 일면서 말발굽 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백덕희는 곧장 보초를 세웠다. 부참모장 리특이 거느린 기병대가 뒤를 밟고 있었다. 삼군당과 함께 주둔하고 있는 군정대학 전사들이 빠져나올 때 이 학교 교장 하위한테 들킨 것이다. 그는 사방면군 군장으로 있다가 일사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군정대학 교장이 된 사람이었다. 부상으로 쉬고 있다가 부대원들이 몰래 행동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들것에 앉아 총주휘부로 보고하러 갔다는 것이다. 총주의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난장판이 되었다. 진창호는 노발대발에서 곧장 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는 주왕이 적에게 투항했다고 욕을 퍼부으면서 당장 전투 준비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뒤쫓느냐 마느냐를 도르라는 회의에서 부참모장 리특만 빼고 간부들 대부분이 당주왕과 주왕 홍군을 뒤쫓는 것을 반대하였다. 간부들이 반대하자 진창호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서향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워버렸다. 참모가 와서 주황홍구를 뒤쫓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자 서향전이 말했다.
1: 세상에 홍군이 홍군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0: 진창호도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창호는 리특에게 삼군단대로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문서 한 통을 들려 뒤쫓아 보냈다. 백독회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에 나서서 맞았다. 리특도 말에서 내렸다. 리특이 백독회를 노려보며 문서를 건넸다.
1: 백군자, 정주가 보낸 겁니다.
0: 주황은 어젯밤 본부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일방명군과 직속기관을 데리고 멋대로 떠났으며 그동안 모태통과 주울래의 도망주의 로선을 따르면서 벌써 수십만 전사들이 목숨을 헛되이 잃게 했다. 당신들은 왜 몇몇 사람이 하는 나쁜 짓을 따라 혁명 역량을 흩어놓고 적한테 리롭게 하는가? 마지막에는 백독회를 보고 부대를 거느리고 아그이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백독회는 편지를 호주머니에 구겨놓으며 벌컥 화를 냈다.
1: 도망주의 노선이라니! 누가 도망주의 노선이란 말입니까?
0: 리특도 기죽지 않고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서서 말했다.
1: 주황이 말도 없이 갔으니 도망주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0: 백독회가 목청을 높이었다.
1: 북상하자는 방침은 벌써 정한 겁니다. 장주석도 동의했습니다. 이 방침을 재평하는 게 어찌 도망주의란 말입니까?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백덕해, 경고하는데 더 고집을 부리지 말란 말입니다.
0: 리특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었다.
1: 장정을 시작할 때 당신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얼마지요? 만 명도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이제야 북쪽으로 간들 뭘 어떻게 다는 겁니까? 진정치위원은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리 따윈 집어치워!
0: 백독현은 포록 화를 냈다.
1: 됐습니다. 됐어요. 도키 동지. 나는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0: 이때 모태똥이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손에 담배를 낀 채 사람들을 헤치고 천천히 걸어나왔다. 그는 백독회를 몇 마디 다독인 뒤 리특한테 다가갔다.
1: 리특 동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지는 오늘 명령을 받고 백독회 동지를 설득하라고 하는데 백독회 동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니 서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 어떻게 됐든 우리는 모두 공산당원이고 홍군입니다. 한 집안이죠. 지금 주황은 북쪽으로 가려 하고 창국도 동지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옳고 그름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1: 만약 남아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남아를 하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억지로는 일이 될 리가 없지요. 사방명군 동지들이 남아를 한다면 반드시 실패를 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1년도 못 돼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먼저 갈 뿐이죠. 동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0: 리특도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고 왔다. 모태똥은 전사들 쪽으로 고개를 돌려왔다.
1: 여기 리 부참모장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도 좋습니다.
0: 하지만 홍군 대학에서도 사팡명군에 몸담고 있는 전사들은 이미 대부분 남았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백독회가 호주문에서 편지를 꺼내들고 모태똥이 앞에 흔들며 말했다.
1: 이 편지를 어떻게 할까요?
0: 그러자 모태똥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1: 니트간데 편지를 받았다는 정표를 써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0: 니트근 정표를 받고는 말이 올라 기병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마침내 주황홍군과 지도자들은 북쪽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홍군 전사들은 일군단이 있는 고제로 출발하였다. 백덕회와 모태똥은 삼군단의 맨 뒤에서 걸었다. 백덕회는 여전히 딱딱한 얼굴로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다. 길을 가면서 그가 물었다.
1: 장국도 무리들이 또 뒤쫓으면 어쩔 겁니까? 그래도 써보서는 안 됩니다.
0: 모 태동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1: 우리를 붙잡고 강제로 남하를 하자고 하면은 따라서 남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도 깨달을 때가 있겠지요.
0: 백덕희는 더 말이 없었다. 낮은 한숨 소리와 뚜벅뚜벅 걷는 소리만이 좁은 산길을 울리었다.
1: 한 영웅이 조크지의 밀림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그의 비장한 사적을 후세들이 잊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역사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0: 악의에서 고제까지는 하루 길이었다. 길은 반나마 초지였다. 어렵게 만난 일사방면군이 이런 식으로 다시 쪼개지게 되자 고위급 간부들은 마음이 괴롭고 쓰리였다. 하지만 많은 지휘원들은 긴 시간 죽음의 골짜기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야 드넓은 들판으로 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모처럼 숨이 탁 트이었다. 북쪽으로 진군의 근거지를 세우고 일본 놈을 무찌를 날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였다. 여인 몸에 누대기 같은 옷을 걸친 전사들은 꾀죄죄한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남쪽에서 온 이들은 신나게 산노래를 불러댔다. 모 태동은 말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착잡해놨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홀가분하기도 해놨지만 둘로 쪼개졌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이런 이미 되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차분히 되새겨보아야 했다. 한창 생각에 잠겨있는데 앞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고 보니 길가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홀쭉한 얼굴에 키가 작았는데 남의 옷을 빌린 듯 기다란 군복을 입고 있어서 다리가 무척 짧아 보였다. 문학가 성방호였다. 다른 한 사람은 낯이 서르는데 바싹 마르고 키가 크었다. 사방면군의 큰 팔각 모자를 썼는데 깔끔하고 로린한 인상에 새까만 눈에 점기가 돌았다. 모 태동은 말에서 내려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1: 방호동지로군요. 그래, 요즘은 어떤 시를 씁니까? 모두석 동지, 주석 동지는 군사이들 돌보는 중에도 시를 읊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목숨을 돌볼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0: 그는 뒤에선 여의고 키 큰 사람을 모 태동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 동지는 사방면군 보위부에 있는 기덕님인데 홍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따라왔지요. 주석 동지한테 할 얘기가 있다던데 시간 있으십니까?
1: 허허허, 괜찮습니다. 걸으면서 얘기할까요?
0: 모태동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함께 걷기 시작했다.
1: 모수석 동지, 저는 부탁을 받고 주왕의 정황을 알리려고 했지만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늦어버렸죠. 그이가 죽었으니까요. 주군이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0: 기덕님이 괴로운 얼굴로 고개를 떨고 왔다.
1: 주군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0: 모 태동이 물었다.
1: 정종생 동지 말입니다. 뭐, 정종생?
0: 모 태동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1: 정종생이 정말 죽었단 말입니까?
0: 조크지에서 비밀리에 처형이 됐습니다. 숲속에 끌고 가서 밧줄로 목을 졸라 죽여놓고는 정종생이 적에게 투항하려고 도망쳤다고 했죠. 모 태동은 너무 놀라서 담배를 쥐고 있던 손을 덜덜덜 떨었다. 정종생도 호남 사람인데 1925년에 공산당원이 되었다. 황포 군관학교에서 공부할 때 늘 농민운동 강습

숙소에 와서 모태똥의 강의를 듣곤 하였다. 그는 글도 잘 썼고 무엇보다 군사 전략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1930년에 아게환 소베트 구역에 파견이 되어 당의 특위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4월에 장국도가 가자마자 그의 특위서기직과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대체해버렸다. 모을가에서 장국도를 만났을 때 모태똥은 종종생의 안부를 물은 적이 있었다. 장국도는 종종생이 몸이 안 좋아서 후방에서 쉬고 있다고 얼버무리었다. 두 방면군 사이에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라 모태똥도 더 캐물어 형편이 되지 않았다. 왜 처형당한 겁니까? 기동님이 한숨을 쉬더니 대답을 했다. 종종생 동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 사방명군이 만나게 되니까 그는 주왕의 곁에 왔다고 몹시 흥분했지요. 그런데 종종생 동지의 방에 한밤중까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누가 장국도한테 알린 모양입니다. 제 말이 저래난 장국도는 종종생 동지가 자신의 잘못을 주왕에 고발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먼저 손을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니 무슨 감옥 말입니까? 전섬 소베트 구역에 있을 때 장국도는 종종생 동지가 뚫어죽기 진덕수 같은 반이명 분자라는 둥 우파 우두머리라는 둥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감옥에 쳐넣습니다. 심지어 행군을 할 때도 두서를 묶어놨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방구가 끼어들었다. 요성지 동지와 사천성 당위석이 라세문 동지도 모두 묶인 채 행군을 했지요. 요성지가 중앙에다 전섬 소베트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장국도가 보위부에 보내 가두었습니다. 그럼 종종생은 왜... 전사들은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는 누구도 몰랐다. 그러니 우아래 할 것 없이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나래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향기 온 돼지강산에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네.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노강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도강 문진부의 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이 시간에는 도강중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강중의원 하면은 우리 신약대학방 총점,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전부터 우리 자리 잡고 있는 신약대학방 총점은 연길시 백하의 백하는 다 아시죠? 백하 북쪽입니다. 연배병원 쪽으로 길 건너만 오면 됩니다. 의료보험 지정단입니다. 이보가 다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보에 돈이 있든 없든 오실 때는 이보카를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로 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2층, 3층, 4층 우리 뭐 주사실도 있고 댄디도 맞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다음 화음실도 있고 이변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보조 진단이 다 할 수 있는 중소의가 결합된 도강 중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명의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0: 네.
1: 명로 중의가 여러 명 계십니다. 우리 예, 피부과도 좋고 심내혈관 전문가도 좋고 호흡도라든가 소화계통이라든가 또 각종 간단이라든가 골가병이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보통 현대인들은 아프다 하면은 자꾸 그런 서약부터 쓰게 되죠. 예.
0: 네.
1: 소염제, 진통제, 감기 근래도 서약부터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중약을 쓰는 게 무슨 뭐 설사 걸렸거나 소화 아이 되거나 감기 걸렸거나 대부분 사람들이 중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약부터 선택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서약은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많습니다. 때문에 중약으로 선택하는 게 제일 부작용이 적고 또 우리 몸을 초세울 수 있고 이래서 이런 그 치료법 상에서 중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도강중의원에는 흠과 구강이 발전했습니다. 예, 구강과가 있는데 치과죠. 예, 그 주치의가 선생님이가 조선족 분이고 이 치과 경험이 오래된 선생입니다. 이래서 이빨을 씻는다거나 잇몸에 염증이 있다거나 틀니를 한다거나 다 이 우리 도강 중의원이 오신다 할 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치료상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이런 선택이 중요한데 도강 중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요즘 들어서서 우리 김성춘 교수를 모셨습니다.
0: 네.
1: 예. 연변병원에 오래 계셨습니다. 연변병원 중의과에 오래 계셨고 또 많은 전국 각지 또 심지어 한국 이런 데서 오랫동안 연수하고 림상 경험을 쌓은 근 40년이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0: 네.
1: 특히 이분은 여러 가지 이런 중의 치료에서 좀 종합적으로 치료를 잘하지만 호흡도라든가 갱년기 문란이라든가 식민신경문란이라든가 특히 실면증 하면은 실면증이 오는 원인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면증에 그냥 그 서약적으로 우리 그 수면제만 써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수면제를 쓰면 쓸수록 좀 치료는 더 어려워집니다.
0: 네.
1: 심피 량시 심장하고 비장이 동시에 나빠도 실면증이 오고 심장하고 콩팥이 나빠도 신선 부조가 있어도 실면증이 오고 그 다음에 심장하고 담낭이 같이 나빠도 실면증이 오고 이간위 치질한 게 있어도 실면증이 오고 단열증 있어도 심장열이 세도 실면증이 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우리 언니 김명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2: 몇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1: 예.
2: 그런 게 또 예, 자꾸 토하고 이러면서 밥을 잘 못 따서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그 위가 그 배리 그 어간이 무슨 또 예, 무슨 맥혔답니다.
1: 십이지장.
2: 예, 그래서 예, 자꾸 토하지 얼마나 잡습니다.
1: 예. 예.
2: 마다 병원에 입원하고 이랬습니다. 그래다가 네. 예, 예, 네, 또, 리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은 게 효과적이고 우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2: 가서 약을 한번 썼는데 아예 좋아합니다.
1: 예. 약가병이 딱 맞았는가 봅니다.
2: 예, 그리고 예, 이선용 살이 올랐습니다. 밤에 내 말도 자꾸 차에서 그랬던 게 밥도 잘 잡수고, 예, 어, 효과 좋습니다.
1: 예.
2: 그리고 예, 다리 대형성과 늘 있어서, 예, 못 걸어 댕겼습니다.
1: 예.
2: 3층이 어떤 내려왔는데, 이제 매일 내려와서 걸어 댕깁니다.
1: 예.
2: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고, 예, 그 다음에 2층에 가서, 예, 내려서 방전에 덤으니까, 이빨을 했습니다.
1: 예.
2: 도로, 예, 이렇게 걸었답니다. 예.
1: 예.
2: 돈도 많지 않고, 딴 거만, 돈도 많지 않고, 용 딱 맞고 더 참여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 예, 또 우리 옆집 아줌마에 또 가졌답니다. 예. 한나노 리민길, 우리언니 리민길 선생님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저씨 아줌마는 2층에 그 치과를 보여줘. 예, 둘이 예약하자고 그랬다.
1: 예.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약이 됐습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3: 예, 저는 저, 이, 이 강의가 좋지 않고, 강의가 잘, 그리지 못한다면,
1: 네.
3: 이제 다음 자산 전제 더 정식 더 떨어지면서, 그래서 아무리 자도 애써도 잠을 못 끝나면,
1: 예.
3: 예, 김송충이 선생님을 찾으러 봤는데, 야, 그 선생님은, 이 강의하고, 이, 그, 맥백 보는 또 앞뒤도 잘 보는 게, 아, 강의 정말 확실히 되게 좋겠다며. 그러면서 밥을 먹자도 밥이 냄새도 싫고,
1: 예.
3: 밥이 안에 오면 또 딱 실에 넣으면 배고픈 건 모르고, 그러면서 맥이 똑똑히 있나만 봐.
1: 예.
3: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지만 나 자주 못하니까 맥이 똑똑하지 참 생하지 이렇게 고생하는 끝에 방송을 통해서 이 저기 강의 듣고 정말 이 그 이제 도광 주는 이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가봤는데 앵겔 한 번 계란 일곱 척 계란 먹었는데 벌써 예, 이 그 잠도 잘 주고 지금 밥맛이가 이제 지금 해
1: 돌아오고, 이?
3: 몇 시면 생각난다, 막.
1: 네.
3: 니네, 뭐, 그, 한 숟가락도 그게 딱 싫다만, 그러면, 이, 맥이 똑 떨어져서.
1: 간이 나쁩니다. 간이 나쁘면 네. 그렇습니다.
3: 예. 네. 그래서, 이, 저, 무시하는, 지금 이렇게 좋을 때 좀 무시하잖아. 내일로 또 한 번만 더 계란 먹자고, 저희. 예약하잖아.
1: 예. 예약합니다,
3: 예.
1: 예. 예. 예. 오십시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저도 지금 고일만 선생님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1: 예.
4: 예, 두 번 받았습니다, 지금. 네.
1: 예.
4: 예, 나는 이제 예, 관심병은 좀 오랍니다.
1: 예.
4: 심지어 터이가 자꾸만 나타나고, 허리 놀라고, 예. 그리고 심장이 자꾸만 찬, 이렇게 후들후들할 때 있습니다.
1: 예.
4: 예.
1: 예.
4: 그리고 잠은 이내 못 잤습니다. 네.
1: 예.
4: 그리고 혈압도 높고, 혈압도 그냥 온정화에 되고, 혈지도 높고,
1: 예.
4: 예. 예, 요즘에는 안 좋아서, 우리 진철구 돌마 선생님 치료를 받고, 영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 나봉구 돌마 선생님들과 치료한, 아, 이제는 내 치료를 이번에 두 번 받은 바에 완전히 좋습니다.
1: 알겠죠, 예?
4: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야,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한테 좀, 이 선생님들에서 딱, 올해 좀 치료를 받으려고, 예. 완전히 좀 병 근치하려고, 오늘, 이야기 내일 가려고 그랬나.
1: 병이라는 거는 이 공고하게 치료해서 공고 단계를 걸쳐야 재발 없습니다. 예. 내일로 예약해랍니까?
4: 네,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내일로 해서 조혈만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예.
4: 네,
1: 예, 오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5: 예, 저도 이 지금 더광수면 더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5: 수고했습니다. 원래는 이 심장이 가난이 엄마의 아이도였습니다.
1: 지금 네.
5: 심저통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예, 이 심장이 아프다 하면은 예, 뭐 어쩔 수 없이 맥이 떨어지고 눈도 막 뜨기 싫고 예, 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얼리 이 심장 막 찌르는 것 같고 막 이빨 통증하고 머리 아프고 이 정도 됐었습니다.
1: 네.
5: 이래가지고 예, 약도 좀 써봤는데 효과가 그냥 거기서 거기던데 이번에 이 저일만 선생님 약을 쓰고 예, 효과 보는 게 현저하게 알린다 이게 선명하게.
1: 그렇죠.
5: 예, 이게 막 그러고 또 된 심장이가 막 좁아 생겨서 막 빨리 뛰다가도 예, 막 어떤 떨리는 것처럼 막 이런 증상도 있고 그런데 예, 이게 지금 심장이 영 피곤합니다.
1: 좁어, 방찬, 각종 이런 심률문란, 진동고수, 절만 소시에 치료를 하고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5: 예, 난 그래도 어, 이 제거지 치료받아서 이 좀 효과가 알거든데 혹시나 매설에 그랬는데 정말 치료를 받아보고 나니까 나 이게 효과 나는 게 이렇게 정말 알린다. 그러니까
1: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며 예. 치료도 했고 댄디도 맞아보았고 심지어 북경 시허병원에 갔던 사람들 또 연결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중의를 보였던 사람들 저 선생님 데 와서 거의 뚝 떨어집니다.
5: 네, 예, 그 나도 많이 치료 받아봤습니다. 근데
1: 네.
5: 근데 그치 이번에는 이 효과 난게용 뭡니까 현저하게 알리니까 어 이거 언영 이렇게 했더라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았겠는 거 싶었습니다.
1: 그렇죠.
5: 그리고 예, 그리고 소화계통도 영 안 좋아졌습니다.
1: 예.
5: 소화계통도 영 좋아졌습니다.
1: 예.
5: 뭐 음식 먹어도 가림없이.
1: 예.
5: 이래서 지금 오늘 난 오늘 지금 예 가서 그 치료를 지금 받으려고 지금 예약하자고 전화했습니다.
1: 오늘로 해서 절만 선생님 예약입니까?
5: 예.
1: 예, 오십시오. 됩니다.
5: 예.
1: 네, 건강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네.
6: 예, 우리 큰 고모가 예, 당뇨 종합을 부음이 두 번 나왔습니다.
1: 예.
6: 몸이 붓기고 아랫다리는 예, 유리처럼 바짝바짝 바지를 입지 못합니다.
1: 너무 붓기해서 그렇습니다.
6: 예, 청구만 거 되고. 그리고 누보면 얼굴에 예, 헐떡헐떡거리고 충재지지 남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예, 줄줄 내려오고 물 들어가도 줄줄 내려오고 이랬댔습니다.
1: 예.
6: 그래서 절만 선생이고 어쩐 세 번 점약을 갖다 주고 어디는 못하지 해서 예, 전화로 이렇게 냉대해서 점약을 죄다 먹은 게, 세 번이나 죄다 먹은 게, 어젠 많이 났다지 않까,
1: 젓가락도
6: 움직이고,
1: 예.
6: 좀 활동해서, 예, 집행일 찍고 화장실 댕긴답니다.
1: 예.
6: 그래, 저와 제, 예, 오늘도 또 전화로 예약해서, 점약을 또 낼까 안 해서, 그래, 절만은, 선생님을 예약하자.
1: 네, 알겠습니다. 절만 선생님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예.
6: 예, 예, 감사합니다.
1: 오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마라.
8: 안녕하십니까?
1: 예.
8: 그, 저기, 뭐니까, 난이,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고래 별로 문제 있는 것 같아서, 그, 무슨, 김성춘 선생님까지.
1: 예, 김성춘 교수님 있습니다.
8: 예, 그 선생님 좀 볼까 해서 얘기합니다.
1: 그분이, 이, 실면증 치료에, 실면증 예. 치료뿐만 아니라, 호흡도계통, 예. 간섭 문제, 종합적으로 잘 하시는 분입니다. 예. 언제로 예. 예약해랍니까?
8: 오늘이 할 수 있습니까?
1: 됩니다. 오늘 오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다 나오십니다. 이렇게 예약하기 때문에 또 먼데 분들 또 차 타고 어찌고 또 오늘 하면 늦어져도 이렇게 예약하면 우리 병원에서 그 선생님한테 예약해놓으면 기다려줍니다. 예? 오십시오.
8: 아니, 지금 인차 가서 그린다.
1: 됩니다. 이렇습니다. 예. 오십시오. 예.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8: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9: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9: 나 지금 더황풍령 김성철 선생님이 약을 먹고 지금 한 20년 되도 좀 두통이 고리 아프거나 참 자지 못한 그런.
1: 아, 왕거성 두통이 있었습니까?
9: 예, 예.
1: 그래, 조금 났습니까?
9: 지금 많이 나서지고.
1: 많이 나서지고.
9: 예. 예. 아프거나 이러면 계속 뭔가 댄디를 한 아까도 한 번에 그래도 열을 시 했습니다. 근데 예. 잠시씩 또 아프더라면 아프고 잠자지 못할 이랬습니다.
1: 예.
9: 예. 근데 지금 더, 그 김성순 선생님이 그러니까 중약을 일곱 날 먹었다만 일곱 터고
1: 예.
9: 많이 더
1: 그렇죠. 이 김성춘 선생님의 이 실면증 치료에서 아주 용하다고 큰 소리 칠 만합니다. 아주 용합니다. 예.

0: 네, 약을 써줘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예.
1: 예,
0: 레알로 예약했습니다.
1: 예,
0: 오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침 얘기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이 김성춘 선생님 침이 다릅니다.
2: 네.
0: 침은 뭐 맞아본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프면 침부터 맞고 많이 맞는데, 김성춘 선생님 침은 봐도 알깁니다. 다만 침을로, 예, 우리를 들어 족삼리 하면은, 족삼리라 너무 이 발끝까지 찡, 전기 통하는 것처럼 1초 동안 찡 해야 됩니다.
2: 네.
0: 근데 침이라 맞아보면 그렇지 못한 데 많습니다. 족삼리 하나만 봐도 이 선생님 침을 얼마나 잘 나오는가 알 수 있습니다.
2: 예.
0: 그리고 배침이라든가 골가병으로 인해서 요추간판 털출, 좌골신경통, 그 다음에 소화에 대해서 명치금 밑은 맨날 오름만 지던 사람들 침을 몇 번 맞으면 쑥 내려갑니다. 예. 경락 소통하는 게 침이지 않습니까?
2: 예.
0: 근데 경락을 소통하자면 그 혈자리거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혈자리가 예 사실 종이장 두께입니다.
2: 네.
0: 아주 그 제대로 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얕게 나서는 아예 됩니다. 그래서 침만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면증 치료에서 실면증 치료하면은 그 실면증이 어느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간이 나빠도 실면증이 오는 거고, 특히 우리 비위가 나쁘고 거기에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역시 또 실면증 치료가 잘 안 됩니다.
2: 네.
0: 때문에 실면증 치료 댕기면 많이 치료해봐도 치료 효과를 못 보니까 포기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래 수면제를 들이대고 로라가 없으면 자지 못하고 이런 분들, 신경인솔로 얻은 신경인솔하는 게 우리 중에서 이 내분비문란을 치료하면서 수간 제위를 해주면 이런 신경물란도 치료가 됩니다.
2: 네.
0: 예, 모두 아이 되는가, 실면증 치료는 치료가 아이 되는가 하는데, 한번 김성춘 선생의 치료를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면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실면증 치료에서 우리 아주 독특하시고 큰소리침에 자랑할 만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도 계통에서도 특별합니다. 우리 폐라는 거는 이 오행학에서 금에 속합니다.
2: 네.
0: 예, 우리 중에는 오행학 있죠. 오행학 하면은 목화 토금수입니다. 목부터 말해야 됩니다. 이 중의를 제대로 이 사람이 배웠는가, 아예 배웠는가 하면 오행하고 말할 때, 뭐, 화금, 토, 이렇게 말하면 아예 됩니다.
2: 네.
0: 목이 뭡니까? 간이란 말입니다.
2: 네.
0: 예. 간부터 말해야 됩니다. 간. 목, 화, 화가 심장이고, 토, 비위죠.
2: 네.
0: 금이가 우리 폐입니다. 폐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이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소 공급을 폐가 완수합니다.
2: 네.
0: 그냥 숨을 쉰다 해서 뭐 내 폐는 잃어본가 하지 마십시오. 원만한 이런 호흡을 통해서, 특히 말하면 폐가 힘이 세야 된단 말입니다. 폐 활량이 좋아서 많은 산소를 끌어들일 수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이런 아모니아를 배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2: 네.
0: 그러니까 이 폐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 한 사람이 피치가 부족하다 할 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죠. 우리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는 95% 이상이 돼야 좋습니다.
2: 네.
0: 97, 98 이렇게 돼야 좋은데, 보통 90% 아래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2: 네.
0: 근데 보통 그렇지, 위험한 정도는 아닌데,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계속 정시야 나고 하품이 나고, 혈액 중에 이런 혈홍 단백이 빨갛지 못하죠.
2: 네.
0: 어떤 사람들 댄지란 맞아보십시오. 댄지란 맞을 때 혹은 화암실에 가서 피를 뽑을 때 보면 피가 검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2: 네.
0: 그래서, 선생님, 어찌 내 피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검은 것 같습니다. 어찌 그런가? 혈액 속에 산소가 적은 사람들이 피가 더 검습니다.
2: 네.
0: 예, 적혈구에 우리 혈홍 단백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홍 단백일 때는 아무리 정맥이 필요해도 좀 빨간색이 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 혈액 속에 독소가 많죠. 예?
2: 네.
0: 그러면 검습니다. 그 독소가 바로 이산화탄소가 많단 말입니다. 저희들 도강 중에는 김성춘 교수님 계시면서 각종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해서 폐 기능이 떨어졌다거나 만성기관지 확장증이 있다거나, 또 요즘 계절에는 천식, 저 만성 천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발하기 쉽죠. 예. 천식이 발작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예.

0: 헐떡헐떡 대고 누워도 뭐 있고 앉아 있어도 바쁜 배란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폐하고 관계되는 게 대장입니다.
1: 네.
0: 폐는 오장에 속하고 거의 부가 대장입니다. 심장의 부가 뭐인가? 소장입니다.
1: 네.
0: 그다음에 오장에서의 비장이가 오장에 속합니다. 저 사람은 위가 속하는가 한데 오장육부에서 오장에 속하는 게 비장이고 비장의 부가 위입니다.
1: 네.
0: 피부가 바로 대장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화장실에 가서 변비도 없는데 계속 오래 앉아있죠. 예? 힘듭니다. 그것도. 어째 그런가. 폐피치 부족. 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대장에다 밀어주는 힘이 없어서 변비가 없어도 이 대장이 힘이 없어서 변을 내보내지 못하죠. 따라서 이 대장이 자꾸 꿀룩꿀룩꿀룩 유동해야 됩니다. 대장이 힘이 없이 유동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 흡수 못하고 배출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폐하고 대장은 부부가입니다. 부부간에 오는 남편이 좋아야 그 아내도 좋고 남편이 돈을 잘 벌어드려야 아이 집이 그 좀 잘 돌아가고 남편뿐만 아니죠. 집에 그 부부간 중간에 한 내 아내가 뭐 싹싹하고 뭐 밥도 잘해주고 뭐 이래야 남편도 또 거기에서 말 일할 힘도 생기고 이게 부부간이라는 게 이런 도리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부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습니다. 이게 폐하고 대장은 한 집안 식구에서 부부간, 형제간 다 되죠. 예? 그래서 폐가 좋아지는 것이 대장이고 대장 우리 몸의 70% 이상이 면역세포는 장도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 우리 호흡도 계통이 질병 절대 무시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이전에 폐결핵 했다거나 예?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성, 젠스성 폐염에 다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과민성 비염도 그렇습니다. 김성춘 교수님 배우시오. 아주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약을 써보면 벌써 알깁니다. 조금 움직여도 숨이 차고 옛날에는 뭐 서시장이랑 건등건등 갔다 완전 못 가진 사람들 댕겨보면 알긴다 말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희들 도강 중년 보면은 또 그 우리 그 원장을 해서 예? 최기명 원장님 계십니다. 이분이 쌍발 시간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하루 건너 나옵니다. 예? 오전 8시부터 10시 어간 정도로 나오는데 주로 이분은 또 피부계통에서 뉴피시엔이라든가 예? 백전풍이라든가 심화전이라든가 특히 대상포진 치료에서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저기 댕김에 대상포진 갖고 몇만 원 쓰고 몇만 원 써도 그 포전이 그 피부 포전이는 아무렇지만 어제 물도 안 나고 다 아무런 것 같지만 오키스 스체도 아프다는 분들이 이런 포전병도가 이거는 병독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예, 바이러스로 오는 병입니다. 휴진성 세균성 병이 아닙니다. 몸에 남아있습니다. 잘못 치료하면 이 병독이 몸에 남아있으면서 특히 신경절에 다혈에 남아있으면서 신경을 따라서 아프기 때문에 대상포진은 아프면 전기 통하는 것처럼 주로 따라 징징절입니다.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다 우리 도강 중의원이 오십시오. 최기명 원장님 아주 치료를 잘합니다. 그 외에도 리민길 선생님 계시죠. 각종 요추간판 돌출도 좋고 특히 피부의 호흡도 계통 방면이라든가 중풍 방면이라든가 친구료 뽑기라 하는데 아주 그 효과도 뚜렷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 조혈만 선생님이 조혈만 선생님은 심내혈관계통에서 전주 쪽으로 소문이 있는 분입니다. 주로 서서 조 선생님 보이기도 또 힘듭니다. 예약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중풍 조기 진단이 아주 중요하죠. 아무리 뭐 MRI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무슨 B처도 그렇고 그게 다 보조 진단이기 때문에 그게 걸려들어서 나타나면 이긴색이 왔습니다. 이러지만 중의는 이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조기 진단합니다. 중의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사진법에 망진, 그다음에 촉진, 그다음에 물어본다. 뭐 무슨 변비가 있는가 잠을 어떻게 자는가 어떤 음식 물어보는데도 10가지 이상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중이 배울 때 원래 스원거라

0: 하는 게 있습니다. 열 가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거 암소 못해서 노래를 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원거라고 합니다. 열 가지 물어보는 노래 이 중에 다 있습니다. 그런 그다음에 냄새 맡는 거 이런 사진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기계 검사에서 안 나타나는 이런 증상도 싹 드러낸단 말입니다. 여기에 정말 선생님 용합니다. 중풍 조기 진단, 관심병 조기 치료, 진단, 치료 여기에서 아주 어떻게 말하면 기계보다도 떼노보다도 더 떼노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치료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노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어제 그 별 생각 없이 핸드폰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그 몇 달 전에 캡처된 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딱 캡처만 해두고 한 번도 안 읽은 건데
1: 네.
0: 뭐 그냥 지나가다가 나중에 읽어야지 하고 저장만 해둔 거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나중에 보려고 저장해두고 안 본 거 말입니다. 저도 사진첩에 참 그런 것이 많은데 뭐 요리 레시피라든지 운동 영상, 여행지 사진 그리고 읽지 않은 글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를 읽었습니다. 바로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작은 친절. 어디서 본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인터넷에서 누가 공유한 짧은 에세이였을 겁니다. 공유해 볼까요?
1: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가가 편의점에 가 물을 사려고 계산대에 섰는데 지갑을 안 가져온 겁니다. 핸드폰도 집에 두고 나와서 결제를 못하는 상황. 근데 뒤에 줄이 서 있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0: 그분은 다시 계산을 기다리고 그때 뒤에 있던 아저씨가 그냥 자기 카드로 계산을 해준 겁니다. 2원짜리 물이었는데요. 작가는 고맙다고 하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죠? 2원이면 큰 돈도 아니고 아저씨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작은 일 때문에 조금 살 것 같다고 썼습니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고요.
1: 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누가 봐선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네. 정작 본인은 오래 기억하는 그런 거. 네, 이상하게 저도 요즘 전 자꾸 이런 글을 찾게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예. 큰 감동보다는 어쩌면 작은 위로가 되는 글을 읽고 나면은 조금 마음도 내려 안고 누군가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고 싶어지는. 그래서 그런 따뜻한 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읽으면서 주변의 분들과 따뜻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밥을 먹게 되면 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밥을 먹이면 왜 코가 막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음식의 열기입니다. 네, 뜨거운 음식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코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늘립니다. 둘째는 매운 음식이라고 하네요. 네, 캡사이신이 든 코점막을 자극해서 콧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 알레르기입니다.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코가 막힙니다. 자, 다음은 씹는 행위라고 합니다. 씹으면 코와 입을 연결하는 통로가 자극을 받는데요. 이 밖에 역류성 식도염,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코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0: 근데 밥을 먹을 때 코가 막히는 것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특정 음식 먹을 때마다 코가 막히게 되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레르기는 두드러기, 부종,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어떤 뭐 특정 음식 때문에 코가 막힌 적 있나요?
1: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0: 저는 네. 매운 걸 먹으면 자꾸 이제 막 콧물이 질질 나오고 코가 막히고 하는데 아 이제 매운 음식 때문에도 이럴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 흔한 오해는 밥을 먹으면 코가 막히는 것이 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음식의 열기, 매운맛, 알레르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코가 막히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0: 네, 정리해 본다면 그 밥을 먹게 되면 코가 막히는 것은 음식의 열기, 매운맛, 알레르기 등 다양한 원인 때문입니다. 특정 음식에서 반복된다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 있단 말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자꾸 막히거나 자꾸 콧물이 질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 이제 동년으로 돌아가 그런 거 아닙니까?
0: 예. 근데 누군가 또 그러더라고요. 네. 왜 나이 들면 자꾸 뭐 음식 먹을 때 밥이 막 튕기거나 막 그리고 코가 막히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하냐. 이게 뭐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1: 내분비의 문제가
0: 또 하나요. 예.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져가지고 가만히 자꾸 튕겨 나간다예요. 그래도 나이가 들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이 살짝 어린 나이 때처럼 그렇게
1: 노화가 오죠.
0: 쫀쫀하지 못해가지고 예. 노화가 그렇죠. 와서 뭐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밥도 튕기고 하는데 그래서 전 식사하는 과정에 좀 침이 튕길까 밥이 튕길까 항상 조심조심하거든요.
1: 그 나이가 들면은 네. 이제 근육도 쇠퇴되고 네. 여러 가지 우리 내분비도 이제
0: 젊어지고
1: 예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실질적인 어떤 음식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 자극을 또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0: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1: 맞아요.
0: 식사할 때도 자꾸 얘기하다 보면 또 튕기고 또 이상하게 또 어른 소리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안 좋고 지갑을 열라고 합니다.
1: 나이가 들면 근데 지갑을 더 안 열더라고요. 보니까 어르신들이
0: 왜 안 열어요? 퇴직금이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1: 아니 근데 더 이제 아끼고
0: 꼭 닫고
1: 예. 예. 그 돈을 모았다가 이제 나중에 뭐
0: 같이 또 큰 식사하려고
1: 예, 그럽니다. 그렇죠.
0: 예.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뭐 작은 현상들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답니다.

0: 김윤일 씨 키가 좀 커진 것 같은데요.
1: 커졌습니까?
0: 키 크는 약 드셨어요?
1: 아니 키가 큰 게 아니라
0: 높은 신발 신었어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자꾸 저를 그렇게 좀 이제 멋지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0: 네. 예. 아 그래요?
1: 예.
0: 제가 이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혹시나 윤일 씨가 좀 더 요즘 성장을 했나?
1: 네. 성장판이 닦였습니다.
0: 네. 아, 이제 더 이상. 10년 전에 다쳤죠.
1: 아, 이제 이미 다쳤는데, 뭐, 예.
0: 혹시나 그래도 좀 더 요즘 애들이 쑥쑥 크는 것처럼 뭐 키 크는 약을 먹었다거나 그래서 한 80 되는 줄 알았다니까.
1: 제가 이제 더 커 뭘 하겠습니까?
0: 사회할 때 좀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잖아요.
1: 아유, 뭐, 이제는 뭐 키가 커서 뭐 사회 멋지게 보이고 뭐 그런 건 이제 신경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네. 크면 뭐 바지도 다시 바꿔야 되죠.
1: 저는
0: 돈
1: 좋아요.
0: 일밖에 없습니다.
1: 예전에 입던 옷 그대로 지금 계속 입을 수 있으니까.
0: 근데 기다리세요. 이제 네. 그 예전에 입던 옷 그대로만 입고 잘라 입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이가 들면 키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1: 맞아요.
0: 합니다. 네. 40대 이후부터 매년 약 0.1cm에서 0.2cm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70대는 2cm에서 5cm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1: 근데 그 키가 줄어드는 주된 원인은 척추 디스크의 퇴행이라고 합니다. 주간판은 나이가 들면서 수분을 잃고 얇아지는데 그래서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또한 골다공증으로 척추뼈가 압축되면 키가 더 줄어들죠. 척추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가 굽으면 키가 더 줄어 보입니다.
0: 네, 키가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척추를 펴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연과 절주가 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키가 줄어드는 것이 뭐 어차피 뭐 자연스러운 노화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는 운동과 영양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키가 줄어드는 것이 요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요. 요선도 영향을 줍니다만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1: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드는 것은 주간판이 얇아지고 골다공증으로 척추뼈가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칼슘, 비타민 D 여러 가지 또 운동으로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큰일 났어요.

0: 왜요?
1: 원래 작은데.
0: 매욱 씨가
1: 더 작아지고.
0: 매욱 씨는 작은 게 아니라 아담하죠.
1: 어, 예. 기분 좋다.
0: 그러니까 이제
1: 여세윤 씨가 이 언어적으로 굉장히 또 부드러워지고
0: 언어 공부하고 있어요.
1: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언어 공부하고 있어요.
1: 많이 따라 배우고 서로 따라 배우기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0: 아니 진짜 뭐 명욱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우리 여성분들이 연령대를 놓고 보면은
1: 네.
0: 가장 아주 제일 어, 보기 좋은 키거든요.
1: 근데 예. 지금 평균 키에 못 도달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아니, 부모님이 둘 다 키가 안 크시면, 뭐, 혹시, 산동성 분들 크니까, 서로 뭐, 결혼을 하면은, 서로의 후대들의 어떤 뭐, 유전자 바꿈이 더 중요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0: 아니, 솔직히 저희 어머니는 1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네. 아주 날렵하거든요. 예.
1: 저희가 윤일 씨 엄마보다는 커요.
0: 아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작아도
1: 예.
0: 할 건 뭐 자기의 그 어떤 능력 범위 내에서 키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 말이 아니잖아요.
0: 예.
1: 능력은 다 있는데 키가 크고 싶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0: 그 키가 크고 싶어지는 건 내가 크고 싶어서 크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나의 이 지금 네. 정도의 그래도 위안이나 혹은 어 남보다 나는 키가 작아도 우월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 자부심 갖고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1: 그리고 흔히 하는 오해 뭐 이제 우유를 꾸준히 먹으면 키가 큰다. 저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우유를 못 먹고 우유만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0: 예.
1: 근데 또 그게 우유가 저한테는 안 맞았나 봅니다.
0: 그러니까요. 이제.
1: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요즘 뭐 어떤 운동도 하고 마사지도 하던데 뭐 키가 작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는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0: 키가 좀 더 커갖고 다시 어떤 젊음의 그런 어떤 못해본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1: 사회할 때
0: 아.
1: 높은 신발 안 신어도 남자 아나운서들이랑 꽃 똑같이 키가 크고 싶거든요.
0: 아, 그러면 남자분들이 배려하면 되죠.
1: 낮춰서.
0: 예. 예, 그럼요.

0: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일단 눈도 즐거워야 되고 입도 즐거워야 되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씹을 때 그 아삭함 여러 가지 그 느낌도 좋아야 됩니다.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음식은
0: 네.
1: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
0: 맞죠. 그래.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1: 그래서 이제 음식도 여러 가지 색상이나 네. 비주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면은, 그 식욕이 좀 당기는 것이 있거든요.
0: 근데 있잖아요. 제가 요즘 뭐 먹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징어 먹물 아이스크림이에요.
1: 아, 그런 게 나왔습니까?
0: 먹어봤죠. 오징어 먹물 아이스크림인데, 오징어 먹물 넣었대요. 근데 아이스크림인데 먹으면 정말 입 주위가 딱 삭감해 납니다.
1: 아니, 그 맛은 단맛이 나죠, 나기.
0: 나는데 새까만 색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먹을까? 이 초콜릿 색깔이랑 새까만 색은 또 느낌이 완전 다르죠. 다르더라고요.
1: 초콜릿 색은 조금 이제 토색.
0: 네.
1: 너무 검은색이 아니고.
0: 이제 네. 살짝 갈색 같은
1: 갈색
0: 그 고급지잖아요.
1: 예, 맞아요.
0: 저는 이제 색깔이 제 마음에 안 들면 잘 안 먹는 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파란색이 또 식욕을 뚝 떨어뜨린다고.
1: 아.
0: 그러고 보니까 하늘 파란색 음식이 없어요?
1: 없죠.
0: 오, 진짜 없네요.
1: 오, 그러 보니까 이제 남새든 과일이든
0: 하늘 파란색이 없어요.
1: 하늘 파란색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0: 오맛은 예. 왜 그럴까요?
1: 그 우리가 요리할 때도 파란색으로 된 이 식재료는 못 봤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근데 파란색이 또 식욕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1: 맞아요.
0: 실제로 다이어트에 파란색 식기를 사용하면 식사량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1: 파란색이 식욕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에서 파란색 음식은 드물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 얘기를 못해서 뭘 파란색 먹었던지 하늘 파란색이 없습니다.
1: 거의 없죠.
0: 예.
1: 해산물 종류도
0: 없는데 저는 TV에서 봤는데 파란색 문어가 있더라고요.
1: 파란색 문어.
0: 그리고 파란색 게도 있어요.
1: 게.
0: 근데 삶으면
1: 빨간색이죠. 근데 이 파란색을 띠는 자연 음식은 블루베리나 가지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0: 근데 뭐 블루베리나 가지도
1: 너무 파란색이 아니죠.
0: 그러니까요.
1: 예. 그래서 뇌가 파란색을 음식과 연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파란색은 진정과 이완을 상징하는데요. 아, 진정되는. 예. 파란색은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고 식욕을 자극하는 색이 아닙니다. 다음은 파란색은 신선함과 청결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래서 음식에서는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정말 일상생활. 저는 저희 집에 파란색 식기가 또 없습니다.
1: 거의 없죠.
0: 네.
1: 누가 진짜? 파란색 씁니까? 안 쓰죠, 보통.
0: 네, 없어요. 네. 정말 안 쓰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빨간색과 노란색은 식욕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빨간색 고추.
1: 예.
0: 음식에 저희 고춧가루가 팍팍팍 빨간색이 뿌려지면 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빨간색은요, 에너지와 열정을 상징하고 노란색은 밝고 즐거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식당과 식품회사가 빨간색과 노란색을 로고와 인테리어에 사용합니다. 그 맥도날드,
1: 맞아요.
0: KFC 같은 브랜드가 빨간색과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1: 흔한

0: 경우에는 파란색이 식욕을 완전히 없앤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파란색은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닙니다. 또한 파란색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심리적 효과일 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1: 그 우리가 조미료로 쓰는 찌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게 노란색이에요.
0: 노란색.
1: 근데 어떤 상가에서 파란색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저는 못 사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넣으면 별 이상하게 맛이 음식 맛이 이상해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몸이 주미주미하다고 못 샀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이 사람한테 주는 그 특히나 음식에서 우리가 파란색을 안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식욕을 억제하는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1: 평소에 또 먹는 것도 못 봤고 네. 또 하나 생각하건데 하늘이 파란데 또 지상에 자라는 식물마저 파란다면 이게 좀 조화롭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재료들이 있는 뭐 식재료가 있다면 그걸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껴서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1: 네, 선우 순서가 만약 우리 일상의 자연생활에서 파란색 남새라든지 여러 가지 식재료가 많다면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텐데 이 자연 자체가 파란색 채소를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식재료를.
0: 근데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습니다.
1: 아, 저는 그래서 오늘도 좀 파란색 식기 좀 장만해 보려고요.
0: 파란 식욕이 떨어지게.
1: 특히 술잔 같은 거 그 파란색 투명한 걸로 하면은 좀 와도 모든 음식 맛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숟가락 그 밥그릇도 파란색으로 하면은 제 것만.
0: 근데 명호 씨는 아무리 그렇게 생활 환경이 변해지더라도
1: 네.
0: 그 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음식에 대한
1: 애착과
0: 그 본능적인 거는 그거는 못 버릴 것 같아요.
1: 아, 바쁘지 말아야겠네요.
0: 검은색이라도 안 될 것 같아요.
1: 옷에 찬이란 색깔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뭐 자연에 순응하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0: 그럼요.
1: 그러면서 살고 싶습니다.
0: 내가 원하는 걸 만족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1: 솔직히 다이어트 해봤자 몸매가 그렇게 이뻐봤자 굳이 오대 가서 어떻게 할 것도 없고 그리고 건강도 일정한 수준으로 체중을 유지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0: 그것도 연령대를 봐야 되죠. 만약에 뭐 젊은 20대라면 조금
1: 못비하겠고 뭐. 이상하게 그 로인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요즘은 또 튼튼하게 살집이 좀 있어야 덜 아프더라.
0: 예.
1: 힘이 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있죠.
0: 너무 다이어트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1: 네.
0: 건강관리는 물론 하면서 뭐 드실 거는 또 드시면서.
1: 네. 아, 파란색 제가 봤어요. 케이크.
0: 아, 케이크는 있구나.
1: 근데 그거는 적당히 먹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났네요.

0: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하품은 전염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옆 사람이 하품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따라서 하품이 나오죠. 이것을 바로 하품 전염이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 하품 전염은 공감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치 자신의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데요. 옆 사람이 하품한 것을 보면 뇌에서 하품과 관련된 회로가 활성화되고 실제로 하품이 나옵니다. 거울 뉴런은 1990년대 이탈리아 연구팀이 원숭이 실험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0: 네, 하품 전염은요, 친한 사람일수록 더 잘 일어납니다.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 하품 전염이 더 잘 나타나는데요. 반대로 낯선 사람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하품에는 좀 덜 반응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하품 전염이 사회 종류대와 공감 능력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자폐 스펙트럼 있는 사람들은 하품 전염이 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한마디로 하품이 전염되는 것은 거울 뉴런과 공감 능력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하품 전염이 더 잘 일어나며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연결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품 전염은 나이와 공감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0: 네, 연구에 따르면 4세에서 5세 정도부터 네. 하품 전염이 나타난대요. 아길 때 말고. 근데 집에서 자꾸 뭐 동물도 주인을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네. 합니다. 또 개도 하품하는 것을 따라하면 하품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흔한 오해가 그 하품이 산소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 하품은 뇌 온도 조절, 뭐 각성, 긴장 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장소에서 하품하기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입을 막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품 같은 것도 좀 참을 수 없더라고요.
1: 그게 우리 생체의 반응이고
0: 예.
1: 그런 것들도 해야만이 건강이 또 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품을 참고 그냥 뭐 우리가 눈물 나는 것도 눈물 참고 뭐 기침 나는 거 기침 참고
0: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요.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반응인 것만큼 뭐 근데 몇몇 사람들 민폐를 안 주는 상황에서는
0: 네,
1: 가능하거든요.
0: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울고 또 하품도 하면 가끔 또 하품하기도 하면서
1: 맞아요.
0: 좀 편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백세촌 황하구복에는 교고란, 제하수호, 화마인, 황정, 천막, 삼칠, 옥죽, 영지 등 진간약재로 조성이 되는 오태시 국약입니다. 이끼 양열에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혈부족, 간과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앞이 아찔해나고 어지러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과기는 30병이 들어있으며 하루 3번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황하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내대입니다. 문의 전화 및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선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황화공황액과 더불어 명사방 눈병치료 약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 두 가지 제품에 관한 특수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이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본 제품이 퍼센트가 높게 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권도 1,000원을 빼주는 부분적인 우대활동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 그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복액과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그 장수의 비결 가운데서 그 특수성을 충분하게 설명해주는 지구의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장수촌, 여기에 관한 그 영문으로 나간 이런 비례가 높은 장수노인들이 많이 모인 이 비결을 여기에다 황화구복액과 등계식에서 그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은 황화구복액은 한 가게 398원인데요. 10일 동안 복액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한 과가 되는 300과리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3번 드시는 차원에서 열흘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를 한번 뭐 이미 우리 지구에 나온 시간에 한동안 지나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견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긍정적으로서 평가하게 되어 있는가 하며, 명소방 눈병 치료 약품은 지금 598원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5각에 15각을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를 제때 잘 파악하시기 바라는데요. 우선 백세춘, 백세춘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세춘, 백세를 그 아주 젊게 사는 황화구박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구란이라든지 호마란이라든지 황정이라든지 천마라든지 령지라든지 삼칠이라든지 옥죽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비교적 다른 중약재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해도 희소하게 들어가는 이런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본 황화구박액 자체는 지금 광서장적 자치구에 바마현이라고 있습니다. 예, 바마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 10만 명의 백세노인이 3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길시는 지금 67.5만 명으로서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영길시에는 230명 자의 100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연결시는 많이 찬 것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황화구박액 가운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몇 가지 기본 성분이 많은 장수촌에 대한 조사 가운데서 나왔거든요.
1: 예.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지금 황화구박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그냥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 자꾸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그런데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0: 혈압이 온정, 제일 관건은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야 장수를 보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2: 예.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그렇게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황황하고 불안하고 허리 놀라도

0: 이거 지금 다리 아픈 줄 지금 모릅니다.
1: 치하수오란 성분이 들어가서 관절이 동통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결국, 예, 그냥, 저기, 뭔가, 속이 더부람이 소화 안 되고, 기름지 음식 먹으면 자꾸 설설하는데, 예, 야, 지금 이 약 먹는다면 소화가 영 잘 되니까, 예, 설.
2: 이 약을 방학하고, 뭐, 예, 다 쓰고 있는데, 용 효과 보기 시작했습니다.
1: 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저구란이라는 성분 자체가, 징폐화단 해소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기통에 좋습니다. 그리고 건비위의 역할을 하고 황정이나 성분도 호흡기통을 잘 관리해주게 되어 있고 예, 종합으로 좋습니다. 예.
2: 그러니까 기침 걸리면 기침 자꾸 해서 근심했는데 그게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약을 써서 좀 당독하자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자고 했는데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황화구복액은 전 세계적으로서 이 장수의 비결이 이 처방으로 나갔습니다. 국경 70주년이 장수의 비결이 지금 여기 광석장지역 자치구 밤하현에 내려가서 조사했는데 이 거기에 장수의 비결이 그러니까 10만 명이 여기 차지하는 퍼센트가 너무 높죠. 33.4명이 10만 명이 우리 연기시는 한 250명 100세 이상 노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하게 되면 우리는 많이 모자라죠. 그런데 여기 장수촌의 그 비결 가운데서 황화구복의 이 처방 자체에 들어간 성분들이 기본으로서 장수의 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우리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이제 여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항아구복액을 쓰는데 이게 구복액이래 그러는지 흡수 잘 되고 효과 영 좋습니다.
1: 여기 특산 성분들이 들어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4: 나는 워낙 위 나빠서 예. 그래도 조금 과일을 좀 먹거나 어찌면 또 설사납니다.
1: 예.
4: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아이 되고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고 그랬댔습니다. 그리고 담낭도 나빠서 입이 쑥고 이랬댔는데 이 항아구복액을 쓴 다음에 아 이게 소화 잘 되고 밥이 맛있고 우선에 이거 먹은 다음에 설 따라야 한다.
1: 그렇죠. 예예. 예.
4: 예, 그래서 우선은 과일이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 이 약이 정말 이게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항상 어지럼증이 나서 얼빠남 같은 게 아침에 일어나면 좀 희한이 납니다.
1: 네.
4: 이게 혈압 조절이 그거에 나는 날마다 재는데 어떤 날은 128일 때는 혈압 약 먹고 110이 되면 한 날 건네를 먹어도 됩니다.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정신이 나고 이용 좋습니다.
1: 139 이하게 되면 정상입니다. 예예. 예. 예. 그리고 혈압 약 안 드셔도 예, 됩니다.
4: 예. 할랄건 내려 먹습니다.
1: 예.
4: 그리고 또 이게 그 밤에 잠이 잘 온다.
1: 예.
4: 이거 먹은 게 예, 그랬거나 예, 밤에 잠을 푹 자니까 나는 2시 만에 깨나면 예, 또 한 시간은 시들거야 자던데 이런 일이 없습니다.
1: 혈흔증이 해결받고 예. 불면증이 해결받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에 속합니다. 예.
4: 그리고 또 예, 이 무릎관절도 아이도 왔는데 무릎관절이 무릎이 헷갖고 몸이 가벼고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약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아저씨도 같이 쓰자고
1: 그렇게 하세요.
4: 이번에 우리 할도이 좋을 때에 울며 썼으니까 또 천원도 가내주지
1: 예.
4: 그래서 오늘이 12가구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
1: 예, 12가구에 10가구 드리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황화구복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예, 이 약은 B20으로 되고 바로.
1: 예.
5: 흡수가 빠르고 효과 빠릅니다.
1: 예.
5: 그리고 저는 어제 순간, 녹음세 부수가 해서 아침에 머리가 그 어지럽고 머리가 띵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머리가 막아지고 아침에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1: 예.
5: 그리고 또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흐들흐들했는데 지금 이전 삶아에 좋아졌습니다.
1: 예.
5: 그리고 또 기관지염이 저 기침간에 심해 약방에 가서 약을 싸면 효과 못 봤는데 이것은 기침간에 완전히 떨어질 때입니까?
1: 예.
5: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 항상 그저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는 지금 소화가 잘 되고 배가 더부룩한 게 없어졌습니다.
1: 소화가 잘 됩니다. 여기에 기본으로 소화 功能, 노년기에 들어서서 소화 功能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0: 당신이 잘 먹기만 하면 면역력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하고 변이 잘 통하지 못하면 안 된대. 이게 변도 잘 통하게 하는 호마라는 이런 룬산 둥변해주는 성분이 있는가 하면 결국 소화공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조구란이라든지 기본으로 지금 황정이라든지 여기에 많은 성분들이 소화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1: 일단 우리 관절이 조금 꿇고 앉아 쉬는 게 지금 관절이 아프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예.
1: 이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12시 1시 이렇게 돼야 돼. 지금 잠을 잘 자는데.
0: 잠을 잘 자는 게 이 기본 공능에 속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1: 그래서 이번 할 때 12번 싸고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명서방 저희 어머니가 백내장도 있고 진광염이 있다는데 그래 이거 예. 어떻게
0: 백내장 진광염 다 무서운 질병에 속합니다. 특히 진광염이라 하게 되면 녹내장은 쉽게 실명하는 노인성 질병 가운데 중요한 큰 한계 질병에 속하게 되어있고 백내장은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있는데 많은 이 백내장 같은 건 인공증, 인공증태를 바꿔 있는 이런 수술의 방법이 있는데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겉으로 치료고 속으로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으면 또 눈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돼 있으니까 수술 받든 받지 않든 시간에 이 명서방은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서방은 기본으로서 지금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제품이니까 적극적으로 집에 어머니가 이 제품 쓰는 게 맞습니다.
1: 두 가지 약을 쓰겠습니다. 오늘.
0: 예.
1: 배달 받아.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황화고부 개그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난이 소화가 잘 되지 않았어요. 밥을 잘 못 먹었어. 밥을 조금만 먹어도 예. 자꾸 그것도 토리비 나지 소화 안 되지. 어떨 때는 미수 없기도 하지. 이래서 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밥을 잘 못 먹으니 맥이 없지. 그것도 정말 소화에 대한 약은 여러 가지 먹었는데 큰 효과를 못 보던 게 이 황화구벌각을 먹을 거예요. 지금 밥을 잘 먹습니다. 예.
0: 여기 기본으로서 소화가 잘 되는 이런 거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저굴란이라든지 예예 황정이라든지 예예
3: 아무런 거 먹어도 소화가 영 잘 된다 봐.
0: 그렇죠.
3: 예 맥이 나는 게 얼마나 좋겠어.
0: 너무 소화가 잘 되니까 어떤 분들은 난 도로 먹어도 막 내려간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3: 예 그래 그러니까 심장이 나빠갖고 맨날 숨이 차고 놀라고 그도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또 뭐 지발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 쓴다고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혈압이 높아갖고 맨날 머리 아프지 어지럼증이 나지 그것도 고래에서 소리 나는지 계속 자꾸 소리 나지 그 다음에 꿈만 하면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0: 여기 천마란 성분이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핵심 작용으로는 머리가 아프거나 해눈증이 나거나 사지가 마비가 오거나 혹은 또 경기가 나거나 이러한 분들한테는 특수한 특히 머리가 아픈 여기에는 천마란 성분이 명품에 속하는 이 제품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3: 그런데 정말 이 약 쓴다고 지금 뭐 아이 아프고 혈압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예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변차수 잦아서 하루에 사변 얼마나 받는지도 모릅니다.
0: 그렇기
3: 때문에 사변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사변은 하루에 한 번도 보고 미아이 볼 때도 있고 예 이렇게 난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예.
3: 정말 이 약은 예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0: 예, 네, 여기 특히 삼칠이란 성분이 또 들어가서 어해를 풀어주는 역할하고 부증을 빼주는 역할합니다. 예.
3: 이번에 이 활동도 얼마 우리 활동 좋습니다.
0: 우리 활동 좋습니다. 예.
3: 예. 그래 난 이 약도 장기적으로 계속 써보려고 오늘도 12가 배달 받으려고 돌아올릴 때.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앞에 백세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거기에 가서 조사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전 우리 중국이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서 제일 장수촌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우리 지금 파마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한 비결은 이 처방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황화구박액에 들어간 처방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널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곰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오늘은 국경절 연휴의 두 번째 날입니다. 10월의 연대는 산과들이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사곱의 향과 송이버섯 향이 바람에 실려오는 계절입니다. 조국의 77번째 생일을 맞아 여행 가이드는 청취자 여러분을 자연과 역사 그리고 민족의 정이 어우러진 연변으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특히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을 통해 고향의 맛과 조국의 따뜻한 품을 함께 느껴보려 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여행 가이드는 김정근 박사, 박송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색 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연변 음식은 청산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성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교훈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다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에 오시면 한 번쯤 맛보셔야 할 다양한 특색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전통 술이자 연변 땅에서 1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막걸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막걸리는 역사가 가장 오랜 술 중에 하나입니다. 막걸리는 일명 감주라고도 하는데요. 막걸리는 논두렁에서 농부들의 갈증을 달래주던 서민의 술에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막걸리는 더욱 세련되고 멋진 변신에 성공해 생기발랄한 막걸리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유행되고 있는 막걸리로는 찹쌀 막걸리, 옥수수 막걸리, 블루베리 막걸리, 파인애플 막걸리, 청사과 막걸리, 딸기 막걸리, 산사 막걸리, 크림 막걸리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요. 자연의 곡물들을 쏙 빼닮은 멋도 저만큼 산뜻함 그 자체이지만 곡물 발효로 우러낸 맛 역시 가지각색입니다. 그야말로 다정다감한 막걸리가 피워내는 곡물들의 향연이고 오래도록 혀끝이 기억하는 일품의 향기입니다. 막걸리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배꽃이 필 때 누룩을 만든다 해서 리화주, 그 밖에 탁주, 농주, 백주, 회주라고도 합니다. 막걸리라고 하는 그 어원을 보면 막은 대충이라는 뜻이고 걸리는 걸러낸 술이라는 뜻으로 막 걸러낸 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시원한 막걸리 감주와 함께 흥을 돋구어 볼까요?

담주 한 잔의 시원한 향기가 아직도 혀끝에 남아있습니다. 이제 잔을 내려놓고 가을 숲이 연변에 선사한 귀한 보물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버섯 중의 왕, 송이버섯입니다. 송이버섯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연변의 상과들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장백산의 버섯 중의 왕으로 불리는 송이버섯은 살아있는 소나무 뿌리에서만 자라는 귀한 활물 공생균으로 아직까지 인공재배가 불가능한 자연의 순수한 선물입니다. 연변은 중국 내 대표적인 송이버섯 주산지로 특히 령정시 삼합지는 송이버섯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연결과 화룡 등 해발이 높은 지역에서 품질 좋은 송이버섯이 생산됩니다. 제철은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로 한 달가량 짧은 기간이 수확의 절정기입니다. 연변 송이버섯은 버섯 자체가 단단하고 과육이 풍부하며 고유의 향이 매우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해발이 높고 일교차가 큰 환경 덕분에 조밀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데 실제 연구에 따르면 연변산 송이버섯의 총 아미노산 함량이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난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송이버섯은 맛과 향을 내는 감칠맛과 단맛 성분이 다른 균근성 버섯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신장을 보강하고 기력을 북돋우며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연구에서는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와 면역력 조절,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송이버섯은 그 본연의 향과 맛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툼하게 썰어 버터에 구워 먹거나 갈기나 등뼈와 함께 맑은 국물에 끓여 먹는 것이 대표적인 조리법입니다. 송이버섯은 신선도가 생명인 만큼 구입 후에는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게나 가재 같은 감강류나 고지방, 고갈슘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변 가을의 깊이를 그대로 담고 있는 송이버섯, 그 진한 향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산과들의 향에서 사람의 손맛으로 연변 사람들의 정을 담은 떡을 만나보겠습니다. 연변을 여행하신 분이라면 소시장이나 수상시장 등 곳에서 조선족 민속 음식 떡을 한 번쯤 맛보셨을 겁니다. 조선족 떡은 일찍 18세기에 전통 식품 중 하나로 됐습니다. 당시 찰떡을 인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찰떡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찹쌀로 만든 흰 찰떡이고 다른 하나는 좁쌀로 만든 노란 찰떡입니다. 2021년 조선족 전통 떡 제조 기술이 길림성 제5차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항목에 선정됐으며 전통 기술류 항목에 편입됐습니다. 신청 지역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또한 조선족 찰떡 제조 기술은 2009년에 이미 길림성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신청 지역은 왕청현입니다. 이는 조선

성족덕 제조 기술이 상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두 차례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그 중요한 문헌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조선족덕은 곡물을 원료로 하며 제조 방법이 다양합니다. 곡물을 갈아 가루로 만들고 물로 반죽해 찌거나 삶거나 지지거나 두드려 만든 식품을 통틀어 떡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것으로는 찰떡, 시루떡, 쑥떡, 송편, 부침떡, 증편, 찐떡, 절편 등이 있습니다. 조선족덕은 만드는 방식과 재료에 따라 크게 두드리는 류, 찌는 류, 부침 류,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드리는 류의 대표적인 품종은 찰떡입니다. 찰떡은 찐 찹쌀이나 좁쌀을 나무통이나 돌절구에 넣고 반복해서 두드려 만든 떡으로 식감이 쫄깃하고 부드러우며 콩가루를 무쳐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찌는 류에는 시루떡, 송편, 쑥떡, 증편 등이 있습니다. 시루떡은 쌀가루를 시루에 층층이 넣고 찐 떡으로 층 사이에 파치나 대추 등을 넣어 폭신한 맛을 냅니다. 송편은 만두 모양으로 쌀가루 반죽에 팥소, 깨소 등을 넣고 찔 때 솔잎을 깔아 이름이 붙인 떡이며 추석의 필수 음식으로 꼽힙니다. 쑥떡은 쌀가루에 쑥을 넣어 특유의 풀향이 나며 단호에 즐겨 먹는데 전승자들은 약식 동원 리념을 결합해 애향떡 등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증편은 반죽을 발효시킨 뒤 쪄서 푹신하고 약간 신맛이 나는 떡입니다. 쫄깃하고 부드러운 떡 한 점에는 조선족의 세시풍속과 어머니의 손맛과 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가을 햇살을 머금은 연변의 자랑 사과배를 만나보겠습니다. 명성 높은 사과배는 일찍 1985년에 전국 배류평의에서 1등상을 수여받았고 1988년 룡정시 사과배가 배중의 왕 칭호를 받았습니다. 1990년과 2003년에는 선으로 A급 녹색식품으로 길림성 명 브랜드로 평가받았고 1995년에는 룡정시가

국간 농업부로부터 중국 사과배의 고향으로 명명됐습니다. 2002년에는 연변 사과배 지리 표지 증명 상표가 국가 공상 총국에 등록됐으며 2015년에 연변 사과배 재배 시스템이 중국 중요 농어문화 유산에 입선됐습니다. 중국 삼림식품 시범 브랜드, 지리 표지 제품, 생태 원산지 제품 보호 표지 등 수많은 영예를 획득한 사과배는 실로 우리 연변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과배는 과육이 희고 아삭하며 즙이 많고 맛이 달고 새콤달콤합니다. 수분 함량이 85%에 달해 한입 베어물면 즙이 가득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저장력이 극히 강해 다음해 수확할 때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사과배는 과일 껍질이 두껍고 추위에 잘 견디며 맛이 상긋해 품종이 우량합니다. 그리고 과일 씨앗이 작아 가식 부위가 85.9%에 달합니다. 사과배의 생장 조건은 최저 온도가 섭씨 영하 30도보다 낮지 않고 연평균 온도는 섭씨 4.5도에서 8도, 여름철 평균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24도,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15도에서 영하 8도에 달해야 하는 등 9가지 농업기상 지표에 부합돼야 합니다. 룡정시는 장백산 온난 반 습윤 지대에 위치해 이 9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되며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높아 사과배 생장에 유리한 토양 환경을 조성해 품질을 더 높여줍니다. 사과배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의 유기산 함량이 0.1%에 불과해 신맛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의 연빈의 맛 코너에서는 막걸리, 송이버섯, 조선족 민속떡, 사과배 등 연빈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빈의 맛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자연의 선물, 민족의 지혜, 사람의 정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여행 가이드는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국의 번영과 발전,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윤거리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련한 것은 아마도 추억의 향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김혜연 가수가 부른 추억의 향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둔 소중한 추억들을 향기라는 은유로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신 분들, 혹은 오래된 친구를 만나신 분들, 이 노래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곡경자 연휴를 보내시기 바라며 김인덕 작사, 윤금남 작곡의 그대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리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사랑을 담았습니다. 강철웅 작사, 병강 작곡의 여보 여보 고마워요를 전해드립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린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황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시로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에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근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입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 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청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이번에 우리 국약 봉습방, 예, 국경절하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봉습방어는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젊은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애는 처방, 하나는 젊은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 그래서 순시 치료법에 따라서 내가 그 약이 흡수되는 거기에 따라서 이 복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게 되면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8세트에는 12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4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또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여기부터 침구가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침은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분들 제가 자세하게 서리 다 놔드립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고, 또 우리 데서는 이 침 놓을 때 환자분들을 집에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예,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예, 계속 와서 맞고, 또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안 된 우리 데밖에 없습니다. 예, 환자분들을 다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결정해서 전화와서 사겠다 이런 분들 8세트 이상부터 우리 풍습방 한 세트를 공장 측에서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우리 병을 진단을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도 되고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도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찾을 수 있고 또 예약 전화 특히 우리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하고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처방 중간에서 첫째 처방은 우리 풍한 습을 없애는 처방이라고 말했죠. 두 번째 처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처방은 다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처방이가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이죠. 그래서 우리 한어는 부수의 성수의 쇼월 쇼여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처방은 언제부터 나왔는가? 1069년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화 전치 중로 라중이 그러니까 원래 중국 이미 해방군 공군 부대에 거기 미 이 병원 원장으로 계시는 그 따이교수라는 사람이 중의학 연구원의 니젠핑 이 교수가 같이 합작해가지고서리 처방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뚠황 베이크 미방이 됐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뚠황이라는 게 한 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깐수성에 있는 그 서쪽 근에 있는 이런 시인데 옛날에 우리 그 丝绸之路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 丝绸之路 그 아주 중요한 그 제단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김에서 어떤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비석 거김에 그 여주의 단쉬가오라고 서리 그 처방이 딱 거김에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처방 가져다가 기초상에서 이 해방군 여시관지의 지빙 그러니까 허리 다리 이런 관절 아픈 이런 질병에 이것을 커티를 해가지고서리 부작용이 없고 록색 료법을 통해서 그래서 수십 년간 이런 연구를 거쳐가지고서리 부수성수의 쇼요월란 거 이 발명이 냈습니다. 그래서 또디요사를 몽땅 쓰고 그리고 진천조시 이런 중의 폐우 원리 예, 이 원리를 통해 가지고서 현대 고 과학기술, 이런 생물 저온 추출 기술을 이용해가지고서는 고대의 이런 그 약을 만드는 이런 제조 방식을 이용해서 안에 유효 성분을 몽땅 추출해내가지고서는 쇼여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쇼여왈은 작은 겁니다. 그래서 한 봉지에 20알 들어있는 건데 한 번에 한 봉지씩 쑥쑥 잡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문 요추간판 돌출이 왔거나 이런 벙추가 생겼거나 주의관을 샹사이람이 있거나 주의 뒤 화토가 생겨서 신경 눌러놨거나 특히 우리 좌골신경통 이런 골절 증식이람 있는 분들 또 허리다리람이 자꾸 마모기 오고 짱이 나고 아파나고 자꾸 사가반하고 시련하고 맥이 없고

0: 근육이 위축이 오고, 예, 결국 또 경추병으로 인해가지고서리, 어지럼증이 나거나, 손이나 마모기 오거나, 그리고 뒤태 뒷뻣뻣해 나거나, 예, 그 다음 무릎 관절에 이런 구츠 생겼거나, 골절 증상이 생겼거나, 예, 바늘 판위가 다 손상받았거나, 예, 그리고 또 견주염으로 인해서, 이, 걸음 걸기도 영 바빠하고, 팔 들기 영 바빠하고, 풍습, 뇌풍습 관절, 이런 질병을 전문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방은, 옛날에 이런 따이저우라는 사람이 원래 이, 그, 주연장 그때, 주연장 이렇게 그 땀이 왕창을 이렇게 건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아주 추운 곳에서 이런 무어베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면서 싸움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영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골관절 질병 그 병사들이 다 골관절 질병 걸렸죠. 그래서 싸움하기도 영 바쁘고 하는데 이 그 위의가 이거 이런 처방을 몽땅 딸고궁이라는 사람이 이 처방을 개발해내가지고서 이 병사들하고 이 주연장 이 사람이 다 이거 잡숫구서리 이 완전히 깡진 퇴구라죠. 당 든든하게서리 온몸이 든든하게서리 그래서 싸움하게 되면 매번마다 다 이 전쟁에서 이겠죠. 예, 그래서 그때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처방 본다 할 때 여기에 따무로총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수이부라는 게 있고 구수이부 말 그대로 뼈가 부서진 거 보충해 준다 이런 게죠. 특히 우리 로인 분들을 보게 되면 척추 관절이랑 자꾸 끊어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 이게 다 나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썩은 나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양가가 완전히 없죠. 골수랑 없죠. 이걸 빨리 보충해 준데 구수이부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인양호 그러면 요시 우슬이죠. 무릎 관절을 든든하게 한 데서 그 소 슬개골 뼈처럼 든든하게 해서 뉴시라는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또 들여왔죠. 그리고 거우지란 약재하고 지휘통 라이프즈하고 이런 약재에서 정화 부분을 몽땅 농축해서 추출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 할 때 숙지 이 약재는 예, 중요에 속하는 겁니다. 주의하게 쯔인 부쉐 음을 자양해주면서 피를 보충해주고 이징캔수이 그러니까 정액을 조화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골수를 보충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뼈가 자꾸 쉽게 끊어지거나 예, 골다공증이라고 이미 진단받았거나 예, 이런 분들 이 숙지가 엄청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균요에 속하는 겁니다. 균천조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지우루총룡 루총룡이라는 거는 꼭 그 술에다 붉었다 한 겁니다. 예, 그러게 되면 술 작용이 뭐입니까? 전신으로 이런 확산한 이런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우루총룡 이걸 넣고 인양호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구 근골을 든든하게 해주고 근골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저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선생님께 가서 진단하고도 선생님 잘 지나갔길래 잘 알기도 알고도 있겠지만 예, 저는 예, 관절염을 좀 한평생 고생했습니다.
0: 네.
2: 저는 뭐니까 그 산후풍으로 고사하고 그다음에 좀 나이에 40, 50 이렇게 되니까 또 예, 어디나 다 아프고 무슨 반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예, 정말 걸지도 못하고 그저 집에만 들어박혀 있고 혹시나 예, 약살나가 돼도 그렇고 또 맨비치로 점가 돼도 그럴 수가 있어야죠.
0: 네.
2: 그저 가다가도 예, 이 무릎이 뚝뚝 소리나면 그 자리에 퍽퍽 꿇안고 제대로 넘어지고 했습니다. 거기 예, 앉아야 했습니다. 탁탁. 그러면
0: 예.
2: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모 이전에 누구 얼마나 아팠겠는가 하면서 저 사람 나 좀 이게 부치기나 줬으면 손이나 조금 재줬으면 이랬습니다.
0: 예, 바빴습니다.
2: 예, 예. 그래 없으리 머리도 감기도 바쁘고 그 다음에 손 올리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0: 예.
2: 각단 위에 무슨 내려오자도 다른 사람 내려와야 되고 예.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엄마 그저 부성부성하고

0: 거저에 조금밑바 짝거리도 또 그다음에 그 자리에 물안고 물안고 일어날 때는 동아 대고 짓고 뭐 침대 머리를 짓고 이래야 대고 일어나고 네. 이래야지. 그래고는 그래서 부항도 붙이고 등까지 썼는데 저는 안 되겠다 하면서 영심망할 때 많았으면 되고 어째 관절 약은요 관절 약은 먹으면 어째 다른 게 힘들고 다른데 또 부작이 없대다.
1: 예, 부작이 많습니다. 예, 특히 약을 이렇게 그 가공할 때 이런 독 있는 약이라면 들어가는데 이 독을 잘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고 그 독이가 직접 막 이런 위장도를 친다 할 때는 이런 이래가족설이 여러 가지 이런 위병이라며 그다음에 장도 이런 질병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0: 그 우리 저 지금 아이고 이전에 그 셔츠에 있을 때는 안 아바이 그래서 이래 관절병을 해서 별로 밀바람 많이 썼는데 암에 있었는데 암에는 어디 가서 무슨 약을 쓴 것도 모릅니다. 그 약을 잡신 게 제가 죽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0: 그 어디가 쓴 건 모른다 말이에요.
1: 그 밀방약은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0: 예,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1: 다행히 국가에서 다행히 추출 기술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부단한 림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국가에서 비준한 이런 번호가 있는 이런 약을 써야 되지 그 아무래나 그래 썼다가 잘못됩니다. 예.
0: 그 약관장 풍수방언이 관절염을 또 치료하는 동시에 120여 가지 다종에 좋다니까
1: 네.
0: 또 작은 분자로 만들고 그러니까 흡수가 좋다는 선생님 말씀 듣고 좀만 써볼까나 선생님 말씀 딱 맞을 때다.
1: 네, 예.
0: 그래 왜 풍수빵을 쓰면서 붓기고 아프고 그다음에 더 말할 것도 없이 저리고 이거는 안 샜을까 일 없을 때다.
1: 지금 보게 되면 그 네. 관절약들을 보통 식후에 잡수라는데 어제 그런가 하면 위를 자극하기 네. 때문에 근데 네. 우리 풍수빵은 식전에 잡수도 일 없습니다. 예, 엄청 편안하고 그리고 오상육부의 당령법칙을 이용해서 오상육부가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약 효과가 딱딱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고 효과 빠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쓰면서 네. 실감 느꼈습니다.
1: 네.
0: 그래 나는 손도 못 올리고 머리도 못 감던 게 지금은 이렇게 통부 활동도 앉아서 이래 쭉 이래 다리를 이래 이러면서 올리고 내리고 그런 게 있잖아. 그
1: 영권
0: 상점 가면
1: 예.
0: 그 활동도 할 수 있고 예. 일어나서 이정 막 손 이래고 팔을 두 개를 이래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옆팔을 가지고 이런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1: 예.
0: 대단한 게 있습니다.
1: 예, 골수가 많이 회복됐죠. 예.
0: 예. 그래서 선생님 여러 가지 병이 좋다 되니까 좀 강과 콩팥이 돕는 약제만 18가지나 들어갔다
1: 예, 했는데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나는 예, 지금 소화도 잘 되고 눈이 전보다 많이 환해졌습니다.
1: 예, 눈이 잘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간이 좋아져 콩팥이 좋아져 그렇겠죠. 예.
1: 예.
0: 그 바람만 조금 맞으면 눈물 나던 게 어느 때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1: 가에 좋아하실까나, 예.
0: 예, 그래 풍수빵 먹으니까 다병 좋다니 목이 아예 마르고 물이 입이 아예 쓰겄습니다. 영 입이 거무열같이 쓰겄습니다.
1: 네.
0: 쓰고받댔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 사서 나는 풍수빵이 정말 내 고질병을 치료할까나 이게 정말 명약이라고 봅니다. 장중경이 풍수빵 야간 풍수빵이
1: 네.
0: 앞으로도 계속 이거 쓰면서 론인이 다른 게 있으니까 팔팔하게 살고 이 좋은 세상에
1: 네.
0: 선생님 자꾸 말해도 그 얘기인데 정말 선생님 또 친구가 영 묘해서 전신이 소통에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이 관절병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지.
0: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예.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이 풍수빵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예.
3: 예, 내가 이거 풍수빵을 먹게 된 원인은 다리가 아프고 이 발을 예외인 발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어째 그런지 무슨 이 다리 아픈 거는 숨이 나빠서 허리를 인해서 다 어디가 진단 받으면 이사들
1: 다 그럽니다.
3: 예. 허리를 인해서 이 숨이 나쁘면 야 아퍼 선진에 그러니까.

0: 니네 허리부터 치료해야 된다. 이러니 이사들이 다 그래서. 그래서 다리 아픈 거는 허리를 그렇다는데 내 난이 발이 이렇게 이때도 올라가기 바쁘고 뒤 보내자도 바쁘고 머리 감자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부축이 좀 필요한데 혼자 사니까 그럴 것도 없고 힘들더라 말인다. 그래서 병원도 댕겨보고 뭐 좋다는 밀방도 써보고 이렇게 사측의 동의들이 또 얘기하는데 조금 거길 가보고 이랬는데 예,
1: 아프니까는 그렇지. 큰
0: 효과를 못 보고 예, 또 환자를 또 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예, 누구와 그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우기자야 방에 그게 아니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빵을 먹고 얘도 운동도 길어가고 이랬는데 효과가 좀 나섰는데 효과 나중 과정에 좀 더 아프니까 좀 더 받아나가 선생님 또 침구를 해줘서 침을 맞은지 이 발이랑 뭐 올라가고 옷이랑 입자먹어서 개구어도 입고 이랬는데 지금 이 약도 먹고 침구도 같이 길어가니까 얘 발이 쑥쑥 올라가고 머리도 뭐 안 내려가고 다리도 거저 얘 중계를 올라가던 뛰어있어 소리 뚝뚝 나던 게 그게 어느 순간인가 다 없어지고 또 무릎 관절이 거저 세월세월 하던 게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1: 네.
0: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묘한 이런 저기 뭐 친구도 이렇게 달아주신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 그렇지.
0: 그리고 빵을 또 이래 뭐 저기 뭐 이렇게 병원에가 진단하면 거죠 어떤 그 큰병원에서 아무 큰 병이 없다고 이거는 런앤병이니까 한일수술 때까지 달고 가라 이랬는데 선생님 내 이 약을 먹으니까 진짜 효과가 이렇게 좋습니다.
1: 사실은 우리 그 병원의 사람이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서약이가 뭐 골수를 보충해준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선 또 서약이가 특히 우리 요추간판 탈수라면 신기 눌려왔다 하는데, 사실은 이 견주염이라면 경추병이라면 요추간판 탈출 이런 질병들은 몽땅 그 힘줄이가 탄력이 없고 이래서 나타난 증상이죠. 그리고 한 방면은 골수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 처방이가 좋은 점은 뭔가 이 힘줄은 몽땅 간에서 주도합니다. 그래서 간 도와준 약이 16가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 친구가 또 결합해서 경락을 쫙 열어주니까 효과 빨리 보는 게죠.
0: 그리고 병원에 가서랑 이 다리 시체하고 그냥 수술해랑 수술하면 그게 이제 또 앞으로 뭐 어떻게 당황될 수도 있고 당감 없다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1: 수술도 어디 하겠습니까? 가짜를 해야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러니까 아예 하기 잘했지. 근데 이게 좋은 약 있는 건 몰라가지고 이래서 예, 제품을 소개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예. 또 친구도 이렇게 선생님 친구가 이렇게 아이 기술이 이렇게 영향한 것도 막 이렇게 선생님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리고 우지하고 구수이불한 약재는 주약의 간 콤파치. 우리 지금의 그 부血성수이방 이 처방은 처방 매개 약재마다 다 간 콤파치 경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경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수이부 거우지가 허리 다리 여기 매를 든든하게 해주고 근골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약의 특점 뭐인가? 이런 유효 성분이가 직접 척추하고 관절 그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자, 우슬 이 두 가지 약재가 여전자도 이런 콤파치 음을 보충해주고 우슬도 간 콤파치 이런 걸 다 해결해주기 때문에 특히 우슬이라는 약재는 인쇄 샤싱한 작용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혈압이 자꾸 올라가서 허혈이 자꾸 우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귀에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고 이래가지고 항상 정신은 흐리멍텅 해나고 뒷뻣뻣해나고 예, 이런 분들이 우슬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우슬이가 들어가서 인쇄 샤싱 깨끗한 이런 뜨거운 피를 아래를 내려와 보내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랫다리가 든든할 수 있게끔 맥이 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면 또 지휘통이라는 약재가 수진호로 예, 이런 찐이라는 거는 힘줄을 말합니다. 힘줄이라는 게 우리 중에서는 힘줄을 하는데 우리 그 서희 우리 해부학 각도에서 본다 할 때는 우리 정맥이라며 그다음에 그 찐. 예, 그래서 탄력을 일으키는 이런 거. 특히 어떤 분들이 이 척추라면 자꾸 구부러들지 않습니까? 허리를 폐기 바빠한다. 기질은 우리 척추뼈라는 게 여러 개의 마디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추가 7개 마디, 흉추가 12개 마디, 요추가 5개 마디, 또 뒤주위까지 합해서 엄청 많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 예, 펼 수 있다, 구부릴 수 있다. 이거는 그 주위에 아주 많은 이런 그 힘줄이 당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시 힘줄이 한 개 꽉 찼거나 이렇게 되면 힘줄이가 쫙 쫄아듭니다. 쫄아들게 되면 허리가 점점 구부러들죠. 어떤 사람들은 막 허리 구부르다 못해서 얼굴이 막 땅에 닿을 정도로 이래가지고서 부득불 밀차로 막 밀고 댕겨야 되죠. 예, 이런 분들이 이 지휘통이라는 약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진호로 그리고 신휘, 부휘 한쪽으로는 피를 잘 통하게 해주고 한쪽으로는 피를 보충해주고 예, 이래가지고서 이 관절이 마모기 오거나 특히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기 용 불편해하거나 예, 이런 데 엄청 좋죠. 그래서 이 지휘통하고 우수리가 딱 합작하게 되면 예, 이런 경락이 막힌 거 빨리 열어주는 작용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초라이프즈라는 건 된징즙이랍니다. 이게 주약이 보충해주는 약이죠. 예, 그래서 비위를 잘 통하게 해주고 소화를 많이 돕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환자분 전화 온 것처럼 관절약을 잘못 쓰게 되면 위가 막 쓰려나가지고 못 먹겠다 하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디오 꺼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그 라디오 끄세요.
0: 예, 예. 예, 저 저기 궁수방을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예, 예.
0: 예, 근데 평시에 정신이 좀 안 나고 항상 피곤하고 밥 먹어도 살에 걸리고 물에도 자주 깨끼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게 다 저기 나의 탓이라고 난 그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1: 네.
0: 예. 예. 그래서 내 숨 쉬는 것도 좀 바쁘고 목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소리는 혀밑이도 좀 어제 쓰리 도둔 것도 아닌데 계속 혀밑이 아프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허리 다리 좀 불편해서 항상 이렇게 덜름바리처럼 걸게 되고 그 귀에서 소리 나서
1: 네.
0: 다른 사람이 내한테 다 말하는 게 똑바로 아예 들린단 말입니다.
1: 네.
0: 예. 입이 쓰고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1: 네.
0: 꼴꼬리를 하는 게 좀 달고 살았습니다.
1: 네.
0: 꼴꼬리를 항상.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무릎 관절 때문에 또 한때 또 저 시병원에 가서 무릎 관절을 많이 저기 약도 쓰고 주사도 맞고 그랬는데 그때뿐이지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아이 되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근데 지금은 예, 모든 게 다 저 정상으로 거의 돌아오고 있습니다. 약
1: 예.
0: 쓰는 게 우선은 5개월 됐으니까나 정상으로 우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자고 특히 제일 먼저 해결되는 게 건신고를 써서 그런지 변비로 한 20년 변비를 달고 있었는데 변비하고 좀 끊었습니다.
1: 건신고가 예, 변비 썼습니다.
0: 예. 예. 이게 좀 얼마나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 무릎 관절 때문에 선생님한테서 침구를 했더니 그 침구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1: 네.
0: 야, 그래서 정말 어제는 나이 드니까나 이만한 고통은 달고 살아야지 하다가 우연하게 선생님 만났길래 이렇게 좋은 저기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1: 한쪽으로는 예. 우리 풍습방 써서 우리 예. 골수가 충족해야 연골이 자라납니다. 그럼 무릎 관절의 연골이가 다 다스려서 이렇게 뭐 열대를 채워놓은 것처럼 끄덕끄덕하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0: 아, 근데 예. 무릎 관절이 그게 연골 때문에 연골 주사를 때리다 답시겠는데
1: 쓸데없습니다.
0: 그게 효과 크게 없더란 말입니다.
1: 예, 예, 예.
0: 예, 그래서 내 지금 야, 이 침구를 하고 이 그 건신고를 풍습방하고 같이 쓰니까나 여기서 효과를 특별하게 잘 봤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귀에서 소리도, 이제는 아이 나고, 예.
1: 네.
0: 밥 먹을 때도 아주 이렇게 편합니다.
1: 네.
0: 살에도 아이 걸리고,

0: 물도 깨끗이 않고
1: 네.
0: 이래서의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1: 네.
0: 이번에 국경절하고 그다음에 이 저기 뭔가 추석 이 명절을 계기해서
1: 네.
0: 큰 활동이 있다니까나 너무 정말 감사하게도 이 활동에 참가해서
1: 네.
0: 꼭 이거 활동에 참가해서 약을 좀 풍부히
1: 예, 예.
0: 장만하고 친구도 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예,
1: 지금 전화 지금 한 세트 더 드립니다. 예. 지금 시간이
0: 아,
1: 됐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이 활동에 참가해 보려고
1: 예,
0: 전화했습니다.
1: 예, 예. 예. 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0: 아,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경절 연휴 두 번째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온 나라가 조국의 생일을 축하하며 거리마다 어성붉은기로 넘실거리는 이 즐거운 명절에 정겨운 연변가요로 조국에 대한 축복과 사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곡으로 조국의 향상과 번영을 노래하는 향상의 시대를 전해드립니다.

불긋불긋 단풍으로 곱게 물든 고향산천은 나라의 생일과 함께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그리는 마음, 어딜 가나 정겨운 내 고향을 노래한 서정가요로 이어드립니다. 김은춘 작사, 한병락 작곡의 저국 땅은 어딜 가나 내 고향을 박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마련한 가요는 어성붉은 기 아래 백화원처럼 활짝 피어나는 우리의 삶, 저곡의 넓은 품에서 피어나는 행복을 흥겹게 노래합니다. 김상군 작사, 량춘복 작곡의 저곡의 백화원을 어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재관석 작사, 량성호 작곡의 어성 붉은 길을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힘찬 선율 속에서 우리 조국의 밝은 오늘과 더욱 빛날 내일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조국의 따뜻한 품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키워가고 있죠. 이어서 태옥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내 품에서를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중화민족은 하나로 뭉쳐 저국의 번영을 일구어 왔습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백희남 작곡의 형제민족 우리 함께를 리상길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김우령 작사 허원식 작곡의 사랑하는 내 나라를 김청룡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경절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어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9월 30일 연결해서 명절 기간 시장 공급, 전력 공급 보장, 안전 생산, 교통 운수, 치안 예방 통제 등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포취 요구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종대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면서 시장 공급을 풍부히 하고 봉사 보장을 최적화하며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해 전주 여러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절 연휴를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백 슈퍼마켓을 찾은 호가복은 손으로 백화구역, 남세구역, 과일구역과 육류구역을 돌아보며 상품 진열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품 비축, 가격 추세, 명절 전 판매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소비 수요가 왕성합니다. 각 상가와 슈퍼마켓에서는 상품 공급원을 알심드려 배치하고 상품 종류를 풍부히 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해민 판매 촉진 활동을 내놓아 량질 상품과 실속 있는 가격으로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명절 흐름을 실질적인 경영 수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감독관리 부문에서는 시장 경영 질서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리거나 질 낮은 상품을 양질 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법률 규정 저촉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함으로써 여러민족 대중 연변의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자 손님들이 연변을 찾았을 때 받는 첫인상입니다. 공항의 봉사보장 수준은 연결, 나아가 전주 도시 형상과 호감도에 직접 관계됩니다. 공항 회사에서는 시간대를 조시하고 시공 역량을 통괄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국제 여객 통로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공항의 전반 형상과 통관 봉사 보장 능력을 1층 높여야 합니다. 탑승 수속, 안전검사, 수화물 위탁, 대기 봉사 등 관건 고리를 조시하고 봉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봉사 질과 효율을 부단히 높여 광범한 여객들이 더 원활하게 출행하고 더 안심하고 귀로에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호가복은 공항 공간 근무 지점을 찾아 근무 중인 민경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명절 기간 치안 예방 통제, 근무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속 작전하는 우량한 전통을 계속 발향해 인원 흐름 소통, 중점 부위 순찰 등 사업을 잘하고 발생 가능한 각종 민감 사안을 제때 효과적으로 처리해 광범한 여객들이 언제나 평안히 함께하고 수호가 바로 곁에 있음을 느끼게 하길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명절 기간 전력 공급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를 찾은 호가복은 전력 조절 통제 중심에 들어가 전자 화면을 통해 실시간 수치를 살펴보고 명절 기간 전력 공급 보장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력 공급은 천문만호와 연결되어 있으며 명절 기간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와 관계됩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에서는 사전에 판단하고 미리 대비하며 전력 공급 보장 응급 예비안을 주밀하게 내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긴급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고장 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정전 역량을 줄임으로써 명절 기간 대중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실속 있게 보장.

0: 조유소는 중점 위험화학품 경영장소로서 안전생산감독관리중점입니다. 중국 석유 신풍조유소에서 호가복은 안전생산과 소방안전사업 실시 정황을 검사하고 응급예비안 훈련, 종업원 안전강습 등 세부사항을 일일이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출행이 집중되면서 조유소 운영 부담이 커지고 기름 저장, 주유 작업 등 여러 고리의 안전 위험이 중첩됩니다. 예방 조치가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종 높은 경각성을 유지하고 위험 우한 조사 정돈을 강화하며 종업원 안전 교양을 실속 있게 세밀하게 다잡아 중대 안전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결시 공원로 소방구조소를 찾아 소방기재와 장비 전시를 현장에서 참관하고 각종 신형 장비의 기술 성능과 실전 용도를 상세 요해했으며 근무 대비, 역량 배치 등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원로 연선은 상권이 번화하고 인원 흐름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변에 민박, 음식 등 상가가 많고 불과 전기, 가스 사용이 빈번해 소방안전 위험 요소가 많고 범위도 넓기에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광범한 소방지휘관과 전투원들이 항상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 음식업체 집중구역, 노후 주거단지 등 중점구역을 밀접히 주시하며 순찰 빈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실전화 훈련과 전진 배치 근무 대기를 강화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여러민족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잘 수호하길 바랍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중들의 관광, 레저 소비 의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문화관광 여객 흐름과 시장 소비가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시기를 맞게 되고 각종 안전 위험과 우환이 서로 얽혀 안전, 안정 최저선을 지키는 임무가 간과하고 책임이 중대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와 지도 간부들은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강화하고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며 명절 기간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해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절 연휴를 보내게 확보해야 합니다. 명절 공급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석탄, 전력, 기름, 가스, 수송 배치 보장 강도를 높이고 중요 민생 상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사업을 착실히 하며 소비자들의 신고를 제때 처리 응답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시장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상업무역기업들이 가격 할인,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감면 등 판매 촉진 조치를 내놓도록 인도하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일련의 문화관광활동을 내놓아 소비의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소비열조를 일으켜야 합니다.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 도시가스, 건축시공 등 분야 위험 우한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풍경과 관광명소, 대형활동, 인원밀집 장소 등 중점지역의 안전관리를 다잡으며 각종 모순 분쟁을 제때 해소하고 각종 위법범죄 활동을 엄하게 단속해 전주 사회대국이 조화롭고 안정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진공래,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주당의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이 9월 30일 훈촌에서 중대 대상 건설, 중점 기업 운영, 명절 기간 안전 생산과 시장 공급 보장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최홍성은 평안 중국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론술과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안전 최저선을 지키며 봉사 보장을 잘해 대중들이 즐겁고 평안하며 경사스러운 명절을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고속철도역은 장훈 도시간 철도의 종착역이자 중요한 출발역입니다. 최홍성은 대합실에서 고속철도역 명절 기간 수송 보장 사업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공안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민경들을 위문했습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속철도역은 도시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질서 관리를 1층 강화하고 교통 조직을 최적화하며 여객들의 출행 체험을 높여 대중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행을 전력 보장해야 합니다. 훈춘 도로국제력의 운수청력에서 재홍성은 안전운영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안전최저선을 단단히 지키며 차, 동태감시통제, 운전수 안전교양, 운행위험 예측판단을 강화하고 피로운전 등 교정위반 행위를 견결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대상과 어콩 석유화학 연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건설 대상 현장에서 재홍성은 대상 건설 정황을 료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 생산 책임제와 세 가지 관리에서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면서 안전 생산 리념을 대상 건설 전 과정과 각 방면에 시종 관철해야 합니다. 시공 현장과 생산 일선 안전 관리, 안전 생산 양성을 강화하며 상시적으로 안전 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해 각종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시공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자금동업위원회사 재련공장 중앙통제실에서 재홍성은 기업 운영, 안전생산, 재련 공예기술 등 사업 정황을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안전생산은 기업 발전의 최저선입니다. 안전발전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며 우한 조사 정돈 기세를 완산하고 일터별 안전 책임을 세분화해 생산 전 과정 안전 통제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잘해야 합니다. 구리 심층 가공, 류산 수납 등 분야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 대상을 기획 배치해 구리 산업 전반 산업 사슬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약을 훈춘위안회사에서 재홍성은 생산작업장에 들어가 지능제조 의료 생산 흐름선 운행 정황을 료회했습니다. 재홍성은 관련 직능 부문에서 지도와 봉사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전 분야의 부족점을 보완하도록 정밀하게 지원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완성하고 안전생산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백화는 훈춘 본토의 대표적인 일괄식 상업종합체입니다. 재홍성은 상가 소방통제실에서 소방 안전 정황을 료회하고 상가 슈퍼마켓에서 명절기간 시장 공급 보장과 식품 안전 등 정황을 료회했습니다. 재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상가는 인원이 밀집된 장소로서 항상 소방 안전이라는 단계를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소방 안전 관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일상 순찰 검사를 강화하며 화재 예방 통제와 응급 처리 능력을 확실하게 높여야 합니다. 명절 기간 시장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사업을 전력으로 잘해 대중의 명절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홍성은 이어 사불 이직 방식으로 훈춘 해산물 거리를 찾아 한 해산물 도매점 주방에서 전기와 불 사용 등 정황을 검사하고 훈춘 해산물 시장에서 상품 가격, 소방 기재 배치, 안전 통로 원활 여부 등 정황을 료회했습니다. 재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스, 전기 사용과 불 사용 등 관건 위험점에 초점을 맞춰 음식 기업의 화재 우환을 엄밀히 조사하고 대피 통로가 막힘없이 유지되도록 확보해 소방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식품 안전 전 과정 감독 관리와 견본 추출 검사를 강화해 인민 대중의 혀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단의 길 발의 고진에서 재홍성은 명절 기간 문화관광시장 운영과 안전보장 등 정황을 상세히 료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기간 관광명소에는 인파가 집중됩니다. 중점 장소를 단단히 주시하고 안전관리와 문화관광 소비를 통괄적으로 잘해 풍경구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영되고 문화관광시장이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특색에 립각해 문화관광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부대 봉사 공급을 최적화해 명절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지속 관련 부문과 훈춘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순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제5회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공연이 일전 연변 로동자문화궁 대극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조당미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은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의 생활기억과 가국정감, 정신적 추구를 담고 있으며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며

0: 돕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연에 참관 예술가들이 춤을 매개로 예술적 소감을 교류하고 민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지역 간 문화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해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문화 강국 건설에 변강의 힘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공연은 연변대학 예술학원의 군무, 학과 벼이삭이 전하는 상서로움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동북사범대학 음악 및 무용학원의 군무, 장백천하설, 연변감단의 군무, 수놓은 뜻한 봄빛, 북경무용학원의 동무, 근어, 조항민족대학무용학원의 동항구에서는 각기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대표, 수둔지 이민관리경찰 및 가족 여러 민족 대중, 관광객들은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엄숙히 서서 국가를 재창했습니다. 훈천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묘연입니다. 처음으로 국문에서 국기 기양식에 참가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5대 부대장 리호균입니다. 우리가 소화하는 것은 국기만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며 당과 인민을 향한 이민관리경찰의 뜨거운 충성심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국기가 오르는 곳마다 우리의 충성도 함께할 것입니다. 연결시문화관에서는 국경절 맞이 음악회와 미술서예 촬영전을 펼쳐 주민들에게 공익문화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음악회 현장에서는 붉은의 변강 비춘에 영웅 찬가, 중국을 사랑합니다 등 홍색 고전 노래들이 잇따라 울려 퍼져 관객들의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1층 대청에서는 미술, 서예, 촬영전이 펼쳐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명태 응원단이 모습을 드러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백대의 쟁합주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고풍스러운 운치가 흘러넘쳤습니다. 미식체험구에서는 각종 미식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재미있는 소통 유희도 흥겹게 펼쳐져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하며 참여했습니다. 관광객 리정기입니다. 육정산에서의 전반 체험이 아주 좋았습니다. 철, 솥 요리와 명태, 관동, 전병 등 음식을 맛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또 산야 조행차 같은 종목도 있었고 육정산의 NPC 봉사도 아주 좋아서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기,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기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0: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당 특별 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 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볼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0: 가능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현금 환급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 건강백에 1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제 선생님께서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에 대한 추석하고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활동은 1년 가운데서 제일 좋은 우대 활동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면서, 이번 활동이 특정이라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을 많이 드리고 있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지금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계절, 예, 우리 그 좀 어전 늦가을이 되게 되는데 이 늦가을을 잘 넘기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독의 명절을 건강으로 보내게 하는 우리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는 분들이 많고 있는데, 지금 또 요 가을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약을 썼던 분들은, 예, 지금 내가 어떤 증상이 좀 그 중하게 나타날 때가 되면 원래 한 봉지를 하던 것을 두 봉지를 해서 그 증상이 나아지게 되면 또 다시 한 봉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절로도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데, 또 우리 약이란 거는 어제는 오래 쓰신 분들은 자기 병에 대해서 또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절로 조절할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 우리 청해주봉회사의 청초발효균분은 만성병을 정복하고 있는 우리 인류수명이 제3차 혁명이라 할 수가 있고, 또 인류수명이 제3차 혁명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0: 네.
1: 청초발효균분은 중이 중화 중약이 우리 세계가 복을 받는 이런 금열쇠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동통화 도발의 영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아, 영 좋습니다. 나는 이 기혈 부족이라는 게 어때? 땀에 그저 흘린다 하게 되면 옷에 그저 다 적시고, 그 다음 머리에서 그저 물이 줄줄 내려와서 바가지를 퍼는 것처럼 이래서 손으로 나서 자꾸 흩어지고, 그저 땀이 다 빠져야 일어섰단 말입니다. 예.
1: 아,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땀이 다 빠지면 그저 눈이 휑해서 예, 맥이 똑 떨어지던 게 한 2년은 그러니까 예, 거기다 예, 신근경색하고 관심병이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예. 그런 게 또 따라서 예, 폐렴도 자꾸 하고 예. 그래서 그저 형 이 약을 많이 쓰느라 했는데 어제 모두 이사들마다 땀 흘리는 거 일주일이면 된다던 게 아이디더란 말입니다.

0: 한 3년 후였습니다.
1: 어, 예.
0: 그래, 예, 저녁에는 요다리를 두 번씩 갈아내야 되고, 고도에 땀을 넣고, 땀투성을 넣고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에도 못 나가고, 그러고, 땅꽃물로 바람이 들어가, 여름에도 바깥에 나가면 그 더운 바람이 들어오는데도 우두두 이빨 쪽치고, 이래 우소리에, 그도 힘들게 살았는데, 오야가 아마 써도 아이래서리에, 이 동풍화 토바닥 경분 지금이 썼는데, 오 선생님이 그저 깜짝같이 그걸 생각했는데 깜짝같이 땀이 어디로 가는도 없습니다.
1: 맞죠, 예.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사에 좀 예, 편안해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가끔 가다 숨이 올라요 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폐를 많이 하더란 말입니다, 예.
1: 맞죠, 예.
0: 예. 어떻게 해서 온도 예, 이 동풍화서 바로 영분 언영 썼더라면, 그런 거 사야겠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뼈 아파서 그래서 온 일신이 뼈 아파서 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뼈 아픈데 약을 먹으면 위라는 게 그래서 싹 다 못해서 밥을 못 먹지. 그래도 속이 더부룩해서 그래도 속이 뭐 꿀뚝 찬 것처럼 이래면 고생했는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뼈도 안 아프고 이 통통하죠. 한 가지를 가도 지금 여러 방면으로 좋습니다.
1: 맞죠.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일신이 이 소변을 잘 누지 못하니까 그런도 붓기기도 하고 예, 요철금이 좀 있어가지고 이전에 이사 배우니까 요철금이라 하더라만다. 그래 늘랑 기저귀도 타고 있고 이랬다는데 지금 기저귀도 안 타고 저녁에 잠도 잘 자고 예.
1: 맞죠, 예.
0: 예, 붓기던 게 지금 있잖아요. 붓기 다 빠지니까 앉았다 섰다 하는 것도 해갖고 바깥에 나와 운동해도 몸이 해가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어쨌든지 이 동풍화초 발효경분을 써보니까 예,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나는 지금 예, 이 말하자면 이 농공도 왔다 가서 예, 머리 항상 쨍하고 얼반에 기억도 없고 그 약 머리 아프고 혈압조절이 아이들인 게 지금 혈압조절도 잘 되고 그 머리 아프던 것도 이렇고 예. 가끔가다 오지럼증에서는 또 본조진 쪽이라는 게 얼마 있는지 모른다. 근데 지금 오지럼증 다 한다.
1: 맞습니다. 아, 예.
0: 예. 한 가지가 가지고 지금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고 그리고 또 예. 양목기 홀에 수용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쓰니까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예, 용 좋습니다. 어디서 속이 편안하지. 일신이 몸이 해가와졌지 머리도 아야보고 해답조절도 잘 되고 수태용 지금 기분도 좋고 이런 사람 같으로 한다 지금 게 이번에 두 가지 민들이 우리 할도 영 좋은 것 같은데 18가구에 우리 저기 형님이 하고 두 집에서 18가구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그러십시오. 어쨌든 예, 혼자 살기 바쁜 분들은 예, 뭐 가족과 네. 예, 친척들과 예, 형제간에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 네. 많이 살 때 많이 드리는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상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0: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맞죠. 예. 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0: 네. 선생님 좋은 양 소연해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여태 지금 동청화 조심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폐렴도 자꾸 하고, 예, 관심 빼지는 일사 심률도 고르지 않고. 이 축정위험이 있으나, 소화라는 게 잘 알게 돼서, 일사 속이 터지가고, 암이 특히 소변 차수가 특히 다, 자꾸 이랬던데, 지금 선택해서 봤는데, 많이 지금 좋아지는 게 알긴다, 지금.
1: 맞지요.
3: 여기 폐렴 자꾸 오른 것도 많이 나고. 16, 16상 고르자, 그래도 틀렸지만, 온전됐습니다, 지금.
1: 맞지요.
3: 이 박조절도 아이들인 것도 많이 났고, 소화랑 16상 아이들인 게 지금 소화도 안 됩니다, 지금.
1: 맞지요.
3: 여기 소변 차수가 특별히 같은 것은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그렇지요.
3: 이건 거의 한 번 먹으니까 먹기도 편해하고, 이전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먹다는 시간도 다 가던 게, 이건 하루에 한 번 먹을까 편리하고 좋습니다 지금.
1: 맞지요.
3: 이제 이번에 활동 특별 좋을 때 연약도 꽉 정도 배달 받겠습니다 이거.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제대로합니까?
2: 네. 네,
4: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도 예, 동충하초 발효분 오래도록 먹고 있습니다. 이 약은 예, 먹을수록 예, 신체가 좋아지고 예, 병치료에도 예, 아주 좋은 약입니다.
1: 맞지요.
4: 예, 거기다가 예, 하루에 한 번씩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예, 아주 좋습니다.
1: 맞습니다.
4: 예, 저는 예, 원래 혈압이 예, 예, 낮습니다. 이 약을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맞지요.
4: 원래 예, 저혈압이던 게 지금 예,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에가 검사를 하니까 예, 혈압이 정상으로 됐답니다. 그래서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4: 예, 그리고 심장이 나빠서 예, 가슴이 항상 침침하고 예, 맥이 없고 예, 그다음에 폐가 나빠서 예, 감기 예, 오고 가는 감기에 예, 다 걸리고 예, 기침이 나고 가래 나고 해서 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한두 달 먹으니까 예, 이 증상이 하나하나 사라지던 게 예, 지금은 예, 완쾌하게 좋아졌습니다.
1: 맞지요.
4: 예, 그리고 예, 동맥경 하루에 예, 심률이 예, 빠르면서 예, 뒤에서 예, 소리가 나는데 예, 전부 때 소리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예, 항상 그저 예, 한쪽 귀에 올바한 게 길었는데 예, 한쪽 귀에서 또 예, 물이 나오고 예, 이래서 예, 수탄고사 했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로 예, 귀에서 예, 소리가 나지도 않고 예, 한쪽 귀에서 물이 나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1: 맞죠. 예.
4: 예, 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당구체인 오빠 가지고서 예, 아이 밤에 뭐 예, 열이 나고 그다음에 예, 막 심장에 가깝하고 하면서 예, 잠을 자지 못해서 예, 불면증이 왔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당구체이 정상으로 되니까 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1: 맞죠. 예.
4: 예, 그리고 심률이 빨라서 예, 머리가 항상 아프고 예, 가슴이 항항하고 예, 이래 되는데 예, 심률도 지금 정상으로 됐습니다.
1: 맞죠.
4: 예, 그리고 담결석이 있어가지고 예, 정말 그래도 고생 그렇게 고생할 필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배 아프다 막 죽어 자빠지고 이랬는데 예, 아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다음에 예, 소변이 잘 나가니까 예, 어떻게 돼서 예, 돌이 나가는지 담결석이 해결됐습니다. 예, 요전판 투출로 예, 또 허리 다리가 아파서 예, 예, 발이 시리고 해서 예, 걸을 때면 예, 발바닥이 마대고 이래서 예, 정말 잘 걸어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예, 마음대로 예, 걸어 다닙니다.
1: 그렇죠.
4: 예,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선생님께서 예, 소개를 해줘서 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되니 예, 얼마나 선생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선택 잘했지요. 예.
4: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자, 저는 예,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약을 먹으려 합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이번에 예, 추석하고 국경절 할 때 얼마나 좋은지 예, 전번에 쌌는데 또 동생네 가져가서 예, 이번에 또 아홉 가구 사려 합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4: 예,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5: 동충하초를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또 동충하초 쓰기 전에 저는 몇 년 동안 이 심장하고 폐가 아예 좋아가지고 항상 운몸에는 허열이 나고 그 다음 마른 기침 오랫동안 하고 그 다음에 피부가 많이 마르고 이래가지고 그 검사하는 결과 이런 폐를 수술하라는 이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예 나이도 많고 또 신체가 그렇게 뭐 건강한 척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아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싫어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보려고 처음에는 병원 약도 안 되니까 또 주민원의 약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방송 광고에서 약이 얼마 많습니까? 그 좋다는 약을 다 썼습니다. 쓰다가 한동안 쓰다 아이디움 또 바꿔가지고 여러 번 약을 썼는데 치료는 못했습니다. 이러다서리 그 다음에 한동안 선생님의 그 동충하초 강의를 한동안 듣고서리 동충하천을 썼는데 점차 치료가 돼가지고

0: 아, 지금은 기본상에서 뭐 아프거나 불편한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전에는 밥이란 잘 못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밥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이 동풍 하토는 그 소화제도 아닌데 밥 먹으면 영 편하고 소화 잘 되고, 이전에는 그런 감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밥 먹으면 영 맛있고 때리면 또 배고프 이러니까 영 기분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예. 예, 이래가지고 지금은 정말 아무 증상이 없이 잘 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강의에서도 나이 들은 듣고 저도 느낀 바가, 이 동충 하천은 4,500m 고온에서 또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자라는 이런 진기한 약물이고, 또 그런 발효한 약으로서 30배의 효과를 보는 약이기 때문에 내 같은 이런 병도, 그렇게 치료해야 되던 병도 네, 치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동충하초에는, 동충하초 이 약물이가 다른 약물이, 내가 그동안 많이 약 썼지만은 동충하초 이 약물이 다른 약물에는 없는 약이기 때문에 내 같은 이런 병도 치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이 진짜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최고 약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충하초 써가지고 몇 년 동안 다른데 아파 못 봤습니다. 결국 감기라는 거는 건강상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나 뭐 나이만 해도 별로 불편한 데 없이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충하초는 활동할 때마다 사니까 경제상에서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1: 맞죠.
0: 특히 이 나이 많으면서 어쨌든 이 약도 약

0: 저는 항상 가슴이 불편한 게 지금은 가슴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또 위장도 편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송 하자는 계속 이제 뭐 다른 약을 쓸 것도 써볼 약도 없고 이렇게 좋은 효과를 몇년 동안 방송 하자 이런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내고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예, 동충하초 발효균 파는 데지요. 예.
2: 네.
3: 예, 저도 지금 이거 접수하면 언제 저는 어떤 2년도 넘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정말 많은 데서 효과를 봤습니다. 어쨌든 몸이 불편해가지고 예, 항상 어지럼 지나고 위가 안 좋고 한국 가서도 일하다가 정말 오래 있자고 간 게 위가 고장나가지고 그래. 위 때문에 발을 먹지 못하니까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돌아와서 지금까지 계속 약을 쓰는데 큰 효과를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미녀요. 정말 예, 먹지 못하면서 이랬는데 이거 접수해서 먹기 시작해서 예, 입맛이 돌아서고 기분 감이 나고 미녀요. 오늘날 가도 배고픈 감도 모르고 기분 감도 모르고 이랬는데 이거 접수해 먹기 시작하니까 다른 거는 정말 중약이고 별난 약 다 먹었는데 아이디든 게 이거 접수해 먹은 게 정말 입맛이 돌아서 미술에 밥도 먹기 쉽고 그 다음에 배고픈 감도 안 나고 매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에 접수해 그 전에 조금 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 후에 더, 그 활동할 때 써서 지금까지 이래 먹는데 지금 위도 이렇고 두문두문 하다가도 왜 위가 어떤가 쌍하면서 사와 아이들이 뼈민 지긋이 딱 그저 치염 같아서 향약 배치 맞으려 댕기는데 지금 이 접수에 먹으면서 그 증상이 없어져서 배치인가 아이 맞습니다.
2: 맞죠.
3: 이게 없습니다. 증상이 그 뿌리 막 그저 사와 아이들이고 지긋이 딱 맥힌 것처럼 숨이 올라오고 그렇게 힘들던 게 그게 지금 없어져 있습니다. 그래네. 야 이게 정말 뭐 명약은 명약이라고 옛날부터 소문난 게 정말 정말 일반 백성들도 좀 먹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가 생각하고서 활동이 참 그래서 계속 지금 먹을 예상입니다. 뭐 우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저것 몸 불편하고 아프던 것이 다 지금 좋아진단 말입니다. 하나하나
2: 맞죠.
3: 그래서 이제 우선 이거 그냥 먹는 게 다른 거 뭐 한 돈을 팔아서 좋다는 거 다 싸드려도 그냥 효과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 뿌리지 그래서 아이 먹으면 또 한 가지고

0: 때려서 내 이거 선택하여서 저는 그냥 이거 먹자고 생각하고 전화합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선생님들이 이 좋은 거 정말 이렇게 알선해 줬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1: 선택 그래서. 잘했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동청아 초발음이면은 우리 인류의 수명이 그 100세로 연장하는 이런 희망을 보이고는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장수하자가 되면 건강하게 장수를 보장해 주는 것도 동청아초 발효금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던 분들,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예, 지금 우리 동청아초 발효금을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려 하신다게 되면 우리 동청아초 발효금을 선택해 보시라고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분이 우리 인체 생명 통로를 열어주는 세 개 계단이 있게 되는데, 우리 첫째 계단이라 하게 되면 체능이 회복되는 이런 기로 되고 있고, 정력하고 체력이 전면적으로 제거될 수가 있는 이런 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병이 초보적으로 나아지는 계단이라든가, 오랜 병으로 고달프게 보내시던 분들이라든가, 또 오랜 병으로 체력이 떨어진 이런 분들을 물러나고, 가장 명확한 특징은 신장이 기부적으로 인해서 출현하는 심신이 필요하고 맥이 없고 기부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하기도 싫고 머리가 어지럽거나 자기로 땀이 몹시 나거나 식욕감퇴, 근육하고 근육도 여이면서 맥이 없거나 허리가 시클고 다리가 나른해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을 쓰신다게 되면 비장을 건장하게 해줄 수가 있고, 신장을 유익하게 하면서 신체가 잃어먹은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신체 기혈 부족을 신속히 회복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 맥이 없다는 분들 맞게 되는데, 우리 중에서 맞게 되면 기부족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도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을 쓰신다게 되면 비장위가 좋아짐을 해서 우리 맥이 나게 도와줄 수가 있고, 혈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혈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병들이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용한 이후에 되면 정력이 충만되게 되고 기색이 좋아지게 되고 얼굴 색깔이 붓고 윤택이 나거나 정기신 세 가지가 충족해지면서 발다리가 맥이 나게 되고 짧은 시간 내 병이 시달리면서 해탈되던 이런 증상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네, 정해진 길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가끔은 돌아가도 쉬어가도 딴 길로 세어도 좋습니다. 조금 무모하고 충동적인 선택이 생각보다 더 나다운 삶으로 이끌기도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일탈을 꿈꾸는 당신이 있다면 그건 이미 지루함을 견디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물리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기록은 가장 빠른 자유낙하 기록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현상이지만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는 중력과 공기 저항, 가속도와 속도라는 물리학의 중요한 원리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오스트랄리아의 스카이다이버 필릭스인데요. 그는 성층권 가까운 약 39k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역사적인 도전에 성공하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가 뛰어내린 순간 몸은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아래로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체는 떨어질수록 점점 빨라지지만 동시에 공기와 부딪히면서 저항도 커집니다. 일반적인 낙하에서는 어느 순간 중력과 공기 저항이 균형을 이루면서 속도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이를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움가르트너가 뛰어내린 곳은 지상보다 훨씬 높은 고도였습니다. 그곳은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훨씬 적었는데요. 따라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빠르게 가속할 수 있었고 결국 인간이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 음속을 돌파하는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속은 소리가 공기중을 이동하는 속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소리의 속도는 언제나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온도와 공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는 지상과 다른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바움가르트너는 자유낙하 과정에서 시속 1300km가 넘는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의 몸 하나가 자동차나 비행기의 엔진 없이 오직 지구의 중력과 낙하 운동만으로 이런 속도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단순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용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세의 변화 하나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과학의 현장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공기를 통과할 때 몸의 자세가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회전하거나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강 과정에서 심한 회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유 낙하는 사람의 몸은 공기 흐름에 따라 계속 힘을 받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공기의 압력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카이다이빙은 단순히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공기의 흐름과 힘의 균형을 조절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그의 기록이 특별한 이유는 중력이라는 너무나 익숙한 힘을 전혀 다른 규모에서 보여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물건을 떨어뜨리고 빗방울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높은 곳에서 공이 아래로 굴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인간이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순간 평범했던 중력은 거대한 자연의 힘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역시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기록입니다.

계속해서 물리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공중에 떠있게 만드는 자기 부상과 관련된 기록의 세계입니다. 금속 물체가 바닥에 닿지 않은 채 공중에 떠있는 모습은 마치 마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자석과 전자기력이라는 분명한 물리 법칙이 존재합니다. 자석의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깁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용하면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거나 특정 위치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상 기술이 가장 인상적으로 활용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열차입니다.

일반적인 열차는 바퀴와 선로가 맞닿아 움직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바퀴라도 접촉이 있는 이상 마찰은 발생합니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마찰과 진동, 소음, 기계적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상 방식은 열차를 선로에서 아주 조금 띄워 접촉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퀴가 선로를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자기력과 정교한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힘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은 열차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자기력은 그에 맞서 열차를 떠받칩니다. 두 힘이 적절하게 조절되면 열차는 일정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시스템은 단순히 좌석 두 개를 마주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열차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높이가 달라질 때 이를 감지하고 즉시 힘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장의 힘과 정밀한 제어 기술이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결국 엄청난 속도의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는 바퀴와 선로 사이의 마찰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 유리합니다. 물론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모든 저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에서는 공기 저항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네, 이처럼 자기 부상 절차의 기록은 한 가지 힘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중력, 자기력, 마찰, 공기 저항, 운동량과 에너지의 관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바퀴를 이용해 이동해왔지만 이제는 바퀴가 닿지 않는 방식으로도 땅 위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실제 기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있습니다. 오늘 기상촌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물리에 관한 두 가지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물리학은 결코 어려운 공식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에 놓친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에도 자동차가 속도를 높이는 순간에도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미처 의식하지 못할 뿐 세상은 수많은 힘과 움직임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물리학이 기록으로 증명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그 법칙을 이해할수록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기록은 언젠가 또 깨질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도전의 출발점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 물체는 움직이는가? 무엇이 그것을 멈추게 하는가? 어쩌면 물리학은 바로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인간의 호기심에서 시작되고 기록은 그 호기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명일지도 모릅니다.

네, 가끔은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계획에서, 규칙에서, 기대에서 매일이 복사처럼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 오늘 하루쯤은 엇나가도 됩니다. 내가 짠 틀을 나 스스로 부수는 것, 그 용기가 곧 새로운 날을 만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열흘 방학 간 앞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양상곤과 리궁농, 림백거 다들 무사히 빠져나온 듯하였다. 서슬한 바람에 집집에 달린 경번이 펄럭펄럭 나부끼한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왠지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낮이 계속 사귀었다. 우린 도망치듯 빠져나왔어. 역검령이 곧장 그 말을 받았다. 그게 아니지. 주왕이 북상 방침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니 떳떳한 진군이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세여보니 빠짐없이 다 와 있었다. 하지만 류지근이 거느린 선전대원들은 끝내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 선전대원 중에는 저명한 홍군문의 공작자인 리백소도 있었다. 그녀는 양상곤의 아내였다. 전에 모스크바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의 춤자태는 숱한 홍군 전사들을 도취시켰었다. 하지만 부대는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불 제시간에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0: 양상군도 비토한 마음을 안고 부대를 따랐다. 서쪽으로 삼사리쯤 걸어 갈림길에 이르자 검은 그림자가 앞을 막았다. 백독회였다. 그는 역검령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을 했다.
1: 아휴, 참호장, 속이 타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 이제 오는 겁니까? 난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0: 역검령이 웃으며 말했다.
1: 어제간 이 마음을 졸였나 보군요. 지도를 갖고 왔겠지? 그럼요.
0: 역검령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자, 또 누가 왔나 보십시오. 고개를 돌려보니 군사위원회 이국을 책임지고 있는 정희성과 이국 전원이 와 있었다. 홍군을 움직이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만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처럼 반갑게 그라났다.
1: 참모장, 어서 갑시다.
0: 백독기는 이를 그르칠까봐 서둘렀다. 사람들은 도도 골짜기에 들어서서 북쪽으로 길을 잡았다. 백독기는 여전히 갈림길에 우뚝 서서 경계를 서는 늙은 기러기처럼 주위를 살피었다. 추운 날씨가 가끔 오가며 몸을 움직이었다. 부대가 멀리 간 다음에야 그는 경계를 풀고 부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백독회가 부대를 따라잡았을 때에는 해가 떠오른 뒤였다. 역검령은 길가에 서서 한창 모태똥, 주울래, 왕가상, 박고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부대가 넓은 평지에 모이자 장문천이 연설을 했다. 부대가 바삐 떠나다 보니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듣더니 누구라 할 것 없이 분통을 터뜨렸다.
1: 뒤를 쫓는 사람이 있다.
0: 누군가 소리를 쳤다. 큰 길에서 먼지가 자욱하게 일면서 말발굽 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백덕현은 곧장 보초를 세웠다. 부참모장 리특이 거느린 기병대가 뒤를 밟고 있었다. 삼군담과 함께 주둔하고 있는 군정대학 전사들이 빠져나올 때 이 학교 교장 하비한테 들킨 것이다. 그는 사방면군 군장으로 있다가 일사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군정대학 교장이 된 사람이었다. 부상으로 쉬고 있다가 부대원들이 몰래 행동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들것에 앉아 총주입으로 보고하러 갔다는 것이다. 총주의부는 벌집을 쑤셔놓은듯 난장판이 되었다. 진창호는 노발대발에서 곧장 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는 주왕이 적에게 투항했다고 욕을 퍼부으면서 당장 전투 준비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뒤쫓느냐 마느냐를 토르라는 회의에서 부참모장 리특만 빼고 간부들 대부분이 당주왕과 주왕홍군을 뒤쫓는 것을 반대하였다. 간부들이 반대하자 진창호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서향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워버렸다. 참모가 와서 주왕홍군을 뒤쫓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자 서향제이 말했다.
1: 세상에 홍군이 홍군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0: 진창호도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창호는 리특에게 삼군단대로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문서 한 통을 들려 뒤쫓아 보냈다. 백독회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에 나서서 맞았다. 리특도 말에서 내렸다. 리특이 백독회를 노려보며 문서를 건넸다.
2: 백군장, 청주에 가보는 겁니다.
0: 주왕은 어젯밤 본부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일방명군과 직속기관을 데리고 멋대로 떠났으며 그동안 모태똥과 주울래의 도망주의 로선을 따르면서 벌써 수십만 전사들이 목숨을 헛되이 잃게 했다. 당신들은 왜 몇몇 사람이 하는 나쁜 짓을 따라 혁명 역량을 흩어놓고 적한테 리롭게 하는가? 마지막에는 백독회를 보고

부대를 거느리고 아그이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팽덕현은 변지를 호주머니에 구겨놓으며 벌컥 화를 냈다. 도망주의 노선이라니, 누가 도망주의 노선이란 말입니까? 리특도 기죽지 않고 두 다리를 떡 버티고 서서 말했다. 조항이 말도 없이 갔으니 도망주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팽덕회가 목청을 높이었다. 북상하자는 방침은 벌써 정한 겁니다. 장주석도 동의했습니다. 이 방침을 재평하는 게 어찌 도망주이란 말입니까?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팽덕회, 경고하는데 더 고집을 부리지 말란 말입니다. 리특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었다. 장정을 시작할 때 당신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얼마지요? 만 명도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이제야 북쪽으로 간들 뭘 어떻게 다는 겁니까? 진정지휘원은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리 따윈 집어치워! 팽덕현은 버럭 화를 냈다. 됐습니다. 됐어요. 도키동제. 나는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모태똥이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손에 담배를 낀 채 사람들을 헤치고 천천히 걸어나왔다. 그는 팽덕회를 몇 마디 다독인 뒤 리택한테 다가왔다.

0: 공덕희는 더 말이 없었다. 낮은 한숨 소리와 뚜벅뚜벅 걷는 소리만이 좁은 산길을 울리었다. 한영웅이 조크지의 밀림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그의 비장한 사적을 후세들이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역사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귀에서 고제까지는 하루 길이었다. 길은 반나마 초지였다. 어렵게 만난 일사방면군이 이런 식으로 다시 쪼개지게 되자 고위급 간부들은 마음이 괴롭고 쓰리였다. 하지만 많은 지휘원들은 긴 시간 죽음의 골짜기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야 드넓은 들판으로 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모처럼 숨이 탁 트이었다. 북쪽으로 진군의 근거지를 세우고 일본 놈을 무찌를 날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였다. 여윈 몸에 누대기 같은 옷을 걸친 전사들은 꾀죄죄한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남쪽에서 온 이들은 신나게 산노래를 불러댔다. 모태동은 말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착잡해났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홀가분하기도 해놨지만 둘로 쪼개졌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이런 이미 되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차분히 되새겨 보아야 했다. 한창 생각에 잠겨있는데 앞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고 보니 길가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홀쭉한 얼굴에 키가 작았는데 남의 옷을 빌린 듯 기다란 군복을 입고 있어서 다리가 무척 짧아 보였다. 문학가 성방호였다. 다른 한 사람은 낯이 서르는데 바싹 마르고 키가 크었다. 사방면군의 큰 팔각 모자를 썼는데 깔끔하고 로린한 인상에 새까만 눈에 정기가 돌았다. 모태동은 말에서 내려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1: 방호동지로군요. 그래, 요즘은 어떤 시를 씁니까? 모두석 동지, 주석 동지는 군사일을 돌보는 중에도 시를 읊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목숨을 돌볼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0: 그는 뒤에선 여의고 키 큰 사람을 모태동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 동지는 사방면군 보위부에 있는 기덕님인데 홍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따라왔지요. 주석 동지한테 할 얘기가 있다던데 시간 있으십니까?
1: 호호호, 괜찮습니다. 걸으면서 얘기할까요?
0: 모태동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함께 걷기 시작했다. 모태석 동지, 저는 부탁을 받고 주왕의 정황을 알리려고 했지만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늦어버렸죠. 그이가 죽었으니까요. 주군이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기덕님이 괴로운 얼굴로 고개를 떨고 왔다.
2: 죽은 일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0: 모태동이 물었다. 정종생 동지 말입니다.
2: 뭐? 정종생?
0: 모태동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2: 정종생이 정말 죽었단 말입니까?
0: 조크지에서 비밀리에 처형이 됐습니다. 숲속에 끌고 가서 밧줄로 목을 졸라 죽여놓고는 정종생이 적에게 투항하려고 도망쳤다고 했죠. 모태동은 너무 놀라서 담배를 쥐고 있던 손을 덜덜덜 떨었다. 정종생도 호남 사람인데 1925년에 공산당원이 되었다. 황포 군관학교에서 공부할 때 늘 농민운동 강습소에 와서 모태동의 감미를 듣곤 하였다. 그는 글도 잘 썼고 무엇보다 군사 전략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1930년에 아계환 소베트 구역에 파견이 되어 당의 특위 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4월에 장국도가 가자마자 그의 특위 서기직과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대체해버렸다.

0: 모을가에서 장국도를 만났을 때 모 대통은 종종생의 안부를 물은 적이 있었다. 장국도는 종종생이 몸이 안 좋아서 후방에서 쉬고 있다고 얼버무리했다. 두 방면군 사이에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라 모 대통도 더 캐물어 형편이 되지 않았다.
1: 왜 처형당한 겁니까?
0: 기동님이 한숨을 쉬더니 대답을 했다.
1: 종종생 동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0: 일 사방명군이 만나게 되니까 그는 주왕의 곁에 왔다고 몹시 흥분했지요. 그런데 종종생 동지의 방에 한밤중까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누가 장국도한테 알린 모양입니다. 제 말이 전해난 장국도는 종종생 동지가 자신의 잘못을 주왕에 고발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먼저 손을 썼습니다.
1: 그런데 감옥이라니 무슨 감옥 말입니까?
0: 전섬 서베토 구역에 있을 때 장국도는 종종생 동지가 뚫어죽기 진덕수 같은 반이명 분자라는 동 우파 우두머리라는 동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감옥에 쳐넣습니다. 심지어 행군을 할 때도 두 손을 묶어놨죠.
1: 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0: 성방구가 끼어들었다. 요성지 동지와 사천성 당위석이 라세문 동지도 모두 묶인 채 행군을 했지요. 요성지가 중앙에다 전섬 소베트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장국도가 보위부에 보내 가두었습니다.
1: 그럼 종종생은 왜 가두었습니까?
0: 소하고 회의 때 바른 소리를 좀 했거든요. 기덕님은 그때 이야기를 꺼냈다. 사방명군이 아게완 소베트 구역에서 철거한 뒤에 장국도는 고위급 간부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그저 서쪽으로 걸으라고 다그치었다. 전사들은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는 누구도 몰랐다. 그러니 우아래 할 것 없이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꽃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 인생 제2부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며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가야금. 조선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중화민족 공동문화의 한 부분인 민족악기 가야금.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야금 예술. 지금부터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최미선 선생님의 가야금 예술 인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꼭 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의 진행을 맡은 오미란입니다. 네, 현재 각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꼭 피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가야금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에서

0: 네, 자 그리고 최미선 선생님의 제자들도 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재학 중인 학생 한 명 인터뷰해도 괜찮을까요?
1: 아, 네, 네. 좋죠. 저희 제자고요. 저한테서 10년, 11년을 배웠고 지금 12년째 들어서고 있는 오.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사 2학년, 곧 2학년 학생이 될 학생인데요. 네. 제 친구 딸이기도 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유진 학생.
0: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연변대학교 예술학원 석사 2학년생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0: 네, 박유진 학생. 박유진 학생이 보는 최미선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신가요?
2: 최미선 선생님께서는 저랑 이제 11년째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생이 절반인 만큼 저에게 있어서 이제 어머니와도 같이 이제 인생 상담해 주실 때도 있고 이제 친구들처럼 수다 떨어 주실 때도 있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맛있는 걸 아주 많이 사 주십니다.
0: 아, 그래요?
2: 네,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학생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가 개성이 다 다른 편이라서 선생님께서 우리를 수업해 줄 때 너무 이렇게 힘드실 법도 한데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저희를 진짜 수업해 줄 때 열정을 다 담아서 해주시는 그 모습에 저희는 진짜 거기에서 더 이 동기를 받아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선생님 이제 2년 더 같이 하는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이제 힘드시지 않도록 이제 말씀 잘 듣고 이제 민족의 음악을 더 열심히 배워나가는 학생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정리해보면 선생님은 저희에게 있어서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0: 오로지 가야금 예술을 위해서 또 새싹들을 키워내고 있는 최미선 선생님의 그 꿈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가야금 악기랑 우리 고쟁 악기가 얼핏 보면은 비슷한 악기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가야금과 고쟁 악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실까요?
1: 네. 많은 분들이 보시면 네. 아, 가야금을 보면서 고쟁 아니냐고 네. 예, 그렇게 특히 관광객들 중에 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고쟁과 가야금은 모양은 비슷해요. 연주하는 모양이나 이렇게 가로 놓고 하는 모양이나 그리고 그 조상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조상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쟁의 음악과 가야금 음악은 많이 다른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주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네. 선의 재질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가야금 농연 예, 그 농연은 우리 민요에서 나오는 그런 특유의 농연은 고쟁의 농연과는 많이 달라요.
0: 고쟁도 농연이 있어요?
1: 네, 예, 농연이 있습니다. 농연이 있는데 고쟁의 농연은 고쟁으로 연주하는 음악에 어울리는 농연. 가야금의 농연은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데 어울리는 우리 민요, 우리 민족의 정체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전통의 그 울림. 네, 그런 농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방법과 선의 재질과 연주하는 음악 스타일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는 네. 모양만 같고 나머지는 거의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예, 예, 예, 예. 연주법에서도
1: 그렇죠.
0: 가야금은 연주법이 뜯고
1: 네, 그렇죠. 저희는 손으로 네. 직접 선을 감아서 뜯고 네. 손톱으로 튕기고 하죠. 네. 근데 고쟁은 여기다가 그 손톱에 예, 손톱을 이렇게 붙여서 말아서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그 손톱으로 가짜 손톱으로 이렇게 뜯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틀리겠죠. 아. 예, 고쟁에서는 철선이고 네네. 우리에서는 명주나 혹은 가야금에서는 명주실이나 나일론 선이기 때문에 선의 재질부터 시작을 해서 음색이 다르겠죠. 네.

0: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1: 네, 계속해서 우리 가야금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연주곡. 네. 어떤 곡이 있을까요?
0: 이 전국 인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남미만이라는 그런 민요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선봉 민요.
0: 네네. 네. 그 민요를 가지고 가야금으로 뭘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 대학교 김성화 작곡가 선생님과 함께 손잡아서 저희가 남미만의 기본 선율에다가 우리의 장단과 우리의 가락과 이런 거를 이렇게 섞어서 네. 남미만 변주곡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연주도 좀 했고 공연도 많이 올렸었는데 그 대중들의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다.
1: 네.
0: 가야금으로 남미만이 참 의외로 너무 좋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1: 네.
0: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의 새싹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에서 막내가 누구죠?
1: 안녕하세요. 김융혜입니다.
0: 그러면 가야금을 어떻게 배우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1: 我在电视上看到崔老师在弹蔡琴的时候看起来很优雅，所以我想着也来学，没想到老师也是崔老师。
0: 네, 참 대단합니다. 이 최미선 선생님은 6살부터 가야금을 배웠잖아요. 혹시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에는 6살부터 배운 아이가 있습니까?
2: 아마 몇 명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배운 건 아니지만.
0: 네.
2: 유치원 때부터.
0: 유치원부터 역시.
2: 네, 부모님들이 너무 가야금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여기 앞줄에 앉은 요 어린이 몇 명? 예. 네, 유치원 때부터 가야금을.
0: 네네. 네,
2: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대단하십니다. 네네네. 부모님들이 참 본갱성 있죠.
2: 네, 그렇죠.
0: 네. 네. 가야금 병창단 하면은 병창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2: 아, 네. 가야금 병창, 병창이라고 하면 가야금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하나의 아주 특색 있는 그런 그런 공연 연주 형식입니다. 네. 그래서 병창을 하려면 노래도 배워야 되고 가야금도 연주를 해야 되고
0: 두 가지를 해야 되죠.
2: 그렇죠. 네. 노래만 하면 괜찮은데
0: 네.
2: 가야금만 하려면 괜찮은데 노래를 하면서 가야금을 하면 어려움이 두 배가 되겠죠.
0: 쉽지가 않겠네요.
2: 예,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0: 네.
2: 예, 되게 어렵습니다.
0: 자, 네. 그러면 이번에 네.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의 네. 병창곡 한 곡 만나볼까요?
2: 네, 영천아리랑 준비했습니다.

0: 네, 악기를 연주하랴, 노래를 하랴, 정말로 경황이 없네요.
1: 그렇죠. 네. 네.
0: 네. 이 아인 어린이 가야금 병창단에 네. 최미선 선생님의 그 네. 자제분이 아, 예, 들었습니다. 저희, 이런으로 저희, 활약하고 있다.
1: 예, 저희 딸이 있다면. 지금 네. 예, 아이들과 함께 지금 예, 배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0: 자, 어머니의 그 네. 전승의 길에 좀 네. 새싹이 자라나서 네. 도와주실 거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저희 네. 딸이 저 뭐 가야금을 좋아해서 저랑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0: 네, 네
1: 그건 제 욕심이고
0: 욕심이에요.
1: 네, 본인이 좋아서 한다 그러면 제가 정말 열심히 키워서 가야금 전승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지만,
0: 네.
1: 네, 그건 아이가 크면서 본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네. 따님이 바라보는 우리 네. 최미선 선생님 네. 어떤 모습일지. 자, 우리 따님한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나는 한민이입니다.
0: 한민이 학생이 생각에는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세요?
2: 我认为妈妈在我比我小的时候就开始练琴，一直学到了现在。我觉得，妈妈，是一个。 很厉害的人.
0: 미니는 앞으로 엄마가 이 가야금을 미니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6살부터 했잖아요.
2: 네.
0: 네. 미니 학생은 엄마처럼 이렇게 가야금을 그냥 앞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오, 있다고 하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미니 학생의 꿈도 역시 엄마의 길을 이어받아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하죠.
2: 네.
0: 엄마 사랑한다고 말해봐요. 엄마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2: 엄마 사랑해요.
1: 그래.
0: 어머.
1: 아이고 사랑합니다.
0: 엄마를 안아주세요. 엄마를 안아주세요. 한번. 아, 우리 엄마가 지금 감동 많이 받나 봐요. 아우.
1: 감동이시고.
0: 가야금 예술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1: 제가 일 욕심이 많다 보니까 수업과 연습과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고
0: 네.
1: 그래서 아이들이 놀러 다녀주는데도 많이 못 갔고
0: 그렇죠.
1: 에이, 명절 때도 저희가 특히 바쁘잖아요.
0: 네.
1: 그 이나 명절 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딸아이가 엄마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지금 며칠 전에도 아들이
0: 네.
1: 저한테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놀러 다닐 시간도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맨날 니들이 크면 니들이 놀러 다녀라 제가 그러거든요. 니들이 네네. 크면 놀러 다녀라. 대신 엄마를 데리고 다녀라는 얘기를 내가 안 할게. 그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 그 미안한 마음이 커서 오늘을 네네네. 뭔가 이렇게 울컥했나 봅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자, 이게 그 지금 최미선 선생님 또 자제분이
1: 네.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0: 딸 하나, 아들
1: 네.
0: 하나.
1: 네. 네.
0: 네. 네. 아, 둘 다 이렇게 멋지게 키우려면 정말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한데.
1: 네.
0: 예.
1: 네. 뭐.
0: 전승 일을 또 하셔야 하고.
1: 네.
0: 교육자로서 일을 또 하셔야 하고.
1: 네.
0: 예. 네. 너무 바쁘시니까. 가정을 돌볼 사이가 없잖아요.
1: 예, 네,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한데. 대신 제자들이 너무 잘 따라와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자식도. 나름 자기 앞에 공부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희 엄마가 곧 80이신데
0: 네.
1: 지금까지도 예, 저를 위해서 아이들 돌봐주시고
0: 네.
1: 제 살림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나 부모님이나
0: 네.
1: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없으면 예, 오늘 제가 없겠죠.
0: 그렇죠.
1: 예, 예.
0: 뭔가를
1: 네.
0: 뒷받침해주는 지원군이 없으시면은
1: 그렇죠.
0: 네. 네. 네.
1: 그래서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0: 자, 네. 오늘 너무 또 큰 감동을 받았고 만약 이 자리에 또 최미선 선생님의 어머님이 계신다면
1: 네.
0: 얼마나 좋았을까요?
1: 네, 그렇죠. 어머님 그러면 지금 그 여행을 가셨어요, 언니들이랑. 제 언니가 두 명 있어서 언니들이랑 여행을 가셨고, 오늘 촬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잘하고 오라. 예, 잘하고 오라. 그래서 맨날 제가 힘들다고 툴툴거리잖아요. 네, 아유, 네. 힘들다. 연습도 힘들고, 공연도 힘들다. 그러면 엄마가, 네가 선택한 길이지 않니? 그래, 앞으로 넌 그렇게 쭉 살아야 되니까, 네.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힘드니까 그냥 신나게 해라. 그렇게 오늘도 저한테 전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네. 최민선 선생님도 어머님한테 편지 네. 조금 띄워보시죠.
1: 아, 편지는 좀 그렇고요. 제가 좀 엄마한테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앞으로도 좀 고생을 더 하셔야겠고. 아유. 네, 대신 제가 네. 열심히 우리 가야금을 전승하는 길에서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의 그 기대와 응원에 미안하지 않게 뭔가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0: 따님은 어머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최미선 씨도 네. 어머님한테 사랑한다고.
1: 아, 사랑하죠.
0: 예, 네. 얘기하세요.
1: 예, 저희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좀 담기에 쑥스러워서 잘 못하고 네. 있는데, 대신 네.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맨날 엄마한테 틱틱거리고 네. 네, 그러는데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항상 미안하고.
0: 자, 어머님이 또 오늘 이 소중한 자리 네. 선물 편지와 함께 꽃다발 선물해 주셨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하죠? 감사합니다. 좀 잘 네. 놀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0: 어머니가
1: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전통 음악의 전승은 대중보급을 떠날 수가 없는데요.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이 전통 음악에 대한 가야금 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0: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2021년부터 네. 네, 5년 동안 네. 방송을 통해서 네. 가야금을 보급했잖아요.
1: 네네, 네. 맞아요. 그 시작을 할 때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으로 가야금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네,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네. 아유, 뭐 한 10회나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러면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네. 하다 보니까 한 5년이라는 시간을 길게 달리게 되었더라고요. 네, 또 의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저희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야금을 배워서 네. 제가 단지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 이게 인터넷으로 수업을 온라인 수업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0: 그렇죠. 네. 확실하게 느끼셨죠.
1: 네. 네, 네. 네.
0: 그때 플랫폼을 통해서 이 가르쳤던 네. 그 대중들의 네.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요.
1: 네, 그렇죠. 연변 지역은 물론이고, 네. 네, 길림성내도 물론이고, 네. 뭐 길림, 장춘, 북경상해, 청도, 연태, 뭐 이런 여러 지역의 천진, 뭐 네. 이런데 여러 지역의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면서 가요를 배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얼굴 모르는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0: 아, 그럼요, 이 네트워크로 네. 네.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1: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방송을 하다가 잠깐 쉬는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방송 이렇게 쉬면 이제 끝났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난달 좀 전에 네. 저희 동북 슈퍼리그 축구 경기가 네. 있었는데 거기 조직위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가야금 한 100명 정도를 함께 무대에 올리고 싶다. 가야금이 무형문화유산이니까 네. 올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가야금을 배우는 그 위치에 단체창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네. 그래서 그때 거기다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지원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만약에 한 3, 40명 정도만 모이면 제가 이거를 행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당일 공연 당일 200명 가까이 가야금 연주를 예 물론 저희 전공생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전공생들도 있었고 네. 그 외에 취미로 가야금을 배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취미로 가야금을 배우시는 분들도 오셨고 또 많이는 저희가 방송에서 가르쳤던 네.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가야금을 배우신 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셔서 네. 예 저희 함께 너무 의미 있는 행사를 예, 했던 것 같아요.
0: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네. 이 번지방 분들이 아니라 네. 외지분들이 의외로 많이 참여를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1: 북경에서 오시고 뭐 천진에서 오시고 네. 뭐 연태 쪽에서도 오신다 그러셨고 길림에서도 오신다 그러셨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차비며 숙박이며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했더니 상관없으시대요. 네, 상관없으시대요. 예, 이런 예, 할 수 있는 그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로만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네. 오셔서 공연을 하셨고 사실 힘들잖아요. 제일 네네. 더울 때 공연을 하셨고 공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너무 의미 있는 행사를 우리가 가입을 좋아해서 배우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함께 200명이 연주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계속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0: 아, 너무 네. 감동이었죠.
1: 네, 그럴 때면 네. 참 가슴이 예, 벅차죠.
0: 대중들의 보급도 네. 절대 그 전승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주
1: 네,
0: 중요한
1: 아주 중요합니다. 예, 네. 전공자들은 전공자들대로 네.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그다음에 비전공자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취미대로 이렇게 각자에 맞는 단체에 맞는 그런 전승의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참 많은 곡들을 가르쳐 네. 드렸습니다.
1: 네네.
0: 제일 처음으로 가르친 곡이
1: 제가 보통 아리랑이었죠.
0: 아리랑.
1: 우리가 다 익숙히 알고 계시는
0: 네. 네.
1: 애로부터 어른까지 다 알고 계시는 아리랑을 연주를 통해서 가야금 기본 주법들을 배워드리는데요. 아리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0: 네.
1: 또 저희 또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고
0: 네.
1: 스님께서도 무형문화유산 우리 연변추 전승인이시잖아요.
0: 네.
1: 맞죠?
0: 네.
1: 네. 그래서 아리랑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아, 오늘 이참에 선생님께서 맨날 저한테 즉흥 연주를 시키시잖아요.
0: 돌아오네요.
1: 그렇죠.
0: 네.
1: 이 기회에 선생님과 선생님 아리랑 한 곡 불러주시면 제가 네. 반주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0: 자, 이 기회에 또 농현의
1: 네.
0: 또 식임새들을 뒤돌아보는 시간, 느껴보는 시간 가져봐야
1: 네,
0: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아리랑은 네. 네. 네. 본조 아리랑.
0: 본조 아리랑.
1: 기본 아리랑.
0: 네.
1: 네. 네. 네.

전통음악 특별 프로 무형문화유산을 꽃피우다 최미선의 가야금 예술 인생에서는 40여 년의 가야금 예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중화민족 문화의 한 소중한 구성 부분인 가야금 예술. 다양한 민족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중화민족 대가정 안에서 가야금 소리는 민족 간의 소통의 다리가 됩니다. 가야금 예술을 보급함으로써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각 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빛나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 구축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최미선 선생님의 가야금 예술을 전승하는 길에는 늘 사명감을 가진 동행자들이 함께할 것이며 늘 새로운 희망의 새싹들이 자라나 그 맥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최미선 선생님.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대활동 있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저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조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일 오후 이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청심이라는 것은 심장에 열을 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능 주체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었지만 해도 심폐열을 쳐주는 역할을 주요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전반, 중위, 중약 가운데서 내리누르는 약과 올리 쳐주는 약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이 제품 자체는 내리누르는 약을 합니다. 다시 말해 전장 내 전한다는 건 깔아는 장 낮추는 역할은 쌍후싱 원래 기혈이 부족한 것은 그 쌍후싱 이런 중약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전장내 이 약에 속하게 내리누르는 이 약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제품 자체는 그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면 우리 조내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 곽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릇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각의 한각 그리고 뭐 세각 사는 분들한테는 한각을 물어다 주고 9각을 사는 분들한테는 세각을 물어다 주고 18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6각을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이다면 세각의 한각 한 달 반 정도 9각의 세각이기다면 넉 달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18각의 6각이기다면 여덟 달 두 개 료정을 견지할 수 있는데요. 이때 평균 가격은 일병 한 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본 제품을 쓰는데 기본으로서 큰 심장병을 뭐 가격으로 놓고 말하면 비교해서 합리하고 어떤 분들이 말씀한 대학에 되면 이만한 가격이기도 하면 접수하는 데 편리한 가격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네, 지금 우리 집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한국에서 내 지금 전청심환 부채도 가서 왜 지금 한국에서도 썼습니다.
1: 아, 예.
2: 예, 그런 게 참 좋답니다. 지금 원래 우리 집사람 심장을 조금이 나가 일하는 것도 예, 좀 서 있고 조금이 되면 자꾸만 숨이 차고 예, 그리고 방산도 해 못 하고 대답이라는 게 그나 온정 아이 되고 예, 그래서 무슨 생각이 되게 되면 거의 놀랍니다.
1: 아, 심장병으로 나타난 전형적인 몇 가지 증상이 속하게 되어 있는 걸요.
2: 예, 그리고 이발이라는 게 자꾸만 만나서 예. 이발 수 없고.

0: 내셔도 하고 아까 옆방 사람들이 같이 일한 사람들.
1: 아, 심표리심하죠. 예.
0: 그래가지고 그 이거 보내서 썼는데, 지금 관계자도 썼는데, 얘 지금 많이 도와줬단 말이죠.
1: 그럴 겁니다. 예.
0: 효과가 영 좋고, 효과 빠르고, 지금, 예, 이거 신나면은 지금, 예, 영 편안하게 지금, 예, 나가, 이 가는 것도 그렇게, 예, 부담스럽지 않단 말이죠.
1: 아, 그렇지. 다른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겁니다.
0: 예.
1: 예, 그렇죠. 예.
0: 이걸 좀 더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아홉 번 써서 또 보내주려고 그래요.
1: 그렇게 하셔. 지금까지 시간을 지난 데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열심히 견제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서 보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강 기원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조원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조원정신만이 우선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기 왔는가 안에서 그래 병원에 분리와서 그래 두 번이나 입원했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감기 아니고 심장 별로 그런 거 그거 모르겠어요. 그냥 감기로
1: 죽었단
3: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와서 출연해서 살만이 또 그 반짝하고 반짝하고
1: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3: 아, 이거 별일이다. 난 어떤 왈라구나. 아무 소리, 그 실만 가지고서 누워 있는 사이 선생님 간이 듣고 소리, 이 좋은 정신만이, 이 신약계 아빠에서 그 냉대가 하고, 신용 있는 이야기고, 저러면 가지고 할까. 예. 얼마 좋습니까?
1: 그러면.
3: 그래, 그 체각이, 엔 처음엔 체각이 한각 죽겠다.
1: 예.
3: 그런 거, 그거 먹고 그런 게, 입에서 냄새, 이게 나는지 정말 남이 한가가 쓰는데 난 다시 10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알댑니다.
1: 치분 같은 거 그렇게 여러 가 썼다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잇몸이 아파나 이빨이 안 돼 아파서 그저 몸이 다 쪼그려붙고 뭐 어쩔 방법이 소화 아이디 밥도 못 먹고 그저 또 숟갈 주워 먹고 그저 누워서 구불구는 배고픈 줄 모르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화 그런 저 언니가 그 혈압도 그려야 되는 거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1: 그러면
3: 앉아서 예배를 놓고서 앉아서 자십니다. 모집이든 못 놓고 돌아도 못 놓고
1: 예예
3: 눕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차이 그 이거 하나 썼을 때 우선부터 일이 그렇게 고통하던 게 그게 없어지고 이빨이 아프던 게 아예 그게 우선 하나 없어지고 여기 소화가 잘 되고 밥을 먹으니까 군이 불어난다. 좋겠습니다. 바람이 불으면 날아갈까.
1: 너무 과소체중이 된 게 지금 체중이 오르고 있는 주의다. 그렇죠.
3: 우선 열고 불었습니다.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그리고 혈압도 잘 되라. 밤잠 잘 자가 그 인종계고 뭡니까?
1: 그렇죠.
3: 못 자는 게 인구나요.
1: 그렇죠.
3: 그래서 혈압도 잘 되지. 그래 몸이 부들지. 몸이 헷갈아지지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래 정님이 계속 아홉각 배달받아 계속 배달받아 쓴 내사입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예. 예. 견지가 중요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좋은 정신환경 환자입니다.
1: 예.
4: 뭔가 뭐 이 원래 숨이 잘 올라와요. 그 다음에 동동 가다가 심장 이래 그 탁 쏜다며 그랬네. 그랬습니다.
1: 예. 부정맥이 심각하다는 걸 말합니다. 예. 예,
4: 그래서 숨이 잘하면서 그래서 그저 뭐면 그 방지약 계속 걸막이 뿌댄 것입니다.
1: 예.
4: 이게 저 동원의 약 먹었는데 어째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다 안 나타났겠다. 그래서.
1: 예.
4: 네, 이 광고를 듣고서도 좋은 정신만 먹기 시작했었는데, 한동안 먹었는데, 이 정말 한 달도 거의 됐는데, 한 달도 아예 지났는데,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1: 예.
4: 심장이 테이블 위에 탁 서는 그거 없어지고, 차차차차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저는 가 뭐, 오래 숨이 아예 올라오던 게, 저는 이래 뭐, 걸어댄 게도 그저 마음대로 숨이 올라왔겠다.
1: 아, 예.
4: 아, 이게 이야기 정말 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저 정신만은 심지어 눈은 이렇게 팔린 이야기입니까?
1: 네, 그렇죠. 신약대학방에서만 나간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4: 예, 글쎄, 믿음만은 또 신약대학방에서만 팔린 거 좀 좋습니다.
1: 예.
4: 이 그리고 정말 가격도

0: 저렴하고 그 한 번도 이렇게 뭔가 뭐 가격이 안 변하고 해. 정말 믿을만 하냐고.
1: 예.
0: 그래서 내 저 이 돈 정신만 내 신상이 그 영 나올 때까지 계속 먹을 예산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우리 동생이 지금 한국가 있는데 중국에 있을 때 이 전통시마를 먹었어. 그때도 그냥 가슴 답답하고 있으면 룩골까지 아파라면서 그래. 그냥 저녁에 밤 잘 때는 그냥 던지게 못 넘어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침은 또 그래하는데 기침 세게 해야
1: 됩니다. 예.
0: 지금 기승하는 게 기관지 나빠가라 기관지 약을 하나 먹었다만 그래도 말해줄 게 이 진양 조심하라 먹고 욕 많이 좋아졌어요. 어떤 거는 한국 갔다 말은 한국
1: 예.
0: 그때는 몇 달 먹었습니다. 그때 가격도 볼 때 그냥 한 가게 199원
1: 아, 예.
0: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이 가격입니다.
1: 예.
0: 어서는 예. 어른 년 됐는데 그래서 이 가게 정말 뭐고 약이지 이 믿음직한 약이고 어디 지런성이 있는 약이지 그래서 우리 스님 이래도 야 그런 약 많이 은 게 없다 그럼 한국 가서 치료를 많이 했다는데 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그다음에 어째 심률이 그냥 어째 내려간답니다 지금
1: 심률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죠 예, 예.
0: 제일 올라가야 어지간다 지금
1: 혹시 주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주사나 네, 했죠?
0: 주사를 하나 했습니다.
1: 주사를 하면 그 베탈로그라는 게 꼭 들게 하실 겁니다. 그 베탈로그가 이 심박수를 많이 낮추는 역할하고 본인의 심장 공동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베탈로그량을 줄이고 이걸로 대체하면 됩니다. 제 말을 전달하세요.
0: 그래서 예. 이건 중국에서 먹던 이 몽고약 어떤 실현적 있는 그 약을 붙여달라고 그래 전통심하라 아닌가 옳다면서 내가 그거 먹은 게 그때 많이 나갔는데 요즘에 일하면서 바쁜지 또 이렇게 빨리
1: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0: 예.
1: 꼭
0: 예. 예.
1: 25살 씻어야 됩니다. 그럴 때
0: 예. 그래 그다음에 그 약이 이제까지 먹어봐도 한국 갔으면 좋은 약 없다는 게 이 약 어찌 붙여줄 수 없는 거니 어찌 해야 되겠니까 지금 여기서 항상 값이까지 아열 값이까지 아열란가 그냥 아열났다 그냥 올랐는가 해서 그래
1: 예 그러겠죠
0: 그 값이니까 또 붙여달란다 이번에는 저를 열려도 꽉 붙여달란다
1: 그렇게 하셔 예예
0: 그럼
1: 야릅 달방에 하는 걸로 됩니다 지금 예, 배달이 예. 가능합니다 전화 금방 넣으세요 예예 예.
0: 오늘
1: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3: 네, 지금 저한테 심하는 먹고, 원래는 지금 날씨 흐린 날에는 계속 넘어 있어야 된다. 너무 숨이 차서. 심장도 아프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약이니까 좀 효과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기르고 있으니까, 보통 또 있으니까, 진짜 통도 심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아랫다리도 시리고 이랬습니다.
1: 순환장애입니다. 예.
3: 예. 어쨌든 아랫다리 시리면 난 저리 빼면 또.
1: 예, 감각으로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요 예, 예.
3: 예. 근데 이 약을 지금 먹으면 고통증이 다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심장은 기본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환은 심장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 심장 공동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자처럼 벌써 순환 장애가 명확하게 감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3: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언니가 전에 심장 부자를 했습니다. 심장을 한국에서.
1: 예.
3: 예, 놀라운 거 한 번 너무 심해서 그거 먹고 그 부자 한 번도 바빠서 언니 이거 좀 답사받고 야, 어떻게 순환이 이렇게 됐냐 그래 언니 그 답사받고 그러고 한국 가는데 한 달았을 것 같습니다.
1: 예.
3: 이게 지금 그 약을 지금 먹어야 되지 알아야 되겠다.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 언니가 옛날부터 지금 10년도 넘겨서 19원밖에 안 된다고
1: 예.
3: 좀 날 먹고 싶다고 예. 야, 그럼 저래 나를 1년 7개월 받고 다른다.
1: 예예. 됩니다.
3: 예, 그리고 예. 예, 언니는 또 어떤 증서들이 있는지요? 자꾸 붓길 때라.
1: 예.
3: 그래서 통 붓겠는데 이 약 먹고 가은 많이 내려갔겠습니다. 그때.
1: 심장병으로 인해서 부종이 생깁니다. 심장과 콤파젠,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돼서 심장 공능의 약화로 인해서 그 콤파 공능의 약화로 따라오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3: 네, 그 위에 맥박이 자꾸 떨어진답니다. 됩니까?
1: 됩니다. 예, 그러면 기초 제품을 몇 가지를 꼭 쓰시라 하세요. 제가 기초 제품 늘 말씀드렸죠. 이제 혈압이 높지 않죠. 혈압이 이제 낮다 했으니까 아스피린 장용편 이거 하루에 한 알 그리고 그 Q10 하고 오메가 3 위유로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 꺾게

0: 진지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본 제품 쓰시겠다면 그딱 문제가 없습니다.
1: 예. 네, 그리고 이 약을 보고요, 보여준 주 헛되다.
0: 아, 그렇습니다. OTC 국약입니다.
1: 네, 예. 그, 먹어서 중약당에서 판매할 것 같아서 나도 지금 뭐 심장 이렇게 숨 차고 이런 게 많이 나고 입에서 냄새 나는 것도 나도 많이 없어졌어요.
0: 예.
1: 언니 1년치하고 내 1년치
0: 지금 배탁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3325번 연락하세요.
1: 예,
0: 수고하셨어요.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께서 매일 수고를 하신다.
0: 예, 감사합니다.
3: 예, 저는 예, 선생님 강의님의 힘에 드니까 나는 정말 건강에 이게 그 방법대로 다 하다 말까네. 야, 내 심장이 대단 나쁜 사람이다.
0: 예.
3: 예, 나이가 어려서 그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자꾸 먹으니까 진짜 바쁘단 말입니다.
0: 그렇죠.
3: 예. 그래서 소약도 많이 쓰고 이러면 그래도 어제는 정말 선생님이 이제 좋은 청심환을 그 방송 듣고서 썼는데 이야, 정말 약은 내 한날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유도쓰니까 모두 다 이거 정말 지금 근심 없이 나간다만 합니다.
0: 아, 예, 예.
3: 네, 네, 전번에 말도 우리 조카가 열리고 사는데 학생 아닌데 이제 고대가 지금 공부하는데 강아는 그래도 이 과증한 심장에 놀라고 그래도 이 저기 그 다음에 저 소리에 놀라고 전화 소리에 놀라고 문 소리에 놀라고 어쨌든지 이게 대단히 심장 약하나 봐. 그러면서 전화기 잠에 또 놀라 어제 꿈도 무서운 꿈 꾸는지 이렇게 땜 막 흘린다만
0: 식은땀 막 내고
3: 이렇게 해서 이 약을 내가 공부를 했는데 야 정말 나이 어리까요 그래서 이차 말하던다만
0: 그렇죠
3: 한 보름 될 거예요 그래서 가슴사이가 예. 완전히 좋아진다만
0: 예.
3: 그래 지금 보겠다만 이제 한 달 썼는데 어디니 김화상 그들이 옛날에 그 병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0: 예, 가속적으로 우선적입니다. 예, 제 3대가, 예. 그러니까 이전에 제일 먼저 붙인 그대, 이번에 선생님네 그대, 그 아래 때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는 명심해서 예. 제때 관리해야 됩니다.
3: 그러니까 이거는 저 유대간에 이번에 피면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 예. 이건 양은 항상 좋다는 건 다 써봤단 말입니다.
2: 네, 그래요.
3: 여기서 청심환에서 제일 말 잘한단 말입니다.
2: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래요.
3: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5번.
4: 연변 뉴스.
5: 안녕하십니까. 연변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9월 30일 연결해서 명절 기간 시장 공급, 전력 공급 보장, 안전 생산, 교통 운수, 치안 예방 통제 등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포취 요구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종대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면서 시장 공급을 풍부히 하고 봉사 보장을 최적화하며 안전감독 관리를 강화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절 연휴를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백 슈퍼마켓을 찾은 호가복은 손으로 백화구역, 남세구역, 과일구역과 육류구역을 돌아보며 상품 진열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품 비축, 가격 추세, 명절 전 판매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소비 수요가 왕성합니다. 각 상가와 슈퍼마켓에서는 상품 공급원을 알심드려 배치하고 상품 종류를 풍부히 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해민 판매 촉진 활동을 내놓아 량질 상품과 실속 있는 가격으로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명절 흐름을 실질적인 경영 수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시장경영질서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리거나 질 낮은 상품을 양질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법률규정 저촉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하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연길 서역과 여객 운수 서역을 찾아 안전검사 관리 통제, 여객 봉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연휴는 여객 출행 고봉기입니다. 중점 시간대와

인기 로선의 수송 능력 보장을 강화하고 역진입, 표검사, 자문 안내 등 봉사 수준을 일층 높이며 세심한 봉사로 연변의 운정을 전해 매 한 명의 여객이 안심하고 출행하며 편안하게 여행하게 해야 합니다. 연결 조영천 국제공항에서 호가복은 국제선 진입구역 개조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명절 기간 항공로선 안전검사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결공항은 연변의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자 손님들이 연변을 찾았을 때 받는 첫인상입니다. 공항의 봉사보장 수준은 연결, 나아가 전주 도시 형상과 호감도에 직접 관계됩니다. 공항 회사에서는 시간대를 조시하고 시공 역량을 통괄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국제 여객 통로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공항의 전반 형상과 통관 봉사 보장 능력을 1층 높여야 합니다. 탑승 수속, 안전검사, 수화물 위탁, 대기 봉사 등 관건 고리를 조시하고 봉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봉사 질과 효율을 부단히 높여 광범한 여객들이 더 원활하게 출행하고 더 안심하고 귀로에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호가복은 공항 공간 근무 지점을 찾아 근무 중인 민경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명절 기간 치안 예방 통제, 근무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복은 모두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속 작전하는 우량한 전통을 계속 발향해 인원 흐름 소통, 중점 부위 순찰 등 사업을 잘하고 발생 가능한 각종 민감 사안을 제때 효과적으로 처리해 광범한 여객들이 언제나 평안히 함께하고 수호가 바로 곁에 있음을 느끼게 하길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명절 기간 전력 공급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를 찾은 호가복은 전력 조절 통제 중심에 들어가 전자 화면을 통해 실시간 수치를 살펴보고 명절 기간 전력 공급 보장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력 공급은 천문만호와 연결되어 있으며 명절 기간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와 관계됩니다. 국가 배전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에서는 사전에 판단하고 미리 대비하며 전력 공급 보장 응급 예비안을 주밀하게 내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긴급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고장 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정전 역량을 줄임으로써 명절 기간 대중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실속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주유소는 중점 위험화학품 경영장소로서 안전생산감독관리중점입니다. 중국 석유 신풍주유소에서 호가복은 안전생산과 소방안전사업 실시 정황을 검사하고 응급예비안 훈련, 종업원 안전강습 등 세부 사항을 일일이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절 기간 대중들의 출행이 집중되면서 주유소 운영 부담이 커지고 기름 저장 주유 작업 등 여러 고리의 안전 위험이 중첩됩니다. 예방조치가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종 높은 경각성을 유지하고 위험우환 조사 정돈을 강화하며 종업원 안전교양을 실속 있게 세밀하게 다잡아 중대 안전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연결시 공원로 소방구조소를 찾아 소방기재와 장비 전시를 현장에서 참관하고 각종 신형 장비의 기술 성능과 실전 용도를 상세 요해했으며 근무 대비, 역량 배치 등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원로 연선은 상권이 번화하고 인원 흐름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변에 민박, 음식 등 상가가 많고 불과 전기, 가스 사용이 빈번해 소방안전 위험 요소가 많고 범위도 넓기에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광범한 소방지휘관과 전투원들이 항상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인터넷 인기 간판벽, 주변 음식업체 집중구역, 노후 주거단지 등 중점구역을 밀접히 주시하며 순찰 빈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실전화 훈련과 전진 배치 근무 대기를 강화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잘 수호하길 바랍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중들의 관광, 레저 소비 의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문화관광 여객 흐름과 시장 소비가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시기를 맞게 되고 각종 안전 위험과 우환이 서로 얽혀 안전, 안정 최저선을 지키는 임무가 간과하고 책임이 중대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와 지도 간부들은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강화하고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며

0: 명절 기간 제반사업을 착실히 잘해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즐겁고 경사스러우며 평안한 국경자 연휴를 보내게 확보해야 합니다. 명절 공급 보장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석탄, 전력, 기름, 가스, 수송 배치 보장 강도를 높이고 중요 민생 상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등 사업을 착실히 하며 소비자들의 신고를 제때 처리 응답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시장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상업무역기업들이 가격 할인,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감면 등 판매 촉진 조치를 내놓도록 인도하고 형식이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 일련의 문화관광 활동을 내놓아 소비 의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소비 열조를 일으켜야 합니다.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 도시가스, 건축시공 등 분야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하고 풍경과 관광명소, 대형활동, 인원밀집 장소 등 중점 지역의 안전관리를 다잡으며 각종 모순 분쟁을 제때 해소하고 각종 위법 범죄 활동을 엄하게 단속해 전주 사회대국이 조화롭고 안정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기시 당위석인 진공래,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주당의 부속이며 주장 대리인 최홍성이 9월 30일 훈춘에서 중대대상건설, 중점기업운영, 명절기간 안전생산과 시장 공급보장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최홍성은 평안중국건설에 관한 습군평 총석의 중요론술과 중요지시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안전 최저선을 지키며 봉사 보장을 잘해 대중들이 즐겁고 평안하며 경사스러운 명절을 보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고속철도역은 장훈 도시간 철도의 종착역이자 중요한 출발역입니다. 최홍성은 대합실에서 고속철도역 명절 기간 수송 보장 사업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공안 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민경들을 위문했습니다. 최홍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고속철도역은 도시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질서 관리를 1층 강화하고 교통 조직을 최적화하며 여객들의 출행 체험을 높여 대중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행을 전력 보장해야 합니다. 훈춘 도로 국제여객 운수총역에서 최홍성은 안전 운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안전 최저선을 단단히 지키며 차, 동태 감시 통제, 운전수 안전 교양, 운행 위험 예측 판단을 강화하고 피로 운전 등 교정 위반 행위를 견결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대상과 어콩 석유화학 연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건설 대상 현장에서 최홍성은 대상 건설 정황을 료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 생산 책임제와 세 가지 관리에서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실시하면서 안전 생산 리념을 대상 건설 전 과정과 각 방면에 시종 관철해야 합니다. 시공 현장과 생산 일선 안전 관리, 안전 생산 양성을 강화하며 상시적으로 안전 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해 각종 사고 발생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시공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자금동업위원회사 재련공장 중앙통제실에서 최홍성은 기업 운영, 안전생산, 재련 공예기술 등 사업 정황을 료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안전생산은 기업 발전의 최저선입니다. 안전발전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안전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며 우한 조사 정돈 기세를 완산하고 일터별 안전 책임을 세분화해 생산 전 과정 안전 통제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잘해야 합니다. 구리 심층 가공, 류산 수납 등 분야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 대상을 기획 배치해 구리 산업 전반 산업 사슬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야걸 훈춘위안회사에서 최홍성은 생산작업장에 들어가 지능제조 의료생산 흐름선 운행 정황을 료회했습니다. 최홍성은 관련 직능 부문에서 지도와 봉사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전 분야의 부족점을 보완하도록 정밀하게 지원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완성하고 안전생산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현대백화는 훈촌 본토의 대표적인 일괄식 상업종합체입니다. 재홍성은 상가 소방통제실에서 소방안전정황을 료해하고 상가 슈퍼마켓에서 명절기간 시장 공급포장과 식품안전 등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재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상가는 인원이 밀집된 장소로서 항상 소방안전이라는 단계를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일상순찰검사를 강화하며 화재 예방통제와 응급처리 능력을 확실하게 높여야 합니다. 명절 기간 시장 공급 포장과 가격 안정 사업을 전력으로 잘해 대중의 명절 소비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재홍성은 이어 사불 이직 방식으로 훈춘 해산물 거리를 찾아 한 해산물 도매점 주방에서 전기와 불 사용 등 정황을 검사하고 훈춘 해산물 시장에서 상품 가격, 소방 기재 배치, 안전 통로 원활 여부 등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재홍성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가스, 전기 사용과 불 사용 등 관건 위험점에 초점을 맞춰 음식 기업의 화재 우환을 엄밀히 조사하고 대피 통로가 막힘없이 유지되도록 확보해 소방 안전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식품 안전 전 과정 감독 관리와 견본 추출 검사를 강화해 인민 대중의 혀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단의 길 발해 고진에서 재홍성은 명절 기간 문화관광시장 운영과 안전보장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명절 기간 관광명소에는 인파가 집중됩니다. 중점 장소를 단단히 주시하고 안전관리와 문화관광 소비를 통괄적으로 잘해 풍경구가 안전하고 질서있게 운영되고 문화관광시장이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특색에 립각해 문화 관광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고
1: 지역 간 문화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해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문화 강국 건설에 변강의 힘을 기여하길 바랍니다. 공연은 연변대학 예술학원의 군무, 학과 벼이삭이 전하는 상서로움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동북사범대학 음악 및 무용학원의 군무, 장백 천하설, 연변감단의 군무, 수놓은 듯한 봄빛, 북경무용학원의 동무, 근어, 조항민족대학무용학원의 동무, 영고 등 정품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현장 관중과 네티즌들에게 고품질 민족문화 시청각 성연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중국무용가협회와 주당위 선전부의 지도하에 주문화예술계연합회,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 및 관광국, 주교육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동된 이래 전국 문예계의 광범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활동은 전국 13개 성, 23개 도시와 지역에서 300여 개 참가 작품을 모집했으며 92개 작품이 성공적으로 입선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전문가 평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정품 작품을 선정해 무대에서 선보였습니다. 국경절을 맞아 우리족 각지에서는 다채로운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장중한 의식과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에 참가하는 가운데서 즐겁게 국경절을 보냈습니다. 도문도로통상구와 훈춘도로통상구에서는 각기 국기 개양식을 거행했습니다. 현장에 모인 당정기관 간부, 학교 사생대표, 수둔지 이민관리경찰 및 가족 여러 민족 대중, 관광객들은 의용군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엄숙히 서서 국가를 재창했습니다.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묘연입니다. 처음으로 국문에서 국기기양식에 참가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5대 부대장 리호균입니다. 우리가 소화하는 것은 국기만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며 당과 인민을 향한 이민관리경찰의 뜨거운 충성심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국기가 오르는 곳마다 우리의 충성도 함께할 것입니다. 연결시 문화관에서는 국경절 맞이 음악회와 미술서예 촬영전을 펼쳐 주민들에게 공익 문화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음악회 현장에서는 붉은의 변강 비춘에 영웅 찬가, 중국을 사랑합니다 등 홍색 고전 노래들이 잇따라 울려 퍼져 관객들의 박수를 자아냈습니다. 1층 대청에서는 미술, 서예, 촬영전이 펼쳐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명태 응원단이 모습을 드러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0: 곱게 달궜습니다. 백대의 쟁합주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고풍스러운 운치가 흘러넘쳤습니다. 미식 체험구에서는 각종 미식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재미있는 소통 요리도 흥겹게 펼쳐져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하며 참여했습니다. 관광객 리성기입니다.
1: 육종산에서의 전반 체험이 아주 좋았습니다. 철 솥요리와 명태, 관동 전병 등 음식을 맛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또 산야 조행차 같은 종목도 있었고 육종산의 NPC 봉사도 아주 좋아서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2: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째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네.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라.

0: 북경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 드립니다. 기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복원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장략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작 중약입니다. 장략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략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장약 심내방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국경절 또 추석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전제없던 특별 우대 활동 함다에 장약 심내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에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한 곽도 증송해 드립니다에 그 외에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 해서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 작용이 독특하지요. 살균

0: 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 수면 질량이 많이 높아집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구이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 현금 1610원도 드리고 또 장약 심리방 본약 4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여태까지 지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오일을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 현금 4752원도 드리고 또 장약 심리방 본약 6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이런 우리 활동이 참가하는 것이 저로의 기회입니다. 우리 활동이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치료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주요하게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여기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 신체의 작은 혈관, 큰 혈관이 막힌 것을 뚫어준다. 그리고 세계상 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또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면서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 심혈관 질환에서 나타나는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 심교통, 용형협심증, 혈액형협심증, 이 혈액형협심증 을 서상이사는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약 심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네.
2: 예, 혈압 떨어지 잘 안 돼가지고 예, 혈압약을 20년 동안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2: 그래서 다시 방송을 듣고서 예,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떨어지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이 약을 먹고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다 말입니다.
0: 예.
2: 그리고 예,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알려줬는데 예, 그것까지 쓰니까 나의 혈압 떨어지 정말 너무 잘 됩니다.
0: 그게 역시 료법입니다.
2: 예, 지금은 예, 장약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저는 원래 관심병이 있어서 예, 숨이 많이 차고 또 뇌경색이 와가지고 예, 머리 계속 어지럽고 잠이 안 나고 신경질이 이렇게 자꾸 나고 거기다가 면봉까지 와가지고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땀이 오고 눈이 부들부들 떴는데 그래서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앞달 잡고 먹으니까 나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0: 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잡으면 예.
2: 예. 이 약은 예, 서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자란 야생약재들로 제조하는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르대다.
0: 그렇죠. 예.
2: 네, 저희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 주사를 엮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예, 이 장애 심내방을 쓰고 있는데 예, 심장이 너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너무나 기뻐한다.
0: 그렇죠. 예.
2: 예. 선생님, 우리 부부는 예, 이 약만 쓰면서 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0: 그래도 됩니다. 예.
2: 예. 그런데 내 친구는 예, 주사를 예, 3개나 이었다 말입니다. 예, 근데 옷에서 예, 눈이 예, 보호해 나면서 예, 눈이 예, 빨개 나고, 얘가 예, 말라들고, 그 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흔히 타게 보이고,
0: 예.
2: 깨고 뭐 하니 간질간질 해 나면서 예, 마른 기침이 나고, 예, 가래가 그렇게 많답니다.
0: 예.
2: 그래, 이런 사람이 이 약을 쓰면 어떻게 저기나 해결되겠는지 해서 예, 문의합니다.
0: 예, 좋습니다. 예, 이게 지금 주사를 그분이 세 개를 넣었다 하는데 관상동맥이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주사를 넣으라 권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세 개를 넣었는데 세 개를 넣었다 해서 지금 심장병이 완전히 치료된 게 아닙니다. 예, 그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그 세가다리 그 혈관을 거서에 그 해결해 줬을 뿐 완전히 심장병이 치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 다 다섯 개, 뭐 세 개 이렇게 두 개 더 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예, 예 관상 동맥경화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약으로 해서 써줘야 됩니다. 예. 그래.

0: 야,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으면서 이게 저자를 더 넣지 않고 무난하게 살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이, 그, 이분이 보면은 또 그런 이 뭐 눈도 색이 빨개지고 말라들고 또 그 몰체도 또 흐릿하게 배우고, 아, 그 다음 또 뭐 저기 그 목이 간질간질 거리면서 또 말라들고 또 이렇다, 그 기침이 나고 이렇다 잼까지 이런 분들이, 예, 우리 그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그 간, 카이, 처, 위무라고 똑똑히 적혀져 있습니다. 예, 그, 이 황제내 영에 있습니다. 예, 황제내 영에 이렇게 간, 카이, 처, 위무라고 적혀져 있는데, 간이 정기는 눈으로, 눈이라는 구멍으로 열려 통한다. 이 뜻이죠. 예, 중기는 간과 눈이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또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청궁이라든가, 담남성이 지룡 이라든가 이 우술이라는 이 성분이 간이 경락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 그 간이 기가 조절되게 하고 또 간이 혀를 자양해 주기 때문에 눈이 그 재빨개진다거나 또 눈이 말라든다거나 눈이 흐릿하게 배우는 이 앞이 그런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목안이 간질간질거리면서 마른 기침도 나고 또 이렇다 잼까. 예. 이런 분들 보면은 폐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그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이 폐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폐기능을 높여준다. 예. 그러면서 폐를 깨끗이 해주고 또 폐를 유난하게 해주시오. 예. 그리고 속열도 풀어주고 또 폐음이 허약해 가지고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또 그 목안이 간질간질 거린다거나 이런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배달 받아쓰겠답니다.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시오. 저녁에 애들 배달됩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작년 신유방 약 먹는 한자입니다.
0: 예.
3: 나는 이 약을 먹고요. 효과 너무 좋아서 예. 네, 저는 이것은 저도 올 거지 3년 전인데,
0: 예.
3: 심사에 나빠서 놀라고 후두둑하고, 어쨌든 밤에 잘 때도 숨이 올라와서 와서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심사에 나쁜 사람 그렇습니다. 예.
3: 예. 이 약을 많이 썼습니다. 걘 것도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0: 예. 여기서 효과 봤죠. 예.
3: 예. 여기 이 약을 먹고 소리, 예. 가슴이 입으로 몰려놓고 자던 것도 이렇고 숨이 가까워하던 것도 이렇고 이래 마에 효과를 봐가지고서 예. 나는 이걸 약을 산다. 다른 약에서도 말 안 해줬을 때다.
0: 아, 이 약이 아주 그 강력한 약이고 효과가 그 심장병이 그렇게 좋은 약입니다 원래.
3: 예, 이 약숨이 그런 주사 싹 사라져 없습니다.
0: 사라지죠 꼭. 예.
3: 예, 근데 이 약이 너무 좋아서 작년에 우리 형과 녹공에 걸려서 유명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태어나가 인천에 이하고 대학 주연인데 그걸 어찌 잘 보는데 예. 어도 10달 넘었는데 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 매일 사람이 졸다고 매일 놀아다닙니다.
0: 야, 예, 정말
3: 예,
0: 이야기
3: 찾았습니다.
0: 그렇죠. 예, 이 그 예, 예, 혈관을 예, 뚫어주는 데는 그리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3: 그러게 말입니다. 이래게 내가 그런 놓고 온 것도 지금 예, 언제 알았던가 싶습니다.
0: 예, 그렇죠.
3: 야, 그래 내 이 주변 사람들 많이 소개라고 모두 많이 좀 사고 쓰고 모두 효과 영 좋답니다.
0: 예, 좋죠.
3: 원래. 좋습니다. 예. 근데 그게 소장약이 돼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3: 예, 그래
0: 예 그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3: 자기네도 몰랐다고 모두 이랬다. 이번에 쏟을 거 알았다 이랬다.
0: 예, 그렇죠.
3: 예, 그래서 예. 아, 이제 여러 소개된데 어떤 또 우리 또 북한은 아줌마이 또 무슨 다봐주는 얘기, 색이라는 게,
0: 예.
3: 예. 어지럼증이 나고, 예. 주변에 기운이 까빡까빡 이루어진단다.
0: 아, 그렇죠, 예.
3: 우리 이 약수 어떻게 하는가 물어봅시다.
0: 다발성뇌경색이 온 이런 분들은 꼭 이 약을 써주십시오. 예. 이 다발성뇌경색이 이게 와서 그런 분들 보면은 앞으로 나는 이 다발성 뇌경색이 와도 지금 크게 뭐 이렇기 때문에 약을 안 써도 이롭다. 어떤 분들은 이랬는데 지금 아무 일 없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보면 보시느니 우리 그 이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그 그런 하이마 방회라고 있습니다. 이 그곳에 다 이 뇌경색이 온다거나 그다음에 또 그 이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중심인 치우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오거나 또 인지 기능하고 유관된 이런 구역에 그 경색이 온다 할 때 바로 치매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발성 뇌경색이 있는 분들은 꼭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만이 이게 제프이 다시 오거나 이런 거 미운이 또 방지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예, 이 또 다발성 뇌경색이 와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 기억력도 용차합니다. 여러 곳이 맺기 때문에 예, 피가 통하지 않고 이게 그 경색이 와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다 맺기 때문에 기억력도 차하고 어지럼증도 많이 나고 어째서 어지럼증도 그렇게 세게 나는가? 여러 군데 그리 맺혀서 피가 잘 아예 통하니까나 어지럼증도 세게 난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이 쓰는 게 좋겠어요.
3: 예. 예. 예. 주문하겠답니다.
0: 예. 다발성 뇌경색이 온 분들은 꼭 이약을 쓰라 하십시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려드릴게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이상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22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2년 자고 예, 당약 식내방 먹고 있는데 예, 약을 달다고 이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십니까?
0: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예, 잘 된다고.
3: 예, 지금은 예, 당약 식명빵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 나서 예, 12여 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0: 아, 예.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많이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0: 예.
3: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사이롭습니다.
0: 괜찮아서
3: 예.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이 약에 대한 칭찬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0: 네.
3: 우리 집 두 사람은 예, 이 약만 먹으면서 지금 건강 탔습니다.
0: 네. 그래도 예, 됩니다.
3: 예, 그리고 내 소개해서 예, 지금 내 주위의 친척 친구들이 그리고 활동실의 분들이 여러 명 쓰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효과 좋아서 예, 대비 나를 칭찬한다.
0: 아, 예.
3: 우리 로인 대학에 다니는 친구의 친구 남편이 파키스병에 걸려가지고 예,
0: 아.
3: 머리도 떨고 손도 떨고 예, 온몸 떨고 있는데 예, 이런 사람 먹어도 좋지 않을까.
0: 아, 아주 좋죠. 이 네. 파키슨병을 서인은 중추신경계통이 변성질병이라고 보고 중인은 중풍이 한계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주로는 이게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으면서 생기는 이런 질병입니다. 예. 예, 네. 이 파키슨병이라는 것은 대뇌 중간에 중뇌라는 게 있는데 거기 흙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네. 도파민을 분비하죠. 예. 도파민이 분비 못 되면은 파키슨병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예. 이 도파민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가 신경세포 전달물질입니다. 예. 이 신경세포 전달물질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 머리를 떤다거나 손을 떤다거나 온몸을 떤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예. 지금 저희가 소개드리고 있는 장약심리방 볼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기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줘서 신경을 따라서 신호전달을 제대로 해줍니다. 예. 그래서 손을 떨고 잿머리도 떨고 온몸을 떠는 이런 분들 행동도 누리고 이런 분들이랑 예, 모두 그 회복을 가져올 수 있죠. 예. 예, 우리 이 그 저 장약심리방 보면은 또 그 신경치료를 해주는 이런 그 면에서 예, 아주 이런 독특 독특한 이런 약인데, 예, 그 신경을 강하게 해주면서 신경쇠약 증상도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데, 천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홍인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가서 아, 이런 성분들이 다 이게 신경치료를 해주는 면에서 아주 독특한 이런 약재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예,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이 질병을 치료를 하려면 아, 지금 장약신리방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네, 지금 선생님 강의 들어서 아기 나는데 있고 사람 물어봐달라고.
0: 아, 그렇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3: 같이 들고 오는데 선생님과 자꾸 물어봐달란다.
0: 하하, 예. 예. 그 그분 보고 게 뭐 전화하라 예. 하십시오. 241797.
3: 예. 36곽 배달 받겠다.
0: 예, 이번에
3: 배달 받아 써보겠답니다.
0: 36곽 배달 받는 게 이번에 얼마 좋습니까? 이런 예. 기회를 기다리자면은 이번에 이렇게 에, 그 우리 할도 얼마 좋습니까? 이런 기회를 예. 기다리자면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3: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선호가
0: 맞습니다.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4: 장약신내방 먹는 환자인데 이거 쓰기 전에도 막 많고 많은 약 썼지만 구분기를 걸고 그래서 해도만 날렸습니다.
0: 장약이라고. 예.
4: 예 공두치 내병 치료한다는 약이 아이시의지 않은 약 아무런 효과 못 보고 그래서 구분기만 걸었댔는데 이 장약신내방 써보니까 정말 이만큼 이렇게 효과가 확실하고 정말 그런 아예 쓰면 쓸수록 이렇게 실감 느끼고, 예. 또막 이야기 그런, 그, 좋다는 이런, 그, 막 이렇게.
0: 느끼게 되죠, 예.
4: 느끼게 된다. 예. 맞습니다.
0: 써본 사람이고 사암다. 그래.
4: 맞습니다.
0: 예.
4: 이, 그런, 이약 그런 쓰기 전에는 저는 신장도 이렇게, 이제 최시되어가지고 이렇게 주자를 하라는 사람들 관상동맥 많이 맥혀가지고. 근데 이 약 덕에 지금 이 관상동맥에도 활짝 여겨가지고, 언제 거서 뭐 답답하고 숨이 올라오고, 거서 그 가슴지 짜든 아프든 이런 통증이나 다 없어져서 얼마나 거서 홀가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병원도 모르고 살고, 예. 그리고 노시 사람들도 보면서 반신지 유지고, 정말 이 그런 은호장애의 얼굴 마비, 약이나 물을 먹다도 태고 떠오고 밥 먹기도 다 힘들. 거기 거서 언제 없어지는가 싶은 게 지금 뭐, 옛날에는 바보처럼 사람 뭐 하겠는가.
0: 그렇죠.
4: 너무나도 행복 사는 게 행복합니다.
0: 뭐, 예, 그 많이 좋아지니까.
4: 예, 정상 살림 다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도 매일 먹을수록 이 약은 머리
0: 더 좋아집니다. 예, 머리 맑아지는 게 파가 알깁니다. 이게.
4: 이 약이 어떤 약이?

0: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나 서장에서 불리는 그런 좋은 약재가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니까 좋은 약재가
1: 좋은 치료 효과는 예.
0: 실상 써보니까 정말 이 약에 대한 긍정성도 더 가게 된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지금도 정말 매일 사는 게 정말 항상 옛날에는 빈혈이 심하고 기혈부도 심하니까 맥이 없어서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항상 정신할 때 없대구먼.
1: 맞습니다. 그게 원래 기혈부속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0: 이 노시도 아니었고 사람 다 절반 모조리고
1: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오면은
0: 예. 거기다 심장까지 나쁘니까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계속 살아야 되고 그래야 게 지금 이 약덕에 오는 병원 모르고 사고 아이 그 혈압도 그래서 나쁜 게 다 정상을 되지 검사 수치 뭐든지 표가 정상이지 이런 약이 어디 있을까?
1: 그렇지.
0: 잘 먹고 잘 소화하시고 그 다음 잘 자고 기억력이 돌아지고 하니까 이 모습
1: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지.
0: 주되고 하니까 오디나에서 이건 땅 당약 심리방에만 그런 신장하고 뇌혈관병에만 좋은 게 오상육부 오디나 다 골고루 도와주니까 다른 약이 굳이 필요 없고 요 한 가지만 쓰는지 그것도 막 얼마 그래서 여러
1: 가지 치료 범위 이게 높습니다.
0: 예, 여러 가지로 불편한 데 없으니까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활동에도 참여해서 대풍 예방하느라고 네. 내가 좋으니까 우리 고모도 풍채범 와가지고 저만 빈말이 있지 못해 왕왕 통곡하고 이래던 게 어제는 무슨 마음대로 야든 다섯인지 아들 며느리와 와 있었댔단 말입니다. 이 고만 이 약 쓰기 전에는 이 약 쓰면서 도와주니까 다리 갈 수 있고 아유 운동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이 혼자 지금 야든 다섯이 혼자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롭습니다.
1: 회복이
0: 정상 사진 다 하되 부모가 사층에서 삶에
1: 회복 열매 살 때도
0: 오니까 또 예, 우리 그 뭔가 큰 고모니 또 그런 뭔가 아이가 한국에서 드디어 두 개 하고 왔는데 지인에 얼마 안 되니까 와서 또 막 가슴이 더해지고 숨이 올라오고 답답하고 아프고 해서 예, 아이 진정 못해가지고 이 약을 내가 문의할 우리 고모 있다가 아무 개가 문의해라 그래서 그 약 배달받아 빨리 쓰고 먹여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쓴 게 지금은 영 편안하고 병원 모르고 사고 그래서 문구치료 따라 나가다 너무 좋다 이 활동이 좋으니까 예, 이제 1년 기다려야 된다고 내 전화 싹 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그 두 집에 그 배달해달라고
1: 예, 배달받으시려면 이번에 우리 활동만 한 게 없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저녁에도 예. 배달됩니다.
2: 네.
0: 네, 알겠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0: 수고하세요.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이 당약 심리방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3: 있는데 혈압을 내 그렇게 고생하던 게 혈압이 여덟 달 만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 약을 감량하고 기간을 늘리고 또 결합이 했었던 게 지금 혈압약을 어느 정도 리뷰를 했습니다.
1: 예.
3: 그럴 테니까. 네, 그리고 다발성적인 세기선은 계속 머리 어지럽고 휑하고 기억력이 없고 소리 나고 하던 게 거중상도 도와주고 예. 그리고 이 소화에 대해서 계속 크림 끌끌 나고 그 식후물이 올라오는 거중상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1: 예.
3: 먹어보고 좋으니까 그 왕고통 남편도 어느 달통돼서 예. 신나 쇠활 지빙도 있고 당뇨도 있단 말입니다.
1: 예.
3: 네, 그래 그분도 같이 있으면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내 주변에 친척 친구들 소개해줘서 예. 내들이 칭찬받습니다.
1: 꼭 그런 증상이 효과 볼 수 있습니다.
3: 네. 이중박보산집에 약이고 천인약제 연안금이 네 가지나 들어가고 그래 좋다더니 정말 좋다며 특히 내 사촌동네 신랑대는 중풍 후유증이 있단 말입니다. 석 달입니다.
1: 아.
3: 그런데 어느 장애가 말을 오래 못 소리를 하고 신기해서 미리 와서 걸어다니기 힘들고 다리를 들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석 달 썼는데 말씀이 똑똑해졌단 말입니다.
1: 그 빨리 똑똑해진 건데.
3: 네. 그리고 침대에서 우선 내려와서 조금씩 떨뚝거리면서 걸을 수 있을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번에
1: 장기석을 잡숴야 됩니다. 이분은.
3: 네. 장기석을 우리도 이제 연합놓지 못하고 쌌을까 전에도 이번에 쌓아왔까 형님에게 소리 오늘 사겠다는 소리 용도 앞에다
1: 배달받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신경계 통해서 나타나는 뇌 위축이라든가 파킨슨 병이 신경성으로 인해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또는 잠을 너무 많이 잔다거나 또 잠을 자지 못하거나 또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신경성 고혈압, 신경성 심장병,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이런 분들 전문적으로 이렇게 신경계통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또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예.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에

0: 우리 전화는 241-7979번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장작 정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작입니다. 장작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울창한 숲에 들어가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나뭇잎들이 하늘을 캔버스 삼아 그려놓은 울주기 같은 밑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틈으로 햇볕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건 나뭇잎들이 쭉 뻗어나가며 자라나다가도 다른 나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적당히 움츠리거나 성장을 멈추는 것이 수관 깊이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주변 나무들이야 어떻든 자신이 가진 영양분만큼 자라나도 될 텐데 자신보다 키 작은 나무들도 충분한 햇볕을 받을 수 있게 다 같이 양보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더할 수 있음에도 적당한 선에서 멈춰서는 것, 특히 우리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우리가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구에는 이미 멸종된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현재도 매일마다 멸종되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쌍봉낙타입니다. 이 쌍봉낙타는 고비사마, 우리나라 북서부 몽골 남부에 서식하는 가축화된 낙타의 조상입니다. 단봉낙타와 다르게 등면이 혹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혹, 이 지방이 가득 찬 혹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살기 힘든 고비사막에서 낙타가 살아남도록 돕습니다. 며칠 동안 먹이를 먹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단봉낙타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힘이 강함으로 짐을 운반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천년 전에 이미 가축화됐다고 하며 사막의 배라고 일컬어지는 유용한 가축입니다. 몸 길이는 2m에 20cm에서 3m 50cm이며 몸 높이 1m 80cm에서 2m 10cm 정도라고 합니다. 쌍봉낙타는 발바닥의 면적이 넓어서 사막을 걸어다니기에 알맞고 코는 자유자재로 열리고 닫히며 눈이나 귀둘레의 긴 털은 이 사막 생활에 알맞게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털은 갈색으로 여름털은 턱, 어깨, 혹, 뒷다리 부분을 빼고 짧으며 겨울털은 길고 굵으며 색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임신기간은 1년하고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쌍봉낙타는 현재 통계로 1,000마리도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야생종은 이 알타이 산맥의 몽골 쪽에 적은 수가 남아있으며 나머지는 가축화돼 사육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제보호동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쌍봉낙타들은 서식지 소실과 사냥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는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푸른 목마코 앵무새입니다. 이 푸른 목마코 앵무새는 볼리비아의 북부 지방 특유의 매우 희귀하고 아름다운 앵무새 종인데요. 이 푸른 목마코 앵무새는 눈에 띄는 깃털로 유명하며 빨간색의

날개와 꼬리, 그리고 파란색 이목, 노란색 배가 특징입니다. 네, 오늘날 전 세계에 남아있는 푸른 목마코 앵무새는 겨우 100여 마리에 불과하며 멸종위기에 찬 생물종 몽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식지 상실은 푸른 목마코 앵무새가 희귀한 류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새는 오로지 이 모타쿠 야자라는 나무에 둥지를 트는데 안타깝게도 삼림 체벌로 이 나무의 수가 감소되고 있으며 따라서 푸른 목마코 앵무새는 서식지와 모기를 잃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태평양 몽크 바다 표범입니다. 이 태평양 몽크 바다 표범은 하와이섬 연안의 지방 특유의 매우 희귀한 해양 동물입니다. 세계에는 두 종류의 몽크 바다 표범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와이 몽크 바다 표범이고 다른 하나는 지중해 몽크 바다 표범이라고 합니다. 네, 불행히도 하와이 몽크 바다 표범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남아있는 그 수는 지금 현재 통계로 200마리뿐이라고 합니다. 사냥과 같은 문제들은 하와이 몽크 바다 표범이 직면한 주요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캘리포니아 콘돌이 되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콘돌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며 북미에서 가장 큰 조류입니다. 1980년대 캘리포니아 콘돌의 수는 사교, 중동미 서식지 손실로 인해 50마리도 남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감소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 큰 종은 미국 정부의 보존 계획에 의해서 심폐소생에 들어갔고 오늘날에는 야생에서 약 200마리의 캘리포니아 콘돌과 사육상태의 160마리의 콘돌이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콘돌은 시체를 먹는 청소부로 불립니다. 따라서 중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력선과의 충돌은 캘리포니아 콘돌이 직면한 또 다른 위협인데요. 자, 이러한 위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동물원에서는 그런 캘리포니아 콘돌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검은 코뿔소입니다. 이 검은 코뿔소는 무려 이 1.4톤의 무게를 자랑하는 커다란 코뿔소 종입니다. 자, 그들은 주로 남서부 아프리카 초원에 서식합니다.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에 검은 코뿔소가 약 7만 마리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날 그 수는 단 2,500마리 정도로 감소됐습니다. 사냥과 밀렵은 검은 코뿔소가 지면한 주요 위협이 되겠습니다.

요즘은요, 이 작은 평수의 아파트나 원룸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공간이 좁다고 해서 답답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인테리어 센스만 있으면 작은 공간도 넓고 멋지게 연출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은 집을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인테리어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밝은 색상의 벽지와 가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흰색, 베이지, 연한 회색 등 밝은 색상은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어두운 색상은 공간을 좁아 보이게 합니다. 특히 벽지는 흰색이나 밝은 톤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거울을 활용해 보십시오. 거울은 공간을 두 배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아이템입니다. 벽 전체 길이의 전신 거울을 설치하거나 큰 거울을 한쪽 벽에 걸어두면 공간이 실제보다 훨씬 넓어 보이게 됩니다. 또한 거울의 빛이 반사돼 실내가 더 환해지는 효과도 있답니다. 세 번째는 수납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눈에 보이면 공간이 좁아 보입니다. 수납장, 서랍장을 활용해서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벽면을 활용한 선반이나 숨김 수납장이 효과적입니다. 이 보이는 수납보다는 숨기는 수납이 작은 공간이 더 좋다고 하네요. 침대 겸 소파, 접이식 테이블, 수납이 되는 오토만 등 이 하나의 가구가 여러 기능을 하는 다기능 가구를 선택해 보십시오. 특히 이 접이식 가구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여러 개로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천장에 하나만 있는 이 조명보다는 여러 개의 조명을 곳곳에 배치하는 것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합니다. 스탠드 조명, 벽부 등 테이블 램프 등을 활용해 공간의 깊이감을 더해보십시오. 커튼은 천장에서 바닥까지

다시 길게 해보십시오. 커튼을 창문 크기에 맞추지 말고 천장에서 바닥까지 길게 설치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공간이 더 높아 보이고 창문이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얇은 소재의 밝은 새 커튼이 더욱더 좋습니다. 작은 공간일수록 적을수록 좋다는 미니멀리즘이 정답입니다. 꼭 필요한 가구만 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빼십시오. 공간에 여백이 있을수록 더 넓고 깔끔해 보인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귤껍질을 활용하는 생활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식용으로 쓰려면 귤을 세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귤껍질에 농약 같은 유해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기에 세척 시 물에 적당량의 소금을 넣어서 약 1분에서 2분 정도

흔들면서 씻어주면 제거가 됩니다. 잘 씻은 후 말린 귀껍질을 차를 달여 마시면 향긋한 귀량을 음미할 수 있을 뿐더러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귤껍질에는 과육보다 비타민C가 4배 정도나 많아서 건강에 좋고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귤껍질을 삶은 물로는 여러 가지 청소에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빨래를 한 뒤 귤껍질을 삶은 물에 약 10분 정도 담그고 헹궈주면 천연 표백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귤껍질을 삶은 물로 집안 바닥을 닦아주면 방바닥이 깨끗하고 윤기가 돕니다. 비슷한 효과로 그릇이나 가구를 닦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귤껍질은 또 무좀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귤껍질을 잘 말린 뒤 태우면 나오는 연기를 발해주면 무좀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때 귤껍질을 태우다가 발이 데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꾸준히 연기를 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귤의 용도에 대해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귤의 생활 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지만 나무처럼 함께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네, 적당한 거리에서 함께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아,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대병원 리관례 원장님 직접 모시고 각종 인한병과 난치병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내가 한번 인사 다시 드립시다. 저는 영길시 현대병원 원장 리관례입니다. 금년은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22년간 꾸준히 노력하여 마침내 국내적으로도 독창적인 부강주사료법과 난치병 치료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진단은 있으나 치료 방법이 없는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더구나 몸은 불편하고 아픈데 진단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면 참으로 답답하시겠죠. 지금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병에 걸리면 무작정 큰 병원, 먼데 병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경이나 상해 큰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다면 그건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난치병 치료에서의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내경에는 복부는 오장육부의 궁성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배가 딱딱하면 오장육부를 속박하면서 100가지 병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복부가 딱딱하면 오장육부가 마치 고무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압박받으면서 피 흐름이 잘 되지 못하고 로폐물이 잘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위장은 물리내고 간담낭, 비장, 췌장 전 세계적으로 이료 공백이며 치료 금지 거역입니다. 하지만 현대병원에서는 22년간의 연구와 실천을 거쳐 이 천년 금지 구역을 돌파하고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체 세포 재생 기술입니다. 수천 년간 전통의학은 로화는 되돌릴 수 없고 다스린 무릎 연골과 괴사된 뼈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유일한 방법은 반드시 수술하여 인공관절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은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로화는 되돌릴 수 있고 다스린 연골과 썩은 뼈는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부강주사료법을 핵심 주사 약물은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획득하였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의학이 난치병이라고 여기던 수많은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실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실 인체 완고성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 현대의학은 심장병이 발병 원인을 심장과 큰 혈관 내부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검사나 약물치료, 스텐트 수술, 한어로 말하는 신장저자는 모두 큰 혈관만 치료합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 의학계가 직면한 인지 오차입니다. 기실 인체에서 큰 혈관은 10%밖에 안 되고 100분의 90%는 모세혈관입니다. 우리는 림상에서 모든 심장병이나 혈관 질병이 발병 원인은 먼저 90%의 모세혈관이 병들고 나중에 심장과 큰 혈관이 병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과 관계되는 모세혈관은 다만 이 흉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앞뒤 가슴 근육과 복부 조직 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이 돌변체 발병 원인은 심장이 박동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을 부풀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피를 막게 하거나 혈관을 확장하는 약물을 써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 주사를 맞을 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몸의 기운이 떨어진 환자는 혈관을 찾을 수 없어서 호사들이 주사침을 찌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기운을 회복한 다음에는 혈관이 저절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사침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근경색으로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원리도 바로 심장 박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부풀려주는 힘은 바로 심장이 박동력입니다. 일부 환자들이 심장 지자를 두 번이나 해도 별로 치료 효과가 없는 원인은 바로 지자만 했을 뿐 심장 박동력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첫째로 앞뒤 가슴과 복부의 섬유화 조직을 방대하여 90%에 달하는 모세혈관을 소통함으로써 심장병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며 둘째로는 인삼이나 황기, 부자와 같은 중약으로 심장이 양기와 힘을 보충하여 심장이 박동력을 강화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북경이나 상해의 큰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던 일부 난치성 심장병 환자들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하여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원인입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 데 병이 경중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3번 내지 5번 치료하면 난치성 심장병, 협심증, 초기 심근경색, 심부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 기질성 질병은 반드시 현대의학으로 보급해야지 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완고성 실면, 불안장애, 우울증, 정신병. 현대의학은 완고성 실면, 정서불안, 쪼리증, 우울증, 정신병을 담은 대뇌병이라고 하면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정제나 수면제와 같은 대뇌 억제제를 위주로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치료는 증상만 잠시 가라앉힐 뿐 근본을 다룰 수 없으므로 환자는 평생 약물에 의존해 살아야 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인체에서 세로토닌, 한어로는 쇠칭수라고 하는데 이 세로토닌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은 대장에서 합성하고 분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엔돌핀도 그 절반 정도는 대장에서 분비합니다. 만약 대장이 굳어서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는다면 바로 완고성 실면, 조리증, 우울증, 정신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부를 제2 대뇌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배가 딱딱하면 정말로 백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대뇌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대장과 세로토닌, 엔돌핀 합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병이 저절로 치료되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 로정은 병의 정도에 따라서 14일에 한 번씩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치료하면 완고성 실면, 쪼리증,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선천적인 유전인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정신질환 환자는 부강주사료보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면역성 질병, 과민성 질병, 피부성, 완고성 피부병, 자가 항체성 질병을 면역성 질병이라고 하는 게인데, 홍반성 루푸스, 한으로는 홍반랑창, 잉피병, 간조중허증, 피지엔, 류풍습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과민성 질병이랍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면역기능을 활성화하여 자가 치유 능력의 힘으로 병을 치료합니다. 둘째로 전신이 섬유화 조직을 방기하여 혈관을 소통하고 신진대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는 병이 오라다 보면 몸이 모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약으로 상한 내장 기능을 바로잡고 원기를 보충합니다. 중한 환자들은 보통 약 석 달간 치료하면 신체의 구조적 손상을 처리하고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여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 면역성 질병이나 만성 과민성 질병 치료에 배가 딱딱하면 신염과 뇌독증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 현대병원에서 발견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전통의학은 만성신염과 뇌독증은 주로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인하고 독소로 인해 생긴다고 인정합니다. 때문에 치료 방법도 소염제, 리노제를 보육하고 나중에는 혈액투석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40년 임상을 통해서 만성신장병에는 변역반응이나 독소로 인한 원인 외에도 세 가지 발병원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배가 굳어지면서 섬유화가 신장으로 통하는 배안의 혈관을 압박하고, 둘째로 섬유화가 직접 신장을 눌러서 압박하면서 신장이 퇴화됩니다. 셋째로는 그 굳은 조직이 뇌도관을 눌러서 소변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소변이 우로 역류하면서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이상이 세 가지 원인 모두 배가 딱딱한 것과 연관됩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강 내 섬유화를 처리하고 신장과 뇌도에 대한 압박을 해소함으로써 완고성 신염과 초기 뇌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 전통의학은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 내부의 문제므로 보통 전립선관을 확대하는 수술을 합니다. 말하자면 칼로 안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과 치료 방법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수심관의 임상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병 원인은 전립선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주변이 조직이 굳어지면서 모세혈관과 림파관이 좁아지고 로피물이 빠지지 못하면서 전립선이 증대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치료 방법도 그렇게 해서 치료가 수술보다 얼마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실금 아시죠? 전통의학은 뇌실금을 뇌도관략근, 방광관략근이라고도 하는데 방광관략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병이라고 인정하는데 기실은 방광관략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략근이 굳어지면서 뇌도관이 그 관략근이 닫혔다 열렸다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전립선 내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외부야 뇌도 관략근 주변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전립선 비대와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증상, 소변

잡고 소민이 새는 뇌질금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낭염, 담결석, 신결석. 현대의학은 담낭염과 담결석이 근본 원인은 담낭이나 담관이 병들었기 때문에 보통 담낭을 수술하여 떼버립니다. 이 진단과 치료에는 오차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초음파로 담결석 환자를 검사할 때 보면 담관이 상단은 확장되고 즉 담낭관이 우는 확장되는데 아래만 좁아진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거든. 그러면 상단과 중단은 간부에 위치했고 하단과 유두부만이 배안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할 수 있는 바 담낭염이나 담결석이 근원은 담낭이나 담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강 섬유화 조직이 담관 하단과 유두부를 압박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상에서 일부 환자들은 담낭을 떼버린 다음에도 또다시 담관이나 간 내 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신결석, 뇌도 협착이 생기는 원인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부의 섬유화를 방지하여 담관에 대한 협착을 풀어줌으로써 만성 담낭염, 담결석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관성 질병. 골관절 질병이라 하면 경추병, 요추병, 그 다음에 무릎 형성 관절염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오늘 먼저 중척추관 협착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란 허추공전 사진 찍었을 때 척추관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은 지금 세계 어디로 가나 모두 수술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부작용이 많고 치료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은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 요추관 탈출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척추 표면 방리술은 현재 국내외 공박이로서 오로지 영길시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대퇴골 괴사, 퇴행성 무릎 관절염. 전통의학은 대퇴골 괴사와 연골이 다스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나중에는 반드시 인공관절을 바꿔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대퇴골 괴사와 다스른 연골은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은 강력한 세포재생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하지 않고 대퇴골 괴사, 연골이 다스른 퇴행성 무릎 관절염, 요추간판 탈출증,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 등 전신 골관절 질병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뇌가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치료하면 대퇴골도 괴사, 연골이 다스른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요추간판 탈출증, 심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고성 통증. 난치성 통증이란 아프긴 아픈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통증. 여긴 또 신경성 통증, 혈관성, 중추성 통증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이 대부분 치료는 진통제를 위조하지만 진통제는 잠시 통증만 멈출 뿐 약을 끊으면 또 아파납니다. 우리는 진통제를

쓰지 않고 각종 난치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강수사료법이 치료 원인 무엇일까요? 첫째,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는 섬유화 조직을 방지하고, 둘째는 손상된 혈관과 신경막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포재생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강주사료법은 천하제일통증이라고 불리는 3차 신경통으로부터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난치성 두통, 완고성 어지럼증, 그리고 모든 검사는 다 정상인데 원인 없이 계속 아픈 병, 배가 끊어지게 아픈 병, 그리고 원인 없이 음낭이나 여성들이 위험부가 칼로 쬐는 것처럼 아픈 것, 아픈 등 이런 각종 난치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양 암치료.

이거 모든 암세포입니다. 어떤 암세포 상관없이 3분 내에 완전히 사멸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암국부 치료법으로서 능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암종양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치료법이 가장 큰 장점은 수술하지 않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즉 환효나 방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현대병원의 종양입체소실법은 국내적으로도 최초로 개발된 독창적인 치료법입니다. 지금까지 배가 딱딱하면 여러 가지 난치병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딱딱하면 암이나 종양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묻는데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임상에서 암 환자들 검사할 때 보면 절대 대부분입니다. 암 환자들은 배가 정도 부동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예, 간암, 담낭암, 이산암, 위암, 장암, 직장암, 방광암, 자궁암, 란소암, 전립선암과 같은 암은 물론이고 폐암 환자들도 눌러본 배가 딱딱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섬유화 조직이란 원래 하루 이틀 새 생기는 병이 아니고 적어도 10년이나 20년, 30년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서서히 굳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절대 대부분의 암은 암으로 되기 전에 10년 전, 20년, 30년 전부터 벌써 배가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 원리를 모르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만약 평소에 배가 딱딱한 것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시고 제때에 치료하셔서 섬유화가 암으로 전화하는 것을 미리 막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딱딱한 복부 섬유화를 치료합니다. 10살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보통 3번 내지 4번 치료하면 딱딱한 복부 섬유화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무통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부강주사료법이란 결국은 섬유화 조직을 방지하는 동시에 세포재생 주사약을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만약 치료 부위가 작으면 국부 마취제로 치료하고 치료 부위가 높거나 어떤 분들이 침 막기가 싫어한 분들이 계시다면 수면 무통 치료법으로 치료합니다. 수면 무통 치료란 환자가 잠든 상태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할 때 전혀 아프거나 불편한 감을 모릅니다. 치료는 약 15분가량 걸리는데 시술을 받고 깨어나면 치료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나 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가지 난치병 치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진료기술도 만능은 아니며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체계가 완전하고 선진적인 특세 치료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영길시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지금까지 우리는 이학연구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척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강주사료법이 확립을 위해서 8가지 국가특허 고자관리를 신청 혹은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맡은 사명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을 기반으로 수많은 세계적인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하루빨리 질병이 고통스러워

0: 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들이 협식과 성원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현대병원 리관래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0: 온 나라가 함께 국경절을 경축하고 천안문 광장에서는 국기 개양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 전국 곳곳에서 국기를 개양하며 아름다운 조국을 축복했습니다.
0: 국경절 연휴 기간 출행 고봉의 교통 부문이 전력을 다해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1: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사설단이 새 중국 창건 77주년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0: 뉴스여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형 종석에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우리가 신심을 다지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간다면 성공은 반드시 위대한 중국 공산당, 위대한 중국인민, 위대한 중화민공화국의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꾸준히 분투하면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웅대한 정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습금평 정석이는 77년 내 우리 당은 이민을 단합 인솔에 부단히 분발 정진하면서 경제 도약식 발전과 사회 장기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하고 초유 사회 전면 건설이라는 첫 번째 분통 목표를 실현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통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10월 1일 국경절을 맞아 신주 대지는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었습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은 신이 주목하는 새 중국의 성과에 무한한 긍지를 느끼고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전망에 대해 신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운남성 등충시 정수진, 삼가촌 당 총지부석이 리가면은 습금형 정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큰 고무를 받았다며 세종국 창건 77년 이래 이룩한 찬란한 성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방민족촌의 당 총지부 소기로서 저는 이 거대한 변화를 직접 목격했고 대중들의 행복감도 날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촌 당 조직을 잘 건설하고 촌 집단 경제를 장대시켜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끌고 행복한 와족촌을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예성 마가하 림업국 반전 림장 당지부 소기 장총우는 지난 몇 년 사이 생태 환경이 날로 좋아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중화 수탑의 물은 점점 맑아지고 림장의 나무도 더 무성해졌으며 생태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신심은 날로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습금형 종속의 당부를 명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가면서 고운 생태 녹색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질 것입니다. 신강역을 자치고 쿠차시 서스탄 가도 구르바그 지역사회 주민 파르자티 쿠르바는 민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한 습금형 총석의 연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해민정책의 인설하에 고향의 모습은 날로 일신되고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료시만향 굳게 뭉쳐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 나아가며 우리의 두 손으로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올해는 15차기는 전망계획의 원년입니다. 올해 국경절 연휴에도 많은 사람들은 일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허북성 의창시 장강기술계는 수백 명 건설자들이 시공 일선에서 분주하게 돌아치며 삼엽수원 신통로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기림성 장춘시 생산 작업장에서는 설계팀이 고속열차 신차 관련 시험 테스트를 진행하며 기술 난제 해결에 모호를 받고 있습니다.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은 각 업종 각 분의 사람들을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삼엽순 신통로 건설자 왕성림 씨는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삼엽순 신통로는 15차기는 전망계획의 첫 국가급 중대 상징적 프로젝트로서 현재 선행 굴착구역 공사가 이미 마무리되었고 프로젝트 건설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총속의 당부에 부응하여 고품질 고표준으로 재반시공 임무를 추진하며 신통로를 역사의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정품 공사로 건설할 것입니다. 중국종차그룹 장춘, 궤도객차주식유한회사 복홍호 고속열차 설계사 동소련 씨는 습금형 청소기 연세를 듣고 큰 고무를 받았으며 우리 팀이 참여해 연구개발한 복홍호 지능형 고속열차 승격판 열차가 북경 상해 고속철도 궤도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주적 혁신을 견제하고 기술 난제 해결에 힘을 쏟아 중국 고속철도라는 국가 명함을 빛내며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새로운 로종은 영광과 꿈으로 가득한 원정길입니다.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은 습금형 정석의 지휘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과학적 인도가 있다면 존재의 길에서 부딪히는 위험과 도전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신심을 굳히며 목표를 따라 중국식 현대화의 화려한 장을 힘써 쏘내려갈 것입니다. 홍군장정기념비원 관리처 오류민 부처장은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의 확고한 지도와 한 세대 또 한 세대 중국인들의 단결 분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소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청소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홍군 장정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 특히는 청소년들이 이 험난한 세월을 료해하고 좋은 일에 힘을 얻어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걷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내몽골 자치구 후커트 사량철도 현대종합물류단지 공정사 마력강 씨는 청소기 연설은 사기를 북돋아 준다며 지난 몇 년간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가 운송하는 상품 품목이 농부산물, 소형 가전에서 완성차, 대형 기계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물류 통관 효율을 부단히 높이고 경제가 계속 새롭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조양원 관리위원회 리탱림 주임은 우리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의 도리에 더 굳게 뭉쳐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에 집중해 과학기술 금융, 중간 단계 시험, 플랫폼, 성과 전환 등 관건 고리를 잘 포착해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향항 오문 대만 인사들도 습금형 주석의 중요 연설에 큰 고무를 받았다고 표했습니다. 향항 특별행정구 정부 혁신과학기술공업국 장만리 부국장은 습금형 주석의 중요 연설은 차원이 높고 사기를 북돋아 준다고 말했습니다. 향한 각계는 반드시 기회를 다잡고 새 국면을 개척하며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제도적 우세하에 내밀을 잇는 교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옥에는 계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국가 발전 대국에 적극 융합하고 이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립법회 위원이며 오문여성연합회 총회 부리사장인 려기영은

0: 급금평 주석이 한나라 두 가지 제도 오문인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의 자치 방침을 드팀없이 관찰할 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해 오문의 발전에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애국자에 의한 오문관리 원칙을 단호히 관찰하고 사회각계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조항의 배려와 기대를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세신대학 석좌 교수 요가상은 습금형 종속이가 량간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하고 량간의 평화 발전을 전력으로 수호할 것을 강조했다며 교육 종사자로서 청소년 교류로부터 시작해 량간 청년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 민족풍의 힘을 보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전진하는 새로정에서 10월 1일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는 성대한 국기 개항식이 거행되고 각계 인사들이 현장에서 관람하며 함께 조국의 번영과 강성,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0: 10월 1일 도시에서 농촌, 고원에서 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오송 붉은길을 개항하며 위대한 조국을 함께 축복했습니다. 이를 조국의 동쪽 끝인 흥룡강성 무원시에서 오송 붉은기가 첫 아침 햇살을 맞으며 서서히 개항되었습니다. 해남 삼사시의 여러 섬과 암초에서도 웅장한 국가가 상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강 홍기라포에서는 국기가 해발 5,100여 미터의 파미르 고원에서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소장라싸, 산서대원, 내몽골 후코트, 사천성도, 섬서서안 등지에서도 장엄한 국기 개항식이 고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개항식을 참관하고 국가를 부르며 새중국 탄생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소장라싸시 시민 바이마조가는 국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매우 감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실질적인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고 대중들의 삶은 날로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조국의 번영과 강성을 기원하며 우리 고향이 점점 더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절강성 강시 남호혁명기념관 강서서금 북건 용암 등지에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혁명 기념지를 찾아 손에 든 국기를 흔들며 조국에 대한 축복을 장엄한 의식 속에 담았습니다. 강서서금의 시민 종연림 씨는 수많은 혁명 선배와 선열들이 피와 목숨으로 오늘날의 평화로운 강산을 지켜냈다며 우리는 오늘날의 행복한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새 시대 장정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황해 전초기진 강소송 려눈항의 계산도에서는 섬을 지키는 민병들이 시대모범 왕사화와 함께 바다 바람을 맞으며 국기를 개항했습니다. 1986년부터 왕계제, 왕사화 부부는 섬을 삶의 토전으로 삼아 32년 동안 국권이 자리를 지키며 나라를 수호했습니다. 오늘날 한 패 또 한 패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바통을 이어받아 애국과 헌신의 섬 지키기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계산도 민병초소의 민병 손오품 씨는 왕계제, 왕사화 부부가 32년간 지켜온 이 섬을 이제 우리가 맡아 지켜가게 되었다며 조국과 인민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산도를 잘 지키고 오송 붉은기가 이곳에서 언제나 높이 휘날리도록 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노래하며 사람들은 위대한 시대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를 오송 붉은기가 광동 향강 오문 광역도시권의 핵심 중추 프로젝트인 사자양 통로 건설 현장에서 휘날렸습니다. 3천여 명 건설자들은 명절에도 일터를 지키며 프로젝트 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희성 소강촌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국기를 올리며 또 한 해의 풍년을 경축했습니다. 운남성 노강 더룽 강향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명절 복장을 차려입고 광장에 모여 국경적 산골짜기에서 애국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더룽 강향의 조가 수확철입니다. 한 걸음의 천년을 뛰어넘었다고 할 만큼 더룽족은 빈곤 해탈의 역사적 격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현지 실정에 맞춰 리마 경제, 특색 축산, 생태 문화 관광 등 향촌 진흥의 새로운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운남로강 도룬강향 마고촌 주민 당옥성 씨는 마을 사람들의 지갑이 점점 도둑해지고 삶이 날로 더 보람지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향을 잘 건설하고 국경을 잘 지켜 당정이 우리 도룬족들에게 준 아낌없는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를 남사 인해초 선빈촌 인근 해역에서는 중국 해상경찰 동안 한 편대가 명절에도 일선을 사수했습니다. 집법 인원들은 갑판의 도렬에 장엄한 국기 개항식을 거행하며 조국 남해의 안녕을 소했습니다. 이번 국경절부터 전국 이민관리기구는 주요 명절 국기 개항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국기 광장 설치 규범화, 공무원 수호기팀 조직 등을 통해 공무원에서의 국기 동시 개양 개를 행사를 상시화했습니다. 이를 향양특별행정구 종무는 금자형 광장에서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오송 붉은기와 향양특별행정구 국기가 개항되고 국기와 국기를 단 헬기가 빅토리아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선박들은 빅토리아항 수면에서 물 기둥을 뿜으면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오문특별행정구 종무는 금련화 광장에서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문 보안부대가 처음으로 중국식 보병 대형으로 금련화 광장에 등장했습니다. 이를 전군 각 부대의 장병들은 국기 개항식을 거행했습니다. 말리, 남수단, 레바논 등 해외 평화 유지 임무 지역과 원해에서 호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 제49진 호송 편대 장병들은 위대한 조국의 경의를 표하고 번영하는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을 노래했습니다.
1: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첫날 인원 이동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날 전 사회 지역 간 이동 인원이 연인수로 3억 3,400만 명이 이르고 도로 이동이 약 90%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일 0시부터 7승 이하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료가 면제되면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크게 늘었고 각지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요금소 등은 연결로 차로 수를 늘려 통행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철도는 10월 1일 연인수로 2,480만 명의 여객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며 열차 2,324편을 증편할 계획입니다. 북경 상해, 북경 광주, 북경 할빈 등 주요 간선에서는 야간 고속열차 운행을 이어가고 성도, 상해, 광주 등지의 고속철도역은 야간 운행 모식을 가동했습니다. 10월 1일 전국 수상 여객 운송량은 연인수로 13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운수부 구조인양 시스템은 대형 수준을 격상해 배치하고 재해성 기상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 선박 운송 안전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민용항공은 10월 1일 연인수로 251만 명 여객을 수송하고 항공편 19,982편을 운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농업농촌부의 최신 농업상황 조정정보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가을 곡물 재배 면적은 안정 속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수확 작물인 옥수수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대면적 수확이 시작돼 진행률이 30%를 넘어섰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빠른 편입니다. 각지 각 부문은 가을 수확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한 톨의 알곡이라도 낭비 없이 입고 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동성 대한 비성시에서는 63만 모 여름 옥수수가 현재 집중 수확기에 들어갔습니다. 비성시 호툰진 장점촌의 옥수수 밭에서는 북두 정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장착한 줄기와 이삭통시수확 옥수수 수확기가 전력으로 수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 염광영 씨는 기존 기종에 비교할 때 이 기계의 수확 손실률은 안정적으로 1.5% 이하로 유지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예전에는 옥수수를 수확하려면 먼저 이삭을 따고 다시 줄기를 처리해야 하며 두 번 일을 해야 했고 시간과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수확기를 사용하면서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전체 효율이 50% 향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수확 기간 비성에서는 총 68개의 농기계 수리 거점이 설치돼 14개 진과 고리를 포괄했습니다. 비성시 농업기계 발전

0: 위스센터 직원 모동승 씨는 14개 일용식 긴급 논밭 구조팀이 대기하고 있어 수확기에 고장이 나면 15분 이내로 현장에 도착해 소리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작은 고장은 밭에서 수리하고 큰 고장은 가까운 수리 거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가을 수확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북송 석가상 원시현에 45만 여모 옥수수가 잇따라 수확을 맞이했습니다. 원시현 농업농촌국은 농기계 부문을 현장에 파견하여 농기계 장비 고장, 논밭 화재 안전 등 각종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며 가을 수확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시현 농업농촌국 지원 경려위원회는 가을 수확 작업은 9월 25일부터 시작돼 10월 10일까지 기본적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농업농촌국은 24시간 전문 전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4개 긴급 수확 구조 서비스 팀을 구성해 모든 서비스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가을 곡물의 풍산과 풍작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10월 1일은 제20회 아시안게임 개막 후 12번째 경기일입니다. 이날 금메달 29개가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이날 금메달 4매, 은메달 4매, 동메달 5매 총 13개의 메달을 휩쓸며 금메달 순위와 메달 순위 선두를 지켰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이날 첫 금메달은 요트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남자 49인급 결승 1회 치러진 경기에서 중국의 온재성 류첨조가 앞선 경기들에서 뒤쳐져 있던 상황을 뒤집고 해당 종목에 1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카누 슬라름 종목에서도 중국이 금메달을 하나 더 보탰습니다. 남자 싱글 카누 결승에서 장지성이 98초 09로 코스를 완주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는 10월 1일 금메달 2개가 나왔습니다. 여자 볼더링 결승에서 장열동은 앞선 3개 루트를 모두 한꺼번에 완등했으며 3번 루트를 한꺼번에 완등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4번 루트에서도 역시 한꺼번에 득점 지점에 도달한 그녀는 최종 85점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남자 스피드 4트랙 경기에서 저수경이 준결승과 결승에 잇따라서 부정 출발에 방해를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최종 4초 71로 우승했습니다. 테니스 종목에서 여자 단식 준결승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장수가 카자흐스탄의 푸틴 체바를 2대0으로 꺾고 왕희후는 1번 시드인 필리핀의 이알라를 2대1로 역전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아시안게임 테니스 여자 단식 6연승을 조기 확정했으며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권 한 장도 거머쥐었습니다.
0: 연일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사절단이 국경절 초대회 등 활동을 개최하면서 중외 각계 인사들이 다 함께 새 중국 창건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레빈들은 중국이 이룩한 위대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9월 30일 국경절 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각계 친선 인사들과 각국 사절 등 8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레빈들은 중미 관계가 안정적인 호조세를 이어가길 기대했습니다.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서 개최한 국경절 초대회에 참석한 귀빈들은 중미 양국이 인문동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추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아시안 주재 중국 사절단도 최근 초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중국 아시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5주년 기념 사진전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웅그리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최근 국경절 초대회를 열어 중국 웅그리아 수교 77주년을 경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캄보지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뉴니지, 스웨덴, 볼스카 등에 주재한 중국 대사관도 연일 초대회 등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종교 인사들은 친선 협력에 대해 논의하며 호혜 상생과 공동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회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새로운 동력 육성, 기술 혁신, 고도 조정, 효율 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는 중국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제조업, 소비수업, 대외무역 등 주요 경제지표가 성장을 실현하면서 경제운행은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계속해 새로운 동력 육성, 기술혁신, 구조조정, 효율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는 중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과 활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장이 부진한 세계 경제에도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왕효송 교수는 각종 외부적인 충격과 내부적인 어려움의 측면에서도 중국 결책층은 정세를 잘 파악해 더 적극적이고 힘있는 거시적 정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혁 확대와 고수준 대외 개방을 심화했으며 중국 각계는 과학기술 혁신에 의거해 분발 진취하고 착실하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는 기초가 안정적이고 우세가 많으며 강인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크기에 경제가 위험 부담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데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표를 분석해보면 중국 경제는 안정, 신생, 강인성이라는 세 가지 선명한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 기반이 안정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체로서 중국은 가장 광범위한 기동 공간과 위험 부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극단적인 날씨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경제는 여전히 안정적인 발전세를 유지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규모 이상 공업의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5.3% 성장했고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9.7% 성장했으며 첨단 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13.8% 성장하면서 공업 기반이 더 튼튼해졌습니다. 사회 소비 상품과 서비스 소매 총액은 동기 대비 2.6% 성장했는데 그중 서비스 소매액은 상품 소매액보다 3.9%포인트 빠른 5.0% 성장했습니다. 이는 서비스 소비가 소비 확대의 주요 엔진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소비자 물가는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하고 인민币 환율도 안정적으로 상승했으며 외환 보유액은 3조 4천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 경제의 기반이 튼튼하고 자신감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운행은 외국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대를 가져다 줍니다. 네슬레 중화권 리 사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켓은 회사는 중국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제품 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이래 중국에 대한 투자를 60억 원 이상 새로 추가했고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90% 이상이 현지 생산을 실현하면서 중국 시장에 깊이 융합했다고 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인공지능, 친환경 저탄소 등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 경제 새로운 동력 에너지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월 말에 소집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신국 에너지 전환을 다그쳐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신동력이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50% 이상에 달했고 공업 로봇 생산량은 동기 대비 28.5% 증가했으며 3D 인쇄 설비 생산량은 52.3% 증가했고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량은 40.2% 증가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로적 판매량은 전반 판매량의 50%를 초과하고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는 5% 증가했습니다. 상술한 일련의 데이터는 중국 제조업이 산업사슬, 가치사슬의 중고급으로 다그쳐 전환되면서 신동력의 경제발전 지탱 역할이 날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혁신활력은 중국에 대한 더 많은 외자 유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결 서비스 제조업체인 독일 카츠의 관련 책임자는 회사가 3천만 원을 투자해 건설한 강소 상숙 3기 공장이 최근 정식으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는 지속적으로 현지화 혁신과 생산 배치를 추진하고 중국 시장의 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정결 산업의 전환과 승격에

0: 조력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 경제의 강인성이 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외무역을 예로 들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보호주의 고조 등 도전에 직면해서도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상품 수출입 총액은 동기 대비 17.3% 증가하면서 강력한 강인성을 보여주었고 세계에 소중한 확실성을 주입했습니다. 특히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의 수입은 수출보다 8%포인트 높은 22%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이 글로벌 슈퍼 구매사이자 초대형 판매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올 들어 벨라루시, 독일 등 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 행사가 열리면서 중국이 국제경제무역의 호혜협력 공간을 부단히 넓혀주고 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당면 국제정세는 복잡하고 둔엄하며 내수 부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경제발전은 여전히 많은 위험 부담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7월까지 기간의 경제 운영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기본 기조는 변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동력 에너지의 발전과 장대, 개혁 개방 확대 심화, 거시 정책의 효과 발휘와 극대화에 따라 중국은 경제가 새로운 동력 육성, 기술 혁신, 고조 조정, 효율 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량완 시작을 힘써 실현할 것입니다. 이는 또 세계 경제에 더 많은 중국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태양지의 롬평처럼 앞으로 중국 기회 2.0은 세계 기회 2.0이 돼 세계와 더 많은 성과를 공유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동력 육성, 기술 혁신, 구조 조정, 효율 격상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는 중국 경제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소래였습니다.
1: 심층 보도.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권에서는 가장 더운 지역에서 랭수성 오류를 길러낸 신강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모리타니에서 펼쳐진 길상방주호의 진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4: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5: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6: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81년에 열린 당조항 제11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과해 신중국 창건 이전의 당의 역사를 회고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얻은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고 일부 중대한 사건과 중요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특히 모태똥 동지와 모태똥 사상을 정확히 평가하고 시비를 똑똑히 가르고 좌적인 그릇된 관점과 우적인 그릇된 관점을 시정하고 전당을 사상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당이

0: 교회를 재정한 지도 은 4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40년간 당과 국가의 사업이 크게 발전했고 당의 이론과 실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앞날을 전망하면서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 특히 지난 40여 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서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것은 객관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여건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당조항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당 창건 100주년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 그리고 당과 인민이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한 후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역사적 고비에 당이 지난 100년간의 분투를 거쳐 얻은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것은 전당이 사상과 의지와 행동을 한층 더 통일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오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당조항은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지난 100년간 당의 기세도 높은 분투 노정을 돌이켜보면 시간폭이 길고 관련된 범위가 넓어 연구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총적으로 말하면 역사를 총화하고 법칙을 파악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고 앞날을 열어나갈 때에 대한 요구에 따라 당이 걸어온 빛나는 노정을 잘 총화하고 당이 인민을 단합 인솔에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잘 총화하며 당이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추진해 오면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잘 총화하고 18차 당대회 이래 당과 국가가 분발 매진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리론과 실천을 잘 총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이 지난 100년간 인민을 영도해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진행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하며 당이 승리를 거듭해온 위대한 역사적 행정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루어낸 위대한 역사적 공적을 전면적으로 총화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시종 막수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과 결부시키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결부시키면서 막수주의의 중국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신시대 당의 혁신 리론에 대한 리해와 파악을 심화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끊임없이 당의 단결을 수호하고 당주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수호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당의 정치건설 강화라는 막수주의 정당의 이 선명한 특징과 정치적 우위를 깊이 터득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당과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혈연적 연계를 깊이 인식하고 인민을 위해 행복을 더 잘 도모하고 인민의 의거에 역사적 위협을 창조해야 하며 당이 지난 100년간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자기 혁명을 추진해온 과정을 깊이 연구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영원한 과제로 삼는 의지와 신념을 굳히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행정에서 당이 시종 굳건한 영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해야 하며 역사 발전의 법칙과 대세를 깊이 연구해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시종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역사적 능동성을 장악하고 기성의 분투 목표에 따라 기세도 높이 미래를 향해 매진하는 용기와 힘을 북돋워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권해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가장 더운 지역에서 랭수성 오류를 길러낸 신강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강 돌판 분지는 중국에서 가장 더운 고장으로 불리웁니다. 뜨겁게 달궈진 대지에서는 만리장성과 경황대운하와 함께 중국 고대 3대 공동으로 꼽히는 가레즈가 천년 동안 조용히 흐르면서 곳곳에 오아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0: 그 돌파는 과일과 멜론 재배로 유명했지만 수산 양식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래질을 통해 흘러나오는 천산의 빙천 융해 덕분에 냉수성 오류 산업이 한창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혹서 지방에서 냉수성 오류를 키워낸 비밀을 찾기 위해 취재진 일행은 포도구에서 출발해 차로 신강 화주 가래즈 어업위원 회사의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고비사막 깊숙한 곳에 들어서서 차에서 내리자 뜨거운 열기가 몰려왔지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맑고 차가운 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형의 양식 수조 안에는 무지개 송어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신강 화주 가래즈 어업위원 회사 책임자 왕은풍은 지하수로가 햇빛을 차단해 증발을 막기 때문에 수채는 사계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게다가 산소가 풍부하고 깨끗하며 또한 외부에서 유래되는 병원체가 없어 무지개 송어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10도에서 18도 성장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모회사 샤이람호 어업의 20여 년에 걸친 냉수어 양식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화주 가래즈 어업위원 회사는 둘판에 자리 잡고 지역 실정에 맞게 고비 사막 어업을 발전시키고 고효율 절수형 공업화 양식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회사는 육상 기반 물의 이중 활용 양식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테면 광개 용수를 먼저 오류 양식에 사용한 뒤 다시 광개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용수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식 배출수는 다단계 침전, 료과, 정화를 거쳐 기준을 충족시킨 뒤 빈근 포도원과 과수원, 농작물 재배지에 사용되어 수자원의 다중 리용을 실현했습니다. 신강화주 가래즈 어업위원 회사의 수석 기술 전문가인 강흠은 전통적인 지표수 양식 모델은 거의 반년 가까운 정기를 겪어야 하기에 무지개 송어의 성장이 느리지만 둘판에서는 가래즈 물이 사계절 항온을 유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육상 시스템과 고효율 디지털 환경 관리 기술을 통해 수소 이온 농도 지수와 암모니아성 질소, 용존 산소 등 핵심 지표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생산량이 전통 방식에 비해 8배에서 10배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이 흥해야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특색 냉수성 어업을 바탕으로 현지 여러 민족 주민을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링근 수산물 가공, 콜드체인 물류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으며 농목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혀 디지털화 지능으로 농민 부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왕은풍은 합작사 방식을 통해 양식 기술 실습 교육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현지 수산 전문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이 모두 냉수성 오류를 양식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 수요량이 여전히 큰데 기업 단독으로는 거대한 시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고비 사막 사이로 르니은 양식지가 펼쳐지고 지어 육성으로부터 성우 양식, 현대화 가공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냉수성 오류 산업 사슬이 형성되었습니다. 기술원 강흠은 3년간의 양식을 거쳐 올해 무지개 송어 생산량은 2,000톤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리를 거친 신선 제품은 24시간 이내에 북경, 상해, 광주, 심수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통 수리 지혜가 현대 양식 기술을 만나면서 고비 사막에 새로운 해양 산업이 일어섰습니다. 하나하나의 무지개 송어들이 고비 사막을 지나 전국 대시장으로 나아가면서 건조한 혹서의 땅에서 물로 산업을 이루어낸 부유의 다반지 하나가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온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모리타니에서 펼쳐진 길상 방주호의 진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 기적 소리가 울리자 길상호가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9월 15일 오전 모리타니 수도 누악쇼뚜 우정항 부두에는 꽃과 형형색색의 깃발이 갑판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우러졌습니다. 중국 해군 길상 방주호 의료선이 사하라 사막과 대서양이 맞닿은 이곳에 도착해 화학사명 2026 임무의 첫 번째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의료봉사 첫날 길상 방주호는 첫 신생아를 맞이했고 의료진은 그를 다정하게 길상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아이샤타는 그전까지 현지에서 산정검사를 받아왔습니다. 출산이 림박했을 때 의사는 태아가 둔이로 있어 분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구에 정박한 중국 의료선에서 진료받을 것을 건의했습니다. 배에 오른 뒤 중국 측 의사는 추가 검사에서 아이샤타가 임신성 고혈압도 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왕절개를 권했습니다. 의사의 위험부담 설명을 듣고 가족과 상의한 뒤 그녀는 수술에 동의했습니다. 이어 길상방주호의 이번 임무 첫 수술이 진행되었고 아이샤타는 약 3.4kg의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고 아기의 건강 상태도 양호합니다. 통역이 전한 이 말을 듣고 아이샤타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 후 병원선에 간호부 서련 주임이 아기를 병실로 안고 들어갔고 의료진은 다시 세심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해상병원의 의무주임인 축강은 일찍 2024년에 평화방주호 병원선을 따라 모리타니에 온 적이 있고 2년 후인 오늘 또다시 길상방주호를 따라 이곳으로 왔습니다. 진료과와 진료실 설치로부터 진료 접수를 배치하기까지 그리고 의무진 사이의 조율까지 축강 주임은 선상의 의료 업무를 하나하나 기자에게 자상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임무 때부터 축강 주임은 일기를 쓰는 습관을 키웠습니다. 그는 이곳 날씨는 매우 덥고 사람들은 매우 열정적이지만 그가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의료 지원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절박한 수요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임무에 참여한 사람은 또 소독 공급 업무를 담당한 맹요해가 있습니다. 2년 전 평화방주호를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때 현지 주민들의 열정과 선의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녀는 이번 원정에도 자발적으로 자원했습니다. 주로 의료기기 처리를 담당하는 맹요해는 림상검사와 수술을 위해 보장을 제공합니다. 비록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녀는 이 일 역시 현지 환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의과 의사 주욱은 처음으로 해외에서 중의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진료 중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환자들 사이의 입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은 뒤 곧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했고 다음 날에는 소개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침술과 부항치료를 요청했습니다. 주욱은 때로는 오전만 해도 지인의 소개로 온 환자 여러 명을 치료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의과 의사 황념 앞에서 환자 무바라크는 문진에 답하면서 손으로 뒷목과 어깨를 두드려 불편한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부항치료가 끝난 뒤 어깨에는 둥근 부항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만지면서 이 자국은 언제쯤 사라지는가? 고 물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서 며칠 뒤면 곧 사라진다는 말을 듣자 무바라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목을 한번 돌리면서 어깨가 확실히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황념 의사는 많은 현지 환자들이 이전에 부항치료나 침술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지만 진료 과정에서 망설임이나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의사들에 대한 현지 환자들의 신뢰는 중국의 대아프리카 의료대가 60여 년간 깊이 뿌리내린 데서 비롯됩니다. 제36진 모리타니 지원 중국 의료

0: 했지만 모리타니에 상주하는 중국 의사들은 여전히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드넓은 대양을 항행하는 방주든 사막 변두리의 주둔지에서든 백의 천사들은 이 땅에 사라지지 않을 건강과 길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험준한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약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종이 진료소는 장이약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탕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덕길 중의진료소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열선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영길씨 덕길 중기 진찰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대 활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영길씨 덕길 장약방하고 덕길 중기관에서는 공동으로 추석하고 국경절 두 명절을 맞으면서 5년 만에 가장 큰 특별 우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 우리 4대 보물급 장약 치수의 전주완하고 런칭 장주의 런칭 망주의 조주다시 예, 이 네 가지 4대 보물급 장약은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인증된 국가비밀특허가 있는 아주 특수한 제조기술로 제조한 약품으로서 예, 전 세계적으로 인증하는 예, 우리 현대인들이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감로장약회사에서는 5년간 감로장약을 믿고 찾아주신 연변준의 환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국경절하고 추석을 맞으면서 특별 우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이라 할 때에는 특징상에서 약재의 조합도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위가 아주 엄격하고 약성기가 부드럽고 또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예, 때문에 이 고령화 시대 여러 가지 만성질환하고 이난병 치료에서는 예, 우리 환자분들이 놀랄만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두 명절을 맞으면서 보물급 장약 각각 10곽씩 사시는 분에게는 5곽을 드리면서 조주다시는 한 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이라 할 때에는 이 약재의 조합이가 예, 아시다시피 아주 방대합니다. 예, 우리 치수의 전주완은 70가지가 들어갔다 하지만 그 이상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런칭 창주에는 140종 내지 160종이 들어가고 그리고 효능이 강하고 복용 방법도 또 특별합니다. 예, 때문에 이 4대 보물급 장약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에는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 아주 큰 좋은 기회를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우리 감로 장기 전문가 선생님이 이 한 행사 기간에는 과호비를 또 면비로 합니다. 예, 우리 지금 감로 장기 전문가 선생님이 과호비는 예, 제일 적은 표준이라 해도 50원입니다. 예, 때문에 이 행사 기간에만은 이 과호비를 또 면비로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는 예, 여러 가지 이런 질병에서도 특별히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소화계통 질환이 있거나 혹은 예, 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우리 감로 장애 전문가 선생님이 진찰을 받는다 할 때에는 특별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요즘 며칠 아니지만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영길시 덕길 중리 진찰부는 국가 대기업인 경력이가 300년 이상 되는 감로장약 유한 회사에서 초빙한 감로장애 전문가 선생님을 5년 만에 어렵게 모시고 또 전년적이고 순수하고 효과가 뛰어난 감로장약하고 서장 지역의 특이한 전통 장애 치료법을 결합해서 각종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덕길 중의 진찰부는 전통 민족 의료 특색하고 현대화 의료를 결합한 전승하고 핵심 예, 그리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 허가증이 있는 이런 아주 정기화한 종이 진찰부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오늘은 신호생활 지병에 대해 문의하려 합니다.
1: 네.
2: 예. 예. 혈압이 높으면서래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할 때 됐고 심장이 아픈 감도 나고 숨쉬기도 가쁠 때가 있어요.
1: 네.
2: 예, 이럴 때는 어떤 약을 보용하면 좋겠는가 해서
1: 그 진단은 예. 뭐 받았습니까? 냄새 어떻게 될까?
2: 아, 냄새는 저 70이 넘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이 동맥경화도 예. 있고 예. 그리고 예. 고혈압이가 지금 혈압이 온동 안 된지 오랍니까?
2: 그거는 두문두문 그렇게 올라갑니다.
1: 아, 두문두문 올라가면 치료하기 허란다. 그래서 예, 우리 덕길 중인문진부에서는 예, 감로장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직접 그 덕길 중인문진부에 찾아가셔서 또 장기 진찰을 받으면서 예,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약물하고 외용료법 장기 특별한 치료법을 같이 결합한다.
2: 예.
1: 예.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장기 교수님은 하루에 10명만 본다. 예, 10명만 보기 때문에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2: 852 얼마?
1: 7111번.
2: 예.
1: 예. 예약하고 예. 꼭 가셔야 됩니다. 예.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예. 저 여보세요. 저 동생이 남동생이 한국 가서 비오날에 무슨 비누를 씌우다가서 새벽에 밖에서 떨어졌대요.
1: 네.
3: 그래고서 그다음에 한국에서 수술하고 2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그다음 완치돼서 이러봐서 그런 저 일도 막 했어요.
1: 네.
3: 막 했는데 원래 이빨이 다 빠나서 그 또 이빨에 몇 대 없는 거 가지고 다 들리려고 했답니다.
1: 네.
3: 500만 원 주고 들리려고 하고서 그다음에는 내 집을 나는 2019년도 왔거든요. 내 전화 한번 전화 안 해봤는단 말입니다. 우리 얼굴 주고
1: 네. 언제
3: 전화 해봐 피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우울증이 이러는가 어찌가 이러는 게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저기 장춘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연기를
1: 네.
3: 지금 저 발전의 집이 있는데 그런 저기 기린병원, 예비병원, 장수병원 다 가지고 일차가면 머리하고 어깨가 계속 흔들흔들 했습니다. 이렇게 구조력인데 경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람 바빠서 그래서 막 이렇게 밤에 잠자고 흘리고 그랬대다. 그래서 이게 또 어디서 치료받았는지 조금 나사됐습니다. 그거는. 이게 또 우리 또 형님이 인도정리원에 거기 또 뭐 자기는 심혈관에 대해서 그런 거기서 무슨 북경에서 왔다는지 그 사이 약 먹고 자기는 이제 이때까지 이렇다면 그럼 아직 거기로 가고
1: 그래서 무슨 환자가 무슨 정황이 있는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병원이라 이런 거 이름 대지 마세요.
3: 예. 그런데 이게 증상이
1: 예.
3: 그런 해가 이게 그 나온다 말입니다. 거칠로.
1: 아, 해가 나오고.
3: 해가, 예, 예, 줄줄 나오고 소리. 그래, 밥을 갈아 먹습니다. 밥을 갈아.
1: 예.
3: 못 먹습니다.
1: 그래서. 예.
3: 그래서 이거.
1: 그러니까 외상 후유증인데 뇌를 상했다는 얘기죠. 예,
3: 예 수술을 했습니다.
1: 수술 예, 수술을 하고 뇌를 상했습니다. 예. 예.
3: 상했습니까?
1: 그 지금 그 뇌 수술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3: 아니 두에 그저 또 이게 목인데 막 그만 먹.
1: 아 경추.
3: 예예 두요.
1: 예.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렇게 하셔이 아 그 한국에서도 검사 다 다 있을 겁니다. 예.
3: 예, 다 어제 보래 시킨다.
1: 예, 그래 뭐 그 없으면은 그 놔두고 예. 최근에 이 중국에 와서 검사한 건 또 있겠죠. 병원을 네, 네. 그렇게 많이 다녔을 거 아니.
3: 예.
1: 그 병질에도 있으면은 그 있는 거 다 가지고 환자를 직접 모시고 덕길 중요원은 오셔. 예, 네. 이런 특수한 질병들은 우리 이 감로 장의 선생님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물 치료하고 예. 또 장기 치료법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이 혈액 방출료법도 있고 침구료법도 있고 예. 그 외에도 이 향증료법이라든가 예. 유치료법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또 본인이 또 그동안 련마한 이 소화도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한번 와서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은 이 결정하셔.
3: 그럼 예약하고 가야 됩니까?
1: 예약은 꼭 해야 됩니다. 예.
3: 예약.
1: 852-7111번입니다.
3: 예, 7자이고, 그 다음 1자에
1: 세 개입니다. 예.
3: 852-7111 적었습니다.
1: 예, 예. 그리고 예. 연결을 꼭 하고 가십시오. 예.
3: 예, 예, 예.
1: 네.
3: 예. 연결함, 예.
1: 예. 그러면 안배해 드립니다.
3: 네,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그, 뭘까, 도끼리 장약방에 뭘까, 장약 선생님을 좀 치료를 받자 그랬는데, 어찌나 하면 우리 딸이 갑자기 어제 입안이 진행하느라 뭐 있나요? 뭐 계열처럼 쓰고 봐서, 예.
1: 네.
4: 그래서 그 뭔가 중약이도 병원에 가서 먹었답니다. 그런 것도 쓸데없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폐혈도 싸서 먹고 중약도 먹고 이랬는데 이래도 쓸데없고 입안에서도 이렇게 막 거저히 반내 냄새는 막 올라오는 소리.
1: 네.
4: 그래 너무 낫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그래 내다가 니끼리 뭐 병균이 있니 하니까 아 그거 지금 이렇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이렇게 그 문제인지 그래 그래서 내 또 그 뭔가 변비 대한 약도 이렇게 또 알려줘 가지고 그래 변비는 나간다 하는데는 그건 또 해결됐다 하는데는 계속 지금 입안에 쓰고 봤어요. 지네 당색이 못하겠어. 막 목이 막해하다 한단 말입니다.
1: 네.
4: 그래서 내 지금 그 장약이 살이니까 찾아가 보라고
1: 네. 네. 딸이 나이 어떻게 된가?
4: 예, 47입니다.
1: 아, 그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입이 썩었고 소화 잘 안 되고 입맛이 없고 이게 위주죠?
4: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곱빵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곱빵에서 아. 하니까 나 때를 하는 제때 아이 먹고
1: 예.
4: 그래서 이런 굶는 날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1: 네.
4: 그래, 아무래도 내기랬니? 그게 아침도 잘 아이 먹지. 또, 그래서 뭐, 그 배달이 있으면 또 그거, 그리고 지금 하다 나니까 나 지금
1: 네, 그 나이는 예, 지금 네. 이 신체 변화가 영심하고 예, 이 네. 기능도 좀 퇴화되거니와 호르몬 변화가 심할 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소화계통에는 썩었기 때문에 담낭에 문제 있습니다. 그래, 예, 예, 그리고
4: 저한테도 이제 효과 없다죠, 그러면.
1: 예, 그래서 예, 그 다 또 심리적인 작용도 있고 예, 이래기 네. 때문에 그 장기 선생님 보이십시오. 예, 보이면은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관찰해 보면 또 알립니다.
4: 네. 내일 가도 됩니까?
1: 예, 내일에 꼭 예약하고 가셔요. 하루에 10명만 뽑는다. 8527111번에 예약하고 네. 가셔요.
4: 그 선생님 또 한 가지 이문 남겨있습니다.
1: 네.
4: 그 뭐일까 새로운 선생님이 그러면 특기는 뭐입니까?
1: 네, 특기가 예, 장기 치료법은 타장학 안보입니다. 어려서부터 중이 세가에서 태어났고, 예, 그 딱 한 가지 치료법 쓰는 이 선생님이 아닙니다. 중이사증하고 장이사증 두 가지 다 결합한 분이고, 예, 그리고 이 40년간 림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좀 이난병을 치료한 분입니다.
4: 아, 그 진맥이랑 다 하시죠?
1: 진맥하죠. 진맥하고 침구하고 방열료법하고 네. 예, 이 장기 특수한의료법을 다 진행합니다.
4: 아.
1: 예, 그래서 예, 직접 찾아가셔 환자를 모시고
4: 예. 예, 예, 예. 그러면 그 내일 아침에 예약하면 되겠습니다.
1: 전화기 예약하죠.
4: 전화기?
1: 네. 아. 8527111번에 전화기 예약해야 내일이 어느 시간인가 알죠?
4: 예, 알았어. 예. 전화 놓고 예약하겠습니다.
1: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우리 동생이 제가 이 부위 왔단 말입니다.
1: 네.
5: 예, 지금 부위 왔는데 혈압이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 아파하고
1: 네.
5: 어지럼증 그저 하는도 지네 그렇다 하면 꼭 가고 사람 붙들고 꼼짝 못한단 말입니다.
1: 네.
5: 그리고 이 오른쪽 괜히 다리 맞은 것 같은데 잘못 쓰는데 지금에 거기 자꾸 시리 든다 지금까지
1: 네.
5: 개발이고 있습니다.
1: 네.
5: 이런 것도 자꾸 시리도 한다.
1: 네.
5: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심자에 붙이는 것도 심자 자꾸 두드리면서 그랬는데 어쨌든지 요 지금이 이제 60 나이 60 야들비인데 용 좀 보기 용 구차할 정도입니다.
1: 네.
5: 예, 이런 질병은 어떻게 살려고 별로 빨리 빨리 될 수 있을까?
1: 맞습니다. 거의 중풍 후유증 환자분들에게는 이 사혈요법이가 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중풍이라 할 때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어혈이 많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이 방열요법을 같이 결합하면서 약물 치료로 같이 결합해야 됩니다. 지금 반신불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장애는 없습니까?
5: 어느 장애도 있죠.
1: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오라무는 이 신경 그 손상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진찰을 받고, 예, 요즘에는 지금 우리 이 국경절까지 이 진찰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5: 어.
1: 예, 그래서 예, 모시고 직접 찾아가십시오.
5: 예, 예, 예.
1: 예, 그렇게 하시고.
5: 나보고 이제는 들었습니다.
1: 예, 예. 예,
5: 예.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6: 장치가 한부 있는데, 지금 광단이나 강경화도 있고, 이런 낯색 같은 노력도 되고, 사람 맥도 없고.
1: 네.
6: 그래서 여기가 좀, 그, 덕질 중에서 그, 사혈력도 하고, 약물 치료는 같이 쓰면 어떻게 빠르겠는가 좀 탐내봅니다.
1: 예, 네, 맞습니다. 거의 장의 선생님들은 특별히 이 황달이 있거나, 이 오랑 강경화 있거나, 이런 데 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우리 서장지구라는 건 간염 환자 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예. 그래서 간이 좋지 않다 할 때는 그 검사한 걸 강경화 진단이랑 받은 거 다 가지고 가십시오. 예, 가지고서를 그 다음에 예약하고 이렇게 가십시오. 예. 8527111

0: 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1: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험준한 설산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양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종이 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탕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염변줄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2: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0: 예.
4: 저, 심혈관에 그 서장에서 온 선생님과 사회조법하고 여기 저 뇌혈관에 그런 거 같이 치료하면 어떻게 빨리 낫겠는가 좀 문의할래요.
0: 어떤 증사 있습니까?
4: 저 녹고에 왔습니다.
0: 예.
4: 예. 근데 그게 매년마다 저 그게 저 그런 병원에 가서 확장 그런 땜디만 그것도 했습니다.
0: 예.
4: 그게 자꾸 이제 반복돼서 매년마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0: 그래, 혈압은 온정됐습니까?
4: 혈압이 온정 아니 됩니다.
0: 예, 지금 혈압이 온정 안 되고 머리가 예.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증사 있죠.
4: 예,
0: 예. 예. 그리고 지금 좀 기억력 감퇴도 있고 이런 증사 예. 있죠. 예. 중풍 후유증입니다. 이 중풍 후유증에는 이 내 구복약하고 이 방혈료법 같이 결합합니다.
4: 구보예요.
0: 예, 그리고 또 가보면은 예, 진찰해보고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도 하고 예,
4: 예.
0: 예, 이 소파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예.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치료 방법이.
4: 예.
0: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모시고 직접 덕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4: 예, 예.
0: 예, 그 예약하고 꼭 가셔야 됩니다. 예.
4: 예, 그리고 전화번호는요?
0: 예. 전화번호는 852-7111번입니다.
4: 7112번이요?
0: 예, 예. 그리고 예, 지금 우리 이 행사 기간에는 이 예. 과호비를 받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활동도 예. 좋고, 예, 지금 예, 연계하고 가십시오. 예.
4: 예.
0: 예.
4: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이 방송을 듣고 장려가 좋다고 그러는데 좀 문의하려고.
0: 예, 예.
5: 예, 난 이, 지금, 이 저기, 노공, 병원에가 검사하면 노공이라 하는데, 내 혼자는 무슨 뭐, 노공이라는 건 무슨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 예,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고, 몸이가 시기하고, 예. 그 다음에 이 모습인가, 이 양자, 이 좋다, 여름별로, 예, 춤도 이렇게 두문두문 내려오고, 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혈압이 지금 더 혈압인데, 내가 혼자 보니까, 원래는 60대 100이 됐는데, 조금 높아져, 90대 120이 됐습니다. 어째 더 혈압이든, 한일 이때까지 지금 나이 70인데, 더 혈압이든 게 이렇게 올라갔나. 다른 사람 놓고 말하면, 우리 이 나이는 이게 정상인데, 나는 한일 거도 60대 100을 넣었던 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0: 예.
5: 그래서 이런데도, 내 혼자 거도 이게 뭐 중풍이 아이 보고 달아댕길 수는 있는데, 그만 골이 아프고,
0: 예.
5: 뭐 귀에서 소리도 나고 이렇습니다.
0: 예.
5: 이런 것도, 장약을 먹으면 될 수 있을까?
0: 예, 우리 장약하고 예, 장이 치료를 결합해 받으십시오. 환자분은 예, 다행히도 지금 엄중한 단계는 아닙니다. 예, 예. 엄중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잘 치료하면은 중풍, 큰 중풍도 또 예방하고 건강하게 또 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장약도 특별히 중풍의 이 심혈관 질환에 쓰는 약이가 다 효과 좋고, 예. 그리고 지금 장애 치료법도, 예, 우리 중풍 치료하고 관절 치료, 소화계통 치료에서 특별히 용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덕길 장약방 알만 아시죠, 예? 덕길 중이 진찰부. 예, 그 공원 정문 아시죠, 예?
5: 예, 예.
0: 공원 정문에서 서쪽으로 연변대학 쪽으로 한 50m 가죠. 50m 가면 덕길 장약방, 덕길 문진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5: 예, 예. 예,
0: 그래서 거기 가서 장애 선생님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약도 또 선택하면 됩니다. 예.
5: 예, 알겠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과 한 가지 문의하고 싶어요.
0: 예.
6: 우리 조카 50이 되는데,
0: 예.
6: 그리고 온몸이 아예 본 곳이 없단다.
0: 예.
6: 약도 많이 쓰였는데, 어제 낫지 않아서, 세상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용하시지 않을까나. 등도 뜨고, 사열 요법도 한다니까나.
0: 네.
6: 그 선생님은 한번 보이고 약을 쓰면 어떻게 하는지
0: 네.
6: 내가 문의해달랍니다.
0: 맞습니다. 우리 갱년기 들어서면은 이 질병이가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그거 호르몬 변화 생기면서 그리고 자율신경 또 심하면 자율신경문란도 옵니다. 근데 이 장약으로는 예, 이런 자율신경문란이라든가 호르몬 변화라든가 이런 거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장기 치료법 예, 이, 그,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같이 결합해서 또 치료를 하시오. 내일을 예약해 드릴게요, 예?
6: 예, 예, 예.
0: 예, 내일을 예.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의 감로 장약 전문가 선생님은 중이 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40여 년간 장이 풍부한 림상 경험이 있고 또 이덕도 아주 고상하고 마음이 순수하면서 깨끗한 이런 감로 장약 전문가 선생님입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덕길 장 저 중이 문진부에서는 예, 감로 회사의 도움으로서 아주 어렵게 예, 우리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장기 예, 선생님은 40년간 의료 사업을 해 오시면서 국가에서 발급한 전통 장의학 계승인이라는 이런 법적 자격증까지 있는 예, 이런 장의 선생님입니다. 예, 그리고 장기 세가에서 태어나서 소년 시절부터 예, 서장의 충목 지역에서 아주 좀 훌륭한 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예, 산과 강을 넘어 다니면서 장의 기술에 대해서 연마하였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난병하고 만성병 치료에서도 예, 아주 용하게 좀 치료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우리 장기 선생님은 아, 약재를 채집하고 또 약재 분별이라든가 예, 이런 데 대해서는 아주 능숙한 분입니다.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852-7111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험준한 설산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의학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종이 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 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존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10월 4일은 세계 동물의 날이죠. 이 기념일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이 됐는데요. 우리 주변의 반려동물부터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까지 그들은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오늘은 생태계에서 동물이 하는 역할을 알아보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학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일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병아리 학교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연계에는 정말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동물은 종류가 약 150만 종에 달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들을 척추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크게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누었습니다. 척추동물은 4만 6,900여 종인데요. 상어, 개구리, 뱀, 닭, 비둘기, 참새, 원숭이 등 동물들이 모두 척추동물에 속합니다. 그럼 무척추동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는 곤충들이 무척추동물이랍니다. 이 밖에도 지렁이, 오징어, 거미, 달팽이 등 동물들이 포함이 되죠. 김덕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료 송아지를 보내드립니다.

동물들은 자연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생태평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평형이란 생태계에서 생물의 종류, 각종 생물의 수량, 그리고 차지하는 비율이 항상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승냥이가 사슴과 같은 동물을 포식하는 것을 통해 사슴의 개체수를 조절하는데요. 사슴은 초식동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는 또 식물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죠. 신천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재원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뚱보새를 보내드립니다.

동물은 생태계의 물질 순환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풀더미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무기물로 되려면 보통 몇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지만 이 풀더미를 소나 양이 먹으면 동물의 몸속에서 소화 흡수되어 배설물로 배출되는데요. 이 배설물이 다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답니다. 이 과정은 단 하루 혹은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동물을 거치면 유기물 분해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은 생태계에서 물질 순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박용원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수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아기잠을 보내드립니다.

동물은 또 식물의 수분을 돕고 종자를 전파해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꿀벌과 같은 곤충이 꽃꿀을 먹을 때 몸에 꽃가루가 묻히게 됩니다. 곤충의 몸에 묻은 꽃가루가 다른 한 송이 꽃의 꽃술머리에 떨어지면 꽃가루 바지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럼 동물들이 식물의 종자를 어떻게 전파해줄까요? 우리 친구들이 榴련을 즐겨 먹나요? 연구에 따르면 야생 류련 종자는 코끼리에 의해 전파된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긴 코로 나무에 달려있는 류련을 뜯은 후 튼튼한 발로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 과육과 종자를 삼키는데요. 코끼리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기 때문에 분변에 따라 배출된 종자는 새로운 먼 곳으로 전파된답니다. 때문에 코끼리는 효율적인 종자 전파자이기도 하죠. 황상박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송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알락가치를 보내드립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나비나 지렁이와 같은 동물을 잡지 말고 새둥지를 향해 돌을 던져서도 안 되는데요. 함부로 자연보호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동물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물들의 서식지도 보호해야 하는데요. 삼림을 보금자리로 하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삼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풀숲에도 작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요. 때문에 잔디밭은 함부로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류용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금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선생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동물이 없다면 생태계는 활력을 잃게 되고 모기 사슬도 끊기게 될 것입니다. 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 세대에게도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행동이랍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 하나가 동물에게는 큰 안전이 되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낙엽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나라를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를 주제로 풍부한 겨울체험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여러 민족 가상들은 우리 주 현지 가상들과 결연을 맺고 첫 만남, 체험, 공감, 이어가기 등 활동 내용을 통해 연변의 민속 풍정과 민족 단결 분위기를 몰입식으로 느끼면서 중화민족 한 가족의 장대한 악정을 함께 울렸습니다. 1일 오전 도문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성세의 국경을 노래해 체험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가상들은 도문 도로 동상구 국문광장에 가 국경절 국기 개양식에 참가하고 경민합동 문예 공연을 관람했으며 경찰령 개방일 활동에도 참가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상 에즈마이티 우스만입니다.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활동에 초청받아 참가하면서 현지 결연 가상과 교류하고 도문의 풍토 인정을 느꼈으며 여러 민족 동포들이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고 서로 돕는 따뜻함을 체험했습니다. 도문 동상구 현장에서 국기 개양식에 참가할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고 변경의 짙은 가곡 정의를 깊이 느꼈습니다. 민족 단결의 꽃이 다채로운 연변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도문시 국문홍군수학교 학생 최서인입니다. 국문 아래서 국경절을 맞기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아주 격동됐습니다. 오성붉은기가 국문 아래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5학년 학생으로서 저는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품성을 단련해 장차 커서 나라를 지키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 기간 도문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성세의 국경을 노래 중화민족 한가족 계를 체험 활동을 펼쳐 외지 가정 30 가구를 초청해 현지 가정과 결연을 맺고 명절을 함께 경축했으며 문화체육 공연, 민속 체험, 법률 보급 선전 강연, 변경 견학 등 다원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의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체험활동 현장에서는 흥겨운 선율과 함께 문예 공연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역 특색이 짙은 민족 가무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여러 민족 대중들의 앙양된 정신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각지 가성들의 몰입식 민족문화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성 조승미입니다.
3: 活动特别的热闹.
2: 활동이 정말 흥겹습니다. 방금 조선족 찰떡 만들기도 체험하고 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었으며 특색 미식도 먹고 수공예도 해봤습니다. 이곳 여러 민족들이 아주 화목하게 지내고 모두가 정말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짙은 명절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 이번 여행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20여 가구를 초청해 현지 가정과 1대1 결연을 맺고 함께하면서 몰입식 체험 속에서 민속을 즐기고 가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활동에서 도나시는 계련 가정들을 위해 민속 수공 체험, 민족 가무 감상, 단란한 가족 연회에서 정 나누기 등 여러 가지 몰입식 내용을 맞춤식으로 마련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계련 가정과 함께하는 따뜻함 속에서 도나의 인문 저력과 산수 매력을 전방위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정 손소교입니다. 도나의 운이 아주 친근하고 정말 흥겹습니다. 지역은 서로 다르고 민속에도 차이가 있지만 명절을 즐기는 기쁨과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이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서로 힘을 합쳐 더 나은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분위기를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도나시 당위 통전부 부보장 장숙염입니다. 도나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계를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문예 공연, 민속 체험, 단풍 관광, 홍색 견학 등 몰입식 활동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 여러 민족 문화의 독특한 매력과 서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느끼게 했습니다. 웃음꽃이 넘치는 가운데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며 함께 산화를 감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정서적 인식을 증진했습니다. 각지 동포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0: 한 차례 금빛 가을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정서적 융합이기도 합니다. 도나의 온 산을 물들이는 가을 운치와 홍색의 불씨, 민족 단결이 매 한 명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조는 2025년 음력설부터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 활동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지금까지 전국 2천여 가구를 연변에 초청했습니다. 저녁 련동, 정밀 결연, 다원 체험을 통해 외지 관광객들과 현지 가정들이 함께 먹고 함께 숙박하며 함께 관광하고 함께 즐기면서 형제와 같은 정을 두텁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이 뿌리 내리게 추진했습니다.
1: 주당위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주 상무국, 연길시 정부에서 조치한 세계가 연변의 맛을 알게 하자 1어 백미 산뜻한 가을 2026년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이 일전 연변대학 동쪽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서 부주장 윤조희가 축사를 했습니다. 윤조희는 이번 미식 시즌은 미식을 유대로 문화를 혼으로 산업을 기반으로 삼아 관광객들이 미식을 통해 연변을 알고 요해하도록 하기 위한 데 취지를 뒀다고 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서는 명태 미식 지도를 발표하고 일련의 본토 음식점들의 연변 명태 미식 추천 유명가게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공급 사슬 기업, 통상구 대외무역 기업 등은 현장에서 생산 판매 협동 전략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인터넷 인기 방송인들에게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 패를 수여했습니다. 명태 응원단 단원이고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인 박구마입니다. 저는 명태가 우리 지역의 정통 미식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문화관광 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육 플러스 문화관광 형식을 통해 더 많은 외지 사람들이 연변을 유해하고 명태 미식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백오연을 통해 100여 가지 명태 창의 요리를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진여사입니다. 저는 강소에서 연변대학을 다니러 왔습니다. 매운 명태무침과 명태회, 해물 명태 요리를 맛보았는데 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달콤하고 매콤한 맛을 아주 좋아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언니들이 명태를 들고 춤추는 모습을 봤는데 체육과 연기의 특색을 결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융합이라고 봅니다. 이번 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명태 전국요리 경기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요리사들은 저마다 기량을 펼치며 명태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경기 금상 수상자 장영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명태와 전복, 대하를 함께 조린 전통 미식을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재 파생 요리로 김치 육수도 융합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많은 젊은이들과 외지 요리사들이 연변의 명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무형문화재 음식 전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명태 정통 요리 기법을 계속 전승하고 옛 맛이 새로운 빛을 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0: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주 각지에서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을 개최하고 특색 공연과 민속 체험을 륨본으로 선보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짙은 명절 분위기 속에서 국경절을 함께 보내며 변경대지의 왕성한 생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선함 연변의 풍성한 열매 가을에 2026년 화룡시 금빛 가을 풍수 시즌 문화관광 선전보급 활동이 동성징 광동촌에서 성대하게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중국 조선조 풍년경추 풍년기원례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열린 가을거지 의식에서 연합수확기들이 들판에서 동시에 굉음을 울리며 달렸고 황금빛 벼가 빠르게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현대화 기계수확의 고효율 작업은 과학기술로 농업을 진흥시키는 강대한 동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특색 주제 활동들이 륜본으로 펼쳐졌습니다. 금빛가을 즐거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활용 민속문예 공연에서는 조선족 가무, 민속 공연 등 특색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풍수를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 민족 대중들의 희열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대, 아름다운 그림, 가을 운치, 연변 주제 작품전은 붓과 카메라로 활용의 가을 풍경을 담았습니다. 무형문화재 미식체험구에는 정통 조선족 음식들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가을의 맛을

0: 음미하게 했습니다. 풍수장터의 우수 상품 전시 판매도 흥겹게 막을 올렸으며 들판 음악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져 가을 들녘에 낭만적인 정취를 더했습니다. 1. 해란아우은 내성동심 조선족 전통혼례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이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진 가운데 전통 레저를 완전하게 복원했으며 장고춤, 농악무가 연이어 선보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고 함께 춤추며 소통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재 풍경구향의 혁신적인 실천은 당지 휴일 문화관광시장의 활기찬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천진관광객 왕흔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감상하고 방언을 배웠으며 장터를 돌아봤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노래도 불렀는데 민족문화 교류는 우리의 거리를 가깝게 했습니다. 량전백세 운동휴일 풍경구에서는 성세의 명절 향촌 운치로 한맘 룡정시 2026년 국경절 문화주제 계를 활동에 막을 올렸습니다. 룡정시 문화관과 본토 여러 예술단체들이 륜본으로 무대에 올라 특색 가물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이어 펼쳐진 사자춤 공연에서는 징과 북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상스러운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문화사업과 과장 리얼입니다. 이번 활동은 룡정 지역 특색과 조선족 민속문화 절약을 깊이 발굴해 짙고 순후한 조선족 민속 풍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경사스럽고 화목하며 단결분투하는 명절 분위기도 조성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의 연휴 휴식, 몰입식 관광, 사교 인증 사진 등 체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룡정 특유의 매력이 넘치는 가을 연휴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안도현에 위치한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에서는 2026 안도 국외청천 추석 국경절 주제 문화관광 활동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농악무, 독창, 희열의 아리랑, 무용, 물동이춤 등 특색 종목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시 문답, 북치며 꽃전하기 등 재미있는 코너에는 광범한 관광객들이 적극 참가했으며 전체 인원이 함께 조국을 노래한 해를 불렀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동시에 유원체험 활동도 펼치고 국풍순회, 숲속악기, 플래시몬 등 공연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국경절 손그림, 둥근부채 색칠 등 수공체험구를 설치하고 가을찾기 산책로 도장찍기 인증, 화로차 그리기 등 레저 종목도 개방해 다원화된 경력 모식으로 관광객들의 유람체험을 향상시켰습니다.
1: 조 상무국의 지도하에 중국 농업은행 연변분행 연결시 연서 만달광장에서 주최한 연변조 제1회 사과배 도시문화 체험 활동이 이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무용 명기로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 대산업기술체계 연변시험소 소장 리용이 우리주 사과배의 역사 연원, 품종 특색, 문화적 내포, 과학연구 성과 등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연변 간부단의 악기 연주, 노래 등 문예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연변 용정커시안팀 선수들인 김태연, 황진비, 구가호, 박세호, 허문광, 리세빈이 현장을 찾아 팬들과 교류했으며 행운축구팬 6명에게 용정팀 선수들이 사인한 축구공을 증정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사과배 판매구역, 조선족 민속미식구역 등 조제장터를 설치해 생과일, 배엿, 배음료, 문화창의 디지털 제품 등을 판매하고 연변 민속음식 문화를 전시했습니다. 본회장인 용정시 사과배 재배 시범촌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주최 측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등 5개 생방송팀과 연동해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사과배, 조선족 미식 등 특색 상품을 추천 판매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풍년 연변, 배와 떨어질 수 없어를 주제로 연변 사과배의 산업가치, 문화가치, 체험가치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연동을 통해 연변 사과배 전용 도시명절 브랜드 명함을 구축해 연변주 특색 농산물과 상업 무역 유통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밭에서 따기, 향촌체험, 도시 전시 판매, 온라인 외부 판매, 전 산업사슬 경로를 열었습니다.
0: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을 일층 보장하기 위해 국경절 연휴 기간 철도, 도로 여객 운수, 고속도로, 민항 등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여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출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규모 여객 유동 운수 형세에 대비해 연결 참호단에서는 운송료 배치를 과학

0: 적으로 통과하고 열차 운행 방안을 세분화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명절 기간 려경 열차 988성을 운행하는데 그중 고속 열차가 949성, 일반 속도 열차가 39성이며 하루 평균 76성 열차를 운행합니다. 또 연결 서여, 장백산 등 문화관광 노선의 운송료 부족을 중점적으로 보강해 여객들의 명절 연휴 기간 출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결 서역 여객 운수 주임 수염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여객 유동에 대비해 우리는 역내 모든 안전검사 통로와 역 진입 개찰 통로를 전면 개방해 통행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선 당직 역량을 전면 보강하고 개찰구와 플랫폼 관건 지점에 인원을 추가 배치해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도로력역 운수 면에서 연결력역 운수 서역에서는 응급 방안을 내와 력역 유동이 원활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력역 유동이 겹치는 고봉기에는 제때 운송 능력을 보강하고 운행 차수를 늘립니다. 고속도로 면에서 국경절 연휴 기간 7인승 이하 소형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구체적인 무료 통행 시간은 1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입니다. 고속도로 연변 지대는 고등급 근무를 전면 가동하고 중점도로 구간의 순찰과 관리 통제를 강화해 돌발 상황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고 위험 우환을 제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미항면에서 연결 조양청 국제공항은 국경절 기간 여객들의 출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천진항공 연결 천진항로를 새로 개설하고 중국 국제항공 연결 북경수도공항, 중국 연합항공 연결 북경대흥공항, 산동항공 연결 청도 항로의 운항 편수를 늘렸습니다.
1: 그일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도해 제작한 31부작 짧은 영상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와 31부작 짧은 영상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연변 민족종교공식 위책 개성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중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 계열 작품은 연변의 독특한 변경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하고 5가지 공동을 서사맹락으로 우리 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터전을 일구고 변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분발 정진해온 생동한 사례와 선진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우리 주는 기관 간부, 일선 교원, 기층 사업 일꾼, 서부 계획 자원 봉사자, 전문 사회자, 박물관 해설원, 문화 관광 종사자, 인터넷 긍정 에너지 달인 가운데서 우수 인원을 선발해 31명으로 모아진 전주 5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 대우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정감과 실제 정경을 결합한 몰입식 선전 강연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 계열 짧은 영상은 실경 촬영, 인물 이야기, 정경 재현 등 표현 형식을 활용해 귀향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마음속 선택과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쉽니다.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색 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산책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즐거운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자가용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국경절 연휴를 더욱 알차고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세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가용 여행에서 먹으면 좋은 음식,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 그리고 장수 식품이 포함된다는 야생 열매 모릅니다. 세 가지 주제는 서로 멀어 보이지만요, 사실 우리 삶을 건강하고 또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지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길에 몸을 위한 음식이 필요하고 마음을 위한 음악이 필요합니다.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이 주는 열매가 우리 건강을 지켜주죠. 그럼 먼저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자가용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을 날씨가 좋을 때면은요, 특히 국경절 연휴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가용으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배도 고프고 졸음도 오고 입도 심심해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럴 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피로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자가용 여행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가용 여행에서 음식의 중요한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운전을 하려면요, 집중력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때 적절한 음식은 에너지를 보충하고 졸음을 쫓고 기분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가져다 주죠. 반대로 기름지고 이 무거운 음식은 소화를 방해하고 졸음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는요, 가볍고 영양가가 있으며 먹기 편한 음식을 고르는 것이 잠옷 중요합니다.

먼저 차 안에서 먹기 좋은 간편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김밥이나 주먹밥입니다. 다만 김밥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상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스팩과 함께 보관하시고 되도록 당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밥을 싸갈 때는 밥을 조금 적게 넣고 단무지나 오이 같은 수분이 많은 재료는 물기를 제거한 뒤에 넣으면 더 오래가고 맛도 좋습니다. 주먹밥은 크기를 작게 만들어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하면 편리하지요.

다음은 삶은 달걀과 견과류입니다. 삶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게 되고 견과류는 고소한 맛과 함께 건강한 지방을 공급해 줍니다. 아몬드, 호두 등을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두면 집어먹기 좋거든요. 견과류는 소금기가 적은 것이 좋고 하루 한 점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은 과일입니다. 여행 중에는 갈증도 해소하고 비타민도 보충할 수가 있는 과일이 참 좋습니다.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기 쉽고 칼륨이 풍부해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가져다 주죠. 특히 장시간 운전으로 다리가 저려나거나 근육이 뭉칠 때 바나나가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아삭한 식감과 함께 식이섬유가 많아 속을 편안하게 해주죠. 귤이나 오렌지라는 상큼한 향이 졸음을 쫓는 데 도움을 가져다 주고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귤 껍질을 벗기면 차 안에 상큼한 향이 퍼져서 기분 전환에도 좋습니다. 포도나 베리류는 씻어서 밀폐용기에 담아가면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일은 미리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가면 차 안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운전 중에는 무엇보다도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 부족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빨리 오거든요.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온 음료는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전해질을 보충해 주지만은 당분이 많으므로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나 홍차는 은은한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졸음을 쫓고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기도 하죠.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담아가면은 몸도 데우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함께 여행을 한다면 물과 우유를 넉넉히 준비해 두시고 달콤한 음료는 적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자가용 여행에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우선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삼겹살, 부대찌개 같은 음식은 소화가 오래 걸리고 졸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속이 더부룩해서 장거리 운전 중에는 특히 부담이 됩니다. 다음으로 탄산 음료와 과자입니다. 탄산 음료는 배를 부르게 해주고 과자는 입이 심심할 때 자꾸 손이 가지만 영양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과자는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져 차를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 너무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속이 쓰려나거나 화장실이 급해질 수가 있어서 장거리 여행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강한 음식이죠. 김치찌개, 마늘 요리 등 차 안에 냄새가 오래 남아 있어서 여행 내내 불편을 가져다 줄 수도 있죠.

그럼 자가용 여행 음식 준비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음식은 소분해서 담아주십시오. 한 분이 먹을 양만큼 나눠 먹으면 먹기 편하고 남은 음식이 상하는 것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밀폐 용기를 여러 개 준비하면 음식끼리 섞이지 않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스팩이나 보냉백을 활용해 주십시오. 특히 김밥, 샌드위치, 요제품 등은 상하기 쉬우므로 보냉에 신경 써야 합니다. 보냉백에 아이스팩을 넣고 그 위에 음식을 올려두면 몇 시간에 신선하게 유지가 되죠. 그 다음으로 휴게소를 적절히 이용해 주십시오. 휴게소에서 따뜻한 국물 요리나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되면 몸도 쉬고 기분 전환도 됩니다. 그리고 식중독에 주의를 돌리시고요. 여행 중에 설사나 복통이 생기게 되면요, 여행이 망칠 수 있으니까 음식은 되도록 신선할 때 먹고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손 소독제와 물티슈를 준비하면 위생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자가용 여행 시 먹게 되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준비 팁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여행은

설레는 일이지만은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죠. 가볍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과 충분한 물을 준비하시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참고하셔서 즐겁고 건강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묘향의 즐거움은 맛있는 음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흐르는 음악 한 곡이 묘향의 피로를 씻어주고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지요. 때로는 음악이 맛있는 음식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지친 몸을 달래주는 것은 결국 마음이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음악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 삶에서 참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기분 좋은 음악 한 곡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이 밝아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생기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음악은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카페에 들어가는데 흘러나오는 음악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식당에서 듣는 노래에 따라서 기분까지 좋아지거나 가라앉는 경험 말입니다.

그만큼 음악은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우리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가져다 주죠. 같은 커피 한 잔도 어떤 음악이 흐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카페와 식당의 음악 선곡에 공을 들이는 것이죠.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악은 상처는 삶을 치유하는 약이다. 정말 그렇네요. 음악에는 우리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함께 나눠주고 외로울 때는 곁을 지켜주며 용기가 필요할 때는 가슴을 뜨겁게 해줍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을 음악이 대신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때로 훌륭한 상담자요, 오랜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죠. 자기 개발서로 유명한 나폴레옹 힐도 음악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은 감정의 변화를 주고 정신을 고양시킵니다. 또 긴장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중요한 자리나 행사에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죠. 네, 이 결혼식에서 흐르는 음악, 장례식에서 울리는 곡, 운동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응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음악이 그 자리에 감정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음악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줄 음악이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음악은 돈이 많이 들지 않은 훌륭한 치료제이자 언제 어디에서나 곁에 있는 친구입니다. 리드 아버백의 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음악은 일상의 먼지를 마음으로부터 씻어낸다. 오늘 하루도 음악 한 곡으로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음악이 마음의 먼지를 씻어준다면 우리 몸은 자연이 준 귀한 열매로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에도 음악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자연의 품 안에 종종 있지요. 그 자연이 가을이면 산과 들에서 몰래 숨어있는 보물 같은 열매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내용으로 장수식품에 포함된다는 야생열매 모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루는 예로부터 보혈, 강장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산과 들에서 자라는 귀한 야생열매 모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루는 장수식품에 포함될 만큼 영양이 뛰어난 슈퍼푸드인데요. 서양에도 모루가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동북아시아에서 자생을 합니다. 예전에 특별한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에는 아이들의 인기식품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잘 익은 모루는 먹기 좋게 물렁하고 꿀맛처럼 달면서도 시큼한 맛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은요, 모루가 어떤 열매인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리고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루가 포도와 비슷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모루는 포도의 원조라고도 불립니다. 포도과에 속하는 야생 덩굴 식물이죠. 모루, 왕모루, 새모루, 까마귀모루 등등 이 다섯 종류가 있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익어가죠. 포도보다 알갱이가 작고 검붉은 빛이나 짙은 자주빛을 띱니다. 하나로는 야포도, 산포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산기슭이나 들판에 덤불에서 잘 자라며 가을이 되면 덩굴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죠.

그렇다면 머루는 왜 슈퍼푸드라고 불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항산화 작용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머루의 검붉은 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포도의 2배에서 4배나 들어있습니다. 또 면역 강화 물질로 알려진 리스베라트롤은 포도의 3배나 들어있죠. 리스베라트롤은 항암작용과 심장혈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입니다. 이 밖에도 폴리페놀, 카테킨 같은 항암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또 과당과 유기산, 비타민 A와 C도 풍부합니다. 칼슘, 인, 철분 등도 포도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모루의 효능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볼까요? 네, 모루는 항산화 효과가 매우 강해서 암세포의 분화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항암 효과도 뛰어납니다. 또 DNA 변이를 억제하고 DNA 손상을 방지해주는 작용도 가지고 있죠. 안토시아닌은 혈관에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막아 피를 맑게 해주고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포의 기능을 개선시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가져다 주죠. 물론 시력회복과 시력보호 등 눈 건강에도 좋고 노화 방지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모르는 슈퍼푸드로서 자격이 충분한 열매입니다. 머루는 예로부터 질병치료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보양강장제, 보혈제로서 기력을 도와 몸을 튼튼하게 하는 데 많이 쓰여왔죠. 네, 이 어린이의 성장과 두뇌 발달에 도움을 가져다주고 피로회복과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불면증이나 숙취에도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팔다리가 저리고 아픈 경우에도 좋습니다. 또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어서 중풍과 동맥경화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요. 칼로리도 높지 않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균과 지혈작용, 소염작용이 있어서 흉막염,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색, 표결핵 등의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리뇨작용이 있어 노인들의 소변장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모루는 열매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까지 모두 쓰임새가 있습니다. 잎은 구토, 설사, 동상핀을 치료에 사용되어 왔고요. 줄기를 잘게 썰어서 차로 달여 조금씩 마시면 몸이 붓는 부종의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통에는 모루 줄기를 썰어 푹 삶은 후에 육탕에 넣고 그 물로 목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모루는 열매부터 줄기까지 버릴 것이 없는 귀한 생물입니다. 그럼 모루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입맛이 없고 갈증이 날 때는 생것을 그대로 먹거나 즙을 내서 먹으면 좋습니다. 약용으로 꾸준히 먹을 때는요, 말린 것을 달여서 먹거나 말려서 꿀에 잰 후에 졸여서 모루정과를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모루주를 담가 먹어도 좋고요. 모루주는 색상이 곱고 향이 은은해서 손님 접대용으로도 좋습니다. 또 모루를 씻어서 냉동하여 두었다가 겨울에 차로 끓여 마시면은 따뜻한 기운을 오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모루라 할지라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루는 약간 서늘한 성지름으로 열이 있던 몸이 냉하던 누구나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속이 차고 소화력이 약하며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조금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루는 야생에서 자라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레나 흙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소금물에 잠깐 담갔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드십시오. 오늘 우리는 참 다양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자가용 여행을 떠날 때 차 안에서 먹으면 좋은 음식,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 그리고 장수, 식품, 모루까지 언뜻 서로 다른 주제에 갔지만 모두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여행길에 이 가벼운 음식과 좋은 음악을 챙기시고 가을산에서 모루를 만나면 자연의 선물을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음식은 몸을 살찌우고 음악은 마음을 살찌우며 자연의 열매는 생명을 살찌웁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경절 연휴에는요,

가벼운 음식과 충분한 물을 준비하시고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가며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고 음악 한 곡으로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며 건강하고 또 뜻깊은

용기와 희망으로 차 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 코너인데요.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지혜를 나누고 역사 속 위대한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에서는요, 가정주부님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해봤습니다. 매일 먹는 주식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가족 성원들 중 급성 심정지 발생체 응급 대처 방법, 그리고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 방법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는 주부 여러분,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의미 있는 역사, 인물 이야기도 마련이 됐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매일 먹는 주식입니다. 많은 주부들이요, 이 건강관리를 생각을 할 때 특별한 보양식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소 여러분이 가족 식탁에 올리는 주식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족의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래 주부들의 주식 선택과 전신 염증

이번 주에는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대응을 하는 방어 반응이지만은요,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염증은요, 세포에 장기적인 기억을 남기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정제 곡물 대신에 통곡물을 주식으로 가족들에게 꾸준히 섭취시키기만 해도 전신이 염증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연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수도의학대학 연구팀은요, 국제생물학 분야 권위 학술 잡지에 산화환원 생물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주식을 통곡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단 6주 만에 전신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점은요, 잡곡과 통곡물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에서요, 잡곡밥을 짓고 통곡물 식사라고 여기지만은요, 가공 과정에 따라서 본래의 영양성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통곡물에는요, 퀴노아, 메밀, 현미, 기장, 열무, 옥수수, 귀리, 고지대 보리, 수수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하셔야 하겠는데요. 네, 첫째로 감자류와 콩류는 통곡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둘째, 잡곡을 정밀하게 가공한 제품은요, 통곡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통곡물의 핵심은 바로 통입니다. 슈퍼마켓에 가게 되면은요, 옥수수, 가루, 빵, 밀, 통밀빵 등 곡물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은요, 껍질과 배아 부분이 제거된 가공품일 경우에 진정한 통곡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곡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척한 뒤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고 완전한 영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또 재분, 분쇄, 압출 등 가공을 거쳤더라도 피질, 배요, 배아의 상대적인 비율이 원래 완전한 영과와 일치하는 곡물 제품을 통곡물이라고 부릅니다. 주부들이 가정식단을 바꿀 때 갑자기 모든 주식을 통곡물로 바꾸면 식구들의 소화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흰살에 통곡물을 조금씩 섞어가며 서서히 비율을 높여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밥상의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또 우리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식습관도 중요하지만은요,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을 만났을 때 올바른 대처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갑자기 누군가 급성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 심정지에서는요, 발생 후 황금 4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주부님들이 기억했으면 급성 심정지 4단계 응급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정말 급할 때 방법을 익혀뒀다가 사용해보시면 좋을 듯인데요. 급성 심정지는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의 절차를 숙지에 둬야 할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 응급처치 4단계 절차입니다. 1단계는요, 주위 환경을 평가하고 또 현재 환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주변 위험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구조자 본인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요, 환자를 도울 수 없기 때문이죠. 네, 2단계는요, 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먼저 의식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요, 귀 가까이서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네, 그 다음 호흡을 관찰을 합니다. 10초 이내로 환자의 가슴과 복부 기복을 살펴 정상 호흡인지 혹은 비정상적인 호흡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맥박 확인은요, 비의료진은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와 동시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을 해봅니다.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지정을 하여 120의 응급전화를 걸도록 하고요, 혼자일 때는 직접 빨리 전화를 걸어 응급구조센터 의료진과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3단계.

관장의 의식이 없고 호흡도 관찰되지 않으면 즉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작합니다. 압박 자세는 두 팔을 쭉 펴고 한 손바닥 밑부분을 환자 흉벽에 밀착시킨 뒤 다른 손바닥을 그 위에 겹칩니다. 손가락의 기복이 보이는지 관찰을 합니다.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필요는요, 30대 2입니다. 이 조합을 다섯 차례 반복한 뒤 다시 환자의 의식, 호흡, 맥박 상태를 평가하죠. 네, 다음으로 급성 심정지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병 전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 통증, 심계, 항진, 호흡곤란, 현기증, 식은땀, 원인 불명의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복통, 치통, 왼쪽 어깨 통증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이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할 때 가볍게 넘기지 말고요. 꼭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방 방법인데요. 좋은 생활 습관이 예방의 비결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밤샘을 하거나 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게 되면요, 제때 조절하도록 인도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삼가하고 과식과 운동 부족도 제때 고쳐줘야 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꾸준히 통제,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일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주말이 되면은요, 늦잠을 자고 또 식사 시간도 흐트러지는 가족들이 꽤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 한번 깨지게 되면은요, 다시 적응을 하는 과정이 몸이 피로가 쌓이고 또 신진대사가 둔화가 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주부들이 식습관을 통해 가족 성원의 생체 리듬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챙겨야 합니다. 매일 안정적인 에너지량을 유지하는 것은요, 생체 리듬을 지키는 근간입니다. 미국 뉴욕의 영양사 로빈 데스코는요,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구루 갖춘 식사가 가장 좋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달걀, 요구르트, 견과류 등을 곁들여 단백질을 보충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이 되고 체내 에너지 균형이 맞춰지며 몸에 활동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둘째로, 저는 일찍 가볍게 드시도록 밥상을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공중보건 전문가 닐로퍼 바사리아 박사는요, 인체 일주기 시스템이 식사시간을 중요한 타이밍 신호로 삼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3, 4일 정도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다 보면 뇌의 생체 시계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식하지 않고 가벼운 균형식을 드시다 보면 잠들기 전 소화와 흡수가 순조로워 숙면에 유리합니다. 셋째,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음식을 선택해 봅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이죠. 호박씨 같은 씨앗류, 체리, 키위 등의 식품은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생체 리듬 정상화에 기여를 합니다. 이제 오후 2시 이후에는요, 식구들이 설탕과 카페인 섭취를 피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카페인과 단당류는요,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혈당 변동을 키워 생체 리듬을 방해를 하죠. 피곤할 때 고당, 고카페인 간식으로 억지로 기운을 내기보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활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식습관의 실천이 주말 뒤에 이 무거운 피로를 덜어주기도 합니다.

합니다. 변강의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출신 항일투사 리연록 동지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리연록, 자는 경빈이고 길림성 연길 출신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반제 반봉군 투쟁에 적극 참가했는데 펼쳐나갔습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뒤에 리연록 동지는 흥룡강성 부성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등 중요한 직무를 맡고 정권건설, 지방치리, 생산회복과 민생안정 사업에 몰두해왔습니다. 생애 후반에는 항전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동북항일역사 사료를 정리하는 일에 정기적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85년 북경에서 별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곡물 식습관 급성 심정지 응급 처치 또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 방법과 항일 영웅 리연록 동지의 사적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일상의 실천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고 역사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쉴 때 진정 행복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의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병과 마주하는 시기, 난관을 극복하는 시기, 꿈을 쫓으려 애쓰는 시기, 누군가의 삶을 돌보려 노력하는 시기 등 다양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다 올라왔네 하는 순간, 골짜기를 내려가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면 잠시 멈춰서는 것도 지혜입니다. 숨 한번 고르고 다시 힘차게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도 역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준비한 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끔 제 힘을 너무 믿어버립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겠지, 이런 일에는 상처받지 않겠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가기 위해 나는 엄청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말이죠. 나이를 먹어도 경험치가 늘어도 마음은 그렇게 우석우석 자라지는 못하나 봅니다. 왜 그때 힘들다 얘기하지 않았니? 왜 그때 도와달라 얘기하지 않았니?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상대가 가끔 있죠.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을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잘 희석해서 보내면 될 줄 알았을 겁니다. 그 일이, 그 사람이 파도처럼 들이닥칠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오래전 한 친구의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충격이었고, 매일 내가 모르는 진실은 따로 있다고 나를 설득했습니다. 아닐 거야, 아니겠지, 그럴 수가 없어, 그 친구에게 따질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매일 내 머릿속에는 그 거짓말을 변화하기 위한 여러 버전의 드라마들이 쓰여졌습니다. 분명 나는 약자의 자리에서 하소연해야 하는 건데 그 쉬운 하나를 못해서 억지로 나를 강한 자리에 올려놓고 나 혼자 각본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친구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나는 그 이유를 묻고 싶을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시큰해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왜 그때야 눈물이 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친구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를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믿으려는 순간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를 보지 않고 잘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은 나를 잘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왜 그때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터놓지 않았을까? 왜 그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을까? 아마 나는 내가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겪었던 여느 어려움처럼 그냥 두면 저절로 아물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일은 그저 지나갈 만큼 작지 않았습니다. 내가 타인을 대하는 마음, 내가 세상을 향한 마음의 온도에까지 영향을 줄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들이닥칠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대책 없이 맞서면 아픕니다. 구명조끼를 빌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파도를 맞는 자세를 배우면 덜 아프고 덜 힘듭니다. 다고 말하는 것,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강함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글 도보 여행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인생을 열차에 비유한다면 어떤 이는 완행열차에 몸을 싣고 느긋하게 달려왔을 것이고 어떤 이는 급행열차에 탑승해 빠른 속도로 질주해왔을 것이다. 반백을 넘기고 보니 내 인생 열차는 늘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달려온 듯하다. 이제는 익숙한 궤도에서 벗어나 지나온 날들의 소중한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여유롭게 여생을 걸어가려 한다. 봄바람이 피부에 닿는 포근하고 따스한 느낌이 참 좋다. 꽃향기를 맡으며 걷는 산책길이 참 행복하다. 발길이 향하는 대로 걷다 보면 산길에 이르기도 하고 시냇가에 이르기도 한다. 물속의 조약돌들이 참 예쁘다. 너희들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지지고 볶았느냐고 조용히 묻는다. 동글동글해진 그 모양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듯하다. 세월은 우리 모두를 밝게 하지만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빛기도 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 구름의 모양은 날씨에 따라 변화무쌍해진다. 때로는 잔잔한 시냇물 같고 때로는 힘차게 솟구치는 파도 같고 때로는 하얀 실타래 같다. 구름조차 저토록 다양한 모습을 지녔거늘 생명과 감정을 지닌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랴. 가끔은 동네의 커피숍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느새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하다. 누군가는 바쁘게 걸어가고 누군가는 느긋하게 걷는다. 그들도 저마다의 열차에서 내려 잠시 도보 여행 중인지도 모르겠다. 아들이 어렸을 적 나는 바삐 돌아치는 일상에 쫓겨 아이의 성장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아들의 성장은 그저 창 밖으로 어른어른 스치는 풍경 같았다. 첫 걸음마, 소학교 입학식, 고중 졸업식까지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건만 나는 그 기적들을 지나쳐야 할 정류장으로만 여겼다. 아이가 어른으로 되고 나서야 아이의 성장은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 부대끼며 걸어가는 과정임을 새삼 깨닫는다. 이제는 아들과 마주 앉아 커피가 식을 때까지 그가 요즘 읽는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시장을 함께 걸으며 계절의 순리를 탐론하고

손주들과 공원을 거닐며 작은 생명들도 저마다 영웅적 서사를 지니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다. 나는 이렇게 어머니 역할을 다시 익히는 중이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달려오신 부모님께 너무나 못난 자식이었다. 그분들의 삶은 자기 희생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부모님의 등허리가 굽은 것은 삶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를 굽어보며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야 가슴에 새긴다.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그 곁에 오래 머물고 싶다. 아버지의 등허리를 주물러 드리며 효라는 것이 부모님과 함께 숨쉬는 시간을 갖는 일임을 비로소 깨닫는다.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만지며 이 은빛 한올한올에는 나를 업고 걸으신 길, 봄날 내 이름을 부르시던 수많은 날들이 고스란히 새겨졌음을 절감한다. 봄날 부모님과 함께 꽃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향기를 맡으며 아름다움 앞에선 나이나 연령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배운다. 나는 이렇게 자식의

활자로 찍혀 책에 실리는 순간 나는 기쁨을 넘어 이름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일이라는 문학의 본질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다. 봄날의 꽃잎 한 장, 시냇물 속의 조약돌 하나, 창가에 스치는 행인의 표정, 하늘을 가르는 구름 한 조각, 이 모든 것이 처음 마주하는 것처럼 새롭게 다가온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부모님의 등허리에서 느껴지는 온기, 길끝에서 피어나는 인생의 향기까지도 모두 처음 하는 여행처럼 경이롭고 벅차기만 하다. 나는 지금 느리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그 배움은 끝이 없어서 오늘도 나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도보 여행을 계속한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과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중의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도강 문진부의 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이 시간에는 도광중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광중의원 하면은 우리 신약대학방 총점,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전부터 우리 자리 잡고 있는 신약대학방 총점은 연길시 백하의 백하는 다 아시죠? 백하 북쪽입니다. 연변병원 쪽으로 길 건너만 오면 됩니다. 의료보험 지정단입니다. 이보가 다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보에 돈이 있든 없든 오실 때는 이보카를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로 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2층, 3층, 4층 우리 뭐 주사실도 있고 댄디도 맞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화암실도 있고 이변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보조진단이 다 할 수 있는 중서의가 결합된 도강중의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명의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0: 네.
1: 명로중의가 여러 명 계십니다. 우리 피부과도 좋고 심내혈관 전문가도 좋고 호흡도라든가 소화계통이라든가 또 각종 간단이라든가 골가병이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통 현대인들은 아프다 하면은 자꾸 그런 서약부터 쓰게 되죠. 예.
0: 네.
1: 소염제, 진통제, 감기 근래도 서약부터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중약을 쓰는 게 무슨 뭐 설사 걸렸거나 소화 아이 되거나 감기 걸렸거나 대부분 사람들이 중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약부터 선택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서약은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많습니다. 때문에 중약으로 선택하는 게 제일 부작용이 적고 또 우리 몸을 초세울 수 있고 이래서 이런 그 치료법 상에서 중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도광중의원에는 흠과 구강이 발전했습니다. 예, 구강과가 있는데 치과죠. 그 주치의가 선생님이가 조선족 분이고 이 치과 경험이 오래된 선생입니다. 이래서 이빨을 씻는다거나 잇몸에 염증이 있다거나 틀니를 한다거나 다 이 우리 도광중의원이 오신다 할 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상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이런 선택이 중요한데 도광중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요즘 들어서서 우리 김성춘 교수를 모셨습니다.
0: 네.
1: 연변병원에 오래 계셨습니다. 연변병원 중의과에 오래 계셨고 또 많은 전국 각지 또 심지어 한국 이런 데서 오랫동안 연수하고 림상 경험을 쌓은 근 40년이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0: 네.
1: 특히 이분은 여러 가지 이런 중의 치료에서 좀 종합적으로 치료를 잘하지만 호흡도라든가 갱년기 문란이라든가 식민신경문란이라든가 특히 실면증 하면은 실면증이 오는 원인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면증에 그냥 그 서약적으로 우리 그 수면제만 써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수면제를 쓰면 쓸수록 좀 치료는 더 어려워집니다.
0: 네.
1: 심피량쉬, 심장하고 비장이 동시에 나빠도 실면증이 오고 심장하고 콩팥이 나빠도 신선부조가 있어도 실면증이 오고 그 다음에 심장하고 담낭이 같이 나빠도 실면증이 오고 이간위 치질한 게 있어도 실면증이 오고 단열증이 있어도 심장열이 세도 실면증이 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우리 언니 김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2: 몇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1: 예.
2: 그런 게 또 자꾸 토하고 이러면서 밥을 잘못 닦아서 병원에 가서 검

0: 산기 그 위가 그 베리고 어간이 무슨 또 예, 무슨 맥혔답니다.
1: 12지장.
0: 예, 그래서 예, 자꾸 통화하지 많이 나도 없으면
1: 예. 예.
0: 마다 병원에 입원하고 이랬습니다. 그래,
1: 네.
0: 그러다가 예, 이 내 또 리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은 게 효과적이고 우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0: 가서 약을 한 번 썼는데 아이 좋아합니다.
1: 예. 약가병이 딱 맞았는가 봅니다.
0: 예, 그리고 예, 이선용 살이 올랐습니다. 밤이 내말도 자꾸 피하여서 그랬던 게 밥도 잘 잡수고 예, 효과 좋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 다리 태양성과 늘 있었어요. 예, 목걸어 댕겼습니다.
1: 예.
0: 3층이 어떤 내려왔는데 이제 매일 내려와서 걸어 댕깁니다.
1: 예.
0: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고 예, 그 다음에 2층에 가서 예, 내방세서 방제에 덤으니까 입발을 했습니다.
1: 예.
0: 도로 예, 이렇게 걸었답니다. 예.
1: 예.
0: 돈도 많지 않고, 딴 거만, 돈도 많지 않고, 용 딱 맞고 더 자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 예, 또 우리 옆집 아줌마에 또 가졌답니다. 예, 한나노 리민길, 우련의 리민길 선생님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저씨 아줌마는 2층에 그 치과를 보여줘. 예, 둘이 예약하자고 그랬다.
1: 예,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약이 됐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3: 예, 저는 저, 이, 이 강의가 좋지 않고, 계획을, 강의가 잘, 그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1: 네.
3: 현재, 자, 다음 자산, 현재 더, 정식 더 떨어지면, 그래서, 아무리 자도 애써도, 다음을 못 끝나면,
1: 예.
3: 그래서, 예, 김송춘희 선생님을 찾으러 봤는데, 야, 그 선생님은, 이, 강의하고, 이, 그, 맥백 보는 또, 앞뒤도 자세히 보는 게, 아, 강의 정말 확실히 좋겠다며. 그러면서, 밥을 먹자도, 밥이 냄새도
1: 예,
3: 싫고, 밥이 와서 어묵 또, 예, 딱 실에 넣으면, 배고픈 건 모르고, 그러면서, 맥이 똑똑해진다만 합니다.
1: 예.
3: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지만, 나 자주 못하니까 맥이 똑똑해지, 참 생하지. 이렇게 고생하는 끝에 방송 통해서 이 저기 강의 듣고서 정말 이 그 이제 동황 두면이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가봤는데 앵겔아 한 번 계란 일곱 척 계란 먹었는데 벌써 예, 이 저 잠도 잘 주고 지금 밥맛이가 이제 지금 예, 바로 저
1: 돌아오고 이
3: 이렇게 심은 생각난다 말인데
1: 네
3: 민해 뭐 그 한 숟가락도 그게 딱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맥 똑똑해서
1: 간이 나쁩니다. 간이 나쁘면 예. 그렇습니다.
3: 예, 그래서 이 저 무슨 지금 이렇게 좋을 때 좀 무시했잖아. 내일로 또 한 번만 더 계란 먹자고 저희 예약하잖아.
1: 예. 예약합니다. 예.
3: 예,
1: 예. 예, 오십시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저도 지금 고일만 선생님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1: 예.
4: 예, 두 번 받았습니다, 지금, 네.
1: 예.
4: 예 나는 이제, 예, 관심증은 좀 오랍니다. 예.
1: 예.
4: 심지어 터이가 자꾸만 나타나고, 허리 놀라고, 예. 그리고 심장이 자꾸만 찬, 이렇게, 이 후들후들 할 때 있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잠은 이내 못 잤습니다, 네.
1: 예.
4: 그리고 혈압도 높고, 혈압도 그냥 온정화해야 되고, 혈지도 높고, 예.
1: 예.
4: 예, 요즘에는 안 좋아서 우리 진척구 절마 선생님 치료를 받고 영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 나봉구 절마 선생님과 치료한 아닌데 내 치료를 이번에 두 번 받은 거에 완전 좋습니다.
1: 알겠죠? 예,
4: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한테 좀 이 선생님께서 딱 올해 좀 치료를 받으려고 내 예? 완전히 좀 병 근치하려고 오늘 예약에 내일이 가려고 그랬나.
1: 병이라는 거는 예, 공고하게 치료해서 공고 단계를 걸쳐야 재발 없습니다. 예? 내일로 예약해랍니까?
4: 네,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내일로 해서 절만 선생님 예약입니다. 예.
4: 네,
1: 감사합니다. 예, 오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5: 예, 저도 이 지금 더광수면 절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5: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심장이가 나는 용 많이 안 좋았습니다.
1: 심장에서
5: 네. 심저통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예, 이 심장이 아프다 하면은 예, 뭐 어쩔 수 없이 맥이 떨어지고 눈도 좀 아프기 싫고 예, 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얼리 이 심장 탁 찌르는 것 같고

0: 막 이빨 당첨하고 머리 아프고 이 정도 됐었습니다.
1: 네.
0: 이래가지고 얘 약도 좀 써봤는데 효과가 그냥 거기서 거기던데 이번에 이 자연난 선생님이 약을 쓰고 얘 효과 보는 게 현저하게 알린다 이게 선명하게.
1: 그렇죠.
0: 예, 이거 막 그러고 또 된 심장이가 막 좁아 생겨서 막 빨리 뛰다가도 얘 막 어떤 떨리는 것처럼 막 이런 증상도 그런데 이게 지금 심장과 영 피곤합니다.
1: 좁어, 방찬, 각종 이런 심률문란, 진동고수, 절만 선생 치료를 하고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0: 예, 나 그래도, 이 제거지 치료받아서 이 좀 효과가 알 것 같은데, 혹시나 매설에 그랬는데, 정말 치료를 받아보고 나니까, 이게 효과 나는 게 이렇게 정말 알린다. 그러니까
1: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며 예. 치료도 했고, 댄디도 맞아보았고, 심지어 북경 시허병원에 갔던 사람들, 또 연결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중의를 보였던 사람들, 저 선생님 와서 거의 뚝 떨어집니다.
0: 네, 예, 그 나도 많이 치료받아봤습니다. 근데, 네. 근데, 그치, 이번에는 이 효과 난 게 영, 뭡니까, 현저하게 알리니까, 이거 언영 이렇게 했더라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았겠는 거, 이 싶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그리고 이 소화계통도 영 안 좋아졌습니다.
1: 예.
0: 소화계통도 영 좋아졌습니다.
1: 예.
0: 뭐 음식 먹어도 가림 없이.
1: 예.
0: 이래서 지금 오늘, 난 오늘 지금 예, 가서 또 치료를 지금 받으려고 지금 예약하다고 전화했습니다.
1: 오늘로 해서 절만 선생님 예약입니까?
0: 예.
1: 예, 오십시오. 됩니다.
0: 예.
1: 네,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예, 우리 큰 고모가 예, 당뇨 종합을 붕이 두 번이나 왔습니다.
1: 예.
3: 몸이 붓기고 아래 다리는 유리처럼 바짝바짝 바지를 입지 못합니다.
1: 너무 붓기해서 그렇습니다.
3: 예, 청구만 그리고, 그리고 누보면 있고, 예, 헐떡헐떡 거리고, 충대지지 남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예, 줄줄 내려오고, 물 들어가도 줄줄 내려오고 이랬댔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절만 선생님, 어제 세 번 첨약을 갖다 주고, 어디는 못하지 해서 예, 전화로 이렇게 냉대해서 청약을 재다 먹은 게, 세 번이나 재다 먹은 게, 어제 많이 났다지 않까,
1: 젓가락도
3: 움직이고,
1: 예.
3: 좀 활동해서, 예, 집행일 찍고 화장실 댕긴답니다.
1: 예.
3: 그래, 저와 제, 예, 오늘도 또 전화로 예약해서 청약을 또 될까 안 해서, 그래, 절만은 선생님을 예약하자.
1: 네, 예. 알겠습니다. 절만 선생님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3: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보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마라.
5: 안녕하십니까?
1: 예.
5: 그, 저기, 뭐입니까? 난이,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고래 별로 문제 있는 것 같아서, 그, 무슨, 김성춘 선생님까지.
1: 예, 선생님. 김성춘 교수님 있습니다.
5: 예, 그 선생님 좀 볼까 해서 얘기합니다.
1: 그분이, 이, 실면증 치료에, 실면증 예. 치료뿐만 아니라, 호흡도 예. 계통, 간섭 문제 종합적으로 잘 하시는 분입니다. 예. 언제로 예약해랍니까?
5: 오늘이 할 수 있습니까?
1: 됩니다. 오늘 오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다 나오십니다. 이렇게 예약했기 때문에 또 먼데 분들 또 차 타고 어찌고 또 오늘 하면 늦어져도 이렇게 예약하면 우리 병원에서 그 선생님한테 예약해놓으면 기다려줍니다. 예? 오십시오.
5: 아, 지금 인사가 가고 그린다.
1: 됩니다. 이렇습니다. 예. 오십시오. 예.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5: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6: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6: 나 지금 노광풍력 김성순 선생님이 약을 먹고 지금 한 20년 되는 좀 두통이 고려 아프거나 참 자지 못한 그
1: 아, 왕거성 두통이 있었습니까?
6: 예, 예.
1: 그래, 조금 났습니까?
6: 지금 많이 나서지고.
1: 많이 나서지고.
6: 예. 전화기 가서는 아프거나 이런 계속 뭐가 댄디를 그래서 한, 그래서 한 번에 그래서 열흘 씩 했습니다. 근데,
1: 예.
6: 잠시 또 아프더라면 아프고 한 자지 못할 이랬습니다.
1: 예.
6: 예. 근데 지금 또, 그, 김성춘 선생님이 그러니까, 중약을 일곱 날 먹었다만, 일곱 터고.
1: 예.
6: 많이 더.
1: 그렇죠. 이 김성춘 선생은 이 실면증 치료에서 아주 용하다고 큰 소리 칠 만합니다. 예. 아주 용합니다.
6: 그리고 예스 또 그러면서 내 그래서 뭐 그지 어제 나는 다리도 이렇게 아픈가 지금 한번 짐을 맞아보고 사실 어째 그렇게 용합니까?
1: 아 짐을 잘 넣습니다. 제대로 된 이 중이 짐은 없습니다. 그렇게 뭐 조금 그저 피부층에다 꽂고 매하침 넣고 전기침 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쑥쑥 그저 기다만 침이 쉬워에 툭툭 들어가서는 예 전기 통하는 것처럼 예 효과 잘 봅니다 침이가.
6: 예, 그래서 지금은

0: 또 예약하자 그런다. 또 내일이 됩니까?
1: 내일로 해서 김성순 선생님 예약입니다.
0: 예.
1: 예, 예, 이러시면 좀 치료는 좀 오래 약을 써줘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예.
0: 예,
1: 예, 레알로 예약했습니다.
0: 예,
1: 오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짐 얘기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예, 이 김성춘 선생님 짐이 다릅니다.
2: 네.
1: 짐은 못 맞아본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프면 짐부터 맞고 많이 맞는데, 김성순 선생님 짐은 봐도 알깁니다. 다만 짐으로, 예, 우리를 들어 족삼리 하면은, 족삼리를 하면 너무 이 발끝까지 찡, 전기 통하는 것처럼 1초 동안 찡 해야 됩니다.
2: 네.
1: 근데 짐이라 맞아보면 그렇지 못한 데 많습니다. 족삼리 하나만 봐도 이 선생님 짐 얼마나 잘 나오는가 알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배침이라든가, 예, 골가병으로 인해서 요측간판 털출, 자골신경통, 그 다음에 소화에 대해서 명치급 밑은 맨날 오름만지던 사람들 짐을 몇 번 맞으면 쑥 내려갑니다.
2: 네.
1: 이 경락 소통하는 게 짐이지 않습니까?
2: 네.
1: 근데 경락을 소통하자면 그 혈자리 거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혈자리가, 예, 사실 종이장 두께입니다.
2: 네.
1: 아주 제대로 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얇게 나서는 아예 됩니다. 그래서 침마 잘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면증 치료에서 실면증 치료하면은 그 실면증이 어느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간이 나빠도 실면증이 오는 거고, 특히 우리 비위가 나쁘고 거기에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역시 또 실면증 치료가 잘 안 됩니다.
2: 네.
1: 때문에 실면증 치료 댕기면 많이 치료해봐도 치료 효과를 못 보니까 포기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래 수면제를 드리려고, 예, 로라가 없으면 자지 못하고 이런 분들, 신경인솔로 얻은, 신경인솔하는 게 우리 중에서 이 내분비문란을 치료하면서 수관 제위를 해주면 이런 신경물란도 치료가 됩니다.
2: 네.
1: 예, 모두 아이 되는가, 실면증 치료는 치료가 아이 되는가 하는데, 예, 한번 김성춘 선생의 치료로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면 잘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실면증 치료에서 우리 아주 독특하시고 큰소리 침에 자랑할 만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도 개통에서도 특별합니다. 우리 폐라는 거는 이 오행학에서 금에 속합니다.
2: 네.
1: 예, 우리 중에는 오행학 있죠. 오행학 하면은 목화 토금수입니다. 목부터 말해야 됩니다. 이 중의를 제대로 이 사람이 배웠는가, 아예 배웠는가 하면 오행하고 말할 때, 뭐, 화금, 토, 이렇게 말하면 아예 됩니다.
2: 네.
1: 목이 뭡니까? 간이란 말입니다.
2: 네.
1: 예. 간부터 말해야 됩니다. 간. 목, 화, 화가 심장이고, 예, 토, 비위죠.
2: 네.
1: 금이가 우리 폐입니다. 폐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이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소 공급을 폐가 완수합니다.
2: 네.
1: 그냥 숨을 쉰대 해서 뭐 내 폐는 잃어본가 하지 마십시오. 원만한 이런 호흡을 통해서, 특히 말하면 폐가 힘이 세야 된단 말입니다. 폐활량이 좋아서 많은 산소를 끌어들일 수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이런 아모니아를 배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2: 네.
1: 그러니까 이 폐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 한 사람이 피치가 부족하다 할 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죠. 우리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는 95% 이상이 돼야 좋습니다.
2: 네.
1: 97, 98 이렇게 돼야 좋은데, 보통 90% 아래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2: 네.
1: 근데 보통 그렇지, 위험한 정도는 아닌데,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계속 정신이 나고 하품이 나고, 혈액 중에 이런 혈홍담 헐떡헐떡 대고 누워도 뭐 있고 앉아있어도 바쁜 배란 말입니다.
2: 네.
1: 그 다음에 이 폐하고 관계되는 게 대장입니다.
2: 네.
1: 폐는 오장에 속하고 거의 부가 대장입니다. 심장의 부가 뭐인가? 소장입니다.
2: 네.
1: 그 다음에 오장에서의 비장이가 오장에 속합니다. 저 사람은 위가 속하는가 한데, 오장육부에서 오장에 속하는 게 비장이고, 비장의 부가 위입니다.
2: 네.
1: 피부가 바로 대장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화장실에 가서 변비도 없는데 계속 오래 앉아있죠. 예? 힘듭니다. 그것도. 어째 그런가? 보면 벌써 알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옛날에는 뭐 서시장이랑 건등건등 갔다 왔는데 못 갔던 사람들 댕겨보면 알긴단 말입니다. 예?

0: 뿐만 아니라 아, 저희들 도강 중년 보면은 또 그 우리 그 원장을 해서의 최기명 원장님 계십니다. 이분이 상발 시간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하루가 나옵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 어간 정도로 나오는데 주로 이분은 또 피부계 통해서 뉴피젠이라든가의 백전풍이라든가 심화전이라든가 특히 대상포진 치료에서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저기 댕김에 대상포진 갖고 웬만한 조기 진단 아주 중요하죠. 아무리 뭐 MRI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무슨 B처도 그렇고 그게 다 보조 진단이기 때문에 그게 걸려들어서 나타나면 이 증세기 왔습니다 이러지만 중인은 이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조기 진단합니다. 중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진법에 망진, 그다음에 촉진, 그다음에 물어본다. 뭐 무슨 변비가 있는가, 잠을 어떻게 자는가, 어떤 음식 물어보는데도 10가지 이상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종이 배울 때 원래 스원거라는 게 있습니다. 10가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거 암석 못해서 노래를 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원거라고 합니다. 10가지 물어보는 노래 중에 다 있습니다. 그런 그다음에 냄새 맡는 거 이런 사진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기계검사에서 안 나타나는 이런 증상도 싹 드러낸단 말입니다. 여기에 젊은 선생님 용합니다. 중풍 조기 진단, 관심병 조기 치료, 진단, 치료 여기에서 아주 어떻게 말하면 기계보다도 뗏노보다도 더 뗏노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치료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도강 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성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94번째 시간입니다.

방학 간 앞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양성곤과 리궁농, 림백거 다들 무사히 빠져나온 듯하였다. 소설한 바람에 집집에 달린 경번이 펄럭펄럭 나붓기한다. 몸이 오싹해지면서 왠지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낮이 기속삭이었다. 우린 도망치다.

0: 빠져나왔어. 역검령이 곧장 그 말을 받았다. 그게 아니지. 주왕이 폭상 방침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니 떳떳한 진군이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세여보니 빠짐없이 다 와 있었다. 하지만 유지근이 거느린 선전대원들은 끝내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 선전대원 중에는 저명한 홍군문의 공작자인 리백소도 있었다. 그녀는 양상곤의 아내였다. 전에 모스크바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의 춤자태는 숱한 홍군 전사들을 도취시켰었다. 하지만 부대는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불 제시간에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양상곤도 비토한 마음을 안고 부대를 따랐다. 서쪽으로 삼사리쯤 걸어 갈림길에 이르자 검은 그림자가 앞을 막았다. 백독회였다. 그는 역검령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을 했다.
1: 아휴, 참호장, 속이 타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 이제 오는 겁니까? 난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0: 역검령이 웃으며 말했다.
1: 어지간히 마음을 졸였나 보군요. 지도를 갖고 왔겠지? 아, 그럼요.
0: 역검령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자, 또 누가 왔나 보십시오. 고개를 돌려보니 군사위원회 이국을 책임지고 있는 정희성과 이국 전원이 와 있었다. 홍군을 움직이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만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처럼 반갑게 그라났다.
1: 참모장, 어서 갑시다.
0: 백독기는 이를 그르칠까봐 서둘렀다. 사람들은 도도 골짜기에 들어서서 북쪽으로 길을 잡았다. 백독기는 여전히 갈림길에 우뚝 서서 경계를 서는 늙은 기러기처럼 주위를 살피었다. 추운 날씨가 가끔 오가며 몸을 움직이었다. 부대가 멀리 간 다음에야 그는 경계를 풀고 부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백독회가 부대를 따라잡았을 때에는 해가 떠오른 뒤였다. 역검령은 길가에 서서 한창 모태똥, 주울래, 왕가상, 박고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부대가 넓은 평지에 모이자 장문천이 연설을 했다. 부대가 바삐 떠나다 보니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듣더니 누구라 할 것 없이 분통을 터뜨렸다.
1: 뒤를 쫓는 사람이 있다!
0: 누군가 소리를 쳤다. 큰 길에서 먼지가 자욱하게 일면서 말발굽 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백덕희는 곧장 보초를 세웠다. 부참모장 리특이 거느린 기병대가 뒤를 밟고 있었다. 삼군당과 함께 주둔하고 있는 군정대학 전사들이 빠져나올 때 이 학교 교장 하비한테 들킨 것이다. 그는 사방면군 군장으로 있다가 일사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군정대학 교장이 된 사람이었다. 부상으로 쉬고 있다가 부대원들이 몰래 행동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들것에 앉아 총주휘부로 보고하러 갔다는 것이다. 총주의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난장판이 되었다. 진창호는 노발대발해서 곧장 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는 주왕이 적에게 투항했다고 욕을 퍼부으면서 당장 전투 준비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뒤쫓느냐 마느냐를 토론하는 회의에서 부참모장 리특만 빼고 간부들 대부분이 당주왕과 주왕홍군을 뒤쫓는 것을 반대하였다. 간부들이 반대하자 진창호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서향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워버렸다. 참모가 와서 주왕홍군을 뒤쫓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자 서향제이 말했다.
1: 세상에 홍군이 홍군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0: 진창호도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진창호는

0: 주택에게 3군단대로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문서 한 통을 들려 뒤쫓아 보냈다. 백독회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에 나서서 맞았다. 리특도 말에서 내렸다. 리특이 백독회를 노려보며 문서를 건넸다. 백군장, 정주가 보낸 겁니다. 조항은 어젯밤 본부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일방명군과 직속기관을 데리고 멋대로 떠났으며 그동안 모태통과 조울래의 도망주의 로선을 따르면서 벌써 수십만 전사들이 목숨을 헛되이 잃게 했다. 당신들은 왜 몇몇 사람이 하는 나쁜 짓을 따라 혁명 역량을 흩어놓고 적한테 리롭게 하는가? 마지막에는 팽독회를 보고 하죠? 만 명도 안 되는 병력을 이끌고 이제야 북쪽으로 간들 뭘 어떻게 다는 겁니까? 전정지휘원은 좋은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 어떤 소리 따윈 집어치워!
0: 팽독회는 버럭 화를 냈다. 됐습니다. 됐어요. 도키 동지. 나는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모태똥이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손에 담배를 낀 채 사람들을 헤치고 천천히 걸어나왔다. 그는 팽독회를 몇 마디 다독인 뒤 리택한테 다가갔다. 리택 동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지는 오늘 명령을 받고 팽독회 동지를 설득하러 왔는데 팽독회 동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니 서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는 모두 공산당원이고 홍군입니다. 한 집안이죠. 지금 조항은 북쪽으로 가려 하고 장국도 동지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옳고 그름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만약 남아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남아를 하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억지로는 일이 될 리가 없지요. 사방명군 동지들이 남아를 한다면 반드시 실패를 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1년도 못 돼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는 한 걸음 먼저 갈 뿐이죠. 동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특도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고 왔다. 모태똥은 전사들 쪽으로 고개를 돌려왔다. 여기 리 부참모장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홍군 대학에서도 사방면군에 몸담고 있는 전사들은 이미 대부분 남았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팽독회가 호주문에서 편지를 꺼내들고 모태똥이 앞에 흔들며 말했다. 이 편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모태똥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니트간대 편지를 받았다는 정표를 써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리특은 증표를 받고는 말이 올라 기병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마침내 중앙홍군과 지도자들은 북쪽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홍군 전사들은 1군단이 있는 고제로 출발하였다. 팽독회와 모태똥은 3군단의 맨 뒤에서 걸었다. 팽독회는 여전히 딱딱한 얼굴로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다. 길을 가면서 그가 물었다. 장국도 무리들이 또 뒤쫓으면 어쩔 겁니까? 그래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모태똥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를 붙잡고 강제로 남아를 하자고 하면은 따라서 남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도 깨달을 때가 있겠지요. 팽독회는 더 말이 없었다. 낮은 한숨소리와 뚜벅뚜벅 걷는 소리만이 좁은 산길을 울리었다. 한 영웅이 조크지의 밀림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그의 비장한 사적을 후세들이 잊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역사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귀에서 고제까지는 하루 길이었다. 길은 반나마 초지였다. 어렵게 만난 일사방면군이 이런 식으로 다시 쪼개지게 되자 고위급 간부들은 마음이 괴롭고 쓰리였다. 하지만 많은 지휘원들은 긴

0: 오랫동안 죽음의 골짜기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야 드넓은 들판으로 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모처럼 숨이 탁 트이었다. 북쪽으로 진군의 근거지를 세우고 일본 놈을 무찌를 날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였다. 여인 몸에 누대기 같은 옷을 걸친 전사들은 꾀죄죄한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남쪽에서 온 이들은 신나게 산노래를 불러댔다. 모태동은 말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착잡해놨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홀가분하기도 해놨지만 둘로 쪼개졌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이런 이미 되돌릴 수밖에 없게 됐지만 차분히 되새겨보아야 했다. 한창 생각에 잠겨있는데 앞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고 보니 길가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홀쭉한 얼굴에 키가 작았는데 남의 옷을 빌린 듯 기다란 군복을 입고 있어서 다리가 무척 짧아 보였다. 문학가 성방호였다. 다른 한 사람은 낯이 서르는데 바싹 마르고 키가 크었다. 사방면군의 큰 팔각 모자를 썼는데 깔끔하고 로린한 인상에 새까만 눈에 정기가 돌았다. 모태동은 말에서 내려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1: 방호동지로군요. 그래, 요즘은 어떤 시를 씁니까? 모두석 동지, 주석 동지는 군사이들 돌보는 중에도 시를 읊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목숨을 돌볼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0: 그는 뒤에선 여의고 키 큰 사람을 모태동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 동지는 사방면군 보위부에 있는 기덕님인데 홍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따라왔지요. 주석 동지한테 할 얘기가 있다던데 시간 있으십니까?
1: 허허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할까요?
0: 모태동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함께 걷기 시작했다. 모수석 동지, 저는 부탁을 받고 주왕의 정황을 알리려고 했지만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늦어버렸죠. 그이가 죽었으니까요. 주군이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기덕님이 괴로운 얼굴로 고개를 떨고 왔다.
2: 주군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0: 모태동이 물었다. 정종생 동지 말입니다.
2: 뭐, 정종생?
0: 모태동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2: 정종생이 정말 죽었단 말입니까?
0: 저 그지에서 비밀리에 처형이 됐습니다. 숲속에 끌고 가서 밧줄로 목을 졸라 죽여놓고는 정종생이 적에게 투항하려고 도망쳤다고 했죠. 모태동은 너무 놀라서 담배를 쥐고 있던 손을 덜덜덜 떨었다. 정종생도 호남 사람인데 1925년에 공산당원이 되었다. 황포 군관학교에서 공부할 때 늘 농민운동강습소에 와서 모태동의 강의를 듣곤 하였다. 그는 글도 잘 썼고 무엇보다 군사 전략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1930년에 아계환 소베트 구역에 파견이 되어 당의 특위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4월에 장국도가 가자마자 그의 특위서기직과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대체해버렸다. 모을가에서 장국도를 만났을 때 모태동은 정종생의 안부를 물은 적이 있었다. 장국도는 정종생이 몸이 안 좋아서 후방에서 쉬고 있다고 얼버무리었다. 두 방면군 사이에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라 모태동도 더 캐물어 형편이 되지 않았다.
3: 왜 처형당한 겁니까?
0: 기덕님이 한숨을 쉬더니 대답을 했다.
3: 정종생 동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 사방면군이 만나게 되니까 그는 주왕의 곁에 왔다고 몹시 흥분했지요. 그런데 정종생 동지의 방에 한밤중까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누가 장국도한테 알린 모양입니다. 재발이 저래난 장국도는 정종생 동지가 자신의 잘못을 주왕에 고발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먼저 손을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니 무슨 감옥 말입니까? 전삼섭에도 구역에 있을 때 장국도는 중중생 동지가 뚫어죽기 진덕수 같은 반이명 분자라는 동 우파 우두머리라는 동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감옥에 쳐넣습니다. 심지어 행군을 할 때도 두 손을 묶어놨죠. 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방호가 끼어들었다. 요성지 동지와 사천성 당위석이 라세문 동지도 모두 묶인 채 행군을 했지요. 요성지가 중앙에다 전삼소베트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장국도가 보위부에 보내 가두었습니다. 그럼 중종생은 왜 가두었습니까? 소하고 회의 때 바른 소리를 좀 했거든요. 기덕님은 그때 이야기를 꺼냈다. 사방명군이 아계완 소베트 구역에서 철거한 뒤에 장국도는 고위급 간부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그저 서쪽으로 걸으라고 다그치었다. 전사들은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는 누구도 몰랐다. 그러니 우아래 할 것 없이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

다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 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도 천리적 함의가 깊은 수필 작품 준비해봤습니다. 네, 처음 감상할 수필 제목은 세월이 약이다이고 다음 준비한 수필 제목은 습관의 딜레마입니다.

소필. 세월이 약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상처와 아픔을 품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이별, 뜻밖의 실패, 사람 사이의 오해와 상처,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은 허무함. 당시에는 숨 쉴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영혼이 아물지 않을 것만 같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희미해진다. 아무도 치료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져주는 것은 결국 세월이다. 사람들은 흔히 세월이 약이다라고 말한다. 어릴 적에는 이 말이 단순한 위로의 수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삶의 구비구비를 지나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이 말이 가장 진솔하고 깊은 삶의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세월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약으로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조용히 치유해준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모든 감정이 날카롭다. 사랑할 때는 온 마음 다해 열정을 쏟고 상처받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한다. 작은 오해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잠시의 실패에도 미래가 전부 사라진 것처럼 좌절한다. 그때는 아픔이 너무 선명하고 현재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밤잠을 설치고 혼자서 수없이 뒤적이며 후회와 아쉬움을 안고 괴로워한다. 스스로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영원히 아픔이 지속될 것처럼 느낀다. 나도 한때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던 적이 있다. 진심을 다했던 관계가 무너지고 오랜 시간 준비

옛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도 소용없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오히려 공허하게 들렸고 스스로도 언제 괜찮아질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아픔에 갇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때는 몰랐다. 아픔은 강제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시간만이 자연스럽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은 슬픔을 피하려 하고 상처를 빨리 지우려고 애쓸수록 더 깊이 파고든다. 억지로 잊으려 하고 감정을 눌러두면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언제든지 다시 아프게 한다. 하지만 세월은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가 상처를 마주하고 슬픔을 느끼고 모든 감정을 충분히 겪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세월이 약이 되는 이유는 바로 기다림과 익숙함에 있다. 당신 견디기 힘들었던 아픔도 매일 조금씩 마주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진다. 슬픔이 익숙해지면서 마음은 스스로 방어막을 만들고 상처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서서히 둥글게 깎인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기억은 남지만 그 기억이 갖다주는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다. 예전엔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가슴 아팠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떠올릴 수 있는 추억으로 바뀐다. 세월은 단순히 상처를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더 깊은 약이다. 우리가 겪은 아픔은 헛되지 않다. 실패와 좌절, 이별과 상처를 겪으며 우리는 더 깊은 마음의 깊이를 갖추게 된다.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할 때는 알 수 없었던 삶의 무게와 소중함,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겸손함을 상처를 통해 배운다. 날카롭고 예민했던 마음이 세월의 약을 먹고 부드럽게 다듬어지며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삶은 늘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이 번갈아 찾아오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젊을 땐 행복만을 추구하고 슬픔을 피하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슬픔과 상처도 삶의 일부임을 깨닫는다. 세월은 우리에게 삶의 균형을 가르쳐준다. 기쁜 순간은 소중히 간직하고 아픈 순간은 견디며 성장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겉으로 웃고 당당해 보이는 사람도 저마다의 깊은 아픔과 후회를 품고 있다. 누구도 삶의 상처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아물고 모든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처럼 느꼈던 일도 몇 년 뒤에 돌아보면 작은 굽에 불과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이 세월이 가진 힘이고 세월이 주는 치유의 약이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리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아픔이 생기면 빨리 잊으려 하고 상처가 생기면 즉시 치유하려 애쓴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육체 상처와는 달리 서두를 수가 없다. 반드시 겪어야 할 시간이 있고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빠른 해결만을 추구하면 진정한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상처는 언제나 마음속에 남아있다. 세월의 약은 즉효약이 아니다. 천천히, 조용히, 꾸준히 마음을 어루만지면 근본부터 치유해주는 묵직한 약이 된다. 때론 세월이 너무 느리다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다.
아픔이 빨리 지나가지 않고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누를 때는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느린 시간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며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는다. 아픔을 피하지 않고 견딘 시간이 쌓여서 지금의 단단한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젠 아픈 기억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괴롭지가 않다. 여전히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기억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다. 후회와 원망 대신 감사함이 남고 아쉬움 대신 성장의 증거로 받아들인다. 모든 상처를 치유해진 세월에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세월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절망을 위로해주고 나의 약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약이었다. 살아가며 앞으로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찾아올 것이다.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치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모든 아픔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세월이 모든 것을 치유해준다는 것을.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현재 아픔을 묵묵히 견디며 나아가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소필. 습관의 딜레마. 우리는 매일 습관과 함께 살아간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까지 수많은 행동이 습관으로 이어진다. 커피를 마시는 방식,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걷는 속도, 생각하는 패턴, 심지어 감정을 느끼는 방식까지 모두 오랜 시간 반복되며 몸과 마음이 새겨진 습관이다. 사람들은 좋은 습관은 삶을 바꾸고 나쁜 습관은 삶을 망친다고 말한다. 단순하게 좋은 습관은 키우고 나쁜 습관은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습관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묻고 풀어내는 복잡한 딜레마를 품고 있다. 습관은 편안한 난식처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며 성장의 밑거름이자 정체의 장벽이다. 이 모순된 성질이 바로 습관이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이다. 습관이 주는 가장 큰 힘은 안정감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고 익숙한 것에 의지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습관은 예측 가능한 삶의 틀을 만들어주며 변화와 혼란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지켜준다. 규칙적인 기상습관, 꾸준한 독서, 매일의 운동과 같은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고 작은 성취감을 쌓아서 자신감을 길러준다. 습관이 쌓여 개인의 성품이 되고 성품이 쌓여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말처럼 좋은 습관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힘이다. 문제는 습관이 익숙함을 넘어서 고착화될 때 시작된다. 우리는 편안함을 위해 습관을 만들지만 그 편안함에 갇혀 변화를 거부하게 된다. 이것이 습관의 딜레마이다. 익숙한 방식은 에너지를 적게 쓰고 마음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발전이 없고 정체된 삶일지라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나쁜 습관은 단순히 게으른 행동이나 불필요한 소비를 넘어서 우리의 시각과 사고방식까지 제한한다. 늘 하던 대로 생각하고 늘 하던 대로 행동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다. 가장 흔한 딜레마는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습관이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 미루는 습관,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는 습관, 그리고 불필요한 걱정을 반복하는 습관은 누구나 고치고 싶어 한다. 머리로는 잘못된 것을 알고 더 나은 삶을 원하면서도 몸과 마음은 익숙한 습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습관의 무서운 점이다. 습관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며 무의식에 깊숙이 새겨진 몸의 기억이기 때문에 단순한 다짐과 결심으로는 바꾸기가 어렵다. 습관의 딜레마는 좋은 습관에서도 나타난다. 꾸준함이 장점이 되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고집과 경직으로 변한다. 자신이 가진 방식만 고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생활 방식, 사고 습관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시대 변화와 환경의 흐름에 맞춰 성장하는 것을 막아버린다. 과거의 성공을 만드는 습관이 미래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바로 습관의 딜레마이다. 나 역시 습관의 딜레마를 경험해왔다. 늘 비슷한 시간이 일어났고 비슷한 일과를 반복하며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해왔다. 저기에는 이 규칙적인 습관이 삶을 정돈하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다가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든 일이 틀에 박힌 듯 반복되며

삶의 활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려고 해도 익숙한 일과를 깨는 것이 불편했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고정된 사고습관이 발목을 잡았다. 편안하지만 성장이 멈춘 삶, 익숙하지만 지루한 일상이 바로 습관이 만든 딜레마의 실체였다. 더 깊은 딜레마는 마음의 습관에 숨어있다. 사람들은 행동의 습관만 바꾸려고 하지만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은 사고와 감정의 습관이다. 늘 자신을 낮추는 생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 작은 실패도 쉽게 좌절하는 마음의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크게 제약한다. 이런 마음의 습관은 오랜 시간 쌓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겉모습의 행동을 바꿔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겉으로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지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사고습관이 여전히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습관을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습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삶을 요지하고 성장시키는 기본 토대는 바로 꾸준한 습관에서 나온다. 문제는 집착과 고착이다. 습관을 삶의 도구로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자신을 맞추고 종속시키는 순간 딜레마가 시작된다. 익숙함이 안주해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방식에 갇혀 새로운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현대인이 더욱 깊은 습관의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기 때문이다. 세상은 매 순간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정보와 방식이 쏟아지지만 개인의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과거에 맞춰진 습관이 현재 삶과 어긋나면서 혼란이 생기고 변화하려는 마음과 익숙함에 머무르는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한다. 바꾸고 싶지만 바꾸지 못하고 벗어나고 싶지만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이 이 갈등이 바로 현대인이 겪는 습관의 딜레마이다. 저 고착된 사고를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습관은 삶의 기본 틀이지만 틀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때로는 틀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결국 습관의 딜레마는 안정과 성장의 갈등이다. 인간은 안정을 원하면서도 성장을 갈망하는 모순된 본성을 갖고 있다. 습관은 안정을 주지만 성장을 제한하고 변화는 성장을 가져오지만 불안정을 동반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한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이 딜레마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딜레마를 안고 균형을 찾는 것이다. 좋은 습관은 꾸준히 유지하며 삶의 기초를 다지고 고착된 습관은 경계하며 유연한 삶을 사는 것. 익숙함의 편안함을 누리면서도 변화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습관의 딜레마를 이겨내는 진정한 방법이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만드는 재료이지만 우리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습관이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습관을 다스리는 존재이다. 익숙한 틀에 갇혀 정체되지 않고 꾸준한 습관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습관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련한 것은 아마도 추억의 향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김혜영 가수가 부른 추억의 향기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둔 소중한 추억들을 향기라는 은유로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신 분들, 혹은 오래된 친구를 만나신 분들, 이 노래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곡경자 연휴를 보내시기 바라며 김인덕 작사, 윤금남 작곡의 그대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리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문제를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장수루 호박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멍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천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천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천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장수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멍석통, 멍약으로 되어 있는데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특수합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뱅치료 제품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이 세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장수로방은 한 가게 198원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식전이 아닙니다. 공복이, 공복이라는 것은 식전 1시간 전을 말해서 공복이라 합니다. 보통 거저 식전이라면 30분 전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공복에 복용하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한각은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40각을 사면 3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큰 우대활동이죠. 거기에 또 천은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는 큰 우대활동이 진행되니까 이번에 이 기회는 아주 利用할 만한 좋은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멍석

0: 쿠팡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일간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데 보통 저녁에 그 식후 한 30분 자회 드시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15가게 10곽을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는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15가게 15각을 드리고 1,000원 현금가를 또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눈병치료 약품은 알아주는 우수한 눈병치료 제품으로서 전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성분, 몇 가지 제품, 장수로방, 몽석통, 명서방, 국경절 맞이 좋은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번 활동 가운데서 일단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제품 자체는 모두 뭐 국가 비준엄마가 있는 약품 비준엄마가 높은 이런 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어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이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내 장수로 방수는 한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어떠세요? 언제나 한 반년 거의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언제나 나이 있어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나오고 예. 밥도 마셨고 가슴이 커서 두근두근 거리지. 그러면 어쨌든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다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0: 그랬겠죠.
2: 근데 약 써도 크게 말은 효과 잘 보지 못하지 하다가 이 방송 듣고 어쨌든 장수로방이라고 벌써 약 명칭부터 좀 들리는
0: 그렇죠.
2: 것 같아서
0: 예.
2: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먹었는데 이거 먹고 영 잠이 잘 나옵니다.
0: 기본입니다. 이게 원래 공동주치 가운데서 불면증이 해결받고 기억이 잘 된다는 이게 전형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머리도 그냥 아프고 혈압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가슴이 더부룩하며 밥 맛없던 게 밥도 맛있고, 예. 자관 이 예, 여러모로 영 좋습니다.
0: 몸에. 그렇죠.
2: 예. 효과를 영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번에 또 이 추석이 또 겸해서 활동이 너무 좋다니까 이 배달 받아서 좀 계속 좀 더 써봐야 되겠습니다.
0: 이 장수로방 자체는 근본을 지켜주는 참 구본 배위원회에서는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도와주게 되어있고 소화공능을 촉진시켜주고 경락이 잘 숙통되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있고 수면을 보증하고 기억이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특히 여기에 들어간 성분 자체가 부선종양해소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데서 없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변동하지 말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시간에 한동안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28가지 성분 자체는 중약자 가운데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들이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근본은 원기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제품들 가운데서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돌아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 록각교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지황이라든지 숙지황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빨리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이럴 수밖에 없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기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여기 복령이라든지 택사라든지 스고프라든지 이런 성분이 다른 데서 없는 개별적인 성분도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공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눈창 통변해주는 역할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거든요. 백자인이라든지 육종용이라든지 이런 성분들 자체가 충분하게 변이 잘 통하게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변, 노폐물이 배출도경, 독성물질이 배출도경은 기본으로서 세 가지 그 도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는 호흡계통, 하나는 피부, 주요하게는 그런 피부는 땀을 통해서 호흡기통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고 그 배기가스를 배출하게 되어 있고 주요하게 대소변을 통해서 로폐물과 독성물질이 제일 많이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충분하게 보충했습니다. 황차액이 수면을 보충하고 기억이 잘 되게 하고 이런 성분인 원지하고 진주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으로 인해가지고 잠이 너무 잘 오네. 기억이 잘 되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성분들 자체는 양신하는 심장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진주란 성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후엔 눈을 돌봐주고 눈을 밝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는데요. 부산청양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뭘 말하게 돼 있는가 하면 곰팥을 특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구변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고변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시겠지만 해도 이게 곰팥을 든든하게 해서는 해구변, 구변 이 특수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 남성 포함해서 특히 이 제품 자체는 뭐 많은 중약에 그 국한성이 있게 되었는데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록각교가 여기 들어갔고 그리고 바지텐이 여기 들어갔고 우슬이 들어갔고 이러기 때문에 부산장양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곰팥이 든든해야만이 곰팥 자신이 그 역할 가운데서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귀의 소리가 해결받는 이걸 제외하고도 특수하게 곰팥 공능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성들이 곰팥이 든든해지니까 뭐 요실금이 생기거나 단백질 혈뇨가 나가는 게 해결받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뭐 부선정양하는 차원에서 기본으로서 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조설이 생기거나 양기가 생기거나 이러한 문제는 빠른 속도로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은 하루에 한 번 이거는 딱 뭐 식전에 드리는 게 아니라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시간 전,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세요. 그러게 되면 충분하게 공복에서 우리가 한참, 뭐, 일곱, 여덟 시간 잤으니까 그간에 속이 뱄는데 많은 영양이 흡수될 때 이거 드시게 되면 영양이 콱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달되게 돼 있으니까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저는 장수로방을, 그러니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예.
2: 예. 어째 이거 썼는가 하면 예, 저는 이 그런 뭔가 뭐 간도 그렇게 안 좋습니다.
0: 간과 곰팥이 아주 중요한데 이 간과 곰팥이 도와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어떠세요?
2: 예. 그래 소화도 잘 안 되고 예, 소변 출입도 자주 밤에 온밤 댕깁니다.
0: 예.
2: 그러니까 간이 그 곰팥이
0: 간과 곰팥은 네. 허상 영양 주고 좋은 효과를 받아 같이 좋은 효과 영양 받아도 같이 영양 받는 그런 장기에 속합니다.
2: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머리도 영양이 아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맹감 장수로방 이거는 복용 한 넉 달 했습니다.
0: 예.
2: 네. 그런데 지금 이 맹감의 소변 출입은 확실히 숫자가 네 번 다섯 번 이런 게 그래서 두 번 갑니다.
0: 아, 곰팥공이 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2: 예, 네, 효과 영 좋습니다.
0: 곰팥이 예, 모든 장기를 관리하는 데서는 오장을 관리하는 게 곰팥이라지 않습니까? 심장 특히 예.
2: 예. 그래서 이 머리 아픈 것도 많이 좋고 이 약이 확실히 좋습니다.
0: 그렇죠. 장수로방이라는 데 그만한 일리가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예. 네. 그래서 이 그런 약을 좀 더 사자고 더 자문하고요. 그다음에 이 몸소통을 자문하자고 그랬습니다.
0: 예, 말씀하세요.
2: 지금 오빠가 지금 예, 중풍이 왔단 말입니다.
0: 예.
2: 예. 네, 그리고 또 누워서 예, 이거 하는데 누워 지금 계신단 말입니다.
0: 예.
2: 몸소통은 이거 그런 민감에 심장도 좋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중풍에도 아주 좋다고 하니 이거 동영하면 어떻겠는가 참
0: 예, 말씀한 사정 들어보니까 오빠분이 이미 중풍에 오셨다 하게 되어

0: 하니까 이 제품이 너무 뭐 두말할 것 없이 우수한 그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놓고 이 제품 쓰시게 되면 기본 2차, 3차로서 체포해 오는 거는 물론 막아주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중풍 후유증으로서 불편한 점들이 경락이 수통만 되면 다시 체포해 오거나 혹은 이미 막혔던 게 그게 풀리게 되게 되면 기본 정상 공능으로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호수의 통증에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우수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줘서 이런 종합으로 좋아지는 룬찬 퉁변해주는 성분도 들어갔고 여러모로서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성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인공사양 중풍에 오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죠. 그리고 인공우황, 그리고 물섣불이 농축분 이렇게 다른 처방에서 얻기 어려운 이런 좋은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몽석통, 몽약으로 된 빨리 통하게 하는 제품이 바로 몽석통이니까 오빠분이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1: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나는 장수로방 이거 싸고 우리 오빠는 이제 몽소통 사서 대서 시키겠어.
0: 그렇게 하세요. 네. 영락 없습니다. 여사분은 장수로방, 오빠분은 네. 몽소통. 이 몽소통은 네. 또 일약 이세로 되어 있으니까 붙이는 고약도 또 따라갑니다. 좋습니다.
1: 아, 좋구나.
0: 너무 좋습니다. 몽약에서는 알아주는 막힌 걸 풀어주는 좋은 제품입니다. 예. 네.
1: 좋은 약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 네.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한 가지 좀 문의하 드립니다.
0: 예. 말씀하세요.
3: 이 장수로방이 지금 새로운 약이 지금 나온 저는 저 항상 소변을 애를 못 쓴다.
0: 예.
3: 소변 밤이면 잘 수 없다면 이럴 수 없다면 저 임신한다면 발전하지 여섯 번씩 일어나지, 그 다음 골이랑 힝아, 자세 못하면 골 힝아지, 띵아지, 아, 이래매 고삼에, 여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못 추겠다마.
0: 예.
3: 그래서, 이 몸에 또 계속 또 위장에 소화도 다가야 되지. 이래서 이 약이 내가 들으려니까, 좀, 이제 꼭, 손님들 약 성분들 보게 되면 이 약이 좋은 것 같은데, 내 선생님이 더 상세하게 또 물어보더라. 이런 게 어떤가 하고.
0: 이제 말씀한 그런 사정 들어보니까 밤에 다섯, 여섯 번 일어나게 되면 네. 잠은 다 지나가는 거죠.
3: 네.
0: 콩팥 공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남성들 가운데서는 전열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소변 차수가 작고 나가는 양은 적고 이러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콩팥은 콩팥대로 점점 더 허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가 장수로방 가운데서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부선종양해주는 이런 특수한 그 고리를 틀어지고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까지 기본 원기를 돋아주는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그 호흡계통을 포함해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잠을 잘 자게 하고 잠을 못 자게 되게 되면 점점 소변차수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질환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면 그리고 잠을 도와주고 기억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갖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가 이제 선생님 말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 개선과 근본에서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제품에서 널리 몇천 년 내려온 이런 장수 처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 선생님 그럼 약 쓰는 걸 합시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하세요.
3: 예, 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망상통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어지럼증이 생기나던 게 약선에 어지럼증이 나지 않습니다.
0: 아, 경락이 잘 수통되는 성분, 호수에 통증해주는 성분이 얼마나 여기 많이 들어가는 인공사행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물섣불이 그 분말이라든지 아주 우수한 다른 데서 없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4: 예, 그리고 예, 그래서 혈압이 나쁜 것도 성사해졌고 예,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계속 후들후들 떨기네 답답하고 숨이 잘 안 나고 또 인성상도 싹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럼요.
4: 예. 그래서 숨이 차던 것들이 있고 집에서나 어디서 쿵 소리 나도 놀랐는데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4: 이 약 이렇게 써서 선생님 배달받아 도시겠습니다.
0: 예, 멍석통은 지금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막힌 게 있으면 경락을 빨리 수통식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효과가 빠른 제품입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저도 멍석통을 두고 있습니다.
0: 예.
5: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예. 이미 전에도 국사에 두 번 내 왔다 갔습니다.
0: 예.
5: 그래서 항상 머리가 흐리토번하고 혈압이 온정되지 않고 밤잠도 잘 못 자고 어쨌든지 여러 면으로 많은 병이 많습니다.
0: 예.
5: 많은 병 자꾸 이게 생기고 저게 생기고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몸통을 쓰기 시작한 게 예. 이게 다른 약과 달리 영 효과가 흡수 여기 그런지 영
0: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멍석통은 빨리 속이란 건 빨리 통은 예. 통한단 말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5: 예. 그래서 그런지 머리 힝하고 어지럽던 게 이래놓고 혈압이 온정되고 예. 잠을 못 자던 게 잠을 잘 잔다.
0: 기본입니다. 예. 예.
5: 예. 그리고 저기 면역력이 약해서 오가는 감기 하던 게 지금 이 약을 먹은 한 후부터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예, 예.
5: 예, 그리고 기억력이 돌아서서 영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예. 그렇죠. 예, 신심이 예. 생기죠. 예, 예.
5: 그리고 아랫다리 맥이 없던 게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아랫다리 맥이 없다는 게 정적으로서 원기 부족입니다. 예, 예.
5: 그렇습니다.
0: 기혈부족과 예. 원기부족입니다. 예.
5: 예. 이렇게 한 가지 약으로 여러 면으로 한 가지를 보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효과를 봅니까? 그래서
0: 그렇죠.
5: 저는 어쨌든 이 약을 계속 쓰기로 해서 예. 이번에 싸다고 그럽니다. 예.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시장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을 이 제품을 빨리 선택하는 게 좋은 해결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선택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5: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0: 예, 늘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멍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이라는 것은 빨리, 통이라는 건 통한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제품 자체는 모두 그 한강 안에 300알이 들어있는데 20알씩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30분 자후에. 그러게 되면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만약 30알씩 드시게 되면 뭐 열흘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약 2제로 되어 있습니다. 드시는 제품하고 붙이는 제품. 붙이는 제품은 반신불수면 반신불수 그 침혈에다 붙입니다. 침혈에다 붙이는데 그 그림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대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그 부위에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처치 관련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 전열선염이 있는 분들, 전열선 그 혈에다 붙이면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 유선염이 있는 분들, 모두 그 한각 안에는 야두펠이 들어있는데요. 이 그 작은 두각이 들어있는데, 작은 한각 안에는 뇌필수에서 모두 야두펠이 들어있으니까, 드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 제가 그 텔레비 각본을 봤는데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아 지금 우리 아저씨 이 멍석통 쓰고 있습니다.
0: 멍석통 예.
6: 예 우리 아저씨의 노신 사회걸레 됐습니다.
0: 예.
6: 그다음부터는 항상 어지름 수에 나고 거리띠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래다가에 딱 두꺼비를 씌워놓은 것 같아요.
0: 아,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6: 예,
0: 많습니다. 막힌 분들은 그렇다.
6: 예, 정시 한나투 아이 나고에 그리고 또 기억도 좀
0: 많이 떨어지죠.
6: 예, 많이 떨어지고
0: 경락이 막히니까 기억이 떨어져요.
6: 또 하고 예.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거 쓴 다음부터는 그렇게 첫째는 혈압이 그냥 자꾸 이렇게 56이 됐습니다. 높은 거는.
0: 예, 예. 높습니다.
6: 예, 그리고 또 아래 혈압은 100이 되고 이래놓을까 예, 혈압이
0: 어, 아래 것도 높고 예.
6: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나고 예, 예. 이랬다.

0: 있습니다.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아용 좋습니다. 어전에 이 골이 자꾸 증시하이 나고 희하고 두겁이 쉬어놓은 같던 게 좀 그게 많이 좋아졌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그리고 이 자꾸 맥이 없고 피곤하던 게 이 아랫다리 맥이 없어놓거나 바깥으로 나가기 싫어합니다.
1: 아, 그렇죠.
0: 그랬는데 예. 이거 잡순 다음에 맥이 나고 다리도 헷갈아지고 그리고 이게 신기하게 또 이 방소배용 자사 됐습니다.
1: 예, 콩파츠 도와주는 게 기본입니다.
0: 예, 예 콩파츠용 잘 도와준단 말입니다. 예. 한날 밤에 너도 뻔 일어나고 나면 쉰 것 같지 않을까나.
1: 그렇죠.
0: 예. 갓도 원래 식사라 조금 했는데 그런데 예. 어제는 한날 밤에 딱 두 번밖에 안 일어났거나 살 것 같답니다.
1: 아,
0: 그리고 예, 예. 식사도 또 원래 밥을 조금씩 잡쌌는데 이게 잡순 다음에 또 예, 식사도 잘한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아, 이게 어쨌든 원기도 봐주고 이거에 노신사에 온 사람들에게는 이 목록통이 최고입니다.
1: 예, 네,
2: 시간상 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8월 24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95번째 시간입니다.

0: 동물가에서 장국도를 만났을 때 모태똥은 종종생의 안부를 물은 적이 있었다. 장국도는 종종생이 몸이 안 좋아서 후방에서 쉬고 있다고 얼버무리었다. 두 방면군 사이에 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라 모태똥도 더 캐물어 형편이 되지 않았다. 왜 처형당한 겁니까? 기동님이 한숨을 쉬더니 대답을 했다. 종종생 동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 사방명분이 만나게 되니까 그는 주왕의 곁에 왔다고 몹시 흥분했지요. 그런데 종종생 동지의 방에 한밤중까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누가 장국도한테 알린 모양입니다. 재발이 저래난 장국도는 종종생 동지가 자신의 잘못을 주왕에 고발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먼저 손을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니 무슨 감옥 말입니까? 전섬 서베토 구역에 있을 때 장국도는 종종생 동지가 뚫어죽기 진덕수 같은 반이명 분자라는 동 우파 우두머리라는 동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감옥에 쳐넣습니다. 심지어 행군을 할 때도 두 손을 묶어놨죠. 성방호가 끼어들었다. 요성지 동지와 사천성 당의 서기 라세문 동지도 모두 묶인 채 행군을 했지요. 요성지가 중앙에다 전섬 소베트 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실대로 보고했다고 장국도가 보위부에 보내 가두었습니다. 그럼 종종생은 왜 가두었습니까? 소하구 회의 때 바른 소리를 좀 했거든요. 기덕님은 그때 이야기를 꺼냈다. 사방명군이 아계완 소베트 구역에서 철거한 뒤에 장국도는 고위급 간부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그저 서쪽으로 걸으라고 다그치었다. 전사들은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대체 무슨 꿍꿍인지는 누구도 몰랐다. 그러니 우아래 할 것 없이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종생, 광기훈, 여독삼, 주광, 장금추, 류기, 왕진화 같은 지도자들의 불만은 더 컸다. 그들은 이렇게 무작정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의논한 다음 대표로 종종생의 편지를 써서 장국도에게 끝없는 퇴각을 즉시 멈추고 섬사와 호북 일대에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장국도는 고립이 되었다. 여러 사람들의 불만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자 장국도는 소하구에서 사장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종종생 동지가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까? 하다뿐입니까? 그것도 맨 처음에 했지요. 기덕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었다. 그날 종종생 동지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폐왕 장국도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실패를 들어가며 근거있게 비판을 했지요. 뒤를 이어 다른 지도자들도 발언에 나섰다. 그들은 장국도가 토지개혁과 반인명 숙청을 하면서 저지른 잘못, 네 차례 반포위 토벌에 나서면서 막무가내로 적을 얕보다가 악의반 근거지를 부랴부랴 떠나게 된 일, 특히 근거지를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서쪽으로 끝없이 물러나가기만 한 잘못을 비판하였다. 또 가부장적인 태도로 민주라고는 전혀 없이 당과 군대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국도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신을 비판하고 나서자 깜짝 놀랐다. 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눈살을 찌푸리고 꼼짝않고 앉아있었다. 열심히 듣고 있던 모태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장국도가 그 비판을 받아들였습니까? 워낙 수단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까? 기덕님이 입을 삐죽하며 말했다. 편들어주는 이 하나 없이 궁지에 몰리니까 장국도는 금방 태도를 바꾸더군요. 비판을 달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꼭 집단 용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생을 서북혁명 군사위원회 참모장으로, 장금철을 총정치부 주임으로 임명했죠.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들의 반발을 덮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장국도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됐지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기덕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만을 당했습니다. 모두 그를 믿었거든요. 다들 순진했군요. 그때는 종종생도 장국도를 믿었다. 천삼근거지를 개척하면서 종종생은 세갈려로 포위해오는 적들과 맞서 싸웠다. 다친 다리가 아직 낫지를 않았지만 지팽이를 짚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었다. 하지만 근거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장국도는 대뜸 태도를 바꾸었다. 소화구 회의 때 이를 마음속 깊이 두고 있었던 것이다. 때가 무르익자 장국도는 손을 쓰기 시작했다. 1933년 2월 장국도는 천섬 제1차 대표 대회에서 종종생 등을 우파의 품에 안겼다고 질책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우고 기류를 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후 장국도는 우파 우두머리라는 죄목을 덮어씌워 종종생을 체포하고 같은 날 서이신을 잡아들이었다. 그리고 그쯤 홍군 14 참모주임 오전, 홍군 4방면군 본부 참모주임 서옥장, 홍군 4군 제1임 군장을 지내고 전선 소배특구역 림시혁명위원회 주석으로 일하던 광계훈, 아계환 군사위원회 정치부 주임으로 지낸 여독삼, 73사 정치부 주임 조자모, 천섬 독립사 사장 임위장과 참모장 장일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장국도의 손에 죽었다. 종종생은 중국 공산당에서 이름이 높고 영향력도 큰 사람이다 보니 인차 죽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역시 오래 버티질 못하였다. 기덕님은 목이 메이는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사방면군 동지들은 종종생 동지야 말로 우리 공산당원의 모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부한 식견과 인자한 성품에 탄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태동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갑자기 앞에 선 전사들의 환성이 들려왔다. 마침내 조지를 빠져나와 백룡강 기슭에 난 골짜기에 들어선 것이다. 종종생 동지 일을 말하라치면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겁니다. 뿌리가 깊지요. 성방호가 한숨을 쉬며 말문을 열었다. 장국도는 왕명의 명령을 받고 아계반 소베트 구역으로 갔다. 그 무렵 아기반 소베트 구역은 위험한 고비를 벗어나 근거지를 더욱 넓히고 있었다. 정종생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애쓴 덕분이었다. 장국도는 오자마자 정종생을 홍군 4군 정치위원으로 내려보냈다. 정종생은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사 문제를 두고 다툼이 생기었다. 국민당이 중앙소베트 구역을 향하여 3차 포위 토벌을 시작했을 때 종종생과 서양절은 이 기회에 부대를 밖으로 적극 발전시켜 황매 광제 일대로 남하하고 장강 일대를 위협함으로써 중앙소베트 구역의 3차 반포위 토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장국도는 이 의견을 거부하였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영산을 점령한 다음 안경을 공격해 남경을 위협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안경을 공격하려면 400리 남짓한 적 점령 구역을 거쳐야 했다. 이것은 소웃다 꾸림이 터질 일이었다. 정종생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영산을 점령한 뒤에 잇따라 희수, 광제, 라전을 점령하고 적 7개 탄을 무찔러 중앙소베트 구역의 투쟁에 큰 힘을 보태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되려 종종생의 죄증으로 되었다. 동쪽으로 안경을 공격해야 한다는 장국도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장국도는 정종생이 이끄는 부대에 북쪽으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였다. 그러면서 정종생이 정치적으로 이미 끝장난 리립삼 노선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중앙 소비에트 구역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고 아기반 소비에트 분국의 명령을 어겼다고 몰아붙이야 한다. 종종생은 군 정치비원 자리에서 쫓겨났다. 이어 백작원 대숙청이 시작되었다. 정종생이 해직된 지 얼마 안 되어 홍군 사군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장 허계신과 주유형이 체포되었다. 행군을 할 때에는 그들을 들것에 묶어놓고 흰천으로 덮었다. 남하를 할지 동쪽을 칠지를 두고 논쟁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정종생 편에 섰기 때문이다. 허계신은 황포공관학교 1기 졸업생으로서 북벌 시기에 엽정 밑에서 영장을 맡았다. 평소에 장국도를 노련한 기회주의자라며 못마땅하게 여기던 터라 장국도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정사교 전투에서 빛나는 공을 세워 국민당 쪽에서도 이름이 높았다. 장계석은 허계신을 없애려고 이간계를 썼다. 성의 종신 간첩을 보내 허계신에게 편지를 건넸다. 허계신은 특무를 체포하고 편지와 함께 군부에 넘겨 처리하게 했다. 하지만 장국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칼을 빼들었다. 허계신이 남하를 주장한 것은 부대를 이끌고 장계석에게 투항하기 위해서라고 몰아갔다. 얼마 안 지나 허계신은 살해당했다. 이쯤 주유형 대극민 서봉인처럼 아계완 소비에트 구역을 처음 일군 사람들과 많은 团 이상 간부들이 모두 살해되었다. 이 숙청 바람은 지방으로 번져 투쟁 경험이 풍부한 숱한 사람이 죽어나갔다. 이번 숙반으로 아계완 소비에트 구역은 크게 원기를 상하고 말았다.
1: 그런데 아계반 소비에트 구역에서는 어떻게 떠나게 된 겁니까?
0: 모태똥이 물었다.
1: 장국도는 군사를 전혀 모르는 데다가 정치나 사상

0: 모두 좌우를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죠. 성방고가 말했다. 4차 포위 토벌이 시작되기 전 사방면군은 국민당군과 싸워 여러 차례 이기었다. 잇따른 승리 앞에서 장국도는 리승을 이뤘다. 적의 4차 포위 토벌을 가벼이 본 것이다. 서향전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장국도는 제대로 듣지 않았다. 마침내 적이 진격해오자 적을 깊이 끌어들이지 않고 억지로 맞서 싸우기만 하다가 근거지를 대부분 잃고 말았다. 그러자 장국도는 겁을 먹었다. 하지만 하구 북쪽에 있는 황시판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는 소베트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싸움터에 나가 적을 무찌를 지언정 절대 악의환 근거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요? 악의환에서야 자꾸만 지는 바람에 형편이 어려워졌으니 떠났다 치지만 전선 소베트 구역에서는 한창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모태똥이 물었다. 기덕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장국도 말로는 전선 소베트 구역은 물이 다 빠진 레몬이라 하더군요. 물 빠진 레몬이라니. 모태똥이 고개를 갸웃하였다. 그럼 다시 세운 근거지가 또 물 빠진 레몬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버려야 하나? 뭐 사실을 말하자면 적이 무섭기 때문이죠. 사방면군은 여섯 갈래로 조여오는 적의 포위 공격을 짓부시고 적 8만여 명을 무찌르면서 위험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장국도는 장계석의 전선 근거지를 쓸어버리려고 군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해놨죠. 특히 호종남을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주황홍군의 근거지를 잃고 하는 수 없이 장전길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는 혁명의 침체기에 들어서서 더 싸우기 어렵다고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본 원인으로 되죠. 장국도는 나중에 전선 소베트 구역에서 철수하고 감숙 남부로 나아가자고 주장하다가 별 지지를 못 받으니까 술책을 부리게 됐죠. 술책이라니. 가릉강 싸움을 틈타서 전방에 병력을 보내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주력부대와 유격대를 서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발을 빼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었죠. 가릉강을 무사히 건너자 장국도는 아무런 회의나 의논도 없이 근거지에 있는 모든 유격대를 끌어모아 여성 독립团 두 개를 편성을 하고 지방기관과 향이상 조직의 간부를 모두 데리고 전선 근거지를 떠나 주력부대를 따라 서쪽으로 나갔다. 장국도는 적들의 보급로를 끊어야 한다면서 집을 수태 태워버렸다. 부대와 후방기관이 가릉강을 건넌 뒤에야 전방에서 싸우던 주의원들은 장국도와 2년 동안 피 흘려 일군 근거지를 버렸고 자기네 고향도 적들한테 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위급 지휘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모태똥이 말했다. 아, 정말 그래요. 모을가에서 장국도가 군대를 좌우 두 갈래로 나누자고 했을 때 우리는 모두 동의했지. 지금 보면 딴 공리가 있어서 벌인 일 같군요. 딴 공리라뇨? 생각해보세요. 천선 근거지를 떠날 때와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는 아바에 간 다음에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자고 할 때 속으로는 다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성방호와 리덕님이 씁쓸하게 웃었다. 기덕님이 말했다. 아, 우리가 여기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서강은 아마 더 힘든 곳일 겁니다. 그런데 장국도는 왜 그런 곳을 좋아할까요? 언제나 서쪽으로만 눈길을 돌리고 있지요. 사천 서강 아니면은 서강 청해 신강 서장인데 그야말로 서쪽으로 나아가는 노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지들은 이 당나라 사람 규염객을 알고 있습니까?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 규염객이란 사람 생각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 천하가 이세민을 진짜 전자라고 모시니까 그러니 큰 중국 땅에서 너와 천하를 다투고 싶지 않으니 외진 곳에 가서 임금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교영쟁은 정말 가산을 몽땅 친관대조입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동남쪽 바다로 가서 어느 작은 나라에 임금을 죽이게 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임금은 임금이지 큰 임금이 못 되면 작은 임금이라도 되고 큰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지 못하면 자그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라도 되고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두 사람은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얼마 안 가 사람들의 기뻐 날뛰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앞에 고제가 보이었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0: 9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선 작곡의 나란히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웃으면 세상도 같이 웃고 우리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석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즐겁게 웃자를 전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날마다 좋은 날이기를 바라며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벚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김종권 작사 박송철 작곡의 여성 3인창 꽃처럼 웃는다네를 전해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조례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름다운 조국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동방에 힘차게 날아치는 중국. 중국 꿈을 꽃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불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향기 온 대지 강산에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 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네.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라.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림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점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강철수 선생은 예,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조약에는 화룡시 중년에서의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면풍에 이러한 말죠. 심리혈관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화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의 신적의 선지혜랍니다.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호흡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결절성, 낭종성 질병치료에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에 증후지료에 림파선 동대 이러한 말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레알랜드에 이야기 되면 이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좌골신경통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지금에 우리 연변병원 티젠중신이라든가 도의병원 티젠중신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오는데요. 이 보고단에 말이죠.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으로 말이죠. 보고가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거의 말이죠.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0세 내지 45세 좌우의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1: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60%가 여성분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낭종성 질병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 개념으로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이 결절이가 능히 말이죠. 환자 본인이거나 혹은 말이죠. 의사분들이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만질 수 있는 이런 말이죠. 병증입니다.
0: 네.
1: 모양새는 원형이라든가 말이죠. 타원형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국한성을 띈 말이죠. 실질적인 이런 손해를 갖다서 결절이라고 합니다.
0: 네.
1: 보통 보게 되면 진피내하고 피하조직이 말이죠. 많이 발생하는데 직경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보게 되면 1cm 좌우를 차지합니다.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이름 그대로 낭강결구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밖에는 낭벽이 있고 안에는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네.
1: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백리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양성 종류에 속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우리 지금 림상에서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0: 네.
1: 낭종성 질병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란소낭종에 그리고 간낭종에 선낭종에 유선낭종 이런 질병들로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이 도대체 어떤 구별이 있는가? 그 성질하고 내용물을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로서의 안에 어떤 액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림상의 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결절성 질병은 양성을 띠고 있고요. 또 어떤 병들은 말이죠. 악성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낭종성 질병은 이름 그대로 우리만한 주머니의 모양새에
0: 양성이죠.
1: 내부에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는데
0: 네.
1: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양성입니다.
0: 네.
1: 체적을 놓고 본다 할 때에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비교적 작습니다.
0: 네.
1: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큽니다.
0: 네.
1: 3cm 혹은 그 이상으로 림상에서 나타난 증세들을 보게 되면 결절성 질병은 일정한 크기로 발전하게 되면 어느 부위가 말이죠. 그 결절이 생긴 부위가 말이죠. 아파날 때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말이죠. 우리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발가우리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부원하는 형상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이 결절성 질병을 인해서 말이죠. 공농장애가 올 때도 있습니다.
0: 예. 네. 자, 먼저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형님이 이 갑상선이라고 해서 진단받았는데
1: 예.
2: 어디 심장도 떨리하고 다리도 졸아붙는 것 같은데 맥이 똑 떨어서 꼼짝 못한다.
1: 예, 예.
2: 예, 그래, 그 결태문진의 강주임이라고 여기 이 방면에 영화 쓴다는데 오늘이 가사고 그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2: 됩니까?
1: 예, 예. 예.
2: 감사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0: 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예. 저는 텔레비 광고 보고에 피부과에서
1: 예.
3: 자극도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했는데 한 13일간 치료했는데 기본상 다 나았어요. 원래 목에 부스럼이 났던 자리에 골마서 처치했는데 그 상처 자국이 한 1원짜리 동전만 크기로 있었댔는데, 어느 35년 됐는데, 근데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치료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1: 예.
3: 예, 이게 특히, 피부과 김주임 선생님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 치료해줬단 말입니다.
1: 네.
3: 우심 선생님,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1: 네. 그렇죠. 예.
3: 그린데 중심으로 되는 감사 인사를 표시합니다.
1: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인데.
3: 그리고 오신 그 원장 선생님 전번에 그분이 한번 봤는데 그분한테도 감사 인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에나 한번 더 가려고 권고히 하기 위해서.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3: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중요하면 우리 내 친구 있잖아. 예, 계속 진주해서 꼬리 뻥 해가지고.
1: 예.
4: 계속 오림지남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래, 강솔수 선생님 데가서 침도 맞고 약도 여러 번 썼답니다. 굉장히 효과 좋대가지고 네, 오늘 가려고 그랬다.
1: 예,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네,
4: 수고하세요.
1: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준장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5: 이 요추간판 탈출이
1: 네.
5: 나온 신경 통일해서 허리 아픔이 다시 둘이 또 지금 걸기 바빠가지고 이래서
1: 예.
5: 이렇게 강진이 그 방에 치료를 좀 잘한다는 이 방송 덕분에 오늘 좀 한번 가 배우자고 합니다.
1: 예,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나는 예, 좀, 이렇게 잠 잘 못 자던 것이 박윤덕 주임께서 배운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 예.
6: 예약 다시 하려 합니다.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6: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박여사입니다. 네, 우리 고모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1: 예,
7: 고모가, 당뇨가 심해서 이거 구리가 막 터지게 아팠습니다.
1: 예.
7: 근데 원장 선생님이 약 몇 번 쓰고 나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
7: 예. 그런데 저기 소변이 잦아서 그래서 예약하려 합니다. 또 쓰려고.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시간단에 예. 오시면 됩니다.
7: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전번에 저기 박윤덕 주임이가 연락해서 약 쓰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8: 노공래 얼음주임 많이 났는데.
1: 예.
8: 얼음주임.
1: 예, 예.
8: 예. 다시 연락해서 좀 그 약 더 먹어야 되거든요.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아, 예, 안녕하세요.
9: 그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9: 예, 걸으면 숨이 차고 예.
1: 예, 예.
9: 그때 심장에 뭐가 누른 것처럼 아프고 해서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보였습니다.
1: 예, 예.
9: 그래서 천약 갈다 먹은 게 이전보다 많이 낫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50m도 뭐 걷기 바쁘던 게
1: 심했구만요. 예.
9: 시상도 조금 덜고 예.
1: 그렇죠.
9: 숨 덜 타고 그 다음 잠자는 것도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1: 예, 예.
9: 효과 좋으니까니 오늘 천약 좀 더 쓰려고 그 박창호 주임 좀
1: 예.
9: 예약해 주시죠.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9: 예,
1: 오십시오.
9: 예, 예, 예. 예.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불러일으키겠는데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을 본다 할 때 초기에 보게 되면 증세가 말이죠. 명확하지 못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초기 발견하기 영 말이죠. 쉽지 않아요. 보통 보게 되면 이런 티젠 중심에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온 다음에 저도 이런 환자들이 보고단을 많이 봐왔는데 어째 내 지금 아무 증세도 없는데 어째 갑상선에 결절이 생겼다오, 무슨 간에 낭종이 생겼다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게 되면 조기에 말이죠 확진을 하고 정확한 치료 수단을 말이죠 챙기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일정한 정도로 커진 다음에는 보통 보게 되면 압박 증세를 보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10: 네, 예.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최영미 선생님 한테서 4일간 침을 맞았는데 너무 효과 좋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10: 예. 그래서 이제 한겨레정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10: 됐습니까?
1: 예. 예, 됐습니다.
10: 예,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1: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답합니다. 예.
11: 저는 예, 저기 영감 시주하느라고 대소변을 받아내면 몇 달 고생했지만
1: 예.
11: 어깨 박죽뼈부터 있고 한 팔을 내리 다 쓰지 못해 숟가락도 쥐지 못했습니다. 짐은 자꾸 떨어져서
1: 예, 예.
11: 그래 너무 아파 자지 못하고 앉아 막 어떨 때는 울고 이래서 예, 원장 선생님과 보니까 그 진통되는 게인지 소염되는 게인지 주사를 놓습니다.
1: 예예.
11: 어깨 박죽 거기다 예.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약도 제조기 침도 놔두 그래서 조금 낫은 것 같은데 아직도 예, 이 팔을 들지 못하겠고 근본 예, 이 목을 씻지 못하고 이래서
1: 예.
11: 한번 더 가보이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기 다 됐습니다. 예. 예.
11: 알겠습니다.
1: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2: 예, 저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어느 분은 예약하겠습니까?
12: 예, 박성호 주임 선생님, 예, 내 전번에 이래 뭔가 이유가.

0: 아프고 국물도 올라오고 해서 예. 그가 그 약을 몇 번 썼댔습니다.
1: 예.
0: 약을 쓴 게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예.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다 연결됐습니다.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오늘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3: 저는 예, 머리가 그래서 항상 어지럽고 정신이 안 나고 예,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눈에 피부 옇고 그리고 또 목도 뻣뻣하고 이래서 강철수 주임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1: 예.
3: 소약 어서 한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3: 이게 지금은 예, 정신이 나고 예, 어지러운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3: 오늘도 강철수 쯤을 예약합시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한동안 그 최선생대에서 친구를 맡았습니다. 2층에.
1: 예, 예.
4: 이제 다리도 많이 났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1: 예.
4: 그래가지고 저 오늘이 예약하자고 그랬다. 될 수 있는지요?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무릎 피가 아파서 그러는데 저희 친구가 그 2층에 있는 최용리 선생한테 가서 침을 맞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오늘이 가려고 하는데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그럽니까?
1: 예.
5: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2: 네.
1: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6: 예.
1: 예, 말씀하세요.
6: 예, 저는 원래 앉아 하는 일을 해 그랬는지 일어나면 얼음지 나지 그래 나를 보고 서로 예, 공수 부수라네 그랬대다.
1: 예예.
6: 예. 예, 그래서 박윤덕 교수님께서 예, 치료를 받은 게 저 약도 먹고 침도 맞고 한 게 효과용 좋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예, 다시 가볼까네 그랬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네, 저번 날에 물건들 다가서 허리를 좀 다친 게 강철수 선생님한테 가서 그 침 맞고 성냥 먹고 한 게 효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1: 네.
7: 그래서 오전에 한 번 더 가서 그 강철수 선생님 보려고 그러는데 시간 되겠습니까?
1: 네,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8: 예, 제 사람 맞아요?
1: 예, 네. 맞습니다.
8: 예, 예, 저는 이 근래 다리가 줄이 붙이는 소리 너무 아파요.
1: 예.
8: 그래서 여기 그런 좀 양아 자란 기타니까지 막 짚고 댕겼어요. 그러다가 자란다는 이런 이상 많이 보였는데 효과는 못 봤어요.
1: 그래서. 예, 그랬어요.
8: 그리고 우연히 그 빌태중이 그런 방송에서 그 강주임 이사가 잘한다는 그 소문 듣고서리 하다가
1: 네.
8: 보였는데 한번 침 맞고 점량 먹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1: 예, 그래요.
8: 그래, 이 효과가 좋을 때쯤 막 또 보이다 그래요.
1: 예.
8: 예약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8: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수고합니다.
1: 예.
9: 난 허리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강철수 주임 만나서, 아, 치료를 했는데, 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9: 계속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1: 예, 예. 오십시오.
9: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9: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

0: 항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 드립니다. 길태 종이 진찰번호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는데 우리 갑상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대략 30% 정도로 타질하는 분들이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1: 네.
2: 초기에는 말이죠.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바쁜데 발견하지 바쁘기 때문에 또 치료 도경을 말이죠. 찾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결절이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조약에 말이죠.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그 링근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압박하는가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증상 표현이 달라집니다.
1: 네.
2: 하나는 말이죠. 갑상선 결절이가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치과리라는데 기관지를 눌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말이죠. 호흡도 질환이 온 것처럼 말이죠. 숨이 차거나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생기거나 이런 증세들이 말이죠. 나타납니다.
1: 네.
2: 또한 말이죠. 식관이라 하는데 식도를 또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마치 말이죠. 식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음식을 말이죠. 넘길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떤 분들은 말이죠. 삼키기 말이죠. 곤란한 이런 증세를 나타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호흡환선증이라 하는데 이걸 말이죠.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목소리가 말이죠. 변해집니다. 쉰 목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기 좀 불편하고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갑상선 공능이 또 이상하게 번져질 때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맞아요. 작항이라 하는데 갑상선 공능이 항진 상태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자전이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면서 자디에 갑상선 공능이가 저하 상태에 말이죠. 처할 때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이 결절성 질병하고 이 낭종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초기에 말이죠.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에 걸렸지만은 말이죠.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죠. 병원에 제때 오셔서 말이죠. 확진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래다가 말이죠.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이가 어느 정도를 커지게 되면 이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말이죠. 이때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말해서 치료 요정이가 더 길어집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단계에서 제때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병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어떤 분들도 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 네.
2: 지금의 우리 지구촌에 보게 되면 뇌양성 질환이 몇 년간 돌았는데 이 뇌양성 질환이 돈 다음에 지금 우리 디젠 중심에가 검사를 해보게 되면 하늘로 페니제제라 합니다.
1: 네.
2: 이 보고단이 말이죠.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 페니제제도 보게 되면 보통 분들이 초기에 보게 되면 증상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폐뇌결절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말이죠. 호흡도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2: 기침을 한다든가 숨이 찬다든가 가슴이 아파난다든가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일단에 발견한 다음에는 제때 병원에 오셔서의 전문가들이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결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를 주제로 풍부한 겨울 체험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여러 민족 가성들은 우리 주 현지 가성들과 결연을 맺고 첫 만남, 체험, 공감, 이어가기 등 활동 내용을 통해 연변의 민속 풍정과 민족 단결 분위기를 몰입식으로 느끼면서 중화민족 한 가족의 장대한 악정을 함께 울렸습니다. 1일 오전 도문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성세의 국경을 노래해 체험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가성들은 도문 도로 동상구 국문광장에 가 국경절 국기 개양식에 참가하고 경민합동 문예 공연을 관람했으며 경찰령 개방일 활동에도 참가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성 에즈마이티 우스만입니다.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활동에 초청받아 참가하면서 현지 결행 가성과 교류하고 도문의 풍토 인정을 느꼈으며 여러 민족 동포들이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고 서로 돕는 따뜻함을 체험했습니다. 도문 동상구 현장에서 국기 개양식에 참가할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고 변경의 짙은 가곡 정의를 깊이 느꼈습니다. 민족 단결의 꽃이 다채로운 연변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도문시 국문홍군소학교 학생 최서인입니다. 국문 아래서 국경절을 맞기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아주 격동됐습니다. 오성붉은기가 국문 아래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5학년 학생으로서 저는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품성을 단련해 장차 커서 나라를 지키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伟大的国家.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깊이 추진하기 위해 2026년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 기간 도문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성세의 국경을 노래 중화민족 한가족 계를 체험 활동을 펼쳐 외지 가정 30가구를 초청해 현지 가정과 결연을 맺고 명절을 함께 경축했으며 문화체육 공연, 민속체험, 법률보급 선전 강연, 변경 견학 등 다원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의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체험 활동 현장에서는 흥겨운 선율과 함께 문예 공연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역 특색이 짙은 민족 가무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여러 민족 대중들의 앙양된 정신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각지 가성들의 몰입식 민족 문화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초청받은 가성 조승미입니다.
3: 活动特别的热闹.
2: 활동이 정말 흥겹습니다. 방금 조선족 찰떡 만들기도 체험하고 민족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었으며 특색 미식도 먹고 수공예도 해봤습니다. 이곳 여러 민족들이 아주 화목하게 지내고 모두가 정말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짙은 명절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 이번 여행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온 20여 가구를 초청해 현지 가정과 1대1 결연을 맺고 함께하면서 몰입식 체험 속에서 민속을 즐기고 가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활동에서 도나시는 계련 가정들을 위해 민속 수공 체험, 민족 가무 감

0: 차이가 있지만 명절을 즐기는 기쁨과 나라와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이 화기애애하게 지내고 서로 힘을 합쳐 더 나은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분위기를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도나시당의 통전부 부부장 장숙염입니다. 도나시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계를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문예 공연, 민속 체험, 단풍 관광, 홍색 견학 등 몰입식 활동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의 여러 민족 문화의 독특한 매력과 서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느끼게 했습니다. 웃음꽃이 넘치는 가운데 함께 먹고 함께 즐기며 함께 산화를 감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정서적 인식을 증진했습니다. 각지 동포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한 차례의 금빛 가을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정서적 융합이 되기도 합니다. 도나의 온 산을 물들이는 가을 운치와 홍색의 불씨, 민족 단결이 매 한 명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주는 2025년 음력설부터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브랜드 활동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지금까지 전국 2천여 가구를 연변에 초청했습니다. 저녁 련동, 정밀 결연, 다원 체험을 통해 외지 관광객들과 현지 가정들이 함께 먹고 함께 숙박하며 함께 관광하고 함께 즐기면서 형제와 같은 정을 두텁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 융합이 뿌리 내리게 추진했습니다.
1: 주당위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주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주 상무국, 연길시 정부에서 조치한 세계가 연변의 맛을 알게 하자 1어 백미 산뜻한 가을 2026년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이 일전 연변대학 동쪽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서 부주장 윤조희가 축사를 했습니다. 윤조희는 이번 미식 시즌은 미식을 유대로 문화를 혼으로 산업을 기반으로 삼아 관광객들이 미식을 통해 연변을 알고 요해하도록 하기 위한 데 취지를 뒀다고 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서는 명태 미식 지도를 발표하고 일련의 본토 음식점들의 연변 명태 미식 추천 유명가게 현판을 수여했습니다. 공급 사슬 기업, 통상구 대외무역 기업 등은 현장에서 생산 판매 협동 전략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인터넷 인기 방송인들에게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 패를 수여했습니다. 명태 응원단 단원이고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인 박구마입니다. 저는 명태가 우리 지역의 정통 미식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문화관광 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육 플러스 문화관광 형식을 통해 더 많은 외지 사람들이 연변을 유해하고 명태 미식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백어연을 통해 100여 가지 명태 창의 요리를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진여사입니다. 저는 강소에서 연변대학을 다니러 왔습니다. 매운 명태무침과 명태회, 해물 명태 요리를 맛보았는데 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달콤하고 매콤한 맛을 아주 좋아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언니들이 명태를 들고 춤추는 모습을 봤는데 체육과 연기의 특색을 결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융합이라고 봅니다. 이번 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명태 전국요리 경기에서 전국 각지에서 온 요리사들은 저마다 기량을 펼치며 명태 요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경기 금상 수상자 장영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명태와 전복, 대하를 함께 조린 전통 미식을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재 파생 요리로 김치 육수도 융합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많은 젊은이들과 외지 요리사들이 연변의 명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무형문화재 음식 전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명태 정통 요리 기법을 계속 전승하고 옛 맛이 새로운 빛을 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0: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 각지에서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을 개최하고 특색 공연과 민속 체험을 륨번으로 선보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짙은 명절 분위기 속에서 국경절을 함께 보내며 변경대지의 왕성한 생기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선함 연변의 풍성한 열매 가을에 2026년 화룡시 금빛 가을 풍수 시즌 문화관광 선전보급 활동이 동성진 광동촌에서 성대하게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중국 조선족 풍년경축 풍년기원례로 막을 올렸습니다.

0: 이어 열린 가을거지 의식에서 연합 수확기들이 들판에서 동시에 굉음을 울리며 달렸고 황금빛 벼가 빠르게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현대화 기계 수확의 고효율 작업은 과학기술로 농업을 진흥시키는 강대한 동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특색 주제 활동들이 윤번으로 펼쳐졌습니다. 금빛 가을 즐거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활용 민속문예 공연에서는 조선족 가무 민속 공연 등 특색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풍수를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 민족 대중들의 희열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대 아름다운 그림 가을 운치 연변 주제 작품전은 붓과 카메라로 활용의 가을 풍경을 담았습니다. 무형문화재 미식지형구에는 정통 조선족 음식들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가을의 맛을 음미하게 했습니다. 풍수장터의 우수상품 전시 판매도 흥겹게 막을 올렸으며 들판 음악 코너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져 가을 들녘에 낭만적인 정취를 더했습니다. 1. 해란아우은 내성동심 조선족 전통혼례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이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진 가운데 전통 레저를 완전하게 복원했으며 장고춤, 농아무가 연이어 선보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고 함께 춤추며 소통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무형문화재 풍경구향의 혁신적인 실천은 당지 휴일 문화관광시장의 활기찬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선진관광객 왕흔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을 감상하고 방언을 배웠으며 장터를 돌아봤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노래도 불렀는데 민족문화 교류는 우리의 거리를 가깝게 했습니다. 량전백세 운동휴일 풍경구에서는 성세의 명절 향촌 운치로 한맘 룡정시 2026년 국경절 문화주제 계를 활동에 막을 올렸습니다. 룡정시 문화관과 본토 여러 예술단체들이 륜번으로 무대에 올라 특색 가무를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이어 펼쳐진 사자춤 공연에서는 징과 북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상스러운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문화사업과 과장 리얼입니다. 이번 활동은 룡정 지역 특색과 조선족 민속문화 절약을 깊이 발굴해 짙고 순후한 조선족 민속 풍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경사스럽고 화목하며 단결분투하는 명절 분위기도 조성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의 연휴 휴식, 몰입식 관광, 사교 인증 사진 등 체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명정 특유의 매력이 넘치는 가을 연휴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안도현에 위치한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에서는 2026 안도 국외청천 추석 국경절 주제 문화관광 활동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농악무, 독창, 희열의 아리랑, 무용, 물동이 춤 등 특색 종목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시 문답, 북치며 꽃전하기 등 재미있는 코너에는 광범한 관광객들이 적극 참가했으며 전체 인원이 함께 조국을 노래한 해를 불렀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동시에 유원체험 활동도 펼치고 국풍순회, 숲속악기, 플래시몬 등 공연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국경절 손그림, 둥근부채 색칠 등 수공체험구를 설치하고 가을찾기 산책로 도장찍기 인증, 화로차 그리기 등 레저 종목도 개방해 다원화된 경력 모식으로 관광객들의 유람체험을 향상시켰습니다.
1: 조 상무국의 지도하에 중국 농업은행 연변분행 연결시 연서 만달광장에서 주최한 연변주 제1회 사과배 도시문화 체험 활동이 이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무용 명기로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 대산업기술체계 연변시험소 소장 리용이 우리주 사과배의 역사 연원, 품종 특색, 문화적 내포, 과학연구 성과 등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연변 간부단의 악기 연주, 노래 등 문예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연변 용정 커시안팀 선수들인 김태연, 황진비, 구가호, 박세호, 허문광, 리세빈이 현장을 찾아 팬들과 교류했으며 행운 축구팬 6명에게 용정팀 선수들이 사인한 축구공을 증정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사과배 판매 구역, 조선족 민속 미식 구역 등 조제 장터를 설치해 생과일, 배엿, 배음료, 문화창의 디지털 제품 등을 판매하고 연변 민속 음식 문화를 전시했습니다. 본회장인 용정시 사과배 재배 시범촌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주최 측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등 5개 생방송팀과 연동해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사과배, 조선족 미식 등 특색 상품을 추천 판매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풍년 연변, 배와 떨어질 수 없어를 주제로 연변 사과배의 산업가치, 문화가치, 체험가치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연동을 통해 연변 사과배 전용 도시명절 브랜드 명함을 구축해 연변주 특색 농산물과 상업 무역 유통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밭에서 따기, 향촌 체험, 도시 전시 판매, 온라인 외부 판매 전 산업사슬 경로를 열었습니다.
0: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을 1층 보장하기 위해 국경절 연휴 기간 철도, 도로 여객 운수, 고속도로, 민항 등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여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출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대규모 여객 유동 운수 형세에 대비해 연결 참호단에서는 운송료 배치를 과학적으로 통과하고 열차 운행 방안을 세분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명절 기간 여객 열차 988성을 운행하는데 그중 고속 열차가 949성, 일반 속도 열차가 39성이며 하루 평균 76성 열차를 운행합니다. 또 연길 서여, 장백산 등 문화관광 노선의 운송료 부족을 중점적으로 보강해 여객들의 명절 연휴 기간 출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서여 여객 운수 주임 수염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여객 유동에 대비해 우리는 역내 모든 안전검사 통로와 역진입 개찰 통로를 전면 개방해 통행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선 당직 역량을 전면 보강하고 개찰구와 플랫폼 관건 지점에 인원을 추가 배치해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도로여객 운수 면에서 연결여객 운수 서역에서는 응급 방안을 내와 여객 유동이 원활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객 유동이 겹치는 고봉기에는 제때 운송 능력을 보강하고 운행 차수를 늘립니다. 고속도로 면에서 국경절 연휴 기간 7인승 이하 소형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구체적인 무료 통행 시간은 1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입니다. 고속도로 연변 지대는 고등급 근무를 전면 가동하고 중점도로 구간의 순찰과 관리 통제를 강화해 돌발 상황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고 위험 우환을 제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민항면에서 연결 조양청 국제공항은 국경절 기간 여객들의 출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천진항공 연결 천진항로를 새로 개설하고 중국 국제항공 연결 북경수도공항, 중국 연합항공 연결 북경대흥공항, 산동항공 연결 청도 항로의 운항 편수를 늘렸습니다.
1: 그일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도해 제작한 31부작 짧은 영상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와 31부작 짧은 영상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연변 민족종교 공식 위책 개성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중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 계열 작품은 연변의 독특한 변경 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하고 5가지 공동을 서사맹락으로 우리 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터전을 일구고 변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분발 정진해온 생동한 사례와 선진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우리 주는 기관 간부, 일선 교원, 기층 사업 일꾼, 서부 계획 자원 봉사자, 전문 사회자, 박물관 해설원, 문화 관광 종사자, 인터넷 긍정 에너지 달인 가운데서 우수 인원을 선발해 31명으로 모아진 전주 5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 대우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정감과 실제 정경을 결합한 몰입식 선전 강연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 계열 짧은 영상은 실경 촬영, 인물 이야기, 정경 재현 등 표현 형식을 활용해 귀향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마음속 선택과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쉬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중화민공화국 창건 77돌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당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올해는 조아이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77년 조국은 가난과 락후에서 벗어나 세계가 놀라는 발전을 일으켰고 우리 연변의 들판에도 그 눈부신 발자취가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또한 지금 이 계절은 땀과 정성으로 일군 풍년의 계절입니다.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옥수수 밭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 가을, 모든 농가가 안전하게 수확을 마치고 풍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먼저 농업 정보를 전해드리고 이어서 14호 기간 연변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거둔 성과와 15차 5개년식의 발전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업 정보입니다. 국경절을 맞아 우리 농촌과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수정된 농업법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표결 및 채택돼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 수정된 농업법에서는 농업과 농촌 경제발전의 기본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농촌경제체제를 보완하고 농촌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해방 및 발전시킵니다. 농업의 종합생산능력과 품질효익을 향상시키고 량곡 등 중요한 농산물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보장합니다. 국민 경제 발전과 인민들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농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농촌 노력의 다경로 취업을 촉진하고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합니다. 도시와 농촌 격차와 지역 간 차이를 줄이고 도농융합 발전을 촉진하며 점차적으로 농업 농촌 현대화를 실현합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농업법에는 총칙, 농업생산 경영체제,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과 가공, 량식안전, 농업투입과 지지, 보호, 농업과학기술, 교육과 인재 및 토지 등 농업자원보호, 농업의 친환경발전, 농민권익보호, 농촌경제발전, 감독검사, 법적책임, 부칙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일전 중국 농촌발전보고 2026 발표회가 북경에서 개최됐습니다. 보고는 한 개의 주요 보고와 19개의 전문 보고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농업 농촌 현대화의 결정적인 진전을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목표는 바로 농업 농촌 현대화가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태를 개변하는 것입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 현대화가 사상 가장 좋은 발전 단계에 있지만 역사적인 깊이와 전역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지연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현대화의 발전 목표 달성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주요 보고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15차 5개년식의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를 더 잘 추진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해결 방안을 전망적으로 계획해 농업농촌 현대화를 일체화로 추진해야 합니다. 총체적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촌 인구와 촌마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 혁신과 개혁 심화의 동력 엔진을 강화하고 량곡과 주요 농산물,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전, 도시와 농촌 요소의 유동과 융합발전의 제도적 공급, 향촌의 근성발전과 치리존안의 기초적 보장을 튼튼히 구축합니다.
안정적 생산과 공급 보장 및 구조의 승격, 능률 향상과 공평한 공유, 신질 생산력 발전과 신형의 생산관계 조정 등 중요한 관계를 총괄해 중국식 현대화의 우세를 빌어 디지털화, 스마트화하고 인문학적이고 건전하고 공동부유하는 현대화 농촌을 힘써 건설합니다. 19개 주제보고는 변화식 특별편, 변화 대응편, 변화 추구편 등 세 개장으로 나누었습니다. 변화 식별편은 향촌 인구, 마을 구도, 농업 노동 생산률 등 관건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적 변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식별했습니다. 변화 대응편은 경작지의 질을 높이고 농촌 자원의 요소를 활성화하며 향촌 지능의 투자 및 용자 체제를 혁신하는 등 중대한 핵심 조치를 둘러싸고 체계적인 대책을 제기했습니다. 변화 추구편은 현대 봉사업과 현대 농업의 융합, 향촌 사회 치리 체계, 농촌 양로 봉사 등 시급한 변화가 필요한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예측성 해결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농업농촌부,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는 최근 디지털 향촌 고품질 발전 행동계획을 연합으로 인쇄 발부해 15차 오개년 시기 디지털 향촌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관한 사로 목표, 중점 임무, 정책 조치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14호 시기 각 지역과 각 관련 부분은 디지털 향촌 발전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정책 협동, 중앙과 지방의 연동, 여러 측의 참여를 강화해 디지털 향촌의 발전을 추동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명이 급속히 일어나고 농촌의 생산 생활 방식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디지털 향촌 발전이 직면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초점을 맞춰 2030년까지의 발전 목표와 중점 임무를 명확히 했는데 이는 15차 5개년 시기에 디지털 향촌 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디지털 향촌 발전이 뚜렷한 성과

0: 성과를 거두어 향촌의 신형정보기반시설이 최적화되고 보완되며 향촌산업의 디지털화, 향촌건설의 정보화, 향촌관리의 지능화 수준이 뚜렷이 제고되고 디지털 향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제가 더욱 건전해져 농민 대중이 정보화 발전 성과를 공유하는 가운데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이 더욱 충실해질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행동계획에서는 5개 맨에 24개 중점 임무를 배치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향촌 발전 기반 강화, 향촌 산업 디지털화, 향촌 건설 정보화, 향촌 관리 지능화 수준 향상, 디지털 향촌 발전에 내생 동력 격발 등이 포함됩니다. 제27회 전국 비료정보교류 및 제품교육회에 따르면 10여 개 단위 100여 명의 기술 일꾼들이 공동 노력으로 데이터의 활성화, 모듈의 정밀화, 기술의 최적화 3대 특징을 구비한 스마트 비료물 대형 모듈 1.1 버전이 완수됨과 아울러 23개 성에 근 150명 농업기술 일꾼이 내부 측정과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1.1 버전이 농업기술 일꾼들에게 보조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스마트 비료물 대행 모듈의 봉사 군체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농업기술 일꾼의 방향성 시험 사용 버전을 개발해 보급 체계가 기술 봉사를 전개하는 데 보조적인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농가 봉사 버전을 개발해 규모화 재배호, 가정농장, 전문 합작사 등 신형의 경영 주체가 비료물의 정확한 관리를 실행하는 하는데 결책 참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향후 광범한 농민 사회 대중에게 봉사를 제공하는 대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올해는 조화인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77년 내 우리 연변은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당이령도 하에 우리 연변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고 민속이 단결되고 인민이 안거라급하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농업지구인 연변은 당의 민속정책이 빗발하에 농업교육기구, 농업과학연구 단위와 기술보급대어가 형성됐고 방대한 농업과학기술 일꾼들이 농업과학기술 사업을 활발히 벌려 농업생산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변의 북방비어농사의 대표 인물이며 중국농업과학원 특별초청연구원 최숙성, 고한 산간지대의 농민비어 육종가 류창근 등 많은 연구일꾼들이 노력하에 연변은 국가 북방비어 원산지로 됐으며 몇 세대의 과학기술 일꾼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0: 육성한 보람으로 연변사과배는 북방배이왕 국가원산지 보호품종으로 됐으며 연변에서 육성해낸 연변소는 고기 품질이 월등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변농업은 높은 소출 고효과 국가성 창출의 시대에 진입했는데요. 이 모두가 농업연구일꾼들이 연구성과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연변농업과학원 현영실 부원장과 함께 우리 주에서 14호 기간에 이룩한 농업기술성과 및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연변농업과학원은 우리주 농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농업연구 전문 단위인데요. 연변농업과학원이 현황에 대해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연변저선적자치주 농업과학원은 주내 유일하게 새 품종 육성, 신기술 연구, 신제품 개발,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농업과학 보급을 한 데 아우르는 종합성 공익 일루 농업과학연구사업단위로 현재 재직 인원이 83명입니다. 연변농업과학원은 길림성 반상구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연변특색산업과학연구 난관 해결에 힘을 쏟고 있고 벼, 감자, 사과배, 식용균, 담배 등 분야에서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지역 핵심 우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성과 우리주의 양식 증산, 농업 효율 제고, 농민 수입 증가와 농촌 경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14호 시기 농업과학연구원에서는 종자 산업으로부터 시작해 과학기술 복무 인재 양성면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체현되는지요?
1: 14호 시기 우리 원은 주 당위, 주 정부의 정확한 령도와 주 농업 농촌국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습근편 정석이 여바 룸원 시에자의 따디상이란 주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연변 자연 조건과 우세로부터 출발하여 전주 농업 산업 과학기술 수요에 긴밀히 부합되는 새 품종 육성, 시범기지 건설, 과학기술 복무, 인재 양성 등 방면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0: 네.
1: 첫째는 산업기술 난관 해결에 집중하여 자주 혁신 성과가 지속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5년 사이에 성주 및 기업 기타 과학연구 항목을 6개로 30여 건 완성하였으며 혁신 산출 지표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뼈 세 품종 연갱 30호 육성과 보급, 감자 세 품종 연서 8호 육성과 보급, 장백산 상황버섯 균주 배육과 재배 기술 연구와 응용, 길림성 연초 유해 생물 조사 및 진딧물 방치 기술 연구와 보급, 장백산 인삼 다당과 사포닌 추출 기술 연구와 응용, 사과배 성분 절감 효익 증가 재배 기술 등등이 9건의 성과가 성급 과학 기술 상을 수상했고, 천적을 이용한 담배 진딧물 녹색 예방 기술 보급, 검정귀 버섯 연특 3호 전문화 안전고 효익 핵심 기술 보급 등 9건의 성과 또한 성농업 기술 보급상을 수상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연갱 39호, 연서 13호, 연농과 3호 등 10개의 알곡 작물류, 과일 채소류, 식용균 세 품종이 심사 통과되었고 1종 상황버섯 재배 복합 생물약재 및 상황버섯 고산 재배 방법을 비롯한 39개의 항목이 국가권리특구를 취득했으며 이와 함께 전문 학술 논문을 63편 공개 발표했고 성과 등으로 기술 감정을 35건 완성했습니다.
0: 네.
1: 그 중에서 과원 비료 농약 절감 간편화 가지치기 재배 기술은 화학 비료 농약과 인공비용을 이중으로 무당 약 350원 절감시켰고
0: 네.
1: 생산량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고품질 과일 생산 비율을 크게 높여 현재 전주 보급률이 85%에 달합니다.
0: 네.
1: 연서 13호는 감자 제품종으로 전국 감자 육종 난관 해결 협동 품평 활동에서 전문가 심사, 군중 맛 평가 모두 1등을 차지했으며 현재 성내 및 동북 기타 성에서 대규모 재배되고 있습니다.
0: 네.
1: 연농과 2호, 연농과 3호 검정귀 버섯 품종은 연변 식용균 품종 자주 공급 약점을 메워 식용균 기둥산업 종자원 안전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천적을 이용한 담배 진디물 녹색 예방 기술은 화학 농약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길림성 농업기술 보급 1등상을 수상했으며
0: 네.
1: 연초 산업 녹색 발전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둘째는 인재 양성에 힘써 과학연구팀 종합능력이 꾸준히 제고되었습니다.
0: 네.
1: 장백영재 1명과 서부이빛 방문학자 1명을 새롭게 배출했고
0: 네.
1: 길림성 돌출공헌 중청년 전문가 2명, 첨단 혁신 인재 1명, CU형 고층 인재 1명을 배출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여러 명의 과학연구인원이 길림성 인대대표,
0: 네.
1: 성 5일 노동상, 길림성 노동모범, 전국 여성 건공표병상 등 성급 국가급 선진 영예를 수상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대외 교류 학습을 적극적으로 구축했으며 5년간 성내외 업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 지도 학술 토론을 80여 차례 진행했고 각 전문 과학연구 핵심 간부를 차례로 파견하여 진학, 업무 훈련, 학습 교류를 220여 인차 참가시켰습니다.
0: 네.
1: 이를 통해 과학연구 인원이 혁신 시각을 끊임없이 높이고 분자 육종, 생물자원 평가, 지능 농업 등 기술 실용 능력을 제고하여 과학연구 업무 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0: 네.
1: 셋째는 과학연구 기초 조건이 부단히 제고되었습니다.
0: 네.
1: 국가급 감자, 식용균, 배 등 세계 산업 기술 체계 종합시험소의 각 항임물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길림성, 벼, 옥수수, 감자, 검정귀 버섯 산업 기술 체계 연변시험소를 새롭게 증설하여 종자 자원 수집, 품종 육종부터 밭 시험까지 전면적인 과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0: 네.
1: 이를 통해 국가급 체계가 선도하고 성급 체계가 지지하며 원내 전문 연구소가 기초가 되는 립체화 과학 연구 혁신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0: 네.
1: 이와 함께 과학연구 항목 건설에 꾸준히 노력하여 14호 시기 각급 프로젝트 자금을 2,600여만 원 지원받아 시험기지 개조, 기기장비 구비, 종자자원 수집, 주제시험 전개에 안전적인 자금 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0: 네.
1: 넷째는 농업 1선 3농 복무를 중요시하여 공익성 과학기술 복무 피복면을 끊임없이 확대시켰습니다.
0: 네.
1: 원내 전문가 자원을 통합하여 상시적으로 기층 기술 복무를 전개했습니다.
0: 네.
1: 5년간 성급 과학 특파원을 30여 인차 등록시키고
0: 네.
1: 30인차 3구 인재 11명이 과학 창업 전문 인원을 기층에 파견하여 향진, 합작사, 농업기업에 상주 복무를 제공했습니다.
0: 네.
1: 밭 현장 교육 집중기술 훈련을 총계로 200차례 조직하여 재배 규모호 신형직업 농민 5,200여 인차 강습시켰으며 표준화 재배기술 수첩 간편 안내서를 2만여 부 발부했습니다.
0: 네.
1: 이와 함께 상시적으로 농가 합작사의 전화기술 상담을 1,300여 차례 접수하고 지방방송, 텔레비전을 통해 산업기술 문제를 50여 기 해답했습니다.
0: 네.
1: 이와 함께 농업과학원 위챗 공식 계정을 또 개통하여 신품종 소개, 밭 관리기술, 병해충 예방경보, 과학연구 업무 동태를 실시간 발표함으로써 농업기술 복무의 시효성과 피복면을 효과적으로 확장했습니다.
0: 네, 이 14호 시기 우리주 농업과학원에서는 많은 연구 항목이 삼농사업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성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는 농업과학원 산하 각 연구 일꾼들이 노력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과배 하게 되면 우리 연변의 자랑으로 알려진 과일인데요. 이 보급되고 있는 과원 비료 농약 절감 간편화 가지치기 재배 기술은 화학 비료 농약 사용량 절감과 인공비용의 이중 절감을 실현했으며 생산량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고품질 과일 생산 비료를 크게 높여 현재 전주 보급 점유율이 85%에 달한다고 말씀 주셨죠. 이 하나의 연구 성과가 농업 생산에서의 그 효과성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이 14호 시기뿐만 아니라 과수 연구 분야에서 단일 내 과수 자원 개발 육종에서도 많은 성적들을 따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1: 네, 우리 과수 연구소는 연변지구에서 전문적으로 과수 자원 개발, 새 품종 육성과 재배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소로서 주요하게 배 신품종 육성, 연변 사과배 다질량 다수확 재배, 영양 진단, 병충해 종합 예방 퇴치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단연대 과수연구소에서는 량질 사과배 생산 종합기술 연구를 통해 연변 사과배 산업을 위하여 믿음직하고 과학적인 기술을 부단히 제공하였습니다.
0: 네.
1: 그 외에도 사과배를 중심으로 사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일 재배 관련 기술 지도와 과수 면목들을 농호에게 제공하고
0: 네.
1: 그에 따른 기술 지도도 하여 왔습니다.
0: 네.
1: 우리 연구원은 과수 방면에서 손으로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 연구 성과를 거두었고 그중 5개의 항목에서 국가 및 성급상을 받았습니다. 과학연구소는 현재 국가배산업체계연변종합시험소 항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위에서 농업과학원 생물연구소의 연소 13호 감자 신품종이 14호 기간의 전국감자 6종 난관해결협동 품평활동에서 전문가 심사, 군중맛평가 모두 1등을 차지했으며 현재 성내 및 동북 기타성에서 대규모 재배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생물연구소에서는 무비루스 감자 생산기술연구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줄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우리 생물기술연구소는 주로 과학연구와 량정분식 및 선진기술 보급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신기술연구소입니다.
0: 네.
1: 연구소에는 조직배양실험실, 바이러스 검측실, 농업부 길림성 무바이러스 괴속번식중심, 감자종자번식기지 등 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0: 네.
1: 현재 주요하게 무바이러스 감자종자의 생산연구와 품종보급, 감자신품종육성, 감자녹색 증산 증효 재배 기술과 원예 식물 조직 배양 기술 항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국가성 주급 항목 30여 개를 완성하였으며 길림성 과학기술 진보 1등상 2건을 비롯해 국가급 성급 장려상 15건을 수상하였고
0: 네.
1: 연소기통 감자 품종 15개를 육성하였습니다.
0: 네.
1: 우리가 육성해낸 감자 품종 수는 길림성 육성 품종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0: 네.
1: 연소 4호 5호, 13호를 비롯한 많은 품종들이 성내 및 동북 기타성에서도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0: 네, 이 14호 시기 농업과학원 식용균 연구소에서는 연농과 2호, 연농과 3호 검정귀버섯 전용 품종을 우리주 식용균 주요 품종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주 식용균 주요 품종 자주 공급 약점을 메워 식용균 기동산업 종자원 안전 기반을 탄탄히 다졌는데요. 단일 내 기술 부분이 이런 성과들은 우리주 식용균 산업이 특색 산업에서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다넬레 이 식용균 연구소에서는 어떤 성과들을 거두었는지요?
1: 우리 원 식용균 연구소는 연변주에서 유일하게 식용균 인종, 순화, 재배, 보급을 겸비한 과학연구소입니다.
0: 네.
1: 단연대 식용균 연구소에서는 장백산에서 채집 분리한 균종을 재배 순화하여 검정귀버섯, 영지, 상황버섯, 천마, 표고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등 50여 종의 식용균 균종과 30여 종의 덕버섯 균종을 분리하고 배양하였습니다.
0: 네.
1: 현재 농업과학원 원내에 부지 면적이 300평방미터 되는 반려실, 멸균실, 완충실, 접종실, 균 배양실을 구비한 생산연구실과 네 동이 표준화 하우스 재배기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0: 네.
1: 다른데 식용균 연구소는 국과 성주급 과학연구 프로젝트 50건을 완성하였고 성과학기술진보상, 성과학교육영농경책대회상, 성농업기술보급상 등 10여 건의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0: 네.
1: 동시에 과학기술 성과 등록 19건,
0: 네.
1: 특허 등록 18건을 완료시켰고
0: 네.
1: 연농과 계통, 연특계통 검정귀 버섯 세 품종 5개를 육성하였으며
0: 네.
1: 현재 영지버섯과 같은 약용균 세 품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본 연구소는 중국식용균협회, 중국균물학회, 길림성식약용균협회로부터 여러 차례 전국식용균 선진단위, 전국검정기버섯업계과학연구와 보급공로단위 등 여러 차례 선진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0: 그렇네요. 네, 24호 시기 입담배연구소에서는 천적을 이용한 진딧물 녹색 예방 통제 기술로 입담배 생산에서 화학농약을 효과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주 입담배 산업 녹색 표준화 전환을 추진했는데요. 입담배연구소 과는 입담배 재배를 하는 농가의 실제적인 효과성을 볼 수 있게 했다고 봅니다. 다넬레 입담배 연구소의 연구 성과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아, 네. 우리 입담배 연구소도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담배를 연구하는 연구소이며 주요하게 량질 입담배 생산을 중심으로 하면서 황건종 담배, 양건종 담배, 보리 담배의 신품종 육성과 체계적인 규범화 재배, 토양 비료, 병충해 예측 예보와 종합 예방 퇴치 기술 등 방면의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0: 네.
1: 담배연구소에서는 근 20여 년 내 국가담배연구소, 성농업청, 성과학기술국, 주담배공사, 주과학기술국이 30여 개의 항목을 감당 완성하여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기술진보상, 10여 개의 항목이 과학기술보급상을 획득하였습니다.
0: 네.
1: 그 중에서 길련 9호, 길련 10호는 본 연구소에서 배혹한 품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길림, 흥룡강, 려녕, 내몽고, 산동, 섬서 등 여러 성과 우리주에서 재배 면적이 루개로 천여만무에 달하며 특히 길련 9호는 단연간 보급 면적이 길림성이 100%, 흥룡강성이 60%, 려녕성이 30%, 동북삼성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길림성뿐만 아니라 동북삼성이 입담배 생산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0: 네.
1: 현재 배육 중인 품계 JY2301은 생장 상태, 병해 저항성, 산량 등이 길련구호와 대동하지만 입담배 건조 후 품질은 길련 9호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가치를 5에서 1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품계는 이미 국가 연초 우량종 지역 시험에 참가하였으며
0: 네.
1: 앞으로 국가 품종 심사위원회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0: 네. 이 14호 기간을 중심으로 다넬레 연변농업 과학원의 연구 성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주의 유일한 종합성 농업 연구단위로서 앞으로 어떤 면의 연구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1: 네, 다는데 농업과학 연구원에서는 많은 성과들을 따냈습니다.
0: 네.
1: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당면에 존재하는 약점과 부족점에 대비한 노력을 더 기울이려고 합니다.
0: 네.
1: 그 문제점이라면 첫째는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보급 효율을 더욱 높여야 하고
0: 네.
1: 둘째는 과학기술 혁신 경려 방법을 더욱 완비해야 하며
0: 네.
1: 셋째는 고급 선도 인재가 여전히 부족하며 청년 과학 연구 인원 양성 강도를 끊임없이 강화해야 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0: 네.
1: 하여 앞으로 농업과학연구원은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으로 농업 농촌 현대화, 기술 복무, 식량 안전 보장, 농민 수입 증진, 병광 번영 안전 지원을 목표로 종자 산업 진흥, 녹색 농업, 지능 농업, 특색 농업 발전에 집중하여 과학 연구 효능 향상, 인재 양성 질적 제고, 성과 전환 효율 증대, 과학 기술 훈련 강화, 기초 지지 보장 등 분야에서 더욱 큰 노력을 진행하여 우리 주 농업 현대화의 추진과 향촌 전면 진흥을 위해 더 크고 새로운 공헌을 하려고 합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우리는 공화국 성립 77주년 생리를 맞아 풍년의 들판과 농업정보 그리고 연변농업과학원에서 거둔 농업기술 성과와 15차 오개년식의 희망찬 전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77년 전 우리는 가난과 결핍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77년 후 연변의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이 넘실대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농가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의 용도와 조국의 발전 그리고 땀 흘려온 농가와 연구 일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국이 더욱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고 고향 연변이 풍년과 번영을 이어가며 모든 농가가 안전하게 수확을 마치고 풍년의 기쁨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의 생활 방송 교통 문의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위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회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3: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